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마돈나의 노래 럭키 스타였습니다. 쉬시는 분들 또 일하고 계신 분들 모두 FM 팝스와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칼리 사이먼의 Coming Around Again, 그리고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그리고 필 콜린스의 수수디오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Heaven is a Place on Earth 3545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넉넉한 마음, 사랑 가득한 시간 되시길 하시면서 Heaven is a Place on Earth 신청하셨네요. 자, 노래 이어집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Home. 예, 추석 연휴에 어울리는 곡이죠. 신월동 삼김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Our House, Crosby, Stills, Nash & Young의 노래죠. Our House. 이 노래는 5099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퍼즐 맞추면서 듣고 있어요. 이런 여유 아주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퍼즐 좋아하시는구나. 저희 딸내미들이 이 퍼즐 좋아해가지고 온 집안에 퍼즐 투성이에요. 아유, 너무 힘듭니다. 제가 미셸 폴라레프의 Holidays까지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헌트릭스의 Golden 그리고 켈리 클락슨의 Stronger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미코님이 헌트릭스의 Golden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1524번으로 작년 5월 달에 편도암 1기 진단받아서 큰 수술 받고 힘든 항암 치료 중인 저에게 감사한 선물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지금껏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정기검진 받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유, 뭐, 하여튼,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이제, 좀 마무리 하셔가지고요. 완쾌를, 예, 기원합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 Hello. 이 노래는 1583번으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랜디 크로퍼드의 Almas. 이 노래는 런던 도련님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Hello.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교수님은 뚜껑이 벗겨지셨어요. 뭐 교회에 다닌다고 생화학자가?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화학자가? 과학자의 탈을 쓰고서? 그랬더니 장로님은 아니 이 선생님처럼 신앙심이 좋은 분이 아니 과학을 하려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겠어요? 라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상황을 전 정면 돌파해야 했습니다. 저는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그냥 사이비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야 정모 다음 주 일요일에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선생님 전 일요일에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제대로 못 받고 인쇄공장과 트럭 운전 아르바이트로 가끔 하는 것을 아시는 교수님은 안쓰러워하시면서 다시 물으셨어요. 아니 일요일에 무슨 아르바이트야? 아, 네 교회에서 일해요. 힘들겠구나. 아니요 안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재밌고 또 제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에 우리 교수님은 뚜껑이 벗겨지셨어요. 뚜껑이 벗겨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죠. 정말 나이스한 분이시거든요. 똑똑하고 친절한 분인데 그렇게 흥분한 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뭐 교회에 다닌다고 생화학자가? 아니 가족과 함께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화학자가? 과학자의 탈을 쓰고서 저는 이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교수님과의 관계가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애써서 친절한 척을 해도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요.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저는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장로님은 아니 이 선생님처럼 신앙심이 좋은 분이 아니 과학을 하려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겠어요 라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과 장로님에게 연달아 원투펀치를 맞은 겁니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과학을 하려니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라뇨. 제가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죠? 과학이 마약인가요? 불법인가요?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장로님은 과학은 신앙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3채널 시스템을 장착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실험실 채널, 교회 채널, 그리고 집 채널 말입니다. 저 자신 말고 요즘 말로 두 개의 부캐를 더 가져야 했던 거죠. 개그맨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부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그맨 유재석과 가수 유산슬은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승작용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인하는 캐릭터를 가져야 했습니다. 불편하죠. 이럴 때는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과학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귀국 후에는 의외로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뭐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안 계시고 또 집사가 과학을 한다고 고생한다고 걱정해 주시는 권사님도 안 계신 거예요. 제가 귀국해서 얼마 안 있다가 한 거의 20년 전에 바이블 사이언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남성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책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은 없죠. 신문 광고를 보고 아 제가 책을 쓴 걸 알았고 또 바이블 사이언스라는 제목만 보고 제가 창조과학자라고 지레짐작하신 겁니다. 저를 마구 칭찬하셨어요. 아 집사님 같은 분이 과학계에 있어야 진화론처럼 말도 안 되는 게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겠습니까? 라시면서요. 저는 아하 또 올 게 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귀국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또 여러 개의 채널로 또 다른 부캐를 장착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상황을 전 정면 돌파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창조과학자가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는 몇천 년이 아니라 46억 년이나 되었고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그냥 사이비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진화를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상적인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겠구나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끝이었어요. 목사님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저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저를 아주 좋아해 주셨어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쳐주십니다. 뭐 제 기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차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긴 합니다. 항상 좋기만 한 것은 또 아니었어요. 제가 청년부 부장 집사였는데
청년 가운데는 저를 참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야, 우리 부장 집사님 미친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진화로운 자래.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죠. 물론 대부분의 청년들은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아주 좋아하긴 했습니다. 한 친구에게 조심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사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맞토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층위가 많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바빴어요. 우리 때와 달리 학교 공부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그래도 취직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친구들은 창조과학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창조과학자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주일학교 시절 여름성경학교에 특강 강사로 초대된 창조과학자의 강연을 한두 시간 들은 게 전부였죠. 자기 입으로는 아마 창조과학을 5분도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창조과학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된 거죠. 어느 날인가 젊은 부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한 분이었어요. 제게 살짝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고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사실 심각했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는 청년과 상담을 하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처럼 진화를 믿는다면 창세기 2장 4절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셨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과 성서 모두 하나님 거죠. 따라서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연에서 보이는 것과 성서의 말씀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적어도 그 경우만큼은 자연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여졌고 재해석할 수 있지만 자연은 변경할 수 없는 실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적용되는 모든 물리법칙, 생물법칙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게 성서와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자연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서를 다시 해석해야죠. 그때 목사님은 재차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목사님 일입니다. 과학자는 자연을 밝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서를 해석하는 일은 신학자의 일이잖아요. 저도 성서 해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라고 목사님이 교회에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토론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셨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일 뿐이죠. 유엔은 지난 2009년을 국제 천문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에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어요. 그때부터 400주년 된 거를 기념한 겁니다. 아니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게 뭐 대단하다고 무려 4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념을 합니까? 그런데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식인 사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진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목성에 달이 4개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돈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4개는 지구가 아닌 목성을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지식인들은 생각하게 되죠. 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조건 진리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 지식인끼리는 뒤에서라도 아리스토텔레스 좀 의심해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 의심의 결심이 바로 지동설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 변방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의 달 4개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13개가 되더니
지금은 무려 79개가 됩니다. 갈릴레이 발견은 위대했지만 틀린 거예요. 진리가 아니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뭡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원자라고 했습니다. 원자를 뜻하는 아톰, 그 말 자체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자 안에 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 핵이 다가 아니었어요. 핵 안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또 양성자와 중성자도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쿼크가 그 끝일까요?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은 잠정적인 답일 뿐입니다.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을 금방 바꿔요. 여태 알고 있던 사실 말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날로 배신해버립니다. 지금 쿼크가 제일 가장 작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날로 딴 이야기 할 겁니다. 지금 목성의 달이 79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라도 더 발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숫자를 바꿉니다. 저는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진화를 가장 합리적인 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공룡 화석과 함께 토끼나 사람 화석이 같은 지층에서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 저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진화이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화 역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로봇 기술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김 씨가 만든 로봇은 만든 그대로 남아있어요. 모양이 바뀌지도 않고 새로운 기능을 새로 얻지도 못해요. 온도와 습도가 지나면 녹슬어버려요. 그런데 박 씨가 만든 로봇은 다릅니다. 환경의 뭐 온도와 습도가 바뀌면 실도 바뀌면서 버텨요. 또 시간이 지나면 모양도 바뀌고 점차 새로운 기능도 스스로 장착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만든 그대로인 상태로 녹슬어가는 로봇을 만든 김 씨와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로봇을 만든 박 씨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한 로봇 기술자일까요? 김 씨와 박 씨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저는 스스로 변하는 로봇을 만든 박 씨라고 생각합니다.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둘 다 아이를 지독히도 사랑합니다. 최 씨 어머니는 아이에게 꼼꼼한 시간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일어날 시간, 공부할 시간, 밥 먹을 시간, 학원 갈 시간, 놀 시간 꼼꼼히 챙겨서 관리하죠. 아이에겐 아무런 자유도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 씨 어머니는 아이에게 기본적인 환경만 제공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합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죠. 최 씨 어머니와 정 씨 어머니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울까요? 저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도록 실패할 기회를 주면서 지켜봐주는 정 씨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혁명은 일찌감치 지나갔고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글을 읽고 쓴 것만으로도 문화를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해력이 아주 중요했죠. 21세기엔 여기에 덧붙여서 과학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과학 문해력이란 과학 지식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과학자들은 겸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기꺼이 버리고 바꾸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지 않는 데다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다 똑똑하지 않고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낄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버리는 것,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평생 내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은 여고생이었습니다. 여고생 누나가 가르쳐준 게요. 평생 저를 지배하더라고요. 저는 과학관 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관은 호기심을 해결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얻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호기심을 해결하고 지식을 얻으려면 굳이 과학관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을 여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과학관에 오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유학 시절에 유학생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신학생은 제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정모야,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질문 좀 하지 마. 너 때문에 은혜가 안 되잖아. 답을 얻으려면 검색창을 열면 되잖아요. 우리가 품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양한 답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친교를 나눈 이유는 자신과 지역 공동체의 질문을,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연을 따라야 합니다. 성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자연은 변경할 수 없는 실제성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동설을 이야기했다고 순환을 당해야 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편지에서 하소연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게으른 겁니다.

0: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게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든지 시점을 재해석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씀은 진리라고 저희가 따르고 있잖아요. 과학은 진리가 아닌데 말씀은 진리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게 불편한데 과학자로서 어떻게 설명해
1: 주세요? 진리가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믿어요. 저도 진리가 성서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글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쓰여진 시기가 있잖아요. 뭐 기원전 몇 세기, 뭐 9세기 막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설명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했더니 해가 멈췄었어요. 해가 정말 멈출 수 있을까요? 해가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게 뭐냐면 자전이 멈춘 거잖아요. 자전이 멈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위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다 붙어 있어요. 조금 지나가다 갑자기 딱 섰버리면 마치 버스가 갑자기 펑 쓴 것처럼 우리 앞으로 쏟아지죠. 많은 생명체들이 대기권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도 저기 하나 빌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우리 목사님도 그거 설계했었어요. 야, 나중에 나사의 과학자들이 계산해보니까 정말로 하루가 비었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1582년에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달력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루가 빈 걸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떤 신학자가 알고 어떤 과학자가 알겠습니까? 옛날 900살까지 살았던 게 정말일까라는 것들을.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혹시 그때는 한 달이 한 살이었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결코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성경을 과학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거든요. 이렇게. 창조과학이 왜 문제냐면 과학은 과학이고 신학은 신학이 되는데 신학과 과학을 그냥 엉성하게 짬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일단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져서 보면 서로 더 잘 보이는 부분인데 섞여서 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거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한테 이적을 행하신 분이고 저를 계획하시는 분이고 저에게 또 많은 기회를 주는 분입니다. 제가 저의 간절함을 아는 분이고 과학자라고 해서 다를까요? 체육인은 다르고 뭐 예술인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란 것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서울대에 임용된 지 10년 만에 그치. 사표를 쓰고 정신 나간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서울대를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경상도 아주 무서운 아버지셨어요. 절대 유학 못 보내준다고 그러고 여자는 24살에 결혼해야 된다고 보스턴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서 있다가 하버드 남자 나오면 거기서 만나서 꼭 하버드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런 의문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 내 삶인가? 내가 원하는 삶인가?
1: Why not? Why not?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아니스트 백혜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클래식 음악에 별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뭐 조성진 씨라든지 임윤찬 씨, 손유람 씨 이런 이름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90년도 초반에 제가 그런 피아니스트였었어요. 1989년에 처음으로 그 국제 콩쿠르에서 그냥 나갔는데 어떻게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 후부터 매년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94년에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 국적으로 처음 상위 입상을 하게 되어서 이름을 올리게 되고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자마자 바로 이제 서울대 그 당시 최연소 조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제가 계획하는 것보다 항상 기대 이상인 그런 아주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이었죠. 실제로도 음악계에서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랬지만 14살 때부터 제가 미국에서 홀로 유학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대를 처음 들어갔을 때 뭔지 모르게 서울대 교수라는 직위가 제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았어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도 사실 그렇게 잘 몰랐고요. 물론 서울대 들어가는 그 학생들은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미국의 보스턴에서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아까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걸 짧게 하면 NEC입니다. 네, 거기에서 가르치시는 제 스승 러셀 쇼만과 변하경 선생님 두 분이 부부신데요. 그분들을 보면 그 교수라는 자리에 오르는 거는 정말 힘든 연주들과 또 경험을 훨씬 더 많이 쌓아야지 되고 소양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대 교수를 맡아도 되는 건가? 특히 국내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연주를 한다는 게 그 두 개 다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중하기가. 그런데다가 거기다 이제 결혼까지 해서 두 자녀를 낳게 됐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30대 말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적, 또 직장, 가정의 안정을 다 누리고 있었는데 막상 제 자신은 이 안정에 만족치 못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정을 다 포기하고 겁 없이 서울대에 임용된 지 10년 만에 사표를 쓰고 정신 나간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서울대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리는 게 당연했죠. 아니 이 서울대 교수가 어떤 자리인데 그리고 정말 많은 특권이 주어졌고요. 그 전에는 그냥 학생이 불과했는데 교수가 된 뒤부터는 저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그동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주는 안정, 안원함 이런 것들을 제가 전혀 즐기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정말 처음엔 즐겼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 사표를 쓰고 이제 완전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된 저는 2005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는 보스턴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위를 지나면서 처음 유학을 갔던 1979년 그때 미국행 이제 비행기 안에서 아, 옛날에는 제가 미국에 도착을 하면 저를 키워주셨던 추승옥 선생님 부부와 또 앞으로 스승이 될 변화경 선생님과 러셀 셔먼 선생님이 계시는데 중학생의 몸으로 혼자 비행기를 탈 때 그 꿈이 대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6년이 지나서 이 비행기 안을 비롯해서 제가 이 땅에 내렸을 때 뉴욕에서는 보호자도 한 명도 없고 아버지는 제가 20대 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엄마는 자기 말을 안 듣고 미국으로 떠나는 딸을 보기도 싫어하셨고 남편과도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보호해야 하는 애 둘만 제 옆에 앉아있었고 애들이 곤히 자는데 내가 대체 무슨 선택을 한 거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한테 딱 10년만 그러면 한번 해보자.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미국서 만약에 인정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 돌아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을 달랬지만 한 8년 정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뉴욕 생활을 하고 순찮지만은 않았어요. 지금이야 제가 목표로 했던 연주 생활을 하면서 또 미국으로 떠난 지 8년 만에 클리블랜드 음악원의 교수의 제의를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저의 모교인 NEC 교수직을 제안받아서 지금은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은 그런 음악가가 됐지만 그때까지 정말 정말 힘든 하루하루였어요. 안 좋은 일이 이제 생길 때는 한꺼번에 생기죠. 손을 대는 것마다 몸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애들은 사립학교를 보냈다가 안 되겠다 이젠 그러면서 공립학교로 옮겨지게 되고 이제 인생이 가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항상 키워주시고 음악가로 만들어주신 부산 아트 매니지먼트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 이명화 대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혜선아, 너는 이제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계형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야. 앞으로는 네 열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으면 너나 아이들이 생활하기가 절대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네 인생에서 이게 가장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너의 음악은 앞으로 훨씬 더 깊어지고 사람들 마음에 뭔가를 담아주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예술이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온 것 같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던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 가정적, 정신적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성숙하고 또 도전하고 승화되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좌절과 극복의 시간들을 여기에서 다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임윤찬 씨가 왜 1등에서 막 그냥 단순간에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 콩쿠르를 저도 나갔거든요. 근데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차에 떨어졌어요. 아, 이제 피아노는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하면서 6개월간 그냥 피아노 그만두고 미국의 장거리 전화국 회사에 이제 입사했어요. 근데 일을 굉장히 빨리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매니저를 하라는 승진을 한 뭐 5, 6개월 만에 받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놔두고 변화경 선생님이 너 요새 뭐 하고 지내니? 그래서 그냥 일하고 지내요 했더니 선생님이 무조건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나가야지 미국까지 와가지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 설득을 하셔서 포기를 안 하시고 설득을 해서 제가 울면서 러시아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절대로 안 간다고 그런데 정말 떠밀려서 가서 참가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한국 국적에 이제 최초 입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언제 사실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싱글맘인 제가 아들딸을 맨날 연주를 다니면서 친구나 아니면 한국에서 막 저희 엄마는 절대로 안 오셔요. 이모께 이제 맡겨두고 미안해하면서 연주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 거기다가 또 연주를 한 번씩 하려면 이렇게 새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냥 나가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쳐보고 리허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허설을 하려면 정말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희 선생님밖에. 그래서 변학연 선생님께 가서 한 번씩 제 연주 프로그램을 이제 한 번씩 쳐봐요. 그러면 아니 뭐야 지금 이거. 초등학생이 쳐도 이거보다 낫겠네. 아니 말도 안 돼. 네가 피아니스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프로인데 이런 꾸지람을 당하면서 아니 프로인 저에게 이런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하시면서 제 생활을 하나도 모르시는 선생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니, 그 나이가 제가 벌써 40대 중반도 넘었을 때예요. 근데 집에 와서 펑펑 울면 저희 두 애가 엄마 또 야단만 됐어? 그러면서 왜 너무 못 친다 그러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애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며칠 후에 이제 아들이 제가 막 뭐 밤에도 연습하고 새벽에도 연습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 드디어 백혜선 소리 난다. 아 그래도 변 선생님이 명교수긴 명교수인가 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선생님은 제가 힘든 것을 알고 정말 제 정신무장을 위해서 제가 더 나은 피아니스트가 되라고 엄청 쓴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 양심은 좀 알면서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이쯤이면 되겠지 하면서 저도 이렇게 약간 그런 근성을 그냥 단칼에 확 잘라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학생처럼 지내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연주하러 다니고 뭐 며칠씩 떠나 있고 이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엄마는 그냥 프로 골프 선수같이 코치한테 맨날 갔다 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애들도 또 음악을 배우기 시작해서 저희 세 가족은 친구처럼 완전히 이 음악이 공통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또 뭐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애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사이에 애들은 더 독립적인 이제 그런 삶을 배우고 그러다가 애들이 하버드를 아들이 하버드와 NEC 두 대학에 다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두 대학을 5년에 다니는데요. 그러면 하버드에서는 음악이 아닌 그냥 일반 전공 학사가 되고 NEC라는 음악 학교에서는 석사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는 첼로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년 뒤에 딸까지 또 하버드와 NEC를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너는 갈 수가 없다. 말렸어요. 그런데 오빠도 했으니까 나도 무조건 나도 조기를 해볼 거다. 그러면서 딸을 말리지를 못하도록 딸이 그냥 무조건 뭐 자기가 신청서를 써서 내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걔는 오보에라는 악기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도 힘든데 무슨 두 가지를 해갖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 음악은 내가 숙제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것까지 없으면 우리는 공부할 때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음악을 하면서 맨날 받는 게 스트레스인데 얘네들은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제가 계속하게 해준 게 참 애들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자기가 전문 음악인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저한테 엄마를 보니까 전문 음악인은 안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은 제 옛날 얘기 하나를 해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특유의 경상도 아주 무서운 아버지셨어요. 근데 절대 유학 못 보내준다고 그러고 여자는 24살에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울면서 유학을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뉴욕은 아니고 보스턴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보스턴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보스턴에 가서 보스턴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서 있다가 하버드 남자 나오면 거기서 만나서 꼭 하버드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니는 변변치 않으니까 교수 사위 만나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새 생각하면 이제 당당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남편이 하버드가 아니고 아버지 손자 손녀가 아빠의 꿈을 다 이뤘고 저도 한국과 외국에서 이렇게 교수 생활을 또 연주를 하면서 저의 꿈을 향해서 계속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고함을 지를 때가 있어요. 참 사람들은 서울대 교수를 그만두고 미국 갔을 때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두 아이를 하버드를 보낸 거는 네가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한 것보다 더 대단한 거야. 와 이게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직을 가진 걸 후회하냐고 또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연주자 경력으로서 보자면 그 시기가 어떤 걸림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인간의 삶에서 그 자리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봤을 때 그때를 항상 넘어갈 수 있게 저희 자신 안에서 더 나은 그런 제 자신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왜 힘들게 일을 하는지 막 일 구하다가 일을 구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난 이제 된 것 같아.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게 굳이 정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피아노 연습할 때 이렇게 저한테 어떻게 이제 습득한 건데요. 연주자를 비롯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내 이 그릇 안에서 내가 좀 더 나아지려는 그런 삶이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은 그런 의문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 내 삶인가?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랬을 때 제가 서울대 교수를 그냥 그만둔 것처럼 그 각성을 그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불안에 몸을 던지게 되더라도 내 삶을 실험하고 도전할 것인지 그것은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직 여러분들이 30, 40대도 되지 않았고 이제 겨우 40대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계획을 가지고 그런 도전을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가는 날까지 건강이 따르고 정신이 허락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또 우리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거고요. 그 곳이 어디가 됐던 간에 종착역이라면서 눌러앉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것을 잠시 머무르는 어떤 정차역이나 환승역이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늘 당부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익산 통합방아제식 김남수입니다.

0: 제가 김남수 씨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동안이시고
1: 너무 젊으셔.
0: 네, 너무 미남이시고. 그런데 김남수 씨께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갖고 오셨다고.
1: 선물을? 네,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0: 네, 들었어요, 제작진한테. 네. 무엇일까요?
2: 저희 집에, 저는 붕어빵 아저씨잖아요. 네.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 그래서 붕어빵을 가져왔습니다.
0: 와, 그 쿠키 붕어빵인가요?
2: 네네.
0: 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1: 제일 좋아하셔.
0: 와.
1: 와, 우리가 그렇게 와, 말로만 네. 한번 와, 풀어볼까요?
0: 네. 붕어빵이 익산에서부터 왔습니다.
1: 네. 네. 예쁘게 생겼을까요? 맛있게 네. 생겼을까요?
0: 짜잔! 네. 와.
1: 귀엽게 생겼네요.
0: 붕어가 너무 잘생겼네요.
1: 아, 그래요?
0: 네.
1: 냄새가 나요.
0: 네.
1: 먹고 싶네요.
0: 저희 다 같이.
2: 그 냄새가요.
1: 네. 달라.
2: 진짜 하나 사가지고 가면 다시 와서 하나 사가지고 저만큼 가잖아요. 20, 30m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시 와서 계속 이렇게 사가고 그랬었거든요.
1: 네.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드나 봐요. 그 이렇게 요리 개발하는 게.
2: 저기 손님들이 이 붕어빵이 네. 귀엽다 그래요.
1: 귀엽네요. 네,
2: 귀엽다 네. 그러면은 네. 주인 닮아가지고
1: 맞아,
2: 주인
1: 맞아.
2: 닮아서 빵이 귀여운 거예요.
1: 아담해.
0: 너무 잘생겼는데요, 붕어들이. 네. 제가 김남수 씨 훌륭한 분인 건 기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 원을 기부하고 계세요. 네. 2015년에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셨고 우와. 또 2024년 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도 받으셨잖아요.
2: 네네.
0: 어떠세요?
2: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상 같은 것도 챙겨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겸손한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나를 위한 저금을 하루 만 원씩 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남을 위한 기부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1: 이 기부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을까요?
2: 제일 처음에 이제 어머님이 상당히 베푸는 걸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네.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어머님의 그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0: 어머니가 어떻게 베푸셨었나요?
2: 어머님이 이제 옛날에 이게 보따리 장사, 깡구리 같은 거 이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1: 깡뭘?
2: 깡구리라고 이거
1: 강주리.
2: 네, 강주리라는 건가요?
0: 강주리군요. 네, 네.
2: 그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0: 네.
2: 근데 이제 또 타 동네에서 이제 멀리에서 이제 저희 마을에 오시면은 저희 집에 와서 그 유부 사람들이 이렇게 잠자고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날 가시는 거 이렇게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베푸는 걸 어머님이.
0: 낙은 애들을 재워주시고 네네. 그러셨군요.
2: 네네.
0: 그래서 이 남수 씨의 이 철학 기부하는 실천하는 이 마음이 어머니한테서부터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2: 네네. 어머니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베푸는 걸 이렇게 보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이게 자랐던 그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20대부터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실천은. 많은 사람들 좌우지간 많이 좀 도와주는 걸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부모가
0: 네.
1: 자식의 거울이란 말이 나오듯 합니다.
0: 그래서
1: 옛날부터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머니의 바른 성정과 행동이 지금과 같은 훌륭한 남수 씨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어머니께서 보따리 장수를 하실 만큼 선생님 남수 씨 유년 시절 가장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죠?
2: 네, 생활이 이렇게 많이 어려웠어요. 네. 상당히 많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퇴하고, 서울로 아버님하고 같이, 어머니는 미리 서울로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식모, 식모 생활 이렇게 하셨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버님하고 좀, 어머니보다 뒤늦게 이렇게 김제 고향이기 때문에 김제에서 완행열차 타고 8시간인가 타고 용산역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그 용산역에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 이렇게 먹었던 생각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친척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있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 어린 나이에 공장 생활, 그 꼬마둥이 생활 그렇게 하면서
1: 선생님이
0: 그러면은 네네. 서울에 올라와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살았던 건가요?
2: 뿔뿔이 이렇게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어머님,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살게 됐던 것이죠.
1: 네. 그러니까 서울에 어머니가 제일 먼저 네, 가정부로 가셨고
2: 신고생활로 오셨고
1: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남수 씨가 올라가셨고
2: 네네.
1: 올라가셔가지고 그 뭐랄까요 한 집에 산 게 아니라 네네. 각자 따로 산 거였어요.
2: 네, 각자.
1: 왜요?
2: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1: 어머니 집은 그때도 가정생활하고
2: 네네.
1: 그다음에 남수 씨는 또 공장 생활을 하고,
2: 하고
1: 아버지는?
2: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공사판, 서울의 공사판 그런 데서
1: 네,
2: 그렇게 하시면서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러면 형제는 없으셨나요?
2: 형제가 형님 한 분 계셨고 네. 누나 한 분 계셨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누나는 이제 큰 집에 네. 큰 집에서 김제에서 이제 갈비집에 썼는데 네. 그 누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딸들 생활이 어려우면은 생활 이제 좀 나은 친척 집에
1: 맞아요.
2: 이제 그 시집 보내준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글로 가서 이렇게 있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1: 네.
2: 그래가지고 누나는 그랬고 이제 형님은 결혼하셨는데 형님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섬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살고 계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1: 그러면 큰형님 본인
2: 형님 한 분
1: 형님 한 분
2: 누나 한 분 저요
0: 셋. 네.
2: 그 전에는 원래는 팔남매였을 때요.
1: 예.
2: 팔남매였는데 네. 어렸을 때 그렇게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 네. 하루에 둘 죽은 때도 있었대요.
0: 네.
1: 병으로.
2: 그 너무나 아니요.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보릿고개 어찌고 있었잖아요.
0: 네.
2: 배고프니까 아이들이 겨 있죠.
1: 겨.
2: 네, 그걸 먹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겨를 먹고 그 얹히지 않았는가.
0: 네.
2: 그래가지고 뭐 아침절이 하나 죽고 저녁 때도 하나 죽고
1: 아이고.
2: 그런 식으로
0: 네.
2: 그 8형제인데 다섯 죽고 셋 남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해방되기 무렵에는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북쪽에 이렇게 사셨는데
0: 네.
2: 그때 막 산발선 막 갈라가지기 직전에는 그때 막 산 넘어 강 건너 막 그렇게 이제 김제 쪽으로 김제 고향이니까
0: 네.
2: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걸어서 그게 함경동가 어디서 김제까지 걸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2: 근데 아기를 얻고 와서 저기 하니까 겨울철에 오니까 집에 와서 아기를 풀어놓으니까 녹았다 식었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이렇게 잃고 죽고
0: 네.
2: 해가지고 이렇게 8형제 중에 5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면 남수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에 오셨어요.
2: 네, 아버님하고 같이 왔었어요.
0: 네, 그러면은 학업은 서울에서 마칠 수 있었나요?
2: 아니요. 그때 학업은 생활이 너무 어렵고 뿔뿔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0: 네.
2: 저는 이제 공장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공장이 이렇게 저기 뭐 꼬마라고 그랬었어요.
1: 네, 꼬마.
2: 네. 야 꼬마야 전부 다 그렇게 꼬마 생활을 했던 것이죠.
1: 무슨 공장에 들어가셨어요?
2: 뭐 지갑 만드는 공장 소규모로 만들어 놓고
1: 예,
0: 네.
2: 예, 그런 공장 여러 몇 군데 이렇게
0: 그러면은 나이가 어린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2: 네네. 그 꼬마 때는 그 월급도 그렇게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냥 밥 먹여주면 돼요.
2: 밥 먹여주고 이제 저기 오면 기술 배우고
1: 때리기도 하고.
2: 예,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폭력도 엄청나게 꼬마둥이들
1: 욕도
2: 예, 욕하고 때리고 차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1: 욕도 안 주고 예. 밥도 굶기고.
2: 지금 저희 나이 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알 거예요. 제가 당시 나이가 지금 70대기 때문에 서울에 그때 당시에 온 사람들은
1: 참말로 힘들었겠어요. 용산역에 내려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열악한 그 공장 생활을 하면서 참 인권유린도 많이 당하고.
2: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연탄가스 마셔가지고요.
1: 맞아요.
2: 몇 번, 세 번인가도 죽으려다 살아났죠. 그 연탄가스.
1: 맞아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밑에 연탄불이 올라온 집에서 자다가 연탄불에 중독이 돼요. 그러다가 살려고 하면 김치국물을 마시면서 한다고
2: 해서. 네, 동치미 국물을 맞아요. 많이 마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1: 그러면 살아나고 그랬죠. 네. 참 그때 당시에 세상이 참 가혹하다고 느끼시기도 했겠네요.
2: 그러죠.
1: 어떤 느낌이셨어요?
2: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았죠. 서울에 와서도.
1: 배도 굽고. 네. 받기도 하고 집도 없고.
2: 네.
1: 울기도 많이 울고.
2: 네, 그랬죠. 이제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셋이서 이제 집을 이제 월세방을 시작을 했었죠.
0: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희망의 빛을 잡고 빛을 붙잡고 잘 살아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그렇죠. 네, 훌륭한 성품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러면 서울에서 다시 지금 사시는 익산으로 이사하신 건 언제 무슨 일로 가게 되신 건가요?
2: 서울에 있을 때 제가 택시 운전도 잠깐 했었거든요.
0: 네.
2: 이제 서울 길도 잘 몰라 또 초보 운전 그런데도 저는 하면 되지 뭐 해가지고 택시 운전도 잠깐 했었는데 이렇게 네. 살다가 여기서 이사하기 전에
0: 네.
2: 이사하기 전에 또 인천에 살았었어요.
0: 네.
2: 서울에
0: 네.
2: 인천에 살았을 때 이제 거기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1: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네.
2: 그리고 제가 23인가 4인가 그 무렵에 전주로 갔었어요. 제가 전주로 갈 때는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0: 네.
2: 그때 당시에 이제 누나가 중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중국집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제가 도와주러 갔었어요.
0: 네.
2: 도와주러 가서 이제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0: 네.
2: 거기서 제가 한 2년 도와주게 됐어요. 전주에서
1: 누나 집에서 중국집에서
2: 네. 네 중국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장사라는 걸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뜨게 돼가지고 2년 있다가 제 나름대로 제일 처음에 거기서 이제 포장마차부터 이제 나와서 토스트 먹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0: 네.
2: 토스트 장사를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0: 네.
1: 전주에서?
2: 전주에서. 그래가지고 토스트 장사를 상당히 잘했어요.
1: 아, 잘 됐어요?
2: 네, 잘 됐어요. 거기서 벌어가지고 그 후에 이제 만두집을 했어요. 우리 만두집이라고 만두집을 했었어요.
0: 그렇게 만두도 하시고 토스트도 파시고.
1: 토스트가 먼저입니다.
0: 아, 네. 장사가 잘 되셨나요?
2: 네, 잘했어요.
0: 네.
1: 어느 정도 잘 됐어요?
2: 저 지금 많이 잘 벌었어요.
0: 아.
2: 네, 잘해가지고.
1: 식당에서요? 포장마차에서요?
2: 포장마차도 잘했고, 그 식당도 잘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레스토랑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또 김밥집도 하고, 제가 젊었을 때 저기 세 개나 운영을 했었어요.
0: 와 네. 여기서 잠깐 그렇게 사업을 잘 꾸려 나가시다가
2: 네.
0: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할 나이대가 되셔서 가정도 좀 잘 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2: 24살 무렵인가 그때 동반자를 만났었죠.
0: 아 네. 그러면 가정을 꾸리시고 나서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되신 건가요?
2: 네네.
1: 가정 꾸리는 게 먼저였네요.
0: 네.
1: 나는 혼자 만두 장사하고 토스트 장사를 한 게 아니라
2: 사장이 먼저 했었어요.
1: 그러니까. 네. 어릴 때 거의 생각하신 만큼 그래도 성장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니 너무 다행인데요. 그럼 장사가 계속 잘 된 거네요, 계속? 그 이후로도?
2: 네, 장사가 잘 됐어요.
1: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2: 근데 이제 세계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고 또 좀 있다가 IMF라는 게 또 찾아와가지고 IMF라는 게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모든 거 다 또 털고 나왔어요.
1: 다?
2: 네, 다 털고 나왔어요.
1: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게 한번 털게 되나요?
2: 이제 건물주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건물주는 제가 2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건물주는 IMF가 터져서도 2년치 월세를 다 받으려고 그러죠. 2년째 다 대놓고 가라. 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8개월인가 얼마 만에 이제 IMF 터져가지고 저는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만 이렇게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리했던 거죠. 세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 하나 있을 때는 제가 고객 관리를 하는데 네. 세 개가 있을 때는 고객 관리가 그게 어렵다. 저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저를 못 보고 가는 경우가
1: 그렇지.
2: 간혹 많아요. 그러면은 그 손님이 한 번 와, 두 번 와, 세 번 와가지고 없으면은 그다음부터 그 손님이 이제.
1: 안 와.
2: 예, 네, 안 와.
1: 아니네라고 생각해요. 네,
2: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0: IMF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1: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2: 아, 네.
0: 네. 근데 그때 또 아이가 자녀가 4명이라고 들었어요. 네.
2: 딸 셋에 아들 하나
1: 그 사이에?
0: 네. 네. 그러면은 또 한 번 인생에 또 큰 위기를 맞은 적이
1: 또?
0: 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 저기, 가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제 와이프가 네. 이단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모든 거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0: 아니
2: 그냥 나갔으면 모르는데
0: 네.
2: 이제 저를 완전히 모험해가지고 소송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가게를 하나 차려줬어요. 케이크 만드는 가게를 하나 차려줬는데 그걸 전세금까지 다 챙겨가지고 와이프가 이렇게 나갔었어요.
0: 아니 그 어려운 세월을 같이 다 버티셨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2: 제 생각에는 네.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런 행동을 그 와이프가 나가고 나서
0: 네.
2: 집을 이렇게 청소하다 보니까
0: 네.
2: 뭐 CD네 뭐 한복이네 할 거 없이 그런 게 그렇게 그냥 진짜 누구 말대로 한가마니나 나온 것 같아요.
1: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심지에 있었는데 남주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2: 네, 몰랐었던 거예요. 일반 교회 나가는 줄 알았었어요.
0: 아,
1: 그래 거기는 그 돈이 고물고 다 가나가지고 나가고 선생님을 아까 모함을 한 거예요?
2: 저희 집이 이제 아버님이나 형님이나 술로 인해서 저희 집이 폐가망신을 냈기 때문에 제가 술을 안 해요. 왜? 술로 인해서 폐가 망신했는데 제가 저까지 술 먹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1: 그렇죠.
2: 지금도 술을 잘 안 넣는데 저희가 뭐 술 먹고 허구한 날 때리고 뭐 돈만 뜯어가고 그 모든 걸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모험을 해가지고
1: 저한테
2: 소송을 이렇게 걸어놓고
1: 소송을 걸어놨어요.
2: 네.
1: 뭐를 달라고 소송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2: 뭐 이것저것
1: 뭘 해주라 그 손해를 상을
2: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 이단을 빠져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시켰나 봐.
2: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1: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2: 그 부인 모든 거 다 들어주고 모든 거 다 들어주고 다 줄 거 다 주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던 것이죠.
1: 다 주고.
2: 네.
0: 이단에 아들까지 같이 합류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또 아이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쪽으로?
2: 아들도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 이단 종교에 나갔더라고요.
0: 네. 하루아침에 성실한 남편이고 가장이셨는데 그런 모함과 소송을 당하게 되셔서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단이 참 무섭습니다.
1: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평온하던 가정에 이렇게 한순간에 파탄을 내고 생이별을 시키고 그 상황을 견디는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하다는 말보다는 뭐랄까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못 그럴 것 같아요. 화가 나서.
2: 이단 종교에 나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한 서너 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그게 그만두고 이제 안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아내의 그런 문제도 풀고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이끌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요.
0: 그런데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1: 사고가 날 뻔한 정도 있으셨다고요?
2: 네. 제가 토스트 장사 할 땐가 언젠가 그 저기 졸고 있는데 그냥 일어났어요. 일하고 이쪽으로 자리를 딱 옮겼는데 그게 뭐 한 2, 3초도 안 걸리는데
1: 그렇겠죠.
2: 그 길을 차로 빌더라고요.
1: 점포 안으로?
2: 네. 아니 그때 마차, 포장
1: 네, 마차
0: 그러니까 농장에서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로 차가 온 거네요.
2: 네네.
0: 어머나.
2: 이제 근데 그런 경우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7, 8번 그런 경우를 가지고 저는 살았어요.
0: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2: 이제 그 중간에 그 중간에 이제 키스트라는 암을 제가 걸린 적이 있어요. 걸린 적이 있는데 그 암 덩어리가 식도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한 주무만하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북대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받기로 예약까지 다 해놓고 그 일주일인가 3일인가 남겨놓고 큰 병원 더 큰 병원에 가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갔었어요.
0: 네.
2: 응급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술을 받고 지금 상당히 시간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0: 그때 어떤 상태였나요? 암이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2: 심각하죠.
1: 한 60대 때부터 된가요? 그때가?
2: 아니요. 한 50 정도 됐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 암 걸렸을 때 암이라고 판단 나왔을 때 그리고 암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엑스레이 촬영했을 때 뭐 한 10cm 뭐 엄청나게 크다고 오니까 놀래 자빠진 거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0: 그때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하신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2: 제가 이제 암이라는 그 판정을 받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했냐면은요.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서 떨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쳐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1: 라는 생각.
2: 네. 나는 하나님이 구해줄 사람이야.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하나님을 믿으셨나요?
2: 그때 당시에 뭐 그 교회를 그때 다녔었어요.
0: 네.
2: 제가 교회를 한 3년 다녔는데 3년 동안 그 다니는 동안에 그 목사님 제일 목사님 앞에 항상 3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었어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술을 받았는데 이게 암 덩어리가 퍼지지 않고 그 호박처럼 열려가지고 호박 꼭지 따듯이 그 꼭지를 딱 따내가지고 그 항암 치료도 안 받았어요.
1: 깨끗하게.
2: 네. 암 기스트 세미나 하는데 가봤더니 한 3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는 걸로 저는 그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진짜 그 사람들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행운이다.
0: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어떤 상황이어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신 건가요?
2: 어릴 때는 신앙 생활 안 했었어요. 않고 이제 노점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됐던 것이죠.
1: 그 이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매주 나가서?
2: 매주
0: 예배 드리고.
2: 예배 드리고, 이제 장사 나가고. 그랬어요.

0: 이야기를 열 가지인데 하나는 빼놓고 아홉 가지를 제가 글을 만들었어요. 글 액자화를 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액자를 주기도 하고
1: 전도하신 거네요.
0: 네, 주기도 하고.
1: 네.
0: 그랬어요.
1: 네.
2: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액자에다 쓴 게 아니라 목사님 말 들었던 것 내용과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0: 네, 줄여서
2: 선생님이 써서
0: 네.
2: 액자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다.
0: 네, 그랬죠.
1: 근데 그 한 가지는 뺐다는 거는 왜 뺐신 거예요? 네.
0: 한 가지 이제 제가 아홉 가지를 채웠잖아요.
1: 네.
0: 아홉 가지를 채웠는데 그 열 번째는 십자로 돼 있어요.
1: 네.
0: 십자로 돼 있는데 내가 아닌 본인들이 그 마음을 채워서 이렇게 행동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열 번째는 채우지를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졌죠.
1: 네. 아유.
2: 진짜 그 의미는 또 새기고 또 새겨도 의미가 있네요.
1: 네.
2: 내가 뭐라고 다 채워줄 수는 없어.
1: 그쵸.
2: 나머지는 본인이 찾아야 돼.
0: 네. 네. 본인이 채울 걸 그 열 번째도 채워가면서 살아라.
1: 네.
0: 그 뜻으로 열 번째는 그 십자 딱 있는데 그 밑에는 점점점 찍어놓고 제가 안 채웠죠.
1: 네, 하나님께서 우리 김난수 씨를 꽉 붙잡고 보호해 주셨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0: 아, 이렇게 써먹으려고 나를 살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1: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엄청나셨을 것 같은데요.
0: 책임이 많았죠. 많았지만 이제 어차피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꿋꿋하게 그렇게 이제 노점적으로 나와서 이제 꿋꿋하게 또 다시 또 시작을 했죠.
1: 무엇으로 시작하셨나요?
0: 또 다시 노점을 또 시작했어요.
1: 네.
0: 이제 오징어다리를와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계란빵이라는 게 참 유행이 네. 많이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모르는 사이인데 네. 모르는 사이인데 그 계란빵 그 반죽을 알려줘가지고 계란빵 장사를 아주 그냥 잘했어요. 오징어.
2: 또 잘 됐어요. 네.
0: 잘했어요.
1: 그 장사를 하시다가 지금의 익산으로 옮기게 된 거는 언제였어요?
0: 이제 학생들이
1: 네.
0: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쪽이 이제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1: 네. 상권을 좀 분석을 하고 그쪽으로 네. 옮기신 거군요.
0: 가서 장사를 하게 됐는데 장사가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했어요 장사를.
1: 네.
0: 그래가지고
2: 얼마나 엄청나게 잘했어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얼마나 엄청나게 자리했어요?
2: 줄을 보통 2, 30분 이렇게
1: 기다려야 돼요?
2: 네, 네. 기다렸다가
3: 그 제가 알기로는 붕어빵 달인으로 유명하셨죠?
2: 네네 제가 네. 네, 붕어빵도 제가 개발을 했어요.
3: 오.
2: 이제 제가 이 붕어빵을 개발했을 때
3: 네.
2: 하나님과 신이 주신 나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 붕어빵은 쿠키 붕어빵이라고 그러는데
3: 쿠키 붕어빵이요?
2: 네, 쿠키 붕어빵이요. 쿠키는 약간 너무나 딱딱하고
3: 네.
2: 빵은 식감이 없고 근데 이제 제 붕어빵은 이게 중간 역할 딱딱하지도 않고 식감도 있고 그 중간 역할 붕어빵을 만들어 놨더니 그 냄새가요
1: 달라.
2: 100m 막 50m 100m 이렇게 냄새가 가요. 그걸 꿀 때는요.

0: 그래가지고 먼 데서까지 찾아와요.
1: 맞아요.
0: 맛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에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1: 아, 궁금해요, 진짜.
0: 네, 그리고 장사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해, 보는 해부터 이제 제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기부를 하다가 이제 하루에 10,000원씩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도와보자 해가지고 하루에 10,000원씩을 이렇게 모았다가 연말 되면은 네. 1년 365만원 이렇게 전달식을 꼭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온 나이가 뭐 그랬어요 제가.
1: 이게 몇 년째쯤 그렇게 오신 거예요?
0: 14년 제가 이제 저는 몇 년인지는 모르는데
1: 네. 그럼 한 해도 안 빼먹고?
0: 네, 안 빼먹고요.
2: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김남수 사장님의 모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돼서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0: 10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잘 됐는데
2: 됐는데
0: 우리가 코로나 터졌잖아요. 네.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마스크를 의무화했잖아요.
2: 네.
0: 그렇죠. 그리고 그 학교는 어떻게 됐죠? 다 문 닫았잖아요.
2: 문 닫았죠.
0: 네. 비대면 전부 다 들어가고.
2: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길거리 음식인데
1: 맞아.
0: 길거리 음식을 하나 사 먹고 가면 눈치 보여 누가 사 먹겠어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진짜로 이거 뭐 5분의 1 투막 뭐 10분의 1 투막 그런 식으로 매출이 줄어버린 거죠. 그렇게 줄었지만은 내 자신과의 약속했던 것은 제가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죠.
1: 그러면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2: 네.
0: 오늘 문 닫고 왔어요.
2: 네. 사론에 꺾을 때 나오신다고. 네.
1: 그럼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잠시 며칠은 기부를 멈추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0: 그런 생각은 않고 제 자신과 약속했던 것은 내 할 일은 내가 또 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쭉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것뿐이 아니라 저기 전주 오목대라고 고지대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고지대에 살 때 전주에 또 전주 사회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그거다 매달 제가 또 기부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저기 많이 떨어진다고 떨어지고 다치고 비오나 눈올 때는 난관이 없어가지고 다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난관시설을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1: 해드리고
0: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걸 해줬었어요.
1: 노점에서 계란판 장사를 하면서 매장도 없는데 거기 난 수익금을 입을 벌써부터 환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0: 네네.
1: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잘 나가다가 IMF를 맞아서 힘들었어요.
0: 네네.
1: 다시 이제 또 계란빵 뭐 등등을 해갖고 다 잘 됐어요.
0: 네네.
1: 그럴 때마다 저런 곳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그 생각이 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나요?
0: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머님이 베푸는 거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 네.
0: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쭉 자랐던 거잖아요.
2: 네.
0: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내가 얻어먹는 것보다도 내가 베푸는 것이 나으니까.
1: 기분이 좋으니까.
0: 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단 하나 뭐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지, 베푼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 걸 나눔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네.
0: 내가 행복지가 않으면은
1: 나눔 한번 하고
2: 맞는 거지. 맞아요.
0: 내 자신이 나눔이 있다는 게 내가 자신이 행복하니까 나눔을 실천을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나눔의 중도.
2: 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훌륭하고 멋지세요.
0: 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우리 강원도 산불 났을 때.
2: 네.
0: 강원도 산불 날 때마다 두 번인가 났었던가요? 날 네. 때도 꼭 제가 했었어요.
1: 마음을 전달했죠.
0: 네네. 산불 날 때마다. 그리고 네. 우리 전염병 터졌었잖아요.
2: 네.
0: 전염병이 저기
2: 코로나 위기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코로나도 네. 있고 또 그 전에 앞전에 또
2: 메르스
0: 네. 네, 메르스 이렇게 저기 했을 때도 했었고. 있고 또 트루키인가 그 대지진 났었죠.
2: 네.
1: 지진.
0: 네, 대지진 났을 때도 이렇게 6.25 때 우리 한국을 많이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우리도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붕어빵 장사도 하다 보면은 그게 확산돼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붕어빵 장사 나서가지고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또 했던 거예요.
2: 아, 그 쿠키 붕어빵이 정말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1: 먹고 싶어요. 네.
2: 그 붕어빵이 지금 학생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받으신 것을 지금 이렇게 많이 또 나누신 거잖아요. 이렇게 심지가 굳은 김남수 씨를 보고 지금은 잘 성장했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하고 인상적인 말을 남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세 명이라고 했네요. 네 명.
2: 네 명이.
0: 그러죠. 자녀들이 아빠는 참 멋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1: 자녀들이.
0: 예. 제가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인정받고 나름대로 또 사니까 남한테 도움 받는 것보다도 도움을 줘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2: 네. 네.
1: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찾아오는 그 학생들에게도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하고 또 인기가 많으시다면서요?
0: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이렇게 앞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2: 네.
0: 바로 앞에가 이렇게 있어요.
2: 네.
0: 그 학생들이 진짜 많은데
2: 네.
0: 뭐 학생들한테 참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2: 네.
0: 이야기 해줄 때 이야기를 꼭 해줘요. 천적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천적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2: 덕을 참 많이 쌓고 사셔서
1: 그러니까.
2: 또 지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사회시간, 도덕시간에 김남수 씨의 기부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0: 네네. 학생들이나 학부형님이 이렇게 찾아서 찾아와가지고 도덕 시간에 저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2: 네.
0: 그리고 또 저번에는 얼마 전에는 또 학생이 찾아와서 사장님에 대해서 오늘 시험 봤어요.
2: 오.
0: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한 군데서만 그런 것이나 중학교 세 군데에서 그렇게 저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 그러니까 수행평가 시간이나 네. 학교에서 미담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걸 소재로 아이들한테 하거든요.
0: 했다고 들었고요.
1: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선생님을 소재로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 이분이 이분이다라고 했던 것 같죠.
0: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익산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기부를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미용이나 제빵이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저기들을 이렇게 장학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2: 네.
0: 그런데 그때도 학생이 찾아와서 참 선생님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학생이
0: 네.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아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또 최근에 남주 씨에게 좋은 소식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극을 제작을 했다면서요?
0: 네네. 어느 카드 회사에서요.
2: 네.
0: 저에 대해서 어머니 때부터 그 베품과 그 나눔에 대해서 실천
2: 네.
0: 그 연극을 만든다고 연극과 유튜브랑 또 뭘 이렇게 만든다고
2: 네.
0: 이렇게 오셨어요. 버스로 한 차로 뭐 영화 감독 뭐 카메라 감독 이렇게 저 익산 장사하는 대로
2: 네.
0: 해가지고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한 5시까지인가 그렇게 촬영하고
2: 네.
0: 참,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연극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2: 네.
1: 이게 선생님의 삶을 소재로
2: 네.
1: 연극을
2: 네네.
1: 만든 건가 봐요.
2: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와서 참 좋은데요.
1: 오늘 샤론의 꽃필 때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오늘.
0: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와서 나의 이제 지나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참 숨김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1: 그죠?
0: 네. 요즘에 익산 그 원대 대학로 상가들이 한 40% 이상 분은 타던 것 같죠. 아,
2: 경기를 타는군요. 네.
3: 타죠.
0: 이제 지방 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네. 또 이제 원대 학생들도 뭐 엄청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줄고 또 이제
3: 학생수도 줄고
0: 도시가 확산되고 확산되니까 인구가 또 분산되고
3: 맞아요.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로부터 진짜 심해요.
2: 그러면은
1: 글쎄 지금의 그 시장도 많이 침체되고 그러면은 우리 남수 씨는 지금 하시는 매일 많은 기부를 그래도 계속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0: 그 하루에 만 원씩 기부하는 것은 제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날까지 제가 제 자신과 약속을 이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아마 꾸준히 할 거예요. 뭐 그걸 내일까지 모레까지 뭐 평생 그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는 날까지 할 거야.
1: 사회생활을 네. 하는 동안
0: 제 자신과 약속 내가 하는 날까지는 내가 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1: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2: 그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는 그 말씀이 참 찡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1: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 선생님한테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남다른 점이 두 점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요.
0: 네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그걸 사랑으로 나누겠다. 이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 개.
0: 네네.
1: 남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1: 오, 네. 그럼요. 네.
0: 나눔과 기부는 진짜로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게 나눔의 활동을 좀 많이 더욱더 했으면 좋겠어요. 기부와 나눔은 참 용기와 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게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2: 네.
3: 박수 쳐야 돼.

0: 앞으로도 우리 김남수 사장님에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기를 저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도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1: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0: 제가 드릴게요. 네. 아름다운 꽃 많이 피워주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1: 샤론의 꽃은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의 인생에 꼭 피어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준 시청자분들의 인생에도 각자의 때에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필 때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뉴욕교회협의회 진경회장 박희소 목사님의 부인이며 동역자 박은옥 사모께서 2026년 10월 2일 향년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목회 현장에서 교계와 성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오신 고인의 천국 환송길을 뉴욕 한인교협과 교계가 온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10월 4일 일요일 오후 7시 플러싱 중앙 장의사에서 드리며 이튿날인 10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발인 예배 이어서 오전 11시 롱아일랜드 파일론 공원 묘지에서 하관 예배가 거행됩니다. 박은옥 사모의 유가족으로는 남편 박희소 목사, 아들 박성기, 자부 올가 박, 딸 박성애, 사위 카이란 그레디, 그리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장례 관련 문의는 917-828-0931-718-361-1699번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뉴욕 교계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들께 하나님의 하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성도 및 동포 여러분의 위로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And I also, I should have tell you that I also admitted to Amazing Korea back in 2016, and I could feel how the songdo, the atmosphere, and all this vibes was filled island, empty island.
1: Yep.
0: But now see how it flourish.
1: Yep.
0: To today's stage. 오늘날에 얼마나 이 Amazing Korea 학생들이 100명도 없는 학생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오늘날에 Amazing Korea가 되기까지 많은 그런 성공을 이루기까지 많은 학생들이 많아지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겪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had Peterson 의원님께서 2010년에 B를 패싱하고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를 establishing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backlash들도 있고 많은 hardship도 있으셨지만 그거를 끝까지 resilient하게 패스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Mason Korea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Mason Korea 학생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LCN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정철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질문 경쟁의 행복한 기업 이야기입니다. 열린 질문으로 생각을 자극해서 폭넓게 드러내야 좋은 질문이 됩니다. 좋은 질문은 생각을 자극하여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안내도 해주고 상대방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또 좋은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강력한 표시도 됩니다. 질문을 하면은 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질문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좋은 방법은 닫힌 질문을 하지 않고 열린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린 질문은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고 폭넓은 대화를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육아로 힘든 아내에게 힘들지? 라고 질문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힘들었다, 덜지 않았다 라는 단답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뭐가 힘들었어요? 라고 물으면은 무엇에 대해서 답하게 되므로 폭넓은 답을 하게 됩니다. 열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기보다도 생각이 확장되므로 상대의 솔직한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드러내서 말한 것에 대한 실행 의지는 상사에게서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것보다도 훨씬 높기에 좋은 질문은 좋은 행동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내가 던진 열린 질문에 상대방이 대답을 연결해서 잘 하도록 하려면 상대가 답할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판소리나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의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소리가 주임새이죠. 말할 때도 주임새를 넣어주면 신나게 열린 마음으로 답을 합니다. 잘했네. 그렇구나. 이와 같이 맞장구를 칠 일에는 맞장구를 치고 감탄할 일에는 같이 감탄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좋은 관계가 되어 있으면 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뉴 메시지에서 아이 메시지로 바꾸는 질문법을 사용하자입니다. 가정이나 기업에서 가장 잘 해결되지 않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서울대 융합기술원에서 경영자 6개월 과정에 강의를 할 때에 경영자들에게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1기에서 12기까지 280여 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과제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통이라는 뜻이 뭡니까? 막힘없이 서로 통하는 것이고 둘 이상의 존재 사이에 오고 가는 정보에 대한 공감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며 그 의미는 라틴어 커뮤니케어와 커뮤니스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즉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로 존재와 존재 간의 나눔과 공유를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일치시키고 함께 한다는 마음이 되면은 소통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화 중에서 상대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고쳐주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서 개선하게 하는 소통 기법을 잘 활용하면은 리더십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해. 너는 맨날 그 꼬라지니. 너는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기부여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유 메시지, 즉 대화의 출발이 너가 되면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반발심부터 생깁니다. 반면에 I 메시지, 즉 나라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주면은 상대방을 직접 판단, 평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심리도 없애고 반성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해주므로 동지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할 때도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어디 돌아다니다 뭐하고 이렇게 늦게 다녀라고 말하면은 유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화내는 이유는 자녀가 반성할 생각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유 메시지로 말하면은 자녀는 늦게 들어온 이유를 찾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가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많이 걱정해서 내가 너라면은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미리 연락했을 텐데 라고 아이 메시지 방식으로 말하면은 자녀가 변명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기 반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 메시지는 너가 문제야, 너 때문에 틀어졌어 라고 너를 주어로 하는 대화이므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말투가 되기 쉽고 듣는 사람도 우선 기분이 나쁘게 들리므로 처음부터 거부감을 나타내게 되는 대화 방법입니다. I 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나라면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자신의 감정을 조용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나의 말을 더욱더 잘 경청하게 되고 상대의 사례를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고쳐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메시지로 그동안 불편했던 자녀와 부모와 팀원들과 동료와 상사와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상대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상대 중심의 언어로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질문은 관계를 악화시키므로 상대가 공감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호기심이 많아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왜 하늘이 푸른가요? 질문을 하면 선생님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구구단이나 잘 외워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만일 질문법을 잘 배운 어머니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 아들은 왜 푸르다고 생각해? 라고 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질문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무슨 질문을 했느냐라고 묻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은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묻기에 받아 적은 노트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은 칭찬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2010년 G20 정상회의 폐막식 연설을 마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직접 통역이 있기에 한국어로 질문해도 좋다고 설명까지 하며 7번이나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질문했을까요? 질문자가 없어서 질문권을 중국 기자가 가져갔습니다. 국제부 기자들이 영어를 못하지는 않을 것인데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질문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그때 한국 기자가 질문을 했다면 어떤 기사가 났을까요? 아마 질문 내용보다도 영어 발음을 문제 삼거나 문장의 문법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기사화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으로 효과를 바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상대가 편하게 상대 중심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언제 답신을 받을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언제 답신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상대가 자신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므로 강제로 명령받는 기분이 들지 않게 됩니다. 보고는 내일까지 해주나요가 아니라 보고는 내일 오전 오후 중 언제가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은 상대가 선택할 기회를 주므로 마감일을 잘 지키게 됩니다. 상대가 편한 상대 중심의 언어로 질문 방식을 바꾸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이 밀렸으니 주말에 출근하나요? 라고 묻기보다도 일이 밀렸지요. 기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라고 질문하면은 주말에도 스스로 출근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좋은 개선하는 좋은 질문으로부터 찾아지고 질문의 수준이 성과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백화점의 어루 매장이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매상이 올라갈까부터 생각하는 것은 나 중심의 질문법입니다. 사람들은 왜 옷 사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하면은 상대 중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질문하여서 만들어진 상품은 고객이 사고 싶어하는 상품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매상이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청 수준을 평가해보고 경청을 공감력으로 올리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경청을 잘하는지 각자의 경청 수준을 같이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다음 질문에 yes인지 no라고 답하는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보다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상대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잘 듣는다. 들을 때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상대의 이야기를 끊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상대의 말이 길어져도 지루한 표정을 하지 않는다. 이 앞의 질문 중에서 예스가 4개 이상이면 경청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예스가 3개이면 보통이고 2개 이하면 경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몇 개가 체크되었나요? 직장인들은 보통 경청에 문제가 있는 두 개 이하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청은 혼자서가 아니라 말하는 상대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기에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보다도 듣는 사람의 자세 때문에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고 얻는 것을 신속하게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경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몸 언어로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눈 맞추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손 동작을 같이 하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컴퓨터 작업하고 있을 때 상대가 옆에서 얘기하면은 고개만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일하는 것을 멈추고 몸 전체를 상대에게 향하게 하고 눈을 마주보고 미소 짓고 들어주면은 상대는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낌으로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맞장구를 치며 주임새를 넣어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맞아, 맞아, 그러면 그렇지, 좋고 말고, 그것 좋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핵심 단어 돌려주기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핵심 단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돌려주는 것이죠. 드러내기 경영 VM 활동을 하면은 아침에 팀 멤버들이 마음 드러내기를 하는데 상대가 말한 핵심 단어를 그대로 다시 말해주면은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내가 끓인 맛있는 찌개를 먹고 오니 너무 상쾌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마음 기상도에 마음 상태가 90점 이상 위치에서 마크를 붙이겠죠. 그러면은 옆의 동료가 아내의 끓인 찌개를 먹고 와서 상쾌하군요. 이와 같이 반복하면서 따라하면서 공감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 말한 대로 반복해서 들려주면은 아, 이 친구가 나에게 공감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돼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조언하는 거 금지입니다. 대부분 경청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전부 듣기도 전에 미리 내가 조언해야 할 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충분히 듣고 상대가 조언을 요청하면은 그때 해주어도 늦지 않고 또 그때 하는 말은 효능이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고 질문하고 감사하기입니다. 들은 내용을 적고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상대에게 다시 말해주면은 아, 내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공감세포끼리 파장으로 서로 소통한다는 것이지요. 창원에 있는 우리들 병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개에게 물리면 3시간 치료받으면 되고 뱀에 물리면 반나절 치료받으면 되지만은 말에 물리거나 말을 놓친 사람은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사, 미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입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요. 웅변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말을 들어주는 심 속에서 상대의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경청 수준을 알고 내면의 소리를 잘 들으면은 막힌 소통의 문이 열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있는데 답정너라는 의미 아시나요? 답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너는 대답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hear와 listen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말로는 두 단어 모두 듣다, 듣기다 등으로 해석되어서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경청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Hear는 something to come as라는 듣기이고 즉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isten은 pay attention to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내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상대와 소통할 때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자신있게 yes라고 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듣지만은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나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실과 다르게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듣기도 전에 들은 말에 대해서 먼저 답을 달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상대의 의식과 무의식 수준까지 경청하는 듣기의 기술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은 단시간에 경청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3F 경청 기법이 참 도움이 됩니다. 3F 경청 기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즉 사실을 듣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실을 듣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각한 직원이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차가 막힌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무능한 놈이다 라고 인식해 버리는 것이지요. 차가 늦은 팩트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의 태도나 성격으로 연결시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필입니다. 즉 감정을 잘 파악하며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 상태를 알지 못하면은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깊이 묻혀 있는 민마음의 아픔까지도 파악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각한 이대리에게 나도 지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조급하고 긴장했어. 그때 내 마음을 생각해보니 이대리의 힘든 마음이 이해되네. 긴장 풀고 이제 일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해주는 상사가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 참 조급했겠네, 힘들었겠네, 곤란했겠네, 불편했겠네 등의 말을 해주면서 상대의 감정까지 파악하며 들어주는 것이 필경청입니다. 그냥 퉁쳐서 추상적으로 좋아 보이네 라고 하면은 감정의 교류가 되는 경청 수준은 아닌 것이지요. 상대의 감정까지 읽으며 들어주어야 제대로 된 공감 경청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커스입니다. 즉 의도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불만 속에는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뭔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0: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유. 수업이 아니라 부흥회 같네요. 아,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씨앗과 열매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씨앗과 열매. 여러분, 그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3학년 학생만 한번 손들어 봐요. 4학년. 아, 4학년이 엄청 많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한 학기 있으면 졸업이죠. 어, 인간이 계획된 대로 세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결혼을 20대에 하고 싶다는 여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 참 크네요. 어, 천생연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주위에 난 내 부모님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참 천생연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커플이 있고 난 그런 커플을 보고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높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누구예요?
1: 선배.
0: 선배. 우리 반장.
1: 부모님.
0: 부모님. 오빠 되셨네요. 부모님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1: 네.
0: 아, 어떤 면에서?
2: 지금 두 분 다 50대 중반이신데 아직도 서로 집에서 둘이 가만히 있는 꼴을
0: 오늘 방송인데 꼴을 오케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2: 네, 막 반짝이시고 노시고 아직도 이제 엄마 생일 때마다 아빠가 백송이 장미 밥을 막 보내시고 네.
0: 장미 안에 혹시 폭발물이에요? 오, 그래요? 첫 번째 엄마나 첫 번째 아빠는 확실하죠?
1: 확실해요.
0: 친구 부모님? 아, 내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 부모님. 아, 그 친구 부모님 이 친구 부모님 아니에요? 반장 학생 부모님 아니고? 다른, 어떤 것 같으세요?
3: 그냥 두 분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친구네가 7남매예요. 근데 되게 진짜 매일 결혼하신 지 한 32주년 되셨는데 정말 딱 보면 내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맨날 그렇게 하시면서 딱 5분? 안 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저한테 내 사랑 지금 어디 갔냐고
0: 심해! 알츠하이머 라는 안 좋은 질환이 있는데 오케이 32년이 됐는데요? 또 내 주변에 난 그런 사람 봤다. 아까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서 야, 저 사람은 저게 천직인 것 같다. 저 사람은 딱 그냥 그런 사람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남들이 다 알만한 직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내 주위에 내 부모님이나 뭐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주변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천직이다 이런 거. 오케이. 누구예요?
4: 저희 교회 오빠요.
0: 교회 오빠? 사귄 오빠예요?
4: 아니요.
0: 아닌 사귄 오빠? 네. 오케이. 오빠는 뭐예요?
4: 어, 연기예요. 대학로에서.
0: 대학로에서 연기?
4: 네. 근데 어, 부모님이 말리셨는데도 되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0: 행복해 보여요? 그 오빠? 그 오빠랑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싶나요? 오케이. 뭔가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좀 얼마 안 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10%, 20%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천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더 안 되죠. 네,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잘 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정말 천생연분이다라는 사람하고 두고 사는 거. 밖으로는 천직이다. 네? 천직이다. 이게 정말 저건 천직이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직업이라는 단어, 천직이라는 단어, 재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 탤런트라고 했어요 지금. 야 이거 막 오늘 방송인데 이거? 오케이. 자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우리한테. 직장생활 어렵겠네요. 전국에 있는 모든 CEO분 저 여학생 조회하세요. 오케이.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여학생입니다. 보케이션. 근데 이 보케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은 보이스예요. 보이스. VO로 시작되죠. 자, 그러면 보이스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이스는 소리인데 소리는 더 간단하게 그리고 해부해보면 뭐냐면 진동이에요. 진동. 무슨 동이라고요?
5: 진동.
0: 진동이에요. 진동.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인생을 롱타임으로 봤을 때 자기의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조그만한 씨앗이에요. 처음부터 강하게 진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진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작게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동은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분명해지냐면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4학년들 돼봐요. 4학년들은 솔직히 좀 막막하죠.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자, 저도 저는 이제 나이가 서른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어요. 그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보다는 조금 더 근심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서른인데 그럼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서포트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성악과 졸업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무슨 성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애가 성악과 나온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4학년 그리고 이제 3학년쯤부터 되면 슬슬 취업에 대한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소개할게요. 여러분 직업은 없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과격한 발언일지 몰라요. 직업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뭐는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자기의 길은 있어야 돼요. 아주 극단적 얘기지만 전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누구 있죠?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없나요? 말고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네. 전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필수는 뭐가 있냐면 필수는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해도 전 사랑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업은 없어도 괜찮은데 자기의 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자기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의 소명인데 그 소명은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아주 의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은 어떤 분야로서든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것이냐? 요게 아주 간단한 키워드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방이요? 그렇죠.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많은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 안에는 다시 뭐가 있을까요? 장기. 오케이. 아주 해부학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우리의 마음 안에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씨앗. 지금 씨앗이 많은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5: 씨앗.
0: 아주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근데 평생 이 씨앗을 씨앗인 채로 두고 씨앗을 몇 개 먹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씨앗으로 열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 여러분, 하나의 사과 나무, 사과 안에는 씨앗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6: 5개.
7: 5개. 5개.
8: 4개.
7: 8개.
0: 오케이. 오케이, 각각 다르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우리 학생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언니가 역시 정답이야.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씨앗이 몇백 개 정도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봐봐요. 하나의 사과 안에는 몇 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지는 얼추 맞출 수 있어요. 두 개, 네 개, 여덟 개. 몇백 개 정말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의 씨앗 안에는 얼마의 사과가 들어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떻게 나중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으로 얼마의 많은 사과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아직은 씨앗인 상태예요. 근데 이 씨앗을 종자 씨앗이 있는데 그 종자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아주 1차적으로만 자기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심어가지고 그걸 땀을 흘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열매 안에, 그 사과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씨앗.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과. 사과 안에는?
6: 씨앗.
0: 씨앗. 씨앗 안에는?
6: 사과.
0: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자기 대회만 끝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죽었는데도 계속 그 다음 대로 생명을 낳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고 성령을 보내셨지만, 계속 그 씨앗이 수천 년을 걸쳐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분야에 있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 전달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의 산 삶은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도 있어요. 그냥 자기 씨앗만 그냥 저기서 그냥 씨앗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씨앗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는 어떤 씨앗이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요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자, 씨앗은 언제 진동하냐면 법칙이 있는데 이미 열매로 거둬져 있는 열매를 만나면 이렇게 탁 진동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이스한 헤어스타일, 사람들이 초이스한 의상은 사람들 안에 있다고 의상 심리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온 옷,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여러분의 안경, 여러분의 백, 여러분의 신발, 그리고 여러분의 구린 팔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마음에 있는 거. 우리 학생 저 팔찌는 저 문방구 앞에서 뽑은 거 같아요. 그 애들 거 뽑은 거 같아요. 자, 그럼 자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상 심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딱 보니까 학교 가서 제가 준 게 거의 한 학기가 끝나도록 하는데 딱 보면 헤어스타일이랑 의상이랑 가방이 종류만 살짝 달랐지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예요. 어떤 여학생은 계속 바야바처럼 하고 와, 바야바. 이렇게 그 바야바라고 그 해석할 수 없는 원시 동물이 이렇게 바위 뒤에서 머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항상 10시 반이 되면 서울여대 와. 봐야. 그 학생은 지금 계속 봐야. 근데 어떤 여학생은 보면 되게 군복 스타일을 즐겨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여학생 보면 컬러를 절대 밝은 걸 잘 안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항상 검정색 계통이나 회색 계통의 옷을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계속 학교 티셔츠를 입고 오는 학교가 있는 거야, 이 사람 발음이. 학교가 있든지 돈이 없든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엄청 사랑하든지. 아니,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거의 웬만하면 머리 그 저기 모자를 쓰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대로 안 바뀌니 어떤 여학생은 되게 뭐 이렇게 여성스럽게 하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나 오늘 화장하고 왔다라는 여학생 한번 들어봐요. 솔직히. 그런데 일어나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자 오늘 우리 반장학생 오늘 저기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어떤 컨셉 있었죠?
2: 예.
0: 뭐예요?
2: 안 꾸민 늘 꾸미기?
0: 오케이 좋아요. 그냥 안 꾸민 듯 안 꾸몄네요. 그 다 우리 애는 뭔가 있다고요. 우리 여학생 우리 뭔가 오늘 변화 있네. 제가 귀에 그 저기 플라워풀도 엄청 예쁘네. 엄청 예뻐. 오늘 뭐 마음에 좋은 일이나 그런 거 있죠? 화장 잘 받은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데 하고 싶었어요? 방송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완전 잘 나와요. 다른 친구들 엄청 구리게 나오는데 막 공대처럼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여학생만 완전 미대생 돼버렸네. 그 봐요. 사람들 안에는 기분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기분이 좋을 때 옷을 어떻게 해요? 좀 화사하게 입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좀 좋게 가고 싶으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나 기분을 좀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짧게? 짧게 입고 욕만 먹어. 그 기분 더 나빠지고 싶어요. 그거 사람마다 다 그게 의상의 심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른 옷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색깔이에요. 비슷해요. 네? 디자인도, 스타일도. 그렇다고요. 자, 본인이 어떤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8: 만나보고
0: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자기 안에 어떤 씨앗을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대학에서 너무 도전적인 얘기인데 아주 충격적인 제 의견을 소개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험하고 만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요 즐기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네.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해야 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의 씨앗이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반응 안에. 다른 거에는 집중 못하는데 그거에만 집중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난 다른 건 잘 못하는데 한 분야에 나는 되게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살짝. 오케이. 우리 앞에서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우리 여기서 뭐에 그래요?
9: 연극 같은 거 보거나 뮤지컬.
0: 연극을 보거나 뮤지컬 볼 때? 그래요? 최근에 가장 본 뮤지컬이나 연극은?
9: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의라는.
0: 의라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눈동자나 심장이 어떤 느낌이에요?
9: 빨려 들어가요?
0: 오케이, 좋아요. 우리 여학생 동공이 최근에 딱 열리고 집중이 딱 되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10: 찬양할 때요.
0: 지금 너무 방송, 지금 너무 기독교 방송이라 이거 지금 의식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목소리도 좀 어색해요. 저는 찬양할 때요. 진짜. 네. 오케이. 찬양할 때? 네. 교회 찬양 팀 하고 있어요?
11: 네.
0: 주일 찬양 팀?
11: 네.
0: 주일 저녁 예배?
11: 아니, 아침 예배.
0: 아침 예배.
11: 더 하고 있는데요. 막 찬양을 하면 심장이 막 저려요.
0: 네. 그래요? 네. 우리 자매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심장이. 막 귀가 저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일단, 그 우리 지금 자매가 자기 얘기할 때 지금 얼굴에 딱 이렇게 나오네요. 딱 찬양할 때. 오케이. 다른 여학생. 나는 이런 거 그거 할 때는 정말 눈이 딱 이렇게 열리고 동공이 열리고 에너지가 딱 집중되고 그렇다.
8: 저요.
0: 오케이 뭐예요?
8: 저는 책 읽을 때.
0: 책 읽을 때?
10: 너무 방송을 학생들이 방송을 너무 의식하네요. 자, 오늘 제가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가자고 했는데 좋아요. 최근에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이에요? 심장이 딱 이렇게 됐던 책.
8: 제가 너무 여러 번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0: 호롱나네요. 그래도 뭐. 어떤 대목이라든가.
8: 프랑스 여자처럼 먹어라?
0: 욕 먹어라! 욕을 내기고 싶네요. 좋아요. 자, 그럼 제가 그 심장이 더 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어떻게 하면 그 심장이 더 뛸 수 있는지, 그 씨앗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면, 그 책에서 얘기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자, 봐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심장이 뛰어요. 근데 그런 1차적인 걸로는 세상은 안 돼요. 세상은 되게 복잡하고 2차, 3차, 4차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 프랑스 여자처럼 먹어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갈 수 있는 프랑스 식당이라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여자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카드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카드로 프랑스 밥 먹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욕 먹고, 그리고 프랑스 밥을 먹어보니까, 아,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어떤 느낌을 얘기하려고 그랬다는지 나 알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아 나 정말 프랑스에 가서 나 프랑스의 진짜 샹들리제 그 개선문 앞에 에? 거기서 나 좀 한번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어. 그럼 프랑스 음식점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여학생이 그렇게 잘 되면 미슐랭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맛집 이렇게 쫙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럼 다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찬양할 때 마음이 뛴다고 그랬죠? 그게 내 씨앗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찬양을 전문적으로 좀 배워봐야 돼요. 저는 영화 미션을 봤을 때 처음 심장이 뛰었어요. 미션. 미션 임파서블 말고 미션. 그 오보에 불잖아요. 오보에 불면 어떻게 되죠? 뱀이 나오나요? 오보에를 부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냥 아름답다는 단어가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든 게 아 그래서 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를 소개할게요. 내면의 소리가 세상에는 두 소리가 있는데 내면의 소리가 있고 외면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하늘의 소리도 있지만 땅의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내면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소리가 들려요. 뭐 그거하고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야, 네가 뭐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니네 부모님이 서포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가 프랑스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가평에 있는 뿌띠 프랑스 나가 너. 네가 뭐 뮤지컬 배우나 뮤지컬 디렉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넌 뮤지컬이나 봐, 돈 내고. 뭐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소리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소리가 점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점점 죽고 점점 혼선이 되기 시작해요. 마치 라디오 한 주파수에서 두 소리가 잡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도 안 들리겠어. 그러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씨앗 먹고 그냥 삶을 마감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자기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후세대에게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네. 돈을 못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자기의 생명, 선한 생명이 자기에 대해서 그냥 끊겨버린다고.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그 반응해보세요. 어떻게 해보라고요? 반응.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나고 반응해보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을 먹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간절히 믿고 간절히 소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의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마지막 짧게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땅을 봄에 되면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경. 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아서 없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맨날 노래만 불러서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갈아서 없는 고통이 있어요.

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냐? 아무도 그 길을 간 적이 없는데 그 길을 다 닦아 놓으면 나 가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제 늦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길이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준 게 무엇이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 그 길을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시할 곳이에요. 지시한 곳이 아니에요. 자 지시한 곳을 가라 이렇게 하면 사람은 뭘 보게 되냐면 그 장소를 보게 돼요. 네. 근데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뭘 볼까요? 그렇죠. 지시할 그분. 그분을 보는 거예요. 네. 그때 인간은 그 길을 넘어서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 길을 개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개척이 안 돼도 또 다른 여러분의 길을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3학년, 4학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어쩌면 천생연분보다 더 힘든 천직을 여러분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그 길을 소망하고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길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은 모두 다 삶의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1: 네!
0: 네! 뭐 사우정처럼 자,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면 자기의 각오를 담아서 박수 한번 함성 한번 하고 마칩시다.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1: 네!
2: K라디오

0: 자, 오늘 이야기 또 나눠주시죠.
1: 네. 저번 주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정확하게 엄마는 도쿠라고 부르셨죠.
0: 도쿠. 네,
1: 도쿠. 도쿠를 키우셨는데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도쿠랑 하나 되셨거든요.
0: 하나 되셨다는 의미는?
1: 해보셨어요.
0: 복용을 하셨다는 얘기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쿠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품종이 믹싱견입니다. 이제 부모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믹싱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을 줄만 하면 아버지가 도쿠를
0: 복용하시고
1: 잡수시고. 또 이제 도쿠를 아버지가 잡숴서 이제 또 백구 이런 애들이 와옵니다. 흰 아이. 근데 걔도 한 1, 2년 크면 아버지가 또 잡수시고. 그래서 자꾸 이제 강아지를 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잡수셔서 저는 더 이상 걔에게는 정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눈 이야기가 비록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사랑하면 좋겠다. 네. 우리 뭐 옹기장이 선교단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마냥 없지는 않을 거예요.
0: 그럼요.
1: 그리고 저 감미로운 소리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옆에서 이제 한 뭐가 누가 안 웃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해 빨리 웃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다시는 너랑 안 온다. 그러니까 뭔가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서로 부딪힘이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상처받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강아지를 먹어버릴 수도 있고 강아지를 키우다가 애가 쥐약을 먹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어서

0: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네. 강아지를 다시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파트에 이제 살고 그렇죠. 이제 시골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사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 참 하나님이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품종이 있는 아이로 키우게 됐어요.
1: 아, 그 믹신견이 아니에요?
0: 믹신견이 아니에요. 네네.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네네. 그런 견이 아니라 이제는 갈색 푸들.
1: 아, 푸들?
0: 푸들인데요. 갈색 푸들을 키우게 됐어요. 머리가 이렇게 곱슬이 아주 심하고 털도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요만했을 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전에 그렇게 집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알 수 없던 것 몇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집 안에서 키우는 품종이 있는 강아지들은 옷이 있다는 겁니다. 옷.
1: 요즘 그 개에게 입히는 옷.
0: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어요. 그 네. 아이가 옷 같은 옷이 있어요. 네. 그리고 후드도 달려 있습니다. 후드. 후드? 혹시 아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강아지, 그런 강아지 키우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후드 달린 옷을 팝니다.
1: 요즘 팔잖아요. 팔기도
0: 그렇죠.
1: 하고.
0: 그 네. 강아지 용품점에서 다 팔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껌. 개가 이제 그렇죠. 이제 뼈다귀를 주지 않으니까 그 이렇게 하얗게 된 끝에 이렇게 뼈다귀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개껌도 있고 또 사료도 되게 간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매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가 늦게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철야 예배 어느 날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철야 예배니까 10시, 11시 정도에 끝난 거예요. 지방에서. 그 집에 가면은 12시, 1시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띵동 이렇게 누르면 누가 나올까요? 결혼한 지 4년 됐지만 그 와이프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다 자기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다 삶이 있거든요, 사람은. 예. 네. 그래서 아무리 신혼, 뭐 4년이면 신혼도 아니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누구는 나와 있습니까?
1: 개.
0: 그 푸들. 이름은 사랑인데요.
1: 아, 사랑이.
0: 사랑이는 나와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 그 벌써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부터
0: 벨을
1: 벌써
0: 누르면 안
1: 안에서 난리가 났죠. 네. 예.
0: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오다가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 다시 또 도망가요. 아! 그러다가 오줌을 한두 방 싸고 다시 저에게 아! 이렇게 달려오다가 또 안기지 않고 아! 이렇게 또 달려가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전 그래서 목사님이 다리를 구르시는 그 느낌이 참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1: 아, 그러네요.
0: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부목사님이 다리 구르는 건 쉬워도 담임 목사님이 구르는 건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 저희 그 사랑이는 막 저에게 와서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좋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긁어주죠.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제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도 그 얘기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개에게 상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나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 알았어요. 네.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테이블에 딱 있으면은 그 원래는 강아지 간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걸 자기도 먹고 싶어 해요. 네. 근데 그 제 아내 되는 사람은 절대 주면 안 된다.
1: 그렇죠. 입맛 버린다.
0: 입맛 버리고 네. 자기 밥을 안 먹는다.
1: 그렇죠.
0: 그리고 저는 그 좀 줘라. 그리고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도 이제 아내가 더 이상 안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쪽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눈을 보는데 그 참 그 눈은 모든 성도가 주님을 향해야 할 눈이에요.
1: 네? 맞아, 맞아.
0: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아이고,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주여 언제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 눈빛. 그건 정말 그런 눈빛을 가진 교인이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그 다 예의 바르게 딱 앉아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1: 가끔씩 혓바닥.
0: 네, 주세요. 주세요. 포악하게 하지도 않고, 주님 주세요. 빨리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눈빛을 보면 안 줄 수가
1: 없죠.
0: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 같은 걸 이렇게 좀 했다가 이렇게
1: 몰래
0: 빨아가지고 이렇게 양념은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 이렇게. 그리고 혀를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0: 매우니까, 매우니까. 아, 양념이 다 안 빠진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는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바라면 하나님이 안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주님, 내가 성령을 저에게 그렇게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실까, 과연?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각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 사랑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제가 느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저는 뭐 눈곱이 끼는지 안 끼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눈곱이 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눈곱을 닦는 빗이 있습니다. 요만한 거. 그걸로 이렇게 눈곱을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1: 아, 걔 눈곱을
0: 이렇게 걔 눈곱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눈곱이 자꾸 끼니까 그거를 네. 이렇게 비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 개를 이렇게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 밖에서 기르던 그 독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냥 더러워지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그랬거든요. 그 뭐 그런 거, 아 뭐야, 그 뭐 시골에서 그러지 않아요. 뭐 개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래서 저도 강아지에 이렇게 아 그런 건 좀 그렇다. 저런 강아지를 키우는 건 저 누가 사람이냐, 사람이 개냐, 개냐 사람이냐.
1: 그렇죠.
0: 이러면서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1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만해요. 빗이. 근데 강아지 빗이 이만한데 눈곱을 닦아줄 때 일단 이렇게 아이처럼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눈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털이 되게 많아요. 푸들이라서. 근데 이걸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해주려고 했더니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1: 반응?
0: 되게 불안해한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리한?
1: 그렇죠, 그렇죠. 어떤 도구를 지금.
0: 도구로 자기가 가장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1: 아, 왜냐면,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0: 그렇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눈곱을 떼야 되는 거니까 눈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긁어내는 그렇죠. 겁니다. 여기.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자기 눈을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아지가 의심이 많으니까 온몸에 힘을.
1: 와.
0: 이렇게 빡 주고, 아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0: 네. 근데 강아지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눈곱 떼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너 눈곱 떼야 돼! 냄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점점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좋아하진 않아요. 그 빗을 들면 강아지도 눈치가 다 있습니다.
1: 아.
0: 네. 좋아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을?
1: 신뢰하고 믿는 거죠.
0: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빼요. 그리고는 눈을 이렇게 감고 눈을 사사사사사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 5분 걸릴 게 딱 두 번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이것과 매우 비슷하겠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희의 삶의 죄의 눈곱을 떼시려고 아주 예리해 보이는 죄를 떼는 죄의 빛으로 이렇게 저희의 눈을 공격하려고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왜 갑자기 내 눈을 찌르려고 그래?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지로 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건강도 안 좋게 하고 전에는 막 나 자존심 완전 최고였어. 나 막 완전 나 찬양단 나 자매 완전 자존심 나 몸매 장난 아니었고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난이 되어져 가고 막 팀장 오빠가 자꾸 뒤로 가라고 하고 전에는 계속 나보고 앞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좀 뒤로 가라. 솔직히 그런 분 계시죠?
1: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0: 그분은 가슴에 십자가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뭔가 이제 너 뒤로 가라. 너 뒤로 가라. 좀 안 되겠다. 솔직히 그래도 이거 공연이니까 그래. 아무리 오디오만 생각할 수 없다. 너 좀 뒤로 빠져라. 그러면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하죠. 내 자녀, 내 자녀, 막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막 신앙도 없고 남편한테만 막 사랑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 없어도 잘 돼요. 그러면 이 엄마는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자식한테 엄청 관심을 가지는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간섭하시고. 그놈 지금도 만나니?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비영, 비영. 니의 비영이 이거 뭐야? 그리고는 이제 아주 간섭을 심하게 딸한테. 딸한테 집중하다가 뭐 할까요? 집착착.
1: 집착.
0: 집중하다가 집착하는 거. 자기의 다리에 집중하다가 집착.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막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이러다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1: 사사 사이즈로 돌아가야 할 때 이렇게
0: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모실까? 전에는 나 정말 자존심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건강을 왜 이렇게 치시나?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쳐도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사실 보세요. 이런 데는 이렇게 맞아도요. 이렇게 뭐 예리한 걸로 찔러도 괜찮아요. 이거 강아지가 이거 핥힌 거거든요. 네, 여기도 핥히고. 네, 그 이거는 이런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런 데를 긁히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의 눈곱을 떼려고 하실 때는 그 눈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참 희한한 원리예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투명하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눈에서 눈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게 자꾸 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을 갖다 대야 할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궁지에 나를 모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2: 왜 눈으로 하는 거야? 짜증나 그냥 주인 확 물어버릴 거야 그냥
0: 그리고 막 손톱으로 주인
1: 할퀴고
0: 하나님 할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 거를.
1: 그렇죠. 한 대 맞고.
0: 이제 한 대 맞고. 그렇게 해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은 그 개를 어떻게 할까요?
1: 복용하세요?
0: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집으로 넘길 생각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믿음으로 몸의 힘을 빼면 하나님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저희의 죄의 눈곱을, 자존심의 눈곱을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제거해 내시겠죠. 요즘 혹시 어쩌면 저희가 죄의 눈곱이 떼어서 껴서 이 눈곱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에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빛으로 눈곱을 긁어내야 될 때가 되셨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 요즘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계시다면 전에는 내 뜻대로 됐는데 이제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힘을 줘야 합니까? 빼야 합니까? 힘을 빼야 되겠다. 힘을 빼는 건 믿어야 빼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젠 저를 믿나 봐요.
1: 힘 뺍니까?
0: 힘 뺍니다. 이렇게 호흡.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뭘 알고 있냐면 힘을 빼고 있으면 주인이 두 번만 눈곱을 떼고 간식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 요거만 참으면.
0: 그렇죠. 그리고 간식 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이 나의 눈곱을 떼내고 또 새로운 그렇죠. 내면 세계에 또 인간이 살아가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다. 아, 그러니까 좀 힘을 빼자. 그래서 요즘 힘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사막을 가다가 빠져서 안 돌아가면 바람을 어떻게 할까요?
1: 바람을 빼죠.
0: 바람을 빼야 한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저렇게 잘 굴러간대요. 네. 요즘 혹시 내가 사막에 모래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의 힘을 빼고 그걸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새벽기도 가보세요. 힘 빠집니다. 네. 근데 일찍 자고 새벽기도 가야 합니다.
1: 그렇죠.
0: 늦게 자고 새벽기도 가면 욕 나옵니다. 욕 나와요. 어떤 시키가 새벽기도 만들었나? 막 이렇게 욕이 나와요. 짜증나, 씨. 누구야? 외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다던데.
1: 그러니까
0: 새벽에 가도 빠지고요. 때로는 금식해도 힘이 빠집니다. 네. 아... 금식해도 힘 빠지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 내 뜻대로 안 되신다면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신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은 아닌가. 왜 이렇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 아유 짜증나 진짜. 이따 남편을 바꿔야 되나 주여. 아유 진짜 이거.
1: 남 탓하죠 또.
0: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 남 탓한다고. 어.
0: 네. 이거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냥. 다시 넣어야 되나 이거. 아유 나 이거. 주여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 어, 어떡하나. 우리 찬양단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오빠 어떻게 해? 묻어야 되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자꾸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지? 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힘 한번 빼시고. 꽃이 그래도 요즘 아직 남아있는데, 공원에 산책 한번, 핸드폰 놓고요. 한 하루에 10분만 핸드폰. 사실 저희가 그렇게 국가에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1: 뭐. 그렇죠. 전화 안 된다고 해서
0: 막 네. 국가가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탁 놓고 이렇게 탁 이렇게 가면서 나의 힘을 좀 빼고 그리고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는 힘을 주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영적으로 좋은 간식을 저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늘 받을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자꾸 그냥 그거 왜 안 주시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고 풍성한 삶을 못 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눈곱을 떼신다면 힘 빼고 하나님 품 안에 믿음으로 잠깐만 있으면 훨씬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0: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3: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대전에 사시는 이지우 청취자님 사연입니다. What's the topic?
1: Yes, today we'll be talking about motorcycling. Also, we call it biking.
3: Biking.
1: Mm-hmm.
3: 오, 상당히 좀 특이한 주제예요.
1: 네.
3: 자, 이제 그 사연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요즘에 이제 사계 활동 같은 것들이 조금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모터사이클링을 하는 분들의 이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고 동호회도 또 많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좀 안전하게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잘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핵심 단어를 먼저 좀 잡아보고 그 다음에 사연 내용을 한 줄씩 영어로 바꿔보면서 좋은 표현들을 골라보겠습니다.
1: Okay, so we'll be talking about motorcycling or biking today. Mm-hmm. Now, safety is of the utmost importance. So, safety gear, 안전장치, 혹은 뭐 보호장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3: For example, helmets.
1: Right. We have helmets, vests even.
3: Gloves.
1: Gloves. What else?
3: Knee pads.
1: Like knee pads, or shin guards, 종아리 쪽.
3: 그쵸.
1: 혹은 elbow guards or elbow pads. 이런
3: 아, 것들. 그 보호장비 쪽에 guard하고 pad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1: 네네네.
3: 그죠?
1: guard.
3: 덧대는 애들이니까.
1: 그렇죠.
3: 아, 그렇죠. Uh-huh. knee pads, 아까 뭐, shin guards란 건
1: yeah, shin guards.
3: 종아리 쪽에 이렇게 덧대는
1: 네.
3: 그거 딱딱한 거 있잖아요.
1: 아, 혹은
3: 선수들도
1: 뭐
3: 양말에 넣는 거.
1: 무릎 보호대도 knee pads라고 하기도 하고 knee guard라고도 해요.
3: 좋은 거 배웠네요.
1: 네.
3: 아, 보호장구를 이야기할 때 pad와 guard 이런 단어를 쓰고요.
1: Okay. Or even like back protectors, those are also safety gear.
3: Okay.
1: You're always going to have to watch out for other vehicles, road conditions. 자, watch out for 뭐뭐라고 하면 무엇을 조심하다라는 말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죠.
3: Watch out for. 조심해야 된다.
1: And definitely drive defensively. 방어 운전을 해야 되겠죠.
3: 그렇죠. 네. Drive safely.
1: Yes.
3: 안전하게 타야 되죠. 일단 오토바이 하면 많은 분들이 와,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무조건 드는 생각이 위험하다
1: 네.
3: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1: 맞아요.
3: 왜냐하면 차량 사고에 비해서 오토바이 사고는 정말 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1: right.
3: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그래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저희가 영어로 한 줄 한 줄 충실하게 원어민 지필딩과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게요.
4: Talk about motorcycles. It has been exactly 1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Against this backdrop,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You can really feel how popular motorcycling has become.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But safety comes first.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and gloves.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3: 자, 올려주시는 사연들 대부분 보면 앞에 코로나 얘기가 한두 줄씩은 항상 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올려주셨냐면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그렇죠. 1월 20일 작년 첫 환자 발생했으니까 자, 정확히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해볼게요.
1: It has been exactly 1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3: Exactly 1 year, 그죠? 정확히 1년 정도가 돼간다. It has been, 자, 이건 이제 시제가 기간이니까 it has been 이라고 나와야겠죠? Exactly 1 year, 언제 이후로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한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1: It has been exactly 1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3: 방역 조치로 인해서 여행이나 사교 활동 자체를 거의 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 왔었죠. 자, 그 얘기입니다.
1: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3: Okay, let's start with next to impossible. What does that mean?
1: Next to impossible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that something is almost impossible. Mm-hmm. It may be or even just seem almost impossible.
3: Something is very, very difficult.
1: Yes.
3: So,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next to impossible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회 활동을 socializing이라고 상당히 많이 하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1: 네.
3: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1: 아하.
3: 뭐 사람들과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일단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ocializing 자체도 힘들고 traveling, 여행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랬다. 뭐가? 방역 조치들. Preventive measures, 예방조치 같은 걸 그렇게 얘기하죠. 전치사는 against로 붙이면 됩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3: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영어로요.
1: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3: 이 표현 잘 보세요. Be tough on somebody. 간단하면서도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It has been tough on me. 그러면 나한테 되게 힘들었다. 그 다음에 뭐 It has been tough on my family members.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자, 그런 얘기예요.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모든 사람이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모터사이클링이라는 것이 하나의 취미생활로 부상하고 있다. 영어로요.
1: Against this backdrop,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3: 자, 일단 단어 좀 잡아볼게요. 일단 그 타는 모터사이클 자체는 motorcycle이라고 하죠.
1: Yes.
3: 줄여서 bike라고도 하고요. 네. 근데 그 타는 행위를 motorcycling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cycle도 있고 cycling이 있듯이.
1: Mm-hmm.
3: motorcycling. 자,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배경,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은 영어로 against this backdrop이란 말이 있죠.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Against this backdrop.
3: Mm-hmm.
1: Against this backdrop.
3: 자, 이어가면요.
1: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3: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에서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뭐 저희가 브랜드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뭐 아시는 거 몇 개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우연찮게 보게 된다. 영어로.
1: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3: Okay. Come across라고 하면 이제 우연찮게 보는 거거든요. 뭐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you happen to see something.
1: Mm-hmm.
3: In which case you can say you come across something. So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World-class라는 말은 많이 써봤죠? 자, 붙여볼게요. 세계적인 브랜드.
1: World-class brands.
3: One more time.
1: World-class brands.
3: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요즘에 한국에도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천천히요.
1: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3: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높아진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1: You can really feel how popular motorcycling has become.
3: 자, 사연 내용 그 다음 이제 어떤 내용이 이어졌냐면요. 모터사이클을 타면 맑은 공기를 쐬면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1: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3: Get some fresh air. 자, 이거 이제 맑은 공기를 마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말로 그냥 바람 쐬다의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1: Mm-hmm.
3: 자, 두 번만 읽어볼게요.
1: Get some fresh air.
3: 자, 따라해보세요. One more time.
1: Get some fresh air.
3: 자, 실내에 있어요, 다들. 좀 답답해. 야, 우리 좀 밖에 나가서 바람 쐬자. Let's get some fresh air. Hey, let's step out and get some fresh air.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Go wherever you want. 그 부분. One more time.
1: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3: 한 번 더요.
1: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3: 됐죠. 붙여볼게요. On a motorcycle.
1: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3: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이어서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1: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3: Sweat over?
1: Yes, sweat over something means to worry about okay. something, be concerned about something.
3: 이게 땀나다라는 얘기인데 원래.
5: 맞아요.
3: 네.
5: 보통 긴장을 하거나 막 갑자기 걱정이 확 생기면은
3: 시든땀
5: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3: Cold sweat 나잖아요.
5: Right.
3: 그러면 자 보세요. 땀이란 단어 이 sweat이 동사로 sweat over something 그러면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거 참 알아두면 좋죠. 그럼 이제 새로운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표현력이 좋아지는 거죠.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이니까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자, 다시 한 번요.
1: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3: Okay.
1: But safety comes first. 자, safety comes first. 무엇이 최우선이다,
3: 그쵸.
1: 가장 중요하다란 말인데 safety죠.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에요. Safety comes first.
3: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이제 몇 개 있는데 family도 많이 오죠.
1: Family comes first. 하면 가족이 최우선이다. 어,
3: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1: 가장 중요하다.
3: 네. Safety comes first.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영어로 가장 그럴듯하게 하는 게 이겁니다. But safety comes first. 그 다음에요.
1: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and gloves.
3: Protective gear. 아까 safety gear라고 했었는데 protective gear라고 할 수도 있어요.
1: 네.
3: 보호장구 같은 것을 착용을 항상 해야 되는데 helmet 발음이요?
1: Helmet.
3: 자, helmet.
1: Helmet.
3: Or gloves. 아까 knee pads. 그죠? 아까 shin guards, 그렇죠? 종아리 보호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항상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되고요. 교통 법규도 지켜야 되겠습니다.
1: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3: 자, 볼게요. Speed limit 다 아시죠? 속도 제한을 stay under. 그러면 속도 제한 이하로 달린다는 얘기죠. Stay under the speed limit. 넘어간다 할 때는 go over.
1: 네.
3: You should not go over the speed limit. 그 다음에 따르다니까 follow traffic regulations. 교통법규를 따라야 됩니다. 항상은 뭐라고 하나요?
1: At all times.
3: At all times.
1: At all times.
3: 세 단어입니다. 다시 한 번요.
1: At all times.
3: 자, 문장 붙여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3: 아, 우리 영작 실력이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자, 모터사이클링에 관련된 주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 Talk about motorcycles. It has been exactly one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Against this backdrop,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You can really feel how popular motorcycling has become.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But safety comes first.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and gloves.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1: 패턴 프랙티스.
3: 입티영 공부하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서 입이 트이는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천사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실시간 여러분 질문들 정성스럽게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표현을 골라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1: Mm-hmm.
3: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나 사교활동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럴 때 next to impossible 이 세 단어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문장이 넣어볼게요.
1: COVID-19 has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3: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표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야. 그럴 때 It was
1: next to impossible to get tickets.
3: 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가 되겠죠? 자, one more time.
1: It was next to impossible to get tickets.
3: 와, 그 친구 고집이 너무 강해서 설득이 안 돼. 설득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
1: Convincing him is next to impossible. Convincing him is next to impossible.
3: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맑은 공기를 쐬다, 바람 쐬다, get some fresh air.
1: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3: As you get some fresh air. 그럴 때 썼었죠.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뭐 바람 쐬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1: I like to get some fresh air during lunchtime. One more time. I like to get some fresh air during lunchtime.
3: 자, 어디 바닷가에 가서 상쾌한 바람을 좀 쐬려고 했습니다. We went to the beach.
1: We went to the beach to get some fresh air.
3: 안전 장비, 보호 장구, protective gear. 넣어볼게요, 문장에.
1: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3: 항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세요. Make sure.
1: Make sure to wear protective gear at all times.
3: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One more time.
1: Make sure to wear protective gear at all times.
3: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아무래도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1: Wearing protective gear can prevent serious injuries.
3: Wearing protective gear can prevent serious injuries.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Well done, everyone.
1: 다이얼로그 practice.
6: I'm mulling over whether to buy a motorcycle.
4: Really? Isn't that a bit high risk?
6: I know someone who rides a motorcycle as a hobby. I really want to have a go myself.
4: Is that so?
6: Yeah, I'll just have to make sure to wear all the proper protective gear.
4: Please do so. Safety comes first when riding a bike.
3: 자, 일단은 모터사이클 살까 고민 중이라는 얘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1: I'm mulling over whether to buy a motorcycle.
3: Think의 의미로 mull이라는 동사도 쓰죠. 고민 중이다. I'm mulling over whether to buy a motorcycle. M-U-L-L. 자, 그랬더니요.
1: Really? Isn't that a big high risk?
3: 좀 위험하지 않니? Isn't that a bit high risk? 그랬어요.
1: I know someone who rides a motorcycle as a hobby. I really want to have a go myself.
3: Have a go 표현이거든요. 시도하다는 뜻이죠.
1: Yeah.
3: I want to have a go myself. I want to give it a go myself.
1: Give it a try 같은 말이죠.
3: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요.
1: Is that so? 아, 그래? Yeah, I'll just have to make sure to wear all the proper protective gear.
3: 보호 장비 잘 착용하고 타면 되지 뭐. I'll just have to make sure, 확실히 하다, to wear all the proper protective gear.
1: Please do so. 꼭 그렇게 해. Safety comes first when riding a bike.
3: 오, 나왔네요. 그렇죠?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One more time.
1: Safety comes first when riding a bike.
3: 모터사이클 탈 때 안전이 최고지. 자, 이렇게 해서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숙제 드릴게요. 138페이지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 영작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고 저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입지영 공부하면서 찍은 사진들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 책에도 담아드리고요.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베스트 단행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Okay, and that is a wrap for today's 입지영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3: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20번째 페이지. 명절 증후군 따위는 물러가라! 사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사기를 충전해드립니다. 사마선 썬팀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사마선 썬팀입니다. 여러분들 추석은 다 원래 추석은 풍요롭게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즐겁게 노는 잔치 페스티벌이에요.
1: 네. 근데요.
2: 네?
1: 근데요.
2: 그러니까 무슨 뭐 전 부치고 뭐 이런다고 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1: 아, 즐겁게 보내시라.
2: 가족들과 예. 즐겁게 보내라고 하시는 게
1: 좋기를 바랍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늘한 자객열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자객열전 너무 재밌었는데 사기 자객열전 두 번째 시간 시작해보죠. 오늘 소개해 주실 자객은 누구인가요?
2: 자객이란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낭만스러워요. 왜냐하면 칼로 찌를 자체의 손님객자란.
1: 아, 손님객자.
2: 식객같이요. 누구십니까? 아이고, 제가 그쪽을 약간 헤아려 온 손님입니다. 자객이요.
1: 네네.
2: 하여간.
1: 근데요. 예. 네.
2: 오늘 소개해드릴 그 자객은
1: 누굽니까?
2: 조말.
1: 조말.
2: 그 다음에 섭정. 두 양반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일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면 조말이라는 자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말은 춘추시대를 연 자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자, 조말의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복습 한번 갈까요?
2: 그 춘추전국시대에는 말 그대로 이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나눠져 있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나라. 주나라가 그 주유왕이란 왕이 포사, 우리 했지 않습니까?
1: 아, 예, 예.
2: 웃지 않는 웃지 포사.
1: 않는 네.
2: 그 포사가 봉화가 올라오는 것만 보고 웃다가
1: 맞아.
2: 이제 셀프 멸망을 해버리죠.
1: 맞아요.
2: 그래서 서주에 있던 주나라가 동주로 이동을 하면서 밑에 있던 제후들이 야, 주나라가 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에 수도까지 옮기는 거 보면 우리가 저 주왕실에게 100% 충성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대충 충성하는 척하면서 우리끼리 한번 패권 다툼 해볼까? 가 춘추시대예요. 춘추시대는 아직까지는 그나마 질서는 유지가 돼요.
1: 네네네.
2: 왜 춘추시대냐면 나중에 공자가 이 시대를 쓴 책 이름이 춘추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시대가 오는데 전국시대는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1: 네.
2: 진시황이 진이 아니라 이게 세 나라로 쪼개져요.
1: 네.
2: 조한위로요.
1: 조한위.
2: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이

0: 야, 이왕 이렇게 진짜 본격적으로 권력 다툼 들어간 김에 주 왕실이고 뭐시기 관해 진짜 한번 우리가 누가 원탑인지 A급 매치 한번 해볼까 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전국시대예요.
1: 그 최소한의 질서마저 깨져버리고.
0: 최소한의 질서마저 없어져버리고 예, 예. 나중에 이제 그 이 전국을 통일하는 진나라 있죠. 진나라가 전국시대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동지인 네. 그 주나라 네. 또 멸망시켜버리면서 진짜 이제 주나라도 없겠다. 싸워보자.
1: 그게 전국시대.
0: 전국시대입니다.
1: 예. 조말은 그러면 언제?
0: 조말은 춘추시대 사람인데 춘추시대에 이른바 그 이 패왕들이 등장을 해요.
1: 네.
0: 이게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통일 왕국은 될 수가 없지만 패권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제후들끼리 가운데서도 약간 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건 서로 인정을 해줘요.
1: 네.
0: 자, 그래서 저 나라의 왕을 뭐 우리가 뭐 패권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저 사람이 주재하는 회맹회의라고 합니다.
1: 네.
0: 이 회맹회의에 회장을 시켜주자. 요 정도까지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단계가 와요.
1: 네.
0: 첫 번째 패권자가 네. 누구냐면 네, 제 나라의 환공.
1: 환공.
0: 제 환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 네.
0: 이 제환공을 암살하려고 했던 노나라의 장군 이름이 조말이었어요.
1: 아, 제환공. 제환공은 폐왕이라는 거죠?
0: 당시 폐왕.
1: 당시 폐왕인데. 폐왕. 그 폐왕을 암살하려던 노나라의 장군이다.
0: 폐왕을 이 된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조말이 그러니까 제환공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돌아가요.
1: 아, 너무 스포를 확 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실패합니다.
1: 네, 네 실패해요.
0: 근데,
1: 앞에서 실패했다
0: 이것 때문에, 그, 조말이 노나라의 장군이었잖아요.
1: 네.
0: 노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이 노나라 소속 장군이 이제 그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어찌됐거나 실패하면서 뭔가 내놔야 되겠죠. 노나라가 네. 그, 제 나라에게. 그러면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제환공이 패권, 패자가 돼요.
1: 아.
0: 그럼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요.
1: 중요한 스토리네, 그러면.
0: 이 스토리를 네. 이해하려면, 네. 제 나라와 노나라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1: 좋습니다. 예.
0: 왜 제 나라와 노나라가 치고받고 싸웠냐.
1: 네, 네. 궁금한데요.
0: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의 산동반도예요.
1: 그러네. 가장 그리고, 동쪽에.
0: 그러니까 지금의 칭다오, 옌타이, 뭐, 네. 다, 이가 제 나라였어요.
1: 네.
0: 당시 최강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노나라예요. 저기 보시는 것 같이.
1: 아, 그러네요. 네. 그
0: 노나라가 우리가 공자 있죠.
1: 네.
0: 공자가 노나라 출신이거든요.
1: 진짜 붙어 있네. 그러니까 노나라는 춘추 오패에 못 들어요.
0: 못 들어요.
1: 못 들어요.
0: 저 그림을 잘 아셔야 돼요.
1: 네.
0: 제 나라 밑에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노나라예요.
1: 네.
0: 그리고 저기 지금 사진은 안 나왔지만 노나라의 오른쪽.
1: 네.
0: 그러니까 우리 황해 해변가에
1: 네.
0: 조그만 거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1: 거나라.
0: 거나라.
1: 네.
0: 그 세 나라를 지금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1: 네, 좋습니다.
0: 제 나라가 넘버 원탑.
1: 오케이.
0: 최강대국.
1: 네.
0: 노나라가 넘버 투. 그리고 옆에 있는 거나라는 넘버 쓰리가 아니라 한 넘버 파이브.
1: 완전 소국이구나.
0: 소국이요?
1: 예, 예.
0: 요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 제, 노, 거. 예, 입력했습니다. 자,
0: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기원전 690년경으로 가보시죠.
1: 이제 주차도 시켜놓기로 했습니다.
0: 삐삐삐삐삐.
1: 어딘가요, 여기가? 예.
0: 여기가 지금, 네. 제 나라예요.
1: 제 나라입니다.
0: 제 나라의 양공이라는 군주였습니다.
1: 양공.
0: 양공이요? 제 나라의 양공이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그렇게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1: 어허.
0: 다 죽이고, 야! 술도 갖고 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자기의 여동생이 문강이라고 있었습니다.
1: 문강.
0: 문강이라고 여동생이 있는데 노나라의 노환공이라고 이름은 네. 똑같지만 다른 환공이에요.
1: 네.
0: 노환공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1: 예.
0: 노나라랑 지금 계속 엮여야 돼 지금요. 그래서 제 양공이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문강을 노나라의 통치자였던 노환공에게 시집을 보내요.
1: 네.
0: 둘이 이제 그 부부예요.
1: 네.
0: 그렇지만 역사예요, 여러분들. 제 양공이 문강과도 연애를 합니다.
1: 잠깐만요. 제 양공이 여동생 문강이랑 연애를 했어?
0: 예.
1: 예, 예. 이어가 보시죠.
0: 이어가시죠.
1: 예.
0: 이거를
1: 네.
0: 노환공이 알았네요.
1: 네.
0: 그럼 열받죠.
1: 여동생 소개시켜준다더니 자기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이랑.
0: 이게 뭐야, 이거. 야. 야, 제 나라 가서 좀 따지자. 가자. 네. 야, 준비해. 가서 제 나라에 와요. 네. 어이, 양봉. 여기 앉아봐요.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일이 좀 오해라고. 네. 아, 그럴 리가 없다고. 예. 아, 오해 맞지? 아, 짜식, 진짜. 나 간다. 네. 그래서 가요. 근데 자기의 측근 한 명을 배웅을 좀 시킵니다. 저기 국경까지 보내드리라고.
1: 제양공이요?
0: 제양공이 네. 이제 노환공 잘 가시라고 네. 측근을 이제 붙여줘서 마찰 태워 보내요. 네. 가다가 자 그럼 잘 가십시오 노환공님. 이야! 하면서 죽여버려요. 오늘 주인공 자객 아니에요?
1: 오늘 아니에요. 다른 자객이요.
0: 다른 자객이요?
1: 아, 자객 얘기는 되게 등 진짜 의외의 타이밍에 칼을 뽑네.
0: 아, 그래 자객이죠.
1: 그러니까 자객이죠.
0: 몇 달 며칠 예. 몇 시에 제가 그 테라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1: 노환공이 지금 죽어요?
0: 노환공이 죽습니다. 야, 그럼 노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뭐야. 우리 군주가 거기 가서 어찌됐거나 죽었잖아요.
1: 전쟁이죠.
0: 근데 네. 그 아직까지는
1: 체급 차이가 있나?
0: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부글부글 강국이다 보니까 네네네. 부글부글 끊으세요. 네. 슬슬슬 노나라와 제나라가 사이가 안 좋게 돼요.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제 양공이 너무 권력을 휘둘다 보니까 구테타이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요때 너무 제나라의 그런 그 정치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제 양공의 동생들이 외국으로 튀어요. 네. 도망을 갑니다. 네. 피신을 가요. 네. 규와 소백이 있었어요.
1: 네. 규와 소백.
0: 둘째가 규고 막내가 소백이에요. 각자 규는 노나라. 네. 소백은 거나라. 아하.로 피신을 해요.
1: 네. 규가 노나라.
0: 규가 노나라.
1: 소백은 거나라.
0: 소백은 거나라로 가요. 네. 근데 가면서 자기의 브레인, 신복을 한 명씩 데려갑니다. 노나라로 갔던 규는 관중을 데려가요. 그리고 거나라로 갔던 소백은
1: 포숙을
0: 데려가요. 아, 관포지교가 여기 나오네.
1: 그래, 우리 관포지교 배웠지. 아, 요때구나, 이게.
0: 관포지교가 이때입니다. 관포지교.
1: 예, 예, 예.
0: 자, 숨어지대다가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됐잖아요. 그 지금 제 나라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테타가 지답이 돼요. 네. 된 다음에 이제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네. 제 나라에. 네.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 누가 있냐? 지금 우리 다음 그 왕 동생들이 지금 저기 노나라랑 거나라로 지금 피하는 거 있다고 한다. 예. 오라고 합시다. 야, 지금 그 노나라라고 하는 규한테 전화해. 규. 규 컴백. 네. 거나라에 있는 소백. 소백 컴백.
1: 컴백.
0: 아, 백자 돌림이네.
1: 누가요?
0: 소백 컴백.
1: 아, 소백 컴백. 아, 의도한 거구나. 예.
0: 헤이 컴백 소백.
1: 대단하시다. 예.
0: 그래서 예. 둘이 출발을 해요.
1: 예, 예, 예.
0: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네. 누가 먼저 수도에 도착하냐예요.
1: 아, 먼저 오면 왕 되는 거예요?
0: 먼저 오면 왕 되는 거예요.
1: 뭐 이래.
0: 근데 원래 네. 먼저 올 사람은 네. 노나라에 있었던 규가 먼저 가기로 돼 있었어요.
1: 아, 예.
0: 왜냐면 노나라가 전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밀어줘요.
1: 왕 하세요.
0: 규, 네가 왕 가면은 친, 노 정권이 생기잖아.
1: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잘 지내봅시다.
0: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국가 차원에서 군대를 보내서 호위해가지고 관중, 네가 규를 보호 잘한 다음에 우리가 군대 보내주셨으니까 잘 보내라가 된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지금 그 거나라에 있던 네. 포숙이랑 소백이 출발을 해요. 네. 근데 지금 관중이 네.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가 노나라의 군대를 끌고 가지만 하지만 지금 저쪽에도 거나라에서 지금 소백이 출발을 했다는 소리가 들었잖아요. 예. 안 되겠다. 네. 지금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 하면서 자 저기 규님 먼저 출발하십시오. 예. 제가 소백을 처치하겠습니다.
1: 아 관중이.
0: 관중이요. 그러면 관중이 딱 숨어 있어요. 풀수백. 예. 소백 기다려. 소백 기다려.
1: 야.
0: 소백이 저기서 지금
1: 오고 있어요.
0: 아 포숙이랑 네. 오고 있어요. 네. 하하하. 딱 기다렸어. 네. 하면서 풀숲에서 활을 날립니다.
1: 오.
0: 관중이 활을 진짜 잘 썼어.
1: 그래요?
0: 준비하시고 쏘세요. 팍 쏴요.
1: 소백한테.
0: 소백한테요. 슉 날아가서 배 탁 맞습니다.
1: 오.
0: 관중이 쏜 활이요. 네. 소백한테. 네. 소백의 배에 맞았는데 헉 네. 하고 말해서 떨어져요.
1: 그렇겠죠.
0: 그렇겠죠. 예. 그걸 보고 관중은 아 소백 죽었다.
1: 이제 게임 끝이다.
0: 이제 게임 끝났다.
1: 오케이. 이제 규왕이다. 규왕.
0: 규왕이에요. 규왕. 그랬는데 아 뱃살이 두꺼워서 산 건 아니었어요.
1: 아 살았구나. 왜 살았어요 그러면?
0: 소백이 참치는 아니죠.
1: 아니죠. 예.
0: 근데 소백이 살았습니다. 예. 왜 살았냐? 허리띠에 맞은 거예요.
1: 아 이래서 남자는 허리띠를 해야 중요한, 됩니다.
0: 허리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지수의 허리띠 이거 메탈, 와. 메탈맨들. 예. 근데 허리띠에 맞았을 때 소백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 규칙의 인물이 날 뭔가 쐈다. 누가 봐도 관중인 것 같다. 에요. 예. 내가 여기서 나 살았다. 에롱.
1: 하면 안 되죠. 안 예.
0: 내가 죽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헐리우드 액션 한 거죠.
1: 기지를 발휘했네. 네네.
0: 그걸 보고 관중은 아.
1: 야.
0: 소백 죽었군.
1: 소백 머리 좋다.
0: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규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백을 처리했습니다.
1: 이제 시험 가세요.
0: 시험 네. 가세요. 노나라 군대랑 가니까 시험 가겠죠. 네. 근데 가가지고 이 소백이 포수길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우리 빨리 들어가자고 해서 둘만 뛰어요. 그리고 뛰어가지고 제 나라의 수도에 먼저 도착해서
1: 러닝 크루급도 아니고 그냥 둘만 뛰었어. 최대한 빨리.
0: 나는 페이스메이커.
1: 오케이.
0: 워커. 들어가요.
1: 먼저 꼬린.
0: 누가 먼저 들어오는데? 아이고, 자, 소백. 그래서 소백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왕좌를 얻은 것이 바로 제환공이에요.
1: 그게 제환공이야?
0: 제환공이요. 우리 오늘의 주인공.
1: 오늘의 주인공 진짜 어렵게 만났다. 아, 근데 이게 중요한 역사예요.
0: 이게 중요해요. 제환공이에요.
1: 예.
0: 근데 딱 규와 네. 관중은 우리가 왕이야, 노나라 군대와 랄랄랄라라 천천히 피크닉하고 왔는데 네. 야,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벌써 소백님이 오셔가지고 제환공으로 즉위하셨습니다.
1: 관중 진짜 멋쩍었겠는데요? 면목 없었겠는데요?
0: 끌쩍끌쩍하지. 내가 네. 활까지 쉬었는데 네네네. 됐고 네. 끝났다고 네. 이 소식을 듣고 두 군대 돌려! 한 다음에 노나라 다시 가요.
1: 아, 노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예.
0: 계획대로 안 된 것 플러스 이건 나라가 망하기 직전 이건 예. 엄청난 일이 터진 거예요.
1: 죄를 등지게 된 거예요. 예.
0: 그렇죠. 예.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1: 뭐가요?
0: 제환공이 노나라한테 전화합니다. 뚜뚜띠! 야. 네. 그,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규와 그 다음에 관중 넘겨.
1: 아, 넘기라고?
0: 역적이야, 우리 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넘기라고.
1: 그래도 형제인데, 예? 그래. 네? 형제 아니에요?
0: 아유,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권력에서.
1: 야, 야 넘겨라.
0: 넘겨라. 했더니 네. 규는 그 노나라에서, 네. 그냥 넘어갈 바에는 내가 제 나라로. 스스로 내가 깨끗하게 그 삶을 마감하겠다. 라고 해서 마감을 합니다.
1: 아, 네.
0: 그래? 관중이라도 넘기라고.
1: 네.
0: 그 관중이 이제 그, 죄인이 돼가지고 포박이 돼서 끌려옵니다.
1: 네.
0: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대요.
1: 네.
0: 아, 난 이제 죽는구나. 그때 정말로 이제 아하. 재환공은 소백은 관중 오기만 해봐라. 진짜 아하. 관중 앞에서 끌고 내가 진짜.
1: 그렇지, 자기 활 맞았잖아.
0: 내가 활 맞았잖아. 지금 나한테 네. 감히 화를
1: 쏴. 그렇지, 그렇지.
0: 어이구, 그냥 내가 이 두꺼운 벨트만 안 했으면. 근데 거기서 포숙이.
1: 그렇지.
0: 설득을 해요.
1: 아, 그래. 예.
0: 그래서 이제 포숙이 설득을 합니다.
1: 네.
0: 대왕.
1: 네.
0: 제 나라만 통치하실 거면 관중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천하를
1: 그렇지.
0: 얻고 싶으면 관중을 품으십시오.
1: 아...
0: 생각해 보십시오. 관중은 네. 왜 대왕에게 화를 쏘았겠습니까? 당시에 자기가 모시던 군주를 모시기 위해서 충신으로서 화를 쏜 겁니다.
1: 그렇지.
0: 아무런 사심 없이.
1: 그런 관중을 품어보십시오.
0: 그런 관중을 품어보십시오. 한번 성 참으시고 그러면 전 세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가 돼요. 그래? 한번 그래서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제 관중이 끌려왔잖아요.
1: 네, 네.
0: 이제 그 네가 나한테 화 쏘는 거 알고 있다. 네. 관중. 네. 너 그러면 이 제나라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끌어야 될 건지 한번 네가 한번 얘기 좀 해봐. 했더니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쫙 얘기한 거예요.
1: 준비해 놓은 사람처럼.
0: 준비한 사람.
1: 예, 예.
0: 야, 내가 봤을 때 다 얘기 준비한 것 같아.
1: 예, 예, 예.
0: 살고 싶겠죠.
1: 연구 많이 했네.
0: 딱 들어보니까 그 제환공이 얘 괜찮네.
1: 똑똑한데.
0: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냐? 관중에게. 하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0: 해서 관중을 풀어줘요. 그리고 포숙이 한 발 물러나요.
1: 네.
0: 이 나라의 재상은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 예.
0: 제가 한 발 빠질 테니까 포숙이 저 관중을 재상, 국무장관.
1: 포숙은 진짜. 찐친이네요, 찐친.
0: 찐친이죠.
1: 야하.
0: 자, 그래서 요 세트가 형성된 거예요, 지금요.
1: 예, 예, 예.
0: 제환공과 제상 관중이요.
1: 네.
0: 요 세트요.
1: 네.
0: 그때, 노나라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친 거예요, 지금.
1: 친 거야. 아, 그래.
0: 이제 조말이 나와요.
1: 아니 아무리 조말이 현가에 비해 분량이 없었기로서니
0: 진짜 분량이 없었죠.
1: 조말 이제 나와? 예.
0: 아 조말이 진짜 분량이 없어요 진짜.
1: 예예예. 예, 예. 어 좋아요. 맥락이 이해돼요.
0: 당시 이때 조나 노나라의 그 군주는
1: 노장공.
0: 노장공이라고 어, 해서 노환공의 아들이에요. 그 아, 죽은
1: 여성왕이었어.
0: 자기 아빠가 죽었잖아요. 네, 네, 네. 제 나라에서. 네, 그래서 네. 계속 전쟁을 하는데. 어. 조말을 보낸 거예요.
1: 지금 우리 자객열전하고 있어요. 조말이 자객입니다, 여러분.
0: 자객이에요.
1: 잊지 마세요. 예.
0: 야, 조말, 이리 와. 어, 어. 네, 노장공님. 너 지금 제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네. 조환공이랑 지금 관중이 네. 네가 가서 막으라고 어. Yes, sir! 하고 가는데 네. 세 번 연속으로 줘요.
1: 그 게임이 안 되겠죠.
0: 안 되죠. 네, 네. 제나라는 당신 거의 원오브탑인데 네. 보통 이러면 세 번 정도 전투에서 지버리면 네. 뭐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지금 병사들도 지금 원성이 심하니까 너 시범 케이스로 죽어라. 네. 이지만 다 살려줘요.
1: 살려줘요.
0: 노장궁이요. 네. 조말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삼세 번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 이뻐하니까 살려줄게. 아. 해요.
1: 네.
0: 이런 가운데 이제 제 나라가 침공하면서 이제 땅을 땅 따먹기를 슬슬 하고 들어옵니다.
1: 어, 넓히고 있어요.
0: 넓히고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노나라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1: 네.
0: 혈맹을 맺자.
1: 아, 제 나라가 오히려 먼저.
0: 먼저. 어,
1: 예.
0: 말이 혈맹이지. 네. 그러니까 형 아우 국가로 너가 무릎 꿇어 이거예요.
1: 아.
0: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큰 제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1: 네.
0: 노 장공 너 와서 네. 우리 술 한잔 하고 이제 형제 되자.
1: 어. 그리고 기, 알아서 끼어.
0: 알아서 끼어. 기록을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단을 만들고 야. 제 나라의 모든 군대가 다 사열을 때.
1: 어.
0: 거기에 노 장공이 오면 엄매 기죽어잖아요.
1: 아, 그거 다 과시하려고.
0: 이걸 다 과시하려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1: 근데 노나라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가 없죠.
0: 거부 예. 못하죠.
1: 싸워봤자 지는데.
0: 그리고 또 조건 건 게, 네. 노장공 너랑 경호원 한 명만 데려오라고.
1: 두 명, 둘이서 와라.
0: 두 명 정도만. 어. 아무도 안 가려고요.
1: 아, 무섭죠.
0: 제가 왜 제 나라로 갑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요.
1: 네네네.
0: 그때 조말이 제가 가겠습니다.
1: 아, 조말.
0: 저를 세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네. 노장공이.
1: 어.
0: 죽을 때 죽더라도 제가 죽은 옆에서 끝까지 보호하면서 죽겠습니다.
1: 아, 사람이 멋있네.
0: 멋있죠.
1: 예.
0: 그래서 거의 노장공과 조말만 정말 수십만 대구리 사이라고 있는 제 나라의 그런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1: 야.
0: 엄매 기죽어요.
1: 호랑이굴이죠, 호랑이굴.
0: 호랑이굴이죠.
1: 예.
0: 딱 들어갔는데, 와, 이걸 내가 올라가야 되나?
1: 네.
0: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1: 지금 제
0: 환공이.
1: 제 환공이.
0: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요. 그리고 진짜. 잔을 한 잔 따라줘. 자자자자자. 가득.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스탑.
1: 네.
0: 자 이거 우리 완샷하면 이제 형 동생님입니다. 우리 혈맹이에요.
1: 예.
0: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때 조말이 다가가요. 경호원이니까.
1: 그렇죠.
0: 아유 뭐 그러면 제가 조말이라고 합니다. 하하하. 우리한테 세 번 지는 그 조말.
1: 어 그렇지.
0: 오늘은 경호원으로 왔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환공님.
1: 네.
0: 그래. 너도 좀 기다려. 너도 한 잔 따라줄 테니까.
1: 예.
0: 네. 완샷을 하려는 순간 보통 완샷 하려면 약간
1: 꺾어야죠.
0: 꺾어지는 시선이 위로 가잖아요.
1: 어, 그렇죠.
0: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형가가 했던 것처럼
1: 네.
0: 한 팔을 손으로 잡고 한 팔을 칼로 찌.
1: 그래. 이게 정석이라 그랬잖아.
0: 이게 정석이에요.
1: 어. 근데 형가는 그걸 못했고.
0: 형가 그래서 조말을 따라했다는 얘기가
1: 있어요. 맞아.
0: 이거 한 손을 잡고 한 팔을.
1: 지난주 편 보세요. 예. 네. 형관 저기서 소매를 잡았어요, 바보같이.
0: 소매를 왜 잡아? 아. 팔을 잡아야지.
1: 조말은 제대로 잡은 거야?
0: 조말은 제대로 딱 손을 잡아요.
1: 어, 예.
0: 그 칼 잡, 단도로 바로 그냥 제 환공의 몸이 갖다 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 아, 갖다 댔어.
0: 갖다 댔어.
1: 어.
0: 우리가 맨날 보는 그 물어봐.
1: 그치?
0: 물어봐. 가까이 오면 죽는다.
1: 그렇지.
0: 이 상황에 지금.
1: 예, 예, 예.
0: 난리가 나, 지금요. 어디 가? 저리 가!
1: 조말은 진짜 막무가내 스타일이네.
0: 막무가내 스타일이에요.
1: 이야.
0: 너 원하는 게 뭐야?
1: 어.
0: 원하는 게 뭐야?
1: 어.
0: 제 나라가 뺏어간 우리 노나라 땅 돌려달라.
1: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0: 그렇죠. 나한테 뭐 비행기 티켓 편도로 미국 갈 거 달라.
1: 예.
0: 여권이랑.
1: 아, 돌려준다 그러겠지.
0: 그래서 예. 옆에서 돌려주시오. 돌려달라고.
1: 예. 예.
0: 그 제왕공도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어.
1: 알았어.
0: 돌려주겠다.
1: 어.
0: 돌려주겠다.
1: 예.
0: 그러면 돌려주겠다는 사인하시오. 그래서 문서가 나와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이제 문서가 나왔으니까 꼭 약속을 지켜라. 하고 칼을 물립니다.
1: 칼을 물렸어요?
0: 칼을 물려요.
1: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0: 물리는 순간 저 짜짜짜짜
1: 하나요?
0: 하는데 그때 예. 관중이 딱 싸 앞에요.
1: 아 관중이
0: 옆에
1: 재환공을 스타트시켰어.
0: 아까
1: 어.
0: 포숙이랑 관중 얘기한 거예요.
1: 아 오케이.
0: 관중 그 지금은 재환공은 관중만을 다 듣고 있는 상태였어요.
1: 예 예.
0: 잠깐만.
1: 네.
0: 대왕.
1: 예.
0: 멈추시라고. 어. 왜? 나 얘 좀 어떻게 손 좀 보고. 그랬더니 관중이 잠깐 불러. 잠깐 이리 와보라고. 환공님.
1: 예.
0: 그러면서 이게 이 얘기를 해요. 돌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지금 지장 찍고 사인하고 지금 공증 받으셨죠. 네.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포스겠던 얘기를. 네. 아, 친구 따라하는 것도 참 그렇지.
1: 뭐, 아.
0: 제 나라만 통치하실 겁니까? 제 나라만 통치하실 거면 죽이라고.
1: 어.
0: 근데 전, 천하를 호령하실 거면, 아, 포스. 어. 천하를 통치하실 거면은.
1: 그깟 노나라 땅 정도 아. 약속 지키시고.
0: 어. 통치하실 거면 약속 지키라고. 아. 만약에 살려보내시면 천하에 이런 소문 날 거다. 재환공은 죽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지킨다.
1: 아, 그게 훨씬 멋있다.
0: 그게 훨씬 멋있죠. 어. 멀리 생각하라고.
1: 어, 아, 그래서 관중 얘기 하신 거구나.
0: 그래서 관중 얘기한 거예요. 왜, 여기서.
1: 네, 제가 큰 뜻을 몰랐습니다.
0: 제가 여기서 예. 뚝딱 재환공과 관중 얘기하면 너 쟤랑 한 패지. 너 같이 죽어!
1: 맞아요.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 다 생각이 있으셨네.
0: 제가 생각이 예, 예. 있다니까요.
1: 예, 예, 예.
0: 제가
1: 사과드립니다.
0: 기생충을 몇 번 봤는데, 진짜요.
1: 네, 네.
0: 어, 그래서. 그
1: 관중의 그래, 의견을 듣는군요.
0: 재환공이 네 말을 믿겠다. 여기서, 아. 맞잖아, 얘가 말이요.
1: 그렇죠.
0: 알았다. 자, 자, 자. 내가 약속 시킬 테니까 조말 너는 노장군과 돌려, 돌아가라. 그리고 약속했던 그 땅은 우리가 다시 노나라 돌려주겠다. 이래서 거의 지금 사마천의 그 자객 열전에 있는 거의 유일한 성공 케이스예요, 이게요.
1: 어, 해피엔딩이다.
0: 해피엔딩. 잘 살아요. 땅도 돌려받고.
1: 아, 자객이 죽지 않고 잘 살았다.
0: 거의 유일한 해피엔딩이에요. 거의 다 죽어요.
1: 아니, 이거 지금 관중 덕분에 잘 풀려서 다행이지. 사회에서 조말 같은 스타일 만나면 골치 아파요, 진짜.
0: 골치 아프죠.
1: 한 팀이어도 골치 아파요, 진짜.
0: 아, 제가.
1: 아니, 막무가내로 사전 협의도 없이 그냥 칼들이 되는 사람이 어딨어.
0: 그럴까요?
1: 이게 좀 높게 평가할 인물인가요?
0: 높게 평가를 해야 되죠. 제가 그래서 요번 이 시간 때문에.
1: 예, 예, 예.
0: 그 사마친의 자객 열전을 한 번 더 읽고 왔거든요.
1: 어, 예, 예.
0: 아무리 읽어도 분량이 10분이 안 나와요, 이게요. 길어봤자 7분, 8분이야, 이거. 살을 붙여도 이거 어떡하지 하자. 아, 그럼 아, 내가 앞에 노나라랑 제나라 얘기를 좀 하자.
1: 아, 좋았어요.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 예. 네.
0: 정말로 신의 안수였습니다.
1: 아, 조말은 진짜 약간 막무가내 스타일 자객이었습니다. 섭정 자객 한번 더 봐야죠.
0: 섭정이요?
1: 예, 예.
0: 아, 섭정은 이제 보너스예요.
1: 보너스예요. 예. 일단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예, 샘솟고요. 예. 진짜 도합 두 사람 합쳐서 한 8분 분량 되는 거를.
0: 8분 안 돼요. 예.
1: 8분 안 되는
0: 아, 제가 한번 그 저기 그 예. 유튜브 보면요, 예, 예. 그 사마천 사기의 그 자기 열전을 그대로 쭉 읽는 거
1: 아, 예.
0: 나레이션한 그런 동영상 있거든요. 제가 재봤어요 시간을 네. 딱 5분이 안 나와요. 지금 5분 가지고 40분 끈 거 저밖에 못해요.
1: 진짜
0: 이거.
1: 그런데 46분이 나왔습니다.
0: 야 이거 41분 살을 붙였어요.
1: 거의 오병이어급입니다. 예예예
0: 네.
1: 예, 예.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사마천 사기 자기 열전 속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주 몸 조심하시고요.
0: 네.
1: 예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지난주 형과에 이어서 오늘 조말 섭정까지 사마천 사기 자객열전의 자객들을 만나봤는데요. 자객열전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 왜 예양 얘기를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양, 자객열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로 꼽을 만한 인물인데요. 잡지사 유튜브 채널에서 잡지사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편에서 긴장감 넘치고 약간은 지저분한 예양의 이야기를 또 생생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잡지사 최고의 편으로 꼽는 에피소드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팩당 12불 99, 고구마 박스당 19불 99, 한국산 배 전 과수 박스당 29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18불 99, 헤어룸 완도미역 5불 99, 더 프리미엄 연평도 알배기 간장게장 냉동 18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눈물 버튼이었습니다. 조현주 사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봉길입니다.
1: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수지자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아니, 사람이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네네. 밥을 먹는 것만큼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살이 찝니다.
4: 아, 그래요?
2: 네.
4: 그렇게 하고 계세요?
2: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나오시는 분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하시는 분입니다.
1: 네.
3: 영의 양식이란 말 좀 추상적인데 오늘은 구체적인 기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주 사모님을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사모님 인터뷰를 보니까 기도는 내 눈물 버튼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더라고요.
2: 네.
1: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졌었나요?
5: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1: 네.
5: 그 사랑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1: 아, 그래요?
5: 네.
1: 아, 기도만 하면 저절로 눈물이 막 쏟아져요?
5: 네.
1: 어.
5: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1: 네.
5: 저한테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왔거든요.
1: 우리 그 천성적인 티인 우리 범균
5: 네네.
1: 형제는
5: 네.
1: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3: 저도 있죠.
1: 아, 있어요?
3: 아, 있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3: 하다가
1: 네.
3: 하품을 하면
2: 네. 솔직하게
1: 그렇게밖에 못 살려?
3: 머릿속에 두세 가지 있었는데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움직여왔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기도의 궁금증, 또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 또 기쁨, 은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모님 사진 인터뷰를 보니까 어린 네. 시절부터 꿈이
5: 네.
1: 목사님의 사모였어요.
5: 네.
1: 왜 그랬을까요?
5: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네.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아 이제는 사모의 길을 가겠다고 그때 네. 제가 다짐을 했거든요.
1: 네.
5: 그리고 그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이제 여자들을 주지를 않았었어요.
1: 아~
5: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사모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1: 그래서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나 사우디나 별 차이 없었어요. 그죠?
2: 불과
1: 그치? 여자들은 뭘 안 주고.
2: 아니야.
1: 100년 전도 아니고 불과 10년 전에.
5: 네네. 네.
1: 진짜.
2: 네. 아니 사모님 되려면 근데 뭐 어떤 사람 어디 뭐 소개팅을 해도 뭐 의사가 들어와도 싫어 이래야 돼요?
5: 네. 진짜 네?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들어왔어도 네. 제가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그 마음을 먹었어가지고 다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좋다고 이렇게 헌팅이라고 그러죠?
1: 네, 네.
5: 길거리에서 네, 그렇게 네. 쫓아오신 분들 중에 요리사분도 계셨고 군인도 계셨고 네. 또 딱 얘기하면 와 할 정도 이렇게
1: 네, 조건이
5: 많은 조건이
1: 네?
5: 좋고
1: 네, 네. 네,
5: 그런 집안의 사람도 있었어요.
1: 네,
5: 네.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마음을 먹였기 때문에 네. 안 되더라고요. 다 거절.
1: 지금은 많이 후회되시죠?
2: 어때요 지금?
5: 어때요?
1: 많이 후회되시죠?
5: 후회라기보다는 너무 몸이, 어렸구나.
1: 몸이 이렇게 오시네. 얼마나 후회가 됐어.
5: 너무 몰랐구나 내가.
1: 그 인생 그죠?
5: 싸움의 길이 그 차를 쉬운 건 아니구나.
1: 그때 내가 그 차를 탔어야 돼.
2: 아 막상 한 번에
1: 보니까. 총총 즐겨 쓰고 오시는 거예요.
5: 제가 가끔 저한테 이렇게 사모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1: 네네네.
5: 근데 이 열정이 가슴 속의 열정이 저만큼이나 예.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저는 사모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 뒤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자리고
1: 네네.
5: 제가 생각한 사모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1: 그럼요.
5: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꼭 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마음은 이렇게 열정과
1: 또 어린 시절에 그렇게 뭐 사모가 되고 싶었으니까 뭐 이해를 해줘야죠.
5: 근데 또 감사한 건 또
1: 네.
5: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에
1: 네네.
5: 예,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1: 그래도 그 차를 타고도 깊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갖고
5: 계시죠. 그러니까 제 성격상, 제 성격상 그럴 수도 있었겠다. 내가 꼭 사모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깊게 머무를 수 있었겠다.
1: 아니, 밑밥을 던질 때마다 무는 물고기 처음 봤어요. 던지면 물고 던지면 왜 이렇게 물고 제가 우리 사모님 좀
5: 긴장을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제 마음을 다 얘기했나요?
1: 제가.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목사의 사모를 꿈꿨던 뭐 네. 이유가 있었습니까?
5: 저는 강화에서 태어났어요.
1: 네네. 네,
5: 저희 집이 그리고 산밑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사모가 되고 싶었던 얘기를 네네. 하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예.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네네. 고열로 한 세 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1: 네.
5: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아프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시골이었기 때문에 버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도 없었고
1: 네.
5: 그러니까 읍가지를 나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서 한 3km 정도를 걸어가야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아프면 그렇게 엄마가 이제 걸어서 그렇게 병원을 가면 되는데 밤에가 문제인 거예요.
1: 네네.
5: 밤에 이제 고열이 나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차도 네. 없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한 1km 정도 걸어서 한 옆 동네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침을 놓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1: 네.
5: 그러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저를 업고 얼마나 뛰으셨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를 들쳐갖고 1km를 단숨에 뛰시는 거죠. 그리고 가서 침 맞고 손을 씻어주고 그러면 좀 기다리면 애가 열이 좀 서서히 떨어지면 또 데리고 집에 오고.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이 있고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 시간이나 이렇게 되면은 어렸을 때는 벤치 앉아있는 아이가 저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그 집에는 이제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만신내 정월이 되면 쌀 한 대박씩을 갖다가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걸 왜 갖다 주세요? 왜 갖다 주세요? 그때 네. 만신이 지금 무당이거든요.
1: 네.
5: 아. 예. 우리 동네는 그 만신이 우리 동네 옆 동네 두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평안하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엄마 생각에는 왜 없는 형편에 그 쌀을 굳이 갖다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고 제가 많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 제가 아플 때마다 그 만신이 오는 거예요, 집에.
1: 예.
5: 그리고 이제 밥을 해서 버리면서 저한테 이제 아프게 하는 병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빌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돼도 이게 제가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그 만신이 그랬대요. 아줌마는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만신이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예. 네.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아 그럼 나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리고서는 그때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어르신은 그렇게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할아버지한테도 아버님이죠.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아버님 저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되게 좀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술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상을 엎었던 기억도 제가 어렸을 때 나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했을 때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럼 나 이제 미신 믿는 거 안 할란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그 장면만 이렇게 설교 중에 좀 길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는 사실 제가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잘 없었어요.
1: 네.
5: 진짜. 저 너무 착하고.
1: 네. 새색시니까.
5: 새색시고 말도 못하고 이런 아이였으니까. 근데 그날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십자가의 사랑, 나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게가 머리로 오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진짜 펑펑 울었어요. 진짜 그 십자가를 직면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고 나는 이 우주에서 진짜 뭔지 털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이게 가슴으로 오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람을 되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는 어느 날 제가 철야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집에를 왔어요. 그러니까 철야 예배 끝나고 이제 씻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되게 늦은 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는데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현주야 하고 부르시면서, 현주야,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쓸쓸하고 그 길이 혼자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이 저한테 그대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아 그러셨어요 예수님. 너무나 죄송해요. 저를 그만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가 개척을 교회를 하고, 그때는 저희가 모교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 두 명을 데리고 이렇게 모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큼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제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아래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그냥 가서 개인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마이크로 이렇게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주야,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진짜 창에 찔리고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보다
1: 또 눈물 나실 것 같아요. 네.
5: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모른 채 하고 나한테서 등을 돌린 거,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나는 그게 너무나, 그게 더 가슴이 아팠다고. 나의 고통보다, 채찍에 맞는 고통보다. 그래서 그날도 그 십자가의 깊이를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진짜 펑펑펑펑 진짜 많이 울었어요.
2: 기도가, 저희는 네. 한 10분, 20분 해도 힘들 때가 많은데 기도를 좀 길게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변화가 딱 있나요?
5: 기도하면? 변화가 당연히 있죠.
2: 어떤 변화가 있어요?
5: 저희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여기 지금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때 어떠셨어요?
3: 기억이 잘 안 나죠.
1: 아직 사랑을 했었나?
3: 네,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5: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사랑했을 때, 그때는 네. 그 사람이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너무 보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하고 꼭 밤새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3: 기억이 잘 안 나.
1: 아니 물론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흔히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과의 그 감정도 사실 이렇게 지속이 어려운데 네.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뜨거운 그 감정을 알겠어요. 너무나 네. 기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네. 너무나 좋은 걸 알겠는데 이게 네.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5: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머물렀어요.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죠.
5: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네.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네. 하다 보면 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사역지가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신랑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혈변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5: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담담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제가 놀랄까 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1: 네?
5: 궤양성 대장염.
2: 너무 힘드셨나 봐요.
5: 이거는 맞으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라고 병원에서. 예. 그리고 이게 면역계가 깨지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역은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진짜 그러고 싶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있고 식기도 있고 그런데 나는 한 1년만 성경만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러라고. 쉬라고 1년. 저희 딸 이름이 주원이거든요. 주원이랑 나는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 테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마라. 쉬어라 1년. 그리고 성경만 봐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라. 그랬죠. 제가 그리고 제가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결혼하고 좀 이제 첫째 아이가 잘못되면서 그러니까 심장 소리를 듣고 이러면서 유산이 됐는데 그때 한 1년을 아무 이유 없이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구나. 생명이구나. 이 건강 잃으면 아무리 뭐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계부를 쓰던 것도 다 내려놨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많이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남편한테 돈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쉴 때도.
1: 그래서 그럼 정말 1년 주셨어요?
5: 네.
1: 그럼 어떻게?
5: 그래서 저희 친정은 강하고 저희 어머니 언니는 이제 시댁으로 오라 그러고 그땐 서울에 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저희 올케 내 저희 남동생 내 저희 딸이 그때 5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생의 큰 애가 6살이고 작은 아이가 4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5살 말 때였죠. 이제 사육지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근데 올케가 어느 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병설 유치원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큰 아이가. 근데 걔가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7살이 되고 그리고 주원이 6살이 되고 막내 아이가 5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병설 유치원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니 내가 알아봤는데요. 지역이 달라도 넣을 수 있대요. 언니 6살 반 5명 뽑는데요. 그 우린 1순위도 아닌 거예요. 지역도 다르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병설 유치원에 서류를 챙겨서 갔다가 넣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우리는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사역을 아직도 이제 마무리가 11월까지는 해야 되니까 마무리하면서 이제 강화를 와서 집을 알아봤어요. 예. 그랬을 때 뭐 처음 보는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목회자라고 우리 직업을 물어봤어요. 뭘 하는 사람들이냐고 목회자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 비를 안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안 또 언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미술학원을 했었어요. 학교 밑에서. 근데 그 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주원이 미술학원 보내라고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아, 언니 난 그렇게 못 보낸다고. 그래도 그냥 보내래요. 그러니까 좀 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주원이가 미술학원도 공짜로 다녔고, 그다음 그때 한 가서 한두 달 있다가 올케가 피아노 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면서 언니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엄마들을하고 이렇게 상담이 어려우니까 언니가 좀 유치원 생활 오래 했으니까 언니가 좀 그런 거 도와주고 아이들 레슨도 좀 봐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강화에 있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이제 까마귀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성교 헌금이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어 그렇게 먹이고 채우시고 그런 일들이 강화에 있으면서 일어났죠.
1: 그래서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네요.
5: 네, 강화에
1: 그 목사님 1년 동안 잘 쉬시면서 회복하셨어요?
5: 네. 그럼 아직은 많이 좋아졌어요.
1: 좋아지셨어요?
5: 네.
2: 진짜 잘 쉬었네.
1: 네.
5: 그럼 그러니까 있으면서 이제 성경도 많이 외우고.
1: 예. 예, 예.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살 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5: 맞아.
1: 결론은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거든요. 네.
5: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믿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죠.
1: 기도 마일리지를 야금야금 다 썼어요.
2: 네. 아, 그 마일리지 좋죠.
1: 거네요.
2: 네.
5: 그게 없으면 제가 어떻게 믿음도 없이 어떻게 그거를 다 맡기고 그
1: 그렇죠.
5: 일들을 하죠.
1: 정말 믿음이죠.
5: 그냥 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갖고 그만큼 제가 저의 네모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예. 다듬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거죠.
1: 네.
5: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없어, 믿음이죠.
3: 마일리지가 없어서 1년 쉬면 큰일 나죠.
1: 좀 쌓으세요.
3: 아, 네? 카드부터 만들어야 돼. 아, 근데 카드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5: 저희 그 개척할 때 그 마일리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개척하자마자.
1: 예, 예.
5: 근데 옆에 교회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예. 같은 교단, 큰 교회. 우리 교회 희년이라고 매주마다 본인 교회 기간별로 보내주셨어요. 아~ 1년 동안을. 2년 동안을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2: 오, 이렇대는데?
3: 예?
2: 이렇대 마일리지 쌓으면.
5: 네. 시설비도 기도 안 하는데
2: 시설비도 나오네.
5: 보증금도 나오고.
1: 보증금 카드를 만들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냥
5: 코로나 뭐 3년 않아요? 동안 그 월세도 첫 달부터 네. 어떤 분이 다 대주셨어요, 교회
1: 그러니까.
5: 월세도.
1: 와.
3: 마일리지가 좋네.
1: 예, 회원가 필요 없고요. 예. 바로 눈 감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5: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아, 그 기척을 마음 먹고 우리 목사님이랑 나랑 둘이서 3시간, 5시간 앉아서 기도한 게, 아, 이게 기도가 쌓인 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공급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공급하신 차도 주셨잖아요.
1: 아, 차도. 할렐루야입니다.
3: 야, 3시간, 5시간 기도해야겠다. 3시간, 5시간 기도하지 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통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네, 이제 많이들 네, 표현하잖아요.
5: 네, 네, 네.
1: 근데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네. 이건 정말 특별한 은사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5: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1: 네.
5: 예. 네. 하나님을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 네.
5: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1: 네.
5: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1: 네.
5: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뭐 네. 선왕당에 가서 빌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알기보단 대상을 알아야 그 대상이 우리가 관계가 돼야 무엇을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2: 네.
5: 근데 이제 성도님들 보면은 우리나라 그 귀북신앙이 네. 좀 있잖아요.
1: 심하죠, 심하죠.
5: 예, 예, 예. 근데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 대학 잘 가게
1: 합격하게 해주세요.
5: 해주세요.
1: 네.
5: 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1: 네.
5: 대상이 없는 거면.
1: 그러네요.
5: 그냥 대상이 없이 그냥 주술처럼 비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1: 그러네요.
5: 그게.
1: 네.
5: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1: 아.
5: 그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1: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
5: 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1: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5: 네.
1: 그것부터
5: 시작을 하세요.
1: 근데 우리는 뭐 일단 바라는 것들만 계속 나열하니까
3: 3분
1: 나열하면 할 게 없는 거죠. 네.
5: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신다니까요. 아시고 네, 필요를
1: 기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이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5: 네.
1: 것들이 있잖아요.
5: 네. 제가 그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1: 네네.
5: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죄악과 죄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죄악과 죄가 우리는 우리가 꼭 도둑질을 하고 막 큰 잘못을 하고 그래야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 예.
5: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1: 있어요. 예, 가로막는 것들.
5: 예, 그거는 첫 번째로 가게에 흐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 세 번째는 나의 죄. 내가 짓는 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계에 흐르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진짜 손쉽게 말하면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네. 거기 이렇게 가계력을 이렇게 적으라고 했잖아요.
1: 유전적 요소들.
5: 예, 유전적인 예. 요소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계에 흐르는 것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럼 좋은 것들은 뭐 머리가 좋다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사단이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예를 하나 들면 예.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골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해골인데 그냥 딱 봐도 그냥 해골이에요. 근데 예. 이제 피부만 붙어 있어요. 예. 이제 뭐지? 아주 얇은 까피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가난의 영이래요.
1: 가난?
5: 가난의 영. 예,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 있나 보다. 그러고선 이제 가난의 영을 이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쫓았어요. 그랬더니 와 제가 믿음이 약하고 제가 진짜 멘탈이 약했으면 제가 진짜 찻길로 가서 뛰어들겠더라고요. 사단도 가만히 안 나가려고요. 얼마나 나를 흔들어 놓는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도. 근데 또 어느 날 또 환상을 또 얼마 되지 않아 또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스팔트가 아주 굉장히 넓어요. 한 20차선은 될 것 같아요. 2, 3, 4, 4선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잖아요.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데 한 사람이 거기 이러고 엎드리고 완전히 엎드렸어요. 다리도 다 뻗고 손도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개만 이렇게 쳐들고 고개만 이렇게 아스팔트에 턱만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살이요, 볼살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닥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건 게으름의 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 우리 이것도 흐르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쫓기 시작했는데 얘는 없었나 봐요. 그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 있는 사단도 잡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가계 영들이 방해를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럼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래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 이 사단들은 꼼짝도 안 해요.

0: 기도는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기도는 정말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와이파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누군가에게 전송을 해봐야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통신이 연결이 되질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와이파이를 켜고,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와 끊임없는 아뢰과 또 내가 기도와 간구로 아뢸 것을 아뢰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찾아가면서 끝없는 소통을 해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죽는 천국 가는 그런 순간까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사모님 많은 이 한국 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차유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다운 증후군을 지닌 좌한이라는 청년이 20살이 채 안 된 청년입니다. 물건을 종이백에 이렇게 담아주는 마켓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참 귀한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자기 몸이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내가 소망을 전하는, 격려를 주는 글귀를 종이 쪽지에 적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겠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300장씩 소망과 격려의 글 쪽지를 프린트해서 그걸 들고 마켓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종이백에 물건을 담아준 다음에 그 쪽지 글을 하나씩 넣어주곤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의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보니까 매니저가 보니까 그 좌니가 있는 그 줄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방송합니다. 우리가 금방 체크라인을 두 개 더 열었으니까 기다리시지 마시고 그 새로 연 체크라인에 가서 빨리빨리 체크아웃 하세요. 근데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요지부동입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저 좌니가 주는 종이 쪽지 글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좌니는 소망과 격려의 글을 나눠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장자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장자로서의 사명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로서의 사명, 장자권을 우리가 잘 간직할 뿐 아니라 잘 활용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끝부분에 21절 이하에 아주 아쉬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모든 기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 장자 루벤의 범죄 사실이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즉 야곱이 라헬을 지금 땅에 묻고 에브랏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22절 말씀하기를 레아와

0: 이사야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 장자 루벤이 감히 야곱의 첩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범죄를 넘어서서 아버지 야곱의 첩을 취함으로 해서 이제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이 가문의 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포함된 도전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아부하는 자들이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은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보게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아니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끔찍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끔찍한 죄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위험을 무릅쓰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딱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과거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 자기 장자 루벤에 의해 자기 첩과 루벤이 동침함으로 그 수모를 야곱이 당하게 됩니다. 과거에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던 야곱, 그의 아들, 그의 장자 루벤 범죄를 통해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 장자권은 레아의 아들 루벤에서 라헬의 장자 요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역전 현상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쭉 열거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 지파가 형성되었다 다시 강조하고 있죠.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열둘이죠. 27절 보시면 이삭이 죽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땅 즉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드디어 완전 귀향하게 됩니다. 28절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요.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순서가 에서와 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와서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둘 사이에 감정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순서는 에서와 야곱, 가족사니까요, 아마도. 여기서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록은 일단 마감됩니다. 후에 요셉 스토리 가운데 야곱이 다시 등장하지만 그때는 야곱이 조연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이게 19번째 메시지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 일단 아주 아쉬운 스토리로 마감이 되며 이삭의 죽음으로 종결져집니다. 루벤의 범죄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싶은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절제하지 못하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고 루벤은 성적인 범죄를 통해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빼앗겼습니다. 루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찬탈하려다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장자 루벤 다른 열한 동생들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더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가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죄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맙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가운데 이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보시면 루벤이 루벤아 야곱의 기도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창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장자를 향해 갖고 있는 그러한 자랑거리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절에 보시면 그렇게 월등하고 탁월했던 아들이었으나 이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한탄하는 어조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역대상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Officially, 공적으로 루벤은 자격을 박탈당하고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러니 23절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내가 명령하여도 너는 바로는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장자의 사명을 이 땅에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장자들의 모임은 구약에 하나님 섬겼던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하나님 백성들 다 합쳐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한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말씀하기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장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선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자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가롯 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인품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봤고 아니 자기도 예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기적도 행하는 일까지도 가롯 유다가 했었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롯 유다는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나 예수님 사랑과 무관했던 가롯 유다. 유다도 장자가 될 수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장자로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는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유다는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의 직무, 장자의 직무를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르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르벤의 범죄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르벤의 범죄요. 내 장자의 특권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르벤의 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직무는 주님을 사랑하는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큰 계명,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장자로서의 직무이며 장자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의무가 아니오 특권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억지로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던가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하는 것은 억지로 이것저것 하세요라는 말을 저는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 영혼을 맡기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요. 저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은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억지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만 손해봐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억지로 무엇을 해드려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사랑을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직무입니다. 장자의 직무 또 하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 여기에 실패하면 모두가 다 실패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억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강요했습니까? 그게 되나요? 안 돼.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관두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구나.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주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삶 속에만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또 흘러넘치게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요. 원수 미워하는 거 저도 꽤 잘합니다.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장자권을 지닌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divine love, 하나님 신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며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부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니 형제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면 르벤의 범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르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을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척과 동침하죠. 자기 이모였던 라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종 빌하를 실제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르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문의 수치요 수치요 수치였습니까? 자기 하나 욕심 채우자고 그 일을 저질러서 온 가문이 부끄럽게 만드는 자기 욕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생각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1700년 정도 지난 후에 가롯 유다가 똑같은 길을 걸어갔고 21세기에 오늘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르우벤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자기 건강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드리면서 주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 있다면 르우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는 드리는데 원수를 정해놓고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결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선언하는 것은 르우벤의 범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 바치는 헌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갖출 줄 아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르우벤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받으며 주님 저희 속에 있는 르우벤의 DNA를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며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인생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 이 죄를 절제하지 못하면 장자의 특권을 놓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인생의 크기와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 인생의 크기와 질을 결정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하기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천하게 쓰임받는 나무그릇인가 질그릇인가 우리가 그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내 생각을 집중하는가에 따라 금그릇 인생 아니면 질그릇 인생 아닙니다. 자기가 의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죄가 없다고 하는 우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주님 앞에 서게 되며 그 죄를 내 던지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 받은 영혼만 죄를 이겨낼 수 있으며 죄를 이겨낸 영혼들만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이 땅에 살면서 펼치고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좌안이라는 청년 소망과 격려의 글쪽지를 나눠주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살았던 그 고운 마음 우리에게도 건네야 될 쪽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드는 쪽지를 우리는 전하는 장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한 달 동안 사랑이 묻어있는 인격의 조각을 몇 개 또는 누구에게 나눠주었는가? 내 유익을 포기하고 형제 자매의 발을 겸손하게 씻어주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 애를 썼던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푸근함을 보여주었는가? 아니면 그리하도록 노력을 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했었던가?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를 절제하지 못하면 장자의 특권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주말에 수양회를 갑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차가 빡빡 꽉꽉 차게 되어 있으니까 짐을 최소한만 갖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분이 불쑥 나서 갖고 나는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자 이러면서 자기 몸집만한 커다란 곰형을 들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자로 부름받은 내가 내 인격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 반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탐욕과 속임과 비방과 교만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를 내 인격 속에 내 생각 속에 채우고 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장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장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인격과 매일의 삶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아침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점심때쯤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오후에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인격의 쪽지를 전하는 삶을 주님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르벤의 아쉬운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속에 르벤과 같이 수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직무유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얼굴에 먹칠도 해드린 적도 없잖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장자의 사명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 손해보는 일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픔도 있고 유혹도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 아래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 속에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장자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범죄로 인하여 장자의 특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께서의 심령 심령을 단돌이 시켜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으니 이제 멋지게 그리스도 예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다짐을 받으시며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 속에 있는 르벤의 DNA를 온전히 제거시키시며 입을 벌려 주님의 은총을 크게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장자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기 원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며 죽으셨다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저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에 친히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사람으로 보내시며 저희를 위해 대신 죽게까지 하시며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좋은 밭과 같이 되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화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장자의 명분 멋지게 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 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저는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0: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얼굴 한 분이 나와 계시죠? 윤성 전도사님, 네.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쯤 되면, 아, 이제 19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네.
1: 이 자리 안 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바라. 홍보.
1: 좋아, 좋아. 아주 좋아.
3: 홍보 또 해드리고.
0: 아니, 같이 떠나도 개그맨 선배님 같기도 하고.
1: 또 찬그맨이라고 찬양사역자 개그맨 합쳐서 찬그맨.
4: 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분이 찬양도 하네.
0: 그러니까요.
1: 네. 너무 얘기해갖고
0: 좋네요. 네, 재밌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5: 얼마 전에 네. 제가 책을 한권 썼는데.
0: 오~
5: 감사하게도 책이 한권 나왔습니다.
0: 네.
5: 아~ 제목이 조금 다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제목은 아니에요. 아~ 이혼 후 성장이라고.
0: 네네네. 아~
5: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된 그룹이 이혼하신 분들이거든요.
0: 네네.
5: 그분들이 참 많이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0: 네네.
5: 나름 또 영성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 한권 나왔습니다.
4: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0: 네.
4: 읽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이혼이란 주제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0: 네.
4: 후가 첫 번째, 두 번째 성장.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장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뒤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성장으로 다가오는지를 얘기하는 책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처음이자 또한 어쩌면은 우리 삶의 관계, 가족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아주 역사적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꼭 이혼뿐만이 아니라 아픔과 삶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에게는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와, 제가 또 오은규 목사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뵈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노크토크 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중에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사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바로 그분이 오은규 목사님이세요. 이 책이 그대로예요.
0: 아, 정말?
3: 은근히 귀여워.
5: 제가 늘 힐링이 됩니다.
0: 네, 요즘 노크토크 게시판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질문 신청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 밑으로 지금 요 밑에 맞죠? 요 밑에 네 질문 신청 방법이 나가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 여기 밑에 바로 제 밑에 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궁금증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들어볼까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싸워버리는 거예요.
4: 인생 풍파 쫙 지내고 그 파고 제일 윗선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1: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작은 것 하나 없거든요. 돌아보면
4: 그냥 고개 돌리면 그분이 거기 계시고
5: 기쁨, 평강, 은혜 이런 것들이 넘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3: 신앙생활이라는 게 뜨거운 게 이제 와요. 여기 가슴으로 온다고
1: 그랬구나.
6: 안녕하세요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예비 직장인입니다. 선배들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취업으로 고생하는 취준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 또한 취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문득 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변에 막 뜨겁게 하느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고 응답을 받았다 기뻐하고 나누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적이 있나? 나는 정말 하느님을 만나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늘 제 삶의 일부분으로 해왔던 신앙생활이 당연한 듯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4: 신앙은 정말
6: 맞아요.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정말 하느님을 만난 걸까요?
0: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모태신앙인 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입니다. 사실 저희는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처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 윤성 전도사님은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1: 오늘 사연자처럼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모태신앙이었고, 그래서 저는 엄마 뱃속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네, 믿음 생활했던 거죠. 네. 네.
0: 그러면 지금 보니까 레오 씨랑 저를 제외하고 여기 계신 세 분은 모두 목회자 자녀분이시대. 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예요?
5: 그 일단 모태신앙인의 경우 부모님의 신앙이 내면화 되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고통스럽잖아요.
0: 그렇죠.
5: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나 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죠. 그래서 또 신앙생활한테 도움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존경할 만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이 모태신앙인 역시도 신앙이 단단하고 견고할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래서 웬만한 일에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태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반면에 모태신앙의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저는 이제 딱 그 이 사연 신청하신 분이 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라는 질문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어쩌면 그 모태 신앙인들의 단점을 잘 대변하신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가 아마 모태 신앙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다 당연히 교회 나가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교회도 또 이런 부분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또 구원파 같은 경우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막 언제 만났다 이러니까 사실은 모태신앙인들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가장 큰 단점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0: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성인이 되는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레온 씨는 모태신앙인 분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3: 매번 부러웠던 게 일단은 제가 저만 믿으면 제가 가족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은 대대로 부모님들이 믿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을 책임을 안 줘도 된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어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는데 부모님의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뭔가 싸우면 교회라는 곳에서 화해를 하더라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화해를 하고. 근데 우리는 한번 싸우면 대판 사고 술 먹고 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화해의 기미도 없는 거야.
0: 없지,
3: 그걸 뭐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의 몰랐던 모습을 모태신앙들은 교회 가서 보잖아.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냥 싸워버리니까. 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1: 길에서도.
3: 이게 너무
0: 길에서도?
3: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우리 뭐 집사님이잖아 이러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합리적인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게 저같이 이제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신앙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좋은 걸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 이 좋은 거를 내가 지금까지 못 믿고 있었는데 모태신앙이 너무 부럽다. 미리 믿어버리니까.
0: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낀 순간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4: 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뜨거워야 사랑이냐.
1: 맞아.
4: 이게 우리가 늘 사랑은 막 후끈하게 올라오고 나에게 막 짜릿함으로 다가오고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뛰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 없어도 사랑이에요. 모태 신앙이 가지고 있는 후끈함은 없지만 그래도 별일 없는 신앙. 그게 사실 모태 신앙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언제냐.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늘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신앙의 파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극의 해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해석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한 감동을 통해서건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이 다가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체험 자체가 여러 간증 같은 거 보면 막 인생 풍파 쫙 지내고 그 파고 제일 윗선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다에 안 나가. 그리고 그냥 냇가에서 놀아요. 냇가에는 별일이 없어. 대신에 큰 고기도 없어. 그러니까 큰 소득이나 맛봄 그런 어떤 짜릿한 단짠 신신 이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냐면 돌멩이에 있고요. 그 약간 피라미 같은 그 작은 나의 그 놀잇감 속에도 있는 거고 그냥 고개 돌리면 He's there. 그분이 거기에 계시고 또 고개를 돌리면 그분이 저를 향해서 웃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고 부모의 얼굴로 예수가 내게 오는 거고 자매의 얼굴로 예수가 내게 오는 거라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뜨겁게 오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온도로 온 적이 없어요. 그냥 존재로 오시지. 그래서 그냥 늘 고개를 돌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게 모태신앙이 아닌가. 아멘.
1: 근데 교수님 말씀을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이거를 뭐 하나님 존재로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이걸 또 뜨겁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4: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거를 온도로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만 돌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하나도 작은 것 하나 없거든요. 돌아보면. 근데 그거를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자꾸 망각하고 까먹고 근데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지 역사하셨지 근데 그게 온도가 아니라 아 맞아 늘 하나님은 동행하셨어라고 하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아 그때 그게 나한테는 그렇게 뜨겁게 주셨는데 라고 그렇게 똑같은 걸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 그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3: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대형 집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 중에 그 동생인데 얘가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보호관찰도 좀 받고 어린애가 그런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방언 달라고 해 이랬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좀 이상해. 새끼 진짜 실제로 새끼 이런 방언이 이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가 장난치나 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일어나라고.
1: 그게 맞은 거 아니에요?
3: 예, 그래서 제가 순간 이 장난이라고 이제 이거 움찔렸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 그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쓰레기도 방언 주는데 나 진짜 우리 엄마랑 착하게 살고 나 예수 잘 믿겠다고 하나님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 교회 목사님 누나 권사님 딸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1: 욕심.
3: 나 이런 쓰레기보다 나 방언 더 달라고 그때 주야 이거 진짜 외쳤어. 그때 진짜? 그 목사님이 기도를 3시간 시켰어요. 약간 부흥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회개해요 하나님이 방언 주라고 기도해. 근데 갑자기 내가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뭔가 모르는 뜨거운 게 이게 와요. 여기 가슴으로 온다고. 근데 누가 주먹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누가 지나가다가 저기요 학생 하나님이 학생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0: 진짜?
3: 진짜 실제로
1: 웬일이야.
3: 근데 이게 제가 거짓말하고 이게 10분 넘게 그랬어요. 제가 어느 교회 대학교 때는 집 앞에 있는 그 목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네. 그 교회를 갔는데 금요 철야배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청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전해주래요. 실제로 이런 경험이 10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네요. 물론 우리 집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더 그 기도가 약간 주택 청각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니까 마일리지가 좀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전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1: 내야 된다.
3: 아니 사람들이 진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청년, 학생, 하나님이 학생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1: 왜 그런지 알아요?
3: 그래요?
1: 하나님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못 알아듣잖아. 주변 사람, 하나님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낀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 딱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내가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분을
4: 제2의 제3의 손길을.
3: 그랬구나.
0: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그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반성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5: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 모태신앙인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뭔가 감정이나 체험을 마치 하나님을 만난 걸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간증학을 할 때.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죠. 그래서 유대교인으로서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학식, 좋은 가문을 가졌지만 사실 그의 삶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원망 뭐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졌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안에 두려움과 걱정,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 평강, 은혜 이런 것들이 넘친 거예요. 아,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늘 사람들 향해서 축복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아 이게 복이고 이게 정말 진정한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거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신앙생활에 점검이 필요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4: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하시다면 임마누엘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이제 상담 쪽에서는 위드 경험, 함께하는 경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늘 이제 제 옆에 계시고 그냥 별일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도 싶지만 그냥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 밥을 세 끼 많을 때는 다섯 끼를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섯 번을 기도를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어떨 때는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리고 먹다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먹은 다음에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원래 사람이 급할 때 신이 보이고 편안하면 신이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참 놀랍게. 그런데 그렇죠. 저는 가끔 식기도를 할 때 이 음식이라는 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그렇죠. 저는 이 식기도가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감각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하나의 좀 지표. 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저는 기준 하나를 교수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예배가 즐거운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어떤 예배 안에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막 기다려주고 예배가 즐겁고 한지를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일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서 너무 아쉬운데. 이 예배 찬양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시간 조금 진짜? 더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 주일날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저녁 때 예배를 위해서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야지 빨리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찬양팀이랑 찬양할 거 빨리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가야 되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인지 예배 끝나고 애들이랑 뭐 뭘 놀러 갈까 뭘 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 아니라 예배 끝나면 오늘 뭐 이제 끝이다 이렇게 주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그 기준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주일이 아쉬워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3: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린다.
4: 절실함이 좀 줄어들죠.
3: 맞아요.
4: 그쵸. 그 절실함이.
3: 근데 이제 자매님을 좀 만나러 가다 보면, 저도 이제 가끔 기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가 빨리.
0: 아쉽고.
3: 아쉽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끝내시고 이러더라고요.
1: 결론은 예배예요.
0: 예배죠, 예배.
1: 그럼요. 예배가 기준이 돼요.
3: 맞아요.
0: 우리가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5: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그 확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보면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네. 사실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성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때 네. 그것들이 양쪽 다 조금 전에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지낸다면 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목사님이 교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1: 와, 이거. 와, 발전이다, 이거는.
0: 갑자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을.
2: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도 욕먹을 일이에요.
0: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3: 이 얘기 되게 창피한 얘기야, 우리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야.
4: 교회 안에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1: 진짜요?
5: 하나님의 가진 이미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지, 예수님이.
3: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나도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6: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집사입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던 중 네? 노크토크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는 예전에 친한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게 건물의 건물주가 되시는 분과 한두 번 만나며 안면을 트게 되었어요. 가게 건물주 되시는 분은 제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본인은 교회의 장로이며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장로님의 선한 말과 행동에 저는 울림을 받았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이 장로님을 통해 시작된 거죠. 그렇게 대형교회에 출석하던 중 장로님과 부목사님이 같이 교회를 개척할 예정인데 제게로 함께 개척교회에 출석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였고 저는 워낙 장로님을 신뢰했기에 큰 고민 없이 장로님을 따라 개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모든 교회 생활에 장로님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장로님의 영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한 곳에서 직장을 알아보던 중 장로님께서 우리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1: 상당히 좋으신
2: 장로님 아니죠? 일자리까지.
6: 저는 별 고민 없이 장로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그런지 평소에도 늘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있고 하루 종일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1: 와, 그러기 쉽지 않네.
6: 그렇죠. 워낙 잘 되는 식당이라 일은 힘들었지만 매일 찬양을 들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2: 힘이 나죠.
6: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장에서 보여지는 장로님의 행동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 왜요?
6: 우선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직원에 대한 존중도 부족하여 주방장과 상의도 없이 직원을 내보내는 일이 아주 잦았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방장은 사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현재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청업체 중 한 분은 같은 개척교회 집사님이셨지만 집사님이 교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집사님과의 거래도 일방적으로 끊었던 것입니다.
1: 와,
3: 이거.
1: 와, 발전이다, 이거는.
0: 갑자기.
6: 결국 집사님은 사업의 존폐 위기까지 가게 되었지만 장로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 상처 됐겠네.
6: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장로님의 태도와 늘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오래 지켜봐온 직원들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싫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본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장로님의 행동과 직원들의 평판. 지금 저는 무척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해 죽겠습니다.
3: 그럴 수 있겠다.
6: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의 실망스러운 모습,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오늘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장로님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어느 집사님의 고민 사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독교인들의 성품이 비기독교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6: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뭔가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
1: 그치.
6: 이게 진정한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제 칭찬을 지금 조금 할 건데
1: 그러니까
6: 이게 뭐냐면요. 제가 SNS에 기독교 방송 다녀왔어요. 뭐 감사합니다. 뭐 교수님한테도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 감사합니다 하면 어떤 한 후배가 유명한 모델들과 함께 그 모델 활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배 저 누구누구예요. 근데 혹시 저도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남자애가. 얘는 한 번도 울지도 않았고 저랑 친하지도 않았고 저한테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괘씸했죠, 마음은.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모델 활동을 하는데 인지도가 없어지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선배 SNS를 보다가 늘 하나님 이야기하지. 늘 어디 가면 감사합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저 선배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라 하니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죠. 아, 나의 그 언행심사를 내가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1: 그렇죠.
6: 그렇게 느꼈어요.
3: 맞아요. 그 저는 그 비슷한 이제 케이스가 저도 있었어요. 쇼그맨이라고. 개그맨들 이렇게.
1: 네,
3: 같이 그 월드 투어를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네. 처음에 미국 투어를 5개 도시를 투어했어요. 그러니까 뉴욕부터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니까 얼마나 가까워져요.
1: 그렇죠.
3: 공연하고 같이 생활하고 마지막 LA까지 한 뭐 한 35일, 40일 정도 생활을 딱 하고 들어오기 전날에 마지막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친구는 술도 먹고 하잖아요.
1: 네,
3: 근데 그중에 김원효라고 이 친구가 술도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술을 막 먹고 이렇게 술이 취해갖고 이제 저는 제가 전도사지만 원효한테 그래 원효 너무 고생했다. 너 술 마셔라고 기도해 줬어요. 우리 하나님 회식 때 술도 먹고 하는데 그냥 건강 잘 챙겨달라 기도해 주고 술 따라줬어. 그날 새벽에 저한테 형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한국 가면 형한테 앞으로 계속 연락해도 돼? 연락해도 되지? 왜? 근데 했던 이 친구 한 얘기가 나도 이제 예수 믿으려고. 저 근데 한 달 동안 교회 다니라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가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 아내랑 저랑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이 친구한테 보여주자. 보여주자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취해갖고 형 나 이제 교회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야 너 지금 너무 취했으니까

0: 없는 거는 몰라도 맞아, 맞아. 그 문턱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1: 맞아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뭐 뭔가를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면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뭐, 뭐 가족이 스님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0: 아니, 자기가. 저는 남희 씨 진짜 신앙 좋다고 진짜 크리스천인 얘기를 네. 개그맨들 사이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1: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아, 쑥스러운데. 그쵸, 그쵸.
2: 제 경험 속에도 사실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눴던 걸 경험할 때가 참 많은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네. 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이발소를 가잖아요, 머리 깎으러. 네. 아버지하고 같이 다녔어요. 이발소가. 목욕탕에 있는 이발소 있잖아요.
0: 네. 지금도 있죠.
2: 네, 지금도 네, 많이 있잖아요, 목욕탕에.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워낙 뭐 사이도 좋고 해가지고 같이 목욕하러 가면 이제 이발하러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깎고 저도 깎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혼자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갔는데 이제 그 이발사분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안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사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이발을 하는데 많은 손님들을 만나는데 참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손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 참 인격적이고 깍듯하고 잘 그 이발 해주시는 분한테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저분은 어떤 분일까는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거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날 이발 요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0: 그게 대단한 건데요.
2: 이발 요금을 안 받고 사실 그날은 머리만 깎으러 갔는데 저한테 그 목욕탕을 아카키를 주면서 목욕도 하고 가라고. 예, 아마 그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평소에 말하고 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0: 향기가
2: 때문에.
0: 향기가
2: 예. 향기가.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독교인의 성품은 기독교인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데 저렇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맞아, 맞아.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은 욕을 하게 되고 그럼 맞아. 누가 교회를 또 다니게 맞아요. 다니고 싶겠어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저도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성품이 기독교인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자분께서도 아마 장로님의 온화한 성품에 교회를 다니게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분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3: 일단 충격이죠.
1: 그렇죠. 충격일 것 같아요.
3: 이 충격이 어느 정도로 클 수 있는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주는 배신은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기대하고 나에게는 믿음의 뿌리나 혹은 어떤 삶의 모델링이었다 생각했던 사람이 주는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이 되는 거죠.
1: 것 같아요.
3: 원래 배신은 믿었던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맞아요.
1: 네.
3: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실망하고요. 그렇죠. 실망하면 먼저 마음으로 거리 두고 두 번째 몸으로 거리를 둬요.
1: 네.
3: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이 또 내가 각각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반응을 보이나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변화가 없거나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던 일 하던 건데 나 혼자 실망해서 이게 분노로 바뀌죠. 그랬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혐오 감정까지 가게 됩니다.
1: 그렇죠.
3: 그러면서 부르르 떨게 되는데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기대는 이후에 발생할 배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대가 꽹과리였다면 나중에 실망은 징이 되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 배신감과 실망감에 젖어들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던 부분이 나머지를 다 블랙홀처로 확 빨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관계까지 되면 이거는 상처예요.
1: 그렇죠.
3: 이거는 좀 다룰 필요가 있죠.
1: 네. 그러면 목사님 실제로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사연의 주인공과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2: 너무 많죠. 제가 이 신방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교회 안에 누구랑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가까이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 아.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조금 교

0: 안에서 연배가 높거나
1: 네.
0: 좀 직분이 높은 분들이 이제 조금 연배가 아래에 있거나 이제 직분이 낮은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 제안을 하겠죠.
1: 네.
0: 그러면 이 사연 자체는 교회 장로님이니까
2: 네네.
0: 혹은 존경하는 집사님이니까 야 내가 저분하고 같이 일하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일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일이라는 게 이제 이권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1: 그쵸.
0: 교회에서는 영적 관계고 그냥 친분 관계였는데 이게 이제 이권 관계로 변하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일들을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은혜로 뭔가가 해결되겠지라고 기대했다가
1: 그쵸.
0: 한쪽은 사실은 원칙대로 한 건데 한쪽은 은혜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게
1: 그쵸.
0: 원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거기서 상처받고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참 들을 때 난감한 게 이분이 성토하는 그분은 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또 잘 봉사하는 좋은 분이세요.
3: 두 분 다. 네. 두 분 다.
0: 그러니까 참 그걸 들으면서 난감하죠.
1: 아우,
0: 그렇냐. 근데 뭐 그렇다고 같이 이렇게 맞장구 쳐서 이렇게 비난할 수도 없고.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난처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 네.
3: 아, 한 가지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1: 네.
3: 나도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런 모습이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할 수도, 물론 이제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나도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그 접점을 좀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2: 하기는 그렇죠. 그 음악하시니까 세션 이렇게 뭐 드럼도 네. 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 네.
2: 그렇게 안 봤는데, 유성전도 다. 그렇게 안
1: 보신,
2: 봤는데, 이런 네. 얘기 하실 수 있죠.
3: 그럼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왜냐면 그거, 아, 진짜, 아니, 네. 지금 농담으로 하셨지만 저 진담으로 봤잖아요. 아,
1: 네.
3: 왜냐면 제가 음악할 때 되게 날카로워요.
2: 아~
3: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혹시 놓치는 부분 전 놓치면 안 되잖아요.
1: 어, 맞아요.
3: 내가 프로듀서인데 연주자가 나 괜찮아? 아니야 이거 다시 했으면 좋겠어. 보컬들이 디렉팅하는데 제가 아, 다시 한 번은 한 테이크를 하는데 88번을 녹음을 했어요. 한 테이크 하는데 뭐 한 테이크면 뭐 한 몇 마디 안 되는 거를 88번을 테이크를 하니까 제가 그 화내시더라고요. 녹음하시는 가수분이 왜 그런지 설명해달라고 해서 들려드렸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고 근데 이게 안 돼서 계속 원했던 거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를 날카롭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찬양할 땐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2: 그런데 그냥 웃자고 시작한 얘긴데.
1: 네.
3: 웃자고 달려들어.
2: 그래 하셔가지고 제가
3: 찔려.
2: 지금 마음이 아파서
3: 근데,
2: 무료 상담 네. 5회권을
3: 오
4: 이거 이거
3: 좀. 아, 이 방송 좋은 방송.
4: 아, 좋은 방송이 좋은
1: 방송.
4: 아니, 근데 교회 밖에서 이러면 몰라요.
1: 네.
4: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1: 진짜로?
4: 아, 저는 교회에서 순장을 하고 했어요.
1: 네.
4: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인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저는 이 생각까지 해요.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 다르다는 거, 틀리다는 걸 다 인정하고 그냥 못하고 그냥 저 사람 틀려.
3: 정죄하는 거예요.
4: 정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 예수님은 또 정죄하지 말라라고 또 나와 있고. 근데 또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맞는지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1: 네.
4: 제가 읽은 성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본 성경은 예수님도 싫은 사람 자연스럽게 피하셨거든요. 굳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1: 아니 성경 그거는 네. 저기
4: 맞지 않아요?
1: 미리 네. 얘기를 해주면 저를 통해서 네. 아직 준비를 안 못하셨거든요.
0: 아,
1: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0: 그 시대에 네. 그 소위 말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배척하셨죠 사실은.
4: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싫으면 피했어요. 근데 피하는데 계속 제 곁으로 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또 욕해요. 저 자매 말이야, 저 형제 말이야. 계속 이간질하는 전 들어줘요. 순장이 일어나는 이유 하나만으로.
2: 아,
4: 와, 그래서 제가 순장을 안 해요. 자꾸 막 가운데서 이간질 당하니까 너무 싫어 그런 게.
1: 왜냐면은 욕을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내 욕도 또 딴 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4: 더 웃긴 거는
1: 네.
4: 저분이 다른 사람 욕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봐. 저 사람 얘기하는
1: 그렇게 된다니까요.
4: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1: 아.

0: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역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리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체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뭔가요?
1: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보통은 옛날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다고요. 네. 고대 1세기 때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섹터라 그래서 따로 광야에 나가서 그들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런 순수성과 신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아주 독특한 삶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딱 분리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다시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끊임없이 같이 조율해가면서 기독교 역사를 써왔는 건데 네. 근데 그 과정에 사람들은 아직도 생각하는 거죠. 그 거룩한 무리는 달라.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해. 그리고 이 기준이 세상에도 그대로 이렇게 영속이 되고 또 연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0: 맞아요.
1: 사람이니까 신앙의 논리와 이 자본의 논리 사이에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관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오면 돈 벌어서 일상과 또 일상을 유지해가고 또 내 가족들을 같이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지하면서. 근데 자본의 논리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인가? 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그리고 그 색깔이 다소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속도에 있어서 그 폭에 있어서. 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과 분리된 존재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던 그분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다른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0: 네.
1: 왜냐하면 조직에 대한 유지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소속 공동체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또 이 영역에서 서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면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 이중인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 신앙과 우리 일상이 일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정확히 그럴 수 없어요.
2: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역할은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종교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라는 영역에 그분은 맞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으로서 역할, 본인이 생각할 때 맞는 역할, 사정의 역할을 한 거예요.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이분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려운 분 상관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또 하청업체에 있는 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도 욕먹을 일이에요.
3: 맞아요. 그렇지.
1: 이거는.
3: 기준을
1: 그렇게 네, 기준은 이걸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라기보다 신앙이 삶까지 미처 닿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워요.
3: 인격과
1: 그러나,
3: 딸리네요.
1: 그럼 이거는 조금, 좀 삶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3: 그러네.
1: 다른 영역으로. 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요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사연자께서 너무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얘기는 뭐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삶과 그다음 우리의 신앙은 일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1: 그리고 맞아요. 인간관계의 미숙함이 좀 나타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일관성이 삶의 인간성까지 닿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거지
0: 네.
1: 이것 자체가 크리스찬의 잘못된 모습의 전형이거나 나쁜 형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미숙함의 연속이다. 저는 이렇게
3: 그 일반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네. 신앙인이 이렇게 안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딱 맞네요. 사실은
0: 그러니까요.
3: 신앙인이지만 나가면 그 사회의 사장님이잖아.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기준을 잘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이 진짜 확 와닿는 것 같아요.
0: 맞아. 보통은 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분들 신앙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의 기관과 직분이 신앙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 아, 그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3: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다 신앙의 깊이가 있고 뭐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다. 그거는 진짜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에겐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고 어머님이시지만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나한테 보이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신앙 깊이가 깊다, 또 성품이 좋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2: 우리가 그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상적 기대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면, 네.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 그 기대가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이게 측정 불가한 영역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원래는 직분이라는 게 봉사를 하라고 주는 직분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계급 정도로 오해할 경우가 많잖아요. 지위로.
1: 맞아요.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걸 측정해서 사실 봉사의 직분을 맡긴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직분을 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직분을 주느냐, 외적인 평가죠. 그 외적인 평가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열심히 어떤 기여를 하거나 뭐 물질적인 기여를 하거나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혹은 때로는 교회 내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직분을 수여하고 그 직분을 받아서 삶을 살다 보니 많은 경우 우리는 아, 그 직분을 가졌다면 신앙이 좋을 것이고 아마 인품도 좋을 것이야 라고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0: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장로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마음이 무척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하세요. 앞으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1: 장로님에 대해서 실망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크게 믿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0: 그쵸.
1: 근데 그건 장로님 잘못은 아니에요. 장로님은 원래 살던 대로 살았어요.
3: 근데
1: 내가 그를 사랑했고 내가 그에게 절망한 거거든요. 그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부끼리도 티격태격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핏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티격태격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며 낯선 공간에서 새롭게 만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아마 잘 몰랐을 것이다. 그 몰랐던 부분 중에는 내가 그의 신념을 잘 몰랐을 것이다. 또 그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회사 사장이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 운영자로서의 그 어려움은 어떤 식으로 내가 했을까?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역지사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함께 있는 그 식당을 그만둘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마저도 나에겐 상처가 될 수 있고 결국 관계까지 저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아마 사연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냥 그만두면 너무 또 속상하기도 하니까 이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선의의 거짓말과 창의적 제안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아, 제가 이런저런 일로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여기 있는 순간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좀 가게 돼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관계는 해치지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방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면은 조금 제가 어려운 다른 부분에 어려움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장로님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앞으로도 저에겐 좋은 멘토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서 나의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경험들, 또 다른 분들이 했던 애로사항들을 다는 말고 요거 한 가지 정도는 좀 달라지면 좋겠다 싶은 거를 살짝 적어주신다면 여전히 존경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도 남아있으면서 장로님께도 아, 이게 하나의 기록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분이 어떤 삶의 새로운 또 방식을 적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사랑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3: 진짜 명쾌하네요.
0: 네, 최고, 최고.
1: 요새 제가 노크토크 하면서 한 가지가 정말 좋고 또 한 가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0: 네.
1: 한 가지는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봐요. 자꾸 듣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전에 없이 레온 씨하고 남희 씨가 자꾸 최고 하잖아요.
0: 네.
1: 믿음이 떨어져요.
2: 하지 마.
3: 제가 할게요. 어우, 정말 최고예요.
1: 네.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패 같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 행동과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좋아요.
3: 여기 되게 훈훈하구나.
0: 네. 지금의 시간이 사연자분께는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은규 목사님의 축복 기도에 큰 위로를 받는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도 목사님의 은혜 충만한 축복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신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준 너무나 신뢰했던 장로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지만 그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장로님의 모습 가운데 실망한 한 사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연자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큰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기대만큼 보이지 않는 장로님의 모습에 너무나 큰 배신감과 또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여러 가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연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4: 아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이 사연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 또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4: 아멘.
2: 하나님, 또한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어쩌면 말 못할 여러 가지 경영자로서의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의 모습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 아멘.
2: 하나님, 오늘 이 사연자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4: 아멘.
2: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 아멘.
2: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 아멘.
0: 네, 오늘은 노크오토크 30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오늘 어떠셨어요?
1: 저는 우리 노크토크가 참 좋은 게 누구나 겪을 일을 얘기해줘요.
3: 그렇죠?
1: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씩 혹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겪었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던, 그래도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사례를 나누지만 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례 대부분을 경험했던 바라 얘기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치유되는 경험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오늘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3: 저 3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여기 앉아서 계신 분들도 다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어쨌든 이걸 보내시는 분들 이런 걸 다 준비한 제작진들도
1: 그렇죠.
3: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겠구나. 이게
0: 네.
3: 시청자들은 그냥 이렇게 방송을 보시겠지만
0: 네.
3: 네, 작가, 뭐 피디님 또 여기 다 계시는 감독님들 연출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큰 노력을 하는구나. 제가 눈으로 이제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좀 이런 것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도 우리 윤서 전도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노크토크 식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주세요.
3: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기도 제목 부탁드리면 제 하는 사역도 있고 찬양 사역도 그렇고 또 새로 준비한 음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음악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교수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0: 네.
3: 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 안 믿는 분도 나도 저런 가정, 저런 사람 돼야겠다. 그런 그 거짓말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삶 보일 수 있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정말 아멘. 네, 저희도 뭐 기도를 하고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유은성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어떤 찬양을 들려주실 거죠?
3: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제가 부른 찬양 중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다 아시고, 네. 젊은 세대도 다 아셔야 많은 찬양 준비했어요.
0: 네.
3: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 들으면서 노크토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2: 때로는 솔로몬처럼,
1: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토크
2: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프로그램에 임하신 우리 크서방님, 네. 어떠세요?
2: 첫 맛을 보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3: 네, 네, 네.
2: 지난번에 녹화하고 긴장만에 하고 했는데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일단 북한이란 나라에서 태어나서 힘든 게 많다.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네. 식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네, 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유가 정말 중요한데 자유 좀 이 프로그램 이름 너무 자주.
1: 맞아요, 맞아요.
2: 자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4: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프로그램.
2: Freedom. Oh, freedom. 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1: 네, 맞아요.
3: 최고야.
1: 우리 크리스천슨 말처럼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새 가족이 계십니다. 자, 우리 강진 씨.
5: 네, 안녕하세요.
1: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5월 17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그해 10월 17일 대한민국 국적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 아,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6: 네. 우리 강진 씨는 네. 북한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 북한의 김정일 경모부대 출신인데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974 부대라고도 하고 중앙당 국가라고도 하고 군대가 아니고 네. 당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 그런 부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17살에 갔다가 이제 30살에 전역을 했습니다.
1: 13년 동안.
3: 13년 동안 네. 군생활. 아니 근데 딱 본인 소개할 네. 때부터 뭔가 포스가 그러니까. 남달랐어요. 아, 네. 거기다가 김정일 경호부대라고 하면 네. 진짜 김씨 일가를 완전 가까이서 보시기도 한 거죠.
5: 네. 어.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장군님께서 쉬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겨울이 금방 오잖아요. 또 좀 황당한 게 이제 네. 눈이 온 날에는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쁨조 여자들 여자들 많아요. 그
7: 뭐 옷가생.
5: 네, 옷가생인데 그 아이들은 이제 그 17살부터 22살 요 사이인데 정말 북한에서 제일 미인들이에요. 오. 원래 북한 여성들이 미인들 많잖아요.
3: 맞아요. 네.
5: 김정일이만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 있어. 넓은 공지에다 그 눈만은 못 치게요. 예. 네. 그래, 한 5cm부터 딱 가면 기쁜 조 여성들이 이제 나와서 한 10명, 15명이 나와서 이제 눈사람도 만들고.
3: 뭔가요?
5: 예, 네, 눈사람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다 이제 이쁘게 그 뭐야 눈사람 만들고 저 장군님 이렇게 밑에도 장군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 네, 네, 네.
5: 그러면 다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희들. 완전히 또 치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던지기래요 이제
1: 눈싸움
5: 네 눈싸움을 해요 서로
3: 영화 찍어요?
7: 장군님 향해서?
5: 영화는 아니
7: 이거는 나라라라라라라 왕하고 궁녀들이 노는 거지
5: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람 딱 그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우리 장군님께서 순간에 휴식을 하시는구나 그 정통스럽게 저 빗자루 눈, 네. 군대가 휴식을 취하나.
7: 듣다 보니까 진짜 배신감도 네요.
1: 그러니까요.
7: 맨날 눈 오는 이 아침 우리 장군님 그 어디 찾아가십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노래를 했는데 눈 가지고 놀았네요.
5: 그게 근데 기억이 제일.
1: 사실 우리 강진 씨 덕분에 쉽게 듣지 못한 이야기죠.
7: 눈놀이를.
1: 네, 우리 와. 탈북패널들도 이게 처음 듣는 네. 얘기라고.
7: 아니 그 눈 가운데다 돌멩이만 한 거죠.
3: 성청으로.
1: 그래도 오, 그 얘기를 떠나서 또 오늘 주제를 또 알아보고 네, 이야기 네. 순서를 가야 되니까요. 자 우리 상태 씨 선생님 준비되셨죠?
8: 네.
1: 남북극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8: 아니 선정아 너 어떻게 빨리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3: 알잖아 내 동생이 군대가 있는 거 아니 거기서 손전화가 마사 썼다고 내가 대신 고치러 가고 있잖아
8: 야 진짜 좋은 세상이다 이 라떼는 말이야 뭐 손전화기는 커녕 이 편지 한 통도 쓰는 걸 눈치 보면서 썼다고 야 정말 좋은 세상이네
3: 어르신
8: 어르신?
3: 라떼 타령 금지
8: 알았어. 알았어
3: 금지 그래도 우리 동생이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네.
8: 야.
3: 그러니까요, 어르신, 더 이상 관계 마시고 가던 길 가십시오.
8: 알겠습니다.
7: 관계 마시고. 야,
8: 그래도 너 동생이 군기가 바싹 들었다니까 다행이다. 너 근데 말이야, 요즘 북한 군대가 좀 심각하대.
3: 심각하다고?
8: 어.
3: 왜?
8: 너 궁금하지?
3: 궁금하지.
8: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어. 흔들리는 북한 군대. 흔들리는 남북 협력.
3: 빠밤.
1: 와. 크리스 얼굴 봐요. 이게 뭔 얘기야?
3: 머리
2: 멍 좀 때렸다 왔어요.
8: 정신을 차리자.
1: 아니 크리스 지금 들어봤잖아요.
8: 네.
1: 보셨죠? 요 북한말 혹시 들렸어요?
2: 거기 그 핸드폰 손전화기.
1: 그거 들렸어요?
4: 그 확실히 들렸고요.
1: 확실히 들렸고 또
4: 관계 마시고.
1: 관계 마시고.
4: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파악 중이에요.
3: 듣긴 들었는데.
4: 관계란 거는 네. 중의적인 뜻이잖아요.
1: 그렇죠.
4: 다양한 뜻이 있어요.
3: 그렇죠. 네.
4: 그래서 뭐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1: 네. 근데 관계 마시고 하니까 관계 마시고.
4: 나랑 친구 맺지 말자고.
9: 시리 크리스 오빠가 명문대학을 갔다 온 게 맞네요. 야 머리가 진짜 좋다.
4: 아 신경 끄라는 얘기인가?
10: 네. 자. 아까 그 관계 마시고.
1: 네. 관계 마시고.
10: 상관하지 말.
1: 상관하지 말래요.
10: 네.
1: 신경 꺼.
10: 아,
1: 맞네.
10: 신경 꺼. 이거요. 나랑 뭐 친한 척 하지 말 신경 꾸지 신경 꾸고 가라. 이 소리. 이 소리를 이제 북한에서는 야 관계하지 말고 가. 상관하지 말고 가.
4: 어디라 뿌리지 말고.
10: 네. 그 소리고. 네. 아까 이제 선전하기가 마사지였다 하는
1: 마사졌다?
10: 거는 마사졌다? 한중도 방언이에요. 아. 평안도 사람들은 마사지였단 말을 몰라요.
3: 모르네.
10: 이거 억울하지였네. 이게 표현해요. 이거 억울하지였네.
3: 억울하졌다 그래요.
10: 조용머니가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함경도에 나가보니까 이거 마사지였네.
3: 제가 해령으로 갔더니 안 그래도 계속 뭐가 마사졌대요. 마사지다가 뭘까 보니까 그 찌그러지고 이렇게 억울하던 걸 마사졌다.
1: 마사졌다.
3: 고장난 거.
4: 감이 금방 와요.
1: 금방 와요. 네.
4: 듣다 보니까.
1: 듣다 보니까.
4: 또 설명 들어보니까.
1: 아 역시.
4: 좋은 시간. 조익되는 시간이니까.
1: 그러니까.
3: 뭐 배우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4: 너. 어쩌면 이런 어학 이런 거 너무 좋다. 새로 배우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얘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온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자 최근 중국 국경을 통한 탈북이 어려워졌다고. 네. 그래서 부쩍 군인들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일반인보다 군인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분명 우리 상대씨 말한 것처럼 북한의 군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런 더불어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흔들리는 군대, 또 흔들리는 남북 관계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 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11: 아, 네.
1: 우리 여기 이손 씨, 군인 네. 출신이시죠?
11: 네.
1: 좀 전에 우리 소개해드렸던 강지 씨, 네. 김정일 경호부대 출신이시죠? 또 우리 한 분이 계시되는데,
4: 어디요?
1: 어디요라고 하시는 우리 크리스.
11: 제가요?
1: 네. 아, 제가요?
3: 네.
9: 이야.
4: 반장단 담갔어요.
1: 아, 네. 그래요?
9: 오, 그 담그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 학교가.
4: 저기 미국 군대 학교, 네. 네, 육군사관 학교 웨스트포인트라는 곳에
3: 네.
4: 생도살이 1년 했습니다.
1: 1년
11: 생활.
1: 네. 아, 그러면 그때 당시 군기가 바짝 들었었겠네요?
4: 바짝 못 들어서 나왔다.
3: 그러니까 몇 년밖에 안 했어요.
4: 국방 준비할 때도 군기가 더.
1: 아, 그래요?
4: 군기가 더 그래요. 포인트는
1: 네.
4: 다 뒤죽박죽 했어요.
1: 뒤죽박죽.
4: 캘리포니아식으로.
1: 아,
4: 워터맨 하면서.
9: 이거 예스터 이거 아니에요?
11: 거수경례 하면 서 거수경례.
4: 아, 그거 그치? 하다가
1: 네.
4: 그래도 학점 좀 1년 채우고 가야 되는데
1: 네.
4: 그래서 이거 저거 뭐 많은 것들 배워.
1: 아, 그럼 식당 가서. 그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4: 이거 저거 어떤 거? 경례 앉은 자세로 하면 안 되는데.
1: 아,
9: 서서.
4: 저기 아 저기 강진이.
9: 네. 뭐나 미군하고 섰습니다.
3: 야, 역사적인 만남이다!
4: 형제 일어나세요.
12: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합니다.
4: 아, 우리는 말 없어요.
1: 말 없어요.
12: 잘하십니다.
1: 네, 네. 우리 괜찮고 집에 가요.
12: 자,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나라마다 격리 방식도 다르긴 한데, 그죠? 아, 우리 소연 씨도 군인 출신이시니까, 어디 나오셨죠?
13: 저는 사군단 사령부라고 해서, 최전년 군단이라고 하는 북한 군에서 군복무 했고요.
1: 네.
13: 서해 어도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뭐 서청도, 대청도를 통해서 정찰을 나오는 네, 종신정찰대대 통신이었습니다.
1: 자, 그렇다면요. 군기가 잡히고 기강이 바로 서야 할 군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14: 현 정부 들어서 첫 탈북 북한군 하사가 귀순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례는 이 사람이 귀순을 하고 그러고 한 이틀 정도를 북한 군인들이 계속 자꾸 막 추격하고 계속. 해서 심지어 우리 군에서 대응 뭐 방송도 하고 사격을 하니까 그때 막 네. 올라가는 어허.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작년 8월에 있었을 겁니다. 8월 20일 정도에 또 북한군이 또 귀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 민간인보다 오히려 군인 오는 사례가 좀 눈에 띄는 게 네, 보입니다.
2: 군대에서 네. 딴 것보다 따뜻한 밥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
8: 그죠.
2: 주어들은
8: 그러니까 주어들었다 하더라도 예, 예.
2: 군이 제일 그 조건이 예, 예. 그렇죠. 직업 조건이 제일 좋은 걸로 맞아, 알고 있습니다. 나라 디펜스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김정은 좀
14: 잘못 알았어, 잘못 알았어, 잘못 선전당했어요.
8: 아니 그러니까 특히나 조직 생활이 있으니까.
2: 아, 아 맞아요. 어,
8: 옛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조직 생활을 하니까 또 오히려 더 철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빈틈이 보이고 그런 흔들리는 것들이 왜 그런지 혹시 뭐 들어보신 게 있는지.
10: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은 네. 정말 첫 번째로 백업 주는 그. 부대거든요. 네. 북한 군인들, 김정은의 모든 그 행정 감독들, 그 당들 여기는 다 이제 배급 주는데요. 그리고 군수 공장, 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공장 같은 데는 배급을 안 줍니다. 작업자죠. 자력갱생 이렇게 어? 하거든요.
2: 그냥
10: 자력갱생, 작업자죠.
2: 그 뭐죠?
10: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네. 생겨서 먹고 살아라.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군수 공장에 다닌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 아빠가 장교라든지 이러면. 배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인들이 탈북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네. 위에서 돌아가면서 다 떼먹는 거예요. 네,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창고장, 사관장 네, 다 떼먹고 그러면 이제 분대장이 그걸 가지고 식량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면 야 이거 시장에 내다가 옥수수로 바꿔와 이러면 옥수수를 가져다가 또 절반 떼서 그 용량가 없는 옥수수를 병사들에게 먹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판사판인 거예요.
13: 또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북중 국경을 통한 탈북보다는 네. BMG를 통해서 네. 이러한 군인들이 탈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이 친구들이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체제에 복종을 해야 되고 체제에 이러한 정책을 가장 먼저 접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환경이 지금 배가 고프고 계속 노동을 시키고 그 안에서 탈영병이 생기고 네. 구타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뭐냐면 아, 이 체제는 정당하지 않다. 이것들을 꼭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3: 깨어나는 거죠.
13: 깨어난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8: 그러면 이제 군대가 흔들리는 이 상황이 지금 왔어요. 그렇죠?
13: 네.
8: 그러면 군대가 흔들린다? 그럼 나라가 당연히 흔들리겠죠?
2: 그렇죠.
8: 그 흔들리는 그 나라를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
15: 사실 뭐 요즘 이 남북한 사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8: 그러니까요.
15: 참 어떻게 보면 네. 냉랭한 아우. 그런 시기인데 네. 남한을 적대 국가로 지금 규정했습니다.
8: 규정했죠.
15: 자, 그 증거들 우리 정윤환 씨가 좀 낱낱이 파헤쳐 주시겠습니까?
9: 네. 네, 김정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는 두 국가론 이걸 국가론. 얘기를 하면서 적대국으로 명시한 것은 마땅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그다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이런 세개 대남기구를 폐지했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거 경의선 철도 폭파시키잖아요. 그다음에 공동연락사무소 날려버렸어요. 네, 네, 네.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지어진 거 우리한테 허락받고 날려버렸어요.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2: 네,
9: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국통일 3대 원장은 북한의 굉장한 상징성을 그 여자가 둘이 이렇게 한복을 맞아요. 입고 촥 이렇게 하고 그 굉장히 멋있는 그 말하자면 그 모뉴멘트예요.
2: 네.
9: 근데 이걸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들어봐 들어봐 자랑은 하면서 할 때 그 3대 원장이 막 나오고 했어요. 그 뮤직비디오에.
2: 네.
9: 근데 그런 걸 날려버린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3: 그쵸.
2: 왜 날려버렸을까?
8: 단절하겠다고 이제 단절.
9: 단절하겠다.
2: 네, 네, 네.
13: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 접할 수 있는 게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2: 네.
13: 네, 이분들의 그 최근의 이야기를 정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직접 통화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3대 통일 헌장을 폭파시켰잖아요.
2: 네.
13: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겐 굉장히 충격이었답니다. 저것까지 폭파를 해야 될 정도로 통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밖에 나와서
2: 네.
13: 밖에 나와서 있을 때에도 통일에 대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철저하게 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당면제강을 학습을 그렇게 시키고 내보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통일이야말로 다 지워야 된다고
2: 네,
13: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 아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2: 네.
3: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뭘까요?
2: 그러니까요.
14: 제 뭐 개인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소통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인민을 위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할 거니까 그 정권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김정은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요. 주민들의 절대적 빈곤입니다. 아. 오늘 아침 먹고 점심 먹을 걸 걱정해 다른 걸 생각 안 하죠. 아. 점심 먹은 게 좀 다른 걸 생각해요. 그래서 김정일 때부터 이야기했을 겁니다. 배부른 이민은 혁명할 생각을 안 한다. 네. 김정은도 똑같습니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곤이란 걸 절대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배부른 주민을 원하지 않고요. 그렇게 배고플 때 밥 한 끼를 주면 고맙습니다. 장군님. 할 수밖에 없거든요.
3: 생명의 은인이지.
14: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자. 이민들에게 뭔가 좀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거는요, 그 중요한 수단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가장 기피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8: 그 경제적으로 꽉 묶고 있는 거죠. 그죠, 최우씨?
16: 2018년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북한에서 김정은이랑 친했던 이제 현성월도 왔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아니, 그분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구나. 하여튼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네. 기차를 타고 이제 2시간 가는 걸 느꼈거든요. 아, 이거 우리하고 너무 견줄가
3: 그렇구나. 그렇지.
16: 네. 평양에 제가 지하철도 타봐도 대한민국 지하철보다 속도가 좀 뜬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넘사벽인 맞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적대적 두국가론을 외치면서 적대적인 국가 관계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놔야 북한 군인들이 딱 우리 대한민국 군인 대한민국 주민이나 군인들을 봤을 때 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동족이다 이러면 떨리잖아요.
3: 맞아.
16: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4: 맞아. 맞습니다. 네. 그렇죠. 김정은이 계속 핵을 그럼에도 계속 개발한 이유는 전에는 동족을 향해 핵을 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
1: 심심하죠.
14: 네,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을 안 하겠다가 어찌 보면 적화 통일 야망은 더 확실해진 거예요.
3: 그렇죠.
14: 네, 파악이 들어오면. 네.
1: 진짜 우리 탈북 패널 가족분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 정말
8: 아주 좋아요.
1: 그렇죠? 아주 좋아요. 그죠?
3: 귀에 쏙쏙 들어와요.
1: 계획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 북한 전문가들도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북한의 그 숨은 의도. 과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특히 국정원 근무를 28년 하신 분 또 300명 이상의 탈북민을 만나오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탈북가족을 향한 애정어린 메시지까지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0: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옥정원에서 탈북민들을 조사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탈북민이 혹시 간첩의 임무를 띠고 넘어오지는 않았는지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하고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뭐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3: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4: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2: 북한이 지금 그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그 설정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이제 그때 고난의 행군이래 그래가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그 취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2022년 초에 핵무기를 완성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남한하고 비교할 때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확보했다. 이제는 남북 교류, 남북 협력 이런 것보다는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래서 한국의 어떤 행동을 통제하고 자기들의 페이스로 끌어들이려고 할 거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 기본적인 전략은 전혀 변화가 없고 전술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그 전략적 목표가 뭐냐? 김일성 일가의 권력을 세습하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그 전략적 목표인데 지난 80년 동안 한치도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의식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은 오판을 할 수가 있다. 북한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현직에서 28년간 그리고 퇴직 후에 한 10년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보위부 협조자들한테 10m 나가지고 코에다가 철사줄을 끼워가지고 북한으로 압송이 되거나 인신매매 당하거나 단순히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 생각하니까 애틋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살기를 바라는데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사기를 당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탈북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기를 당하는 탈북민들의 피해자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집단으로 거주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집단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법적 권위나 이런 것보다는 집단 구성원 내에서의 권위에 더 기가 솔깃하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더 쉽게 하고 도와주는 거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내 아들, 딸 세례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 네. 아. 전 국정원 수사처장이시죠. 그리고 국가안보전략 전문가이신 장석관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보면 이 탈북민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네. 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탈북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6: 이제 사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4월달, 5월달에 저와 우리 탈북기관 출신 분 있어요. 유명한 분. 국가정보전략에서 네. 다니는 분. 그분은 이제 한 1억 5천 사기당하고 저는 또 하도 없이가 1억 7천
5: 1,700
6: 똑같이 당했어요. 한국 남자하고 북한 남자 둘이 짜고 했는데 저는 10년 딱 살았는데 저는 사기당한다고 생각 못해봤어요. 아.
7: 우리 아빠가 당했어요. 같은 탈북민한테 근데 우린 좀 금액이 커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날리다 보니까 집도 분양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한숨을 푹푹 쉬고 막 이러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는, 말을 안 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가 제 앞으로 집이 있는데 여기 대출 그 금액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이제 그 은행에서 그게 온 거죠.
5: 채권.
7: 네. 이제 차 들어오겠다 이런 게 와서 저 아빠 보고 물어보니까 다 날렸더라고요. 저희가 9,8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 대출 값이. 그 제가 이틀 만에 해결했죠.
5: 어떻게요?
7: 저희 그 소속사 대표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 집까지 날아가면 우리 아빠도 엄마도 저도 이렇게 한 재는 앉아야 되는데 대표님 제가 언제 갚을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3년 안에 갚겠으니까 내가 이거 이거 장기 포기각서를 수설해서
5: 아이고야
7: 달라고
0: 절실해 그 정도로
7: 그 정도로 절실하니까 그다음 우리 아버지를 뭐 어떡할 거예요? 그 제 아버지인데
5: 절실하나?
7: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더니 대표님이 내가 너 뭘 믿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탈북했잖아요. 그거 믿고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전화 끊고 바로 한 3, 4분 정도에 통장에 딱
5: 멋지시다.
7: 그래서 뭐 다 갚았는데 3년 전에 다 갚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의 그 능력을 보시고 지금은 절대 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때서부터 눈을 똑바로 보셨는데 지금은 제 콧중도를 이렇게
0: 아무튼 오늘 사기를 조심해야 될 거예요.
7: 사기 조심하세요.
0: 사기 조심하세요. 네. 자, 저희들도 조심해야 돼요.
6: 맞아요. 맞아요.
0: 크리스 조심해야 돼요.
6: 조심해야 돼요.
5: 아이콘 있어요? 누구요?
0: 살면서.
6: 사기. 사기.
0: 자, 이제 아무튼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오면 얼마 전에 경주 APEC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게 수차례 콜을 했잖아요. 콜링을 했어요.
5: 네.
0: 그런데 북한에 대답이 있었습니까?
5: 없었어요.
7: 네. 무시 전략이었죠.
0: 그렇죠. 무시했는데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8: 저도 뭐 정말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봐야 되는데 굳이 대화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차이가 났고 80년의 고립이 사실상 바뀌었다고 하지만 북한 내에서의 변화지 우리 외부의 변화와는 거의 거리가 멀다 생각하는데 작은 교류나 협력 자체가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북한 정권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급한 불이 꺼졌다라고 생각해요. 김정은이 돈이 없고 본인이 지킬 힘이 없으니까 러시아에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 목숨줄을 거기다 갖다 놓고 가져온 걸로 뭔가 받을 것 같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원하는 만큼은 못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달려간 게 시진핑한테 갔잖아요. 그 이후에 그 전후로 북한의 국경이 거의 코로나 이전의 90% 수준을 회복했대요. 그래서 밀수 이제는 어느 정도 되고
5: 다시.
8: 네. 그래서 국가 밀수도 어느 정도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급한 줄이 꺼진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이 배부른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정도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대화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고 오래 고립할수록 그 정권의 수명의 연장이기 때문에 프로에 튀는 순간 수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7: 근데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뭐 평생 전쟁할 거예요?
5: 그렇지 않죠.
7: 전쟁 끝나면 러시아는 우리하고 경제협력하게 돼 있어요.
5: 네,
7: 전후복구 어떻게 할 건데?
5: 네, 네, 네.
7: 전후복구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 애들 데려다 뭐 공병 그거 한다? 북한 애들만큼 날림식으로 건설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이 뭘 한다고 건설을 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평양이 무너져갖고 600명이나 깔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경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지혜롭게 잘 헤쳐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아마 여기서 틈새 공약을 해서 자기는 살아남을 방법을 볼 거예요. 근데 언제 시점으로 봐서 만날 거냐. 이제는 칼자루가 이 칼날을 줬던 김정은이 이제 칼자루를 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네가 오라 이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언제 가냐. 중국에 내년 4월에 이제 방문하게 되어 있잖아요.
5: 네.
7: 이때 저는 평양으로 들어오게 해서 엄청난 큰게 자기가 마치 북한은 그렇게 선전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려고 평양까지 들어왔다. 근데 APEC 그 수많은 정상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진짜 그야말로 막말로 꼽새겨가지고 여기에 온거 자기가 그 옆에서 곁다리로 만난다? 김정은 그거 원하겠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은 하늘인데.
5: 꼽새겨가지고. 정확히 안 되었습니다.
7: 그러고. 제가 주혁이 만나러 왔잖아.
9: 주혁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7: 주혁이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날 만나겠대.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게 뭐야. 난 왜 얘 만나러 왔는데 왜 나 만나. 기분 나쁘잖아요.
5: 그렇지.
7: 근데 김정은은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 평양에 불러들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
5: 통찰력 있는 분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9: 네. 아니, 근데 여태까지 북한은 대화제에 그냥 미사일만 발사하더라고요.
5: 맞아요. 미사일, 그죠.
9: 미사일만 날리다 보니까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 네.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이것도 어떤 의도가 숨겨 있겠죠?
10: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시위 형태다, 이것은. 지금 뭐냐면, 뭐, 대화에 이러한 조짐이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언론에서 만들어지고, 2018년, 19년처럼 트럼프가 분명히 김정은에게 이런 제스처를 보낼 거다라는 걸 이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이러한 힘을 가진, 이러한 힘 자랑을 먼저 해야죠.
9: 네.
10: 그래야 정치적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대화의 물꼬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선점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계산도 미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 근육을 먼저 뭐 해주고.
9: 그러니까
11: 뭐 하나.
9: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하고 관심 끄는 것 같은.
12: 아니, 그럼 소연 씨께서는 우리 북한과 미국의 만남이 성사될 것 같아요?
10: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미국 그 트럼프하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얘한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적대적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하나의 국가로 가서 하나의 정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금 고립을 놓습니다. 핵 만들지 마. 너희는 비정상 국가고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트럼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냐면 뭐 대화를 무조건 해야서 트럼프를 움직여서 이 고립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은 트럼프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아마 굉장히 많은 걸 타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5: 그러니까 이 이제 남북 사이에 두 국가론을 주창한 김정은으로 인해서 이 냉랭함과 긴장감은 훨씬 더

0: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긴장감은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될
2: 그러니까요.
1: 거라는 게 있고
2: 불편하네요.
1: 관계가 개선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 정세는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수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의 물꼬가 조금씩 조금씩 트이면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솔직히 위정자들이 그죠? 정말 지혜를 갖고 네. 잘해서 새로운 국면을 확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3: 네. 맞아요.
1: 자, 김정일 경호부대에서 13년
2: 이야.
1: 네, 우리 강진 씨의 탈북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딱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보상이 딱 있지 않을까요?
4: 예, 그 사실은 그때 갈 때는 그 보상이라고 생각한 건 없어요. 아, 그냥 집안의 그 가문이 명예?
3: 영광.
1: 명예.
4: 영광. 뭐 어쨌든 네. 장군님 곁에 간다는 그 하나의 그런 어쨌든 긍지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아, 13년을 그 충성경제 하며 살았는데 제가 이제 30살에 이제 전역을 했었다고 왔어요. 집에 이제 도당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이야기해 주거든요. 너네 지금 어디 어디 살고 있고 아버지 엄마 살았다 뭐 누구 죽었다 하고 그 죽은 사람들한테 이제 술 한 병이다 이제 사탕하고 가서 앉히시더요. 제가 그 90년도 이제 군에 갈 때는 사람들 월급이 70원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70원이면 그때 뭐 한 가족이 그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 됐어요. 도랑에서 이제 그 다 모여서 그때 총 그 경호부대 출신이 전역한 게 25명이 됐어요. 그때 사탕 한 끼로 과자 한 끼로 술 한 병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양복해주라고 양복지 한 벌, 그 다음에 그 월급을 이제 딱, 예, 돈 복수 딱 했는데.
2: 그게, 대단하다야. 네. 많이 받았네.
4: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는 2만 2천 원 받았어요.
1: 2만 2천 원. 네. 아까 70원이 한 달.
2: 그러니까. 네.
1: 그 몇 달이에요? 2만 2천 원이면. 몇 년이네요, 몇 년.
4: 13년 13년. 동안에.
1: 13년.
3: 내가 군대 나갈 때는 100원짜리가 최고의 돈이었고, 제대됐을 때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최고의 화폐인 거예요.
1: 아, 그,
3: 돈 가치 올라가고.
4: 그래서 집을 지금 문뚝뚝 두드렸는데, 누구야. 집 부모님들도 알려앉았어요. 그래서 문 열에 누구야. 막내가 왔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막내야 된 게 다음에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문 딱 열고 나오는데, 그 백발이 되시더라고요.
2: 아이고.
4: 완전 백발이 되시고, 그 다음에 어덩이 그냥 멍청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서관하고 어덩이 지금 뭐 어쨌든 막 울고불고 난리 쳤죠. 아버지가 그 같이 앉았어요. 그때 엄마는 그리 나갔다 그래서 30분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엄마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너가 처음한테 쌀밥 해주려고 아마 쌀 다지러 나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3: 흰 쌀 꼴로 옆집에 갔는데 네. 어머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2: 아. 네.
4: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문, 여러분 나갔는데 그 문 앞에서 엄마가 쌀 짜주고 지고 우시더라고요. 그 새벽 2시부터 2시 반 정도 됐어요. 그때 엄마가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 많이 울은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와서 엄마 나 일 없으니까
3: 괜찮으니까
4: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장마당 몇 시에 연락할까 다 씌운다 하더라고요. 내 돈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이제 나가 장마당에 쌀도 사고 가자 하고서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장마당 돈 두고 이거 먹고 살겠다고 딱 갔는데 그걸 가지고 고기 2kg에다 쌀 22kg인가 밖에 못 써요. 그다음 하나 넣더라고요.
1: 13년의 결과가
3: 엄청 많이 받아요.
1: 그것도 많이 준 거라고요?
5: 정말
1: 준
5: 겁니다. 국수부대니까 이렇게 챙겨주고
3: 거의 천국이니까 주는 거지. 네,
6: 그다음에 또 그 당 대학까지 배정을 해주고 하잖아요.
2: 네. 저희는 없어요.
6: 저희는 딱 100원 한 장 들고 왔어요.
7: 100원에서.
6: 네, 100원.
8: 군 현실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게 10년 군복만 13년 군복만인데 단 하루에 휴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년 만에 부모를 뵌 거잖아요. 백발로 변해 있고
2: 그치.
8: 이렇게 돼 있고 군현실 그러니까 이게 군 안에서도 부정부패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은 이런 말씀 그 배낭 있잖아요. 천배낭 하나에다가 새 군복 한번 입고 그다음에 이거 뭐 지하적 군화 이런 거 하나 메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9: 사실 강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랜 세월을 군대 있다가 이제 현실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9: 현실로 왔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게 이제 부모님 삶? 현실의 삶. 이거 봤을 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4: 사실은 그때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정부 탓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운명이 이러니까 우리 나라가 힘드니까 우리도 다 힘들겠지. 이런 걸 그걸 그 스스로가 그냥 수감하고 받아들였어요.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그 아이를

0: 탁 나니까 보니까 이게 옛날에 결핵 환자됐더라고요.
1: 아, 어머!
0: 저는 그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게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막 아이고. 아픈 거예요. 그래 보니까 병원 데리고 가보니까
2: 결핵이야.
0: 결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그 장모님이랑 좀 싸웠지. 차라리 나한테 숨기지 않았으면 아이도 안 낳고 치료부터 먼저 해서 다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건강한 아이 낳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4년 만에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는 해 이제 제 와이프는 세상
2: 죽었어요. 진짜요? 네. 돌아가신 거예요?
0: 네, 사망을 했고 그때 아들이 4살 됐는데
2: 어머, 너무 안 됐다.
0: 대략이라는 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 반찬 갖다 놓으면 엄마보다 애가 먼저 달려도 가니까 그걸 내가 이제 머리 쳐놓던 게 지금 생각하고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3: 아프죠. 네. 자식이 먹겠다는데.
0: 네. 그 먹이지 않고 또 반찬 했다 또 와이프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제일 그 마음이 제가 아팠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상처 가시기 전에 어쨌든 전역을 해서 이제 사범대학 졸업 딱 하고 저리자면 이제 그 보이보다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전역을 해서 대학 갔다가 이제 어디 갈 수 있는 이런 지망까지 다 있어요. 도당이다. 나 그래 보이부 입대하겠다 하고 들였는데 한 두 달 만에 저한테 교원을 배치시키더라고요.
2: 그래서 이거 서류가 빠꾸됐네.
0: 도당 상가에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되나 물어볼까? 내 오순고모가 지금 한국에 있다. 신혼 중에 그렇게 난 거예요.
2: 너는 또 어떻게 사냈대?
0: 그러니까. 네. 그거 뭐 때문에 그다음 보이부 또 잘리고 그다음에 경기 역사 교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4: 원망스러우셨겠어요.
0: 네, 그래서 내가 계급 사회에도 이런 계급 사회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정말 많이 그 정말 원망하면서 그 사이에 대한 이런 합리감을 좀 느끼면서 살았다.
3: 사실 뭐 이게 충성심이 높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5: 그렇죠. 네?
3: 정말 조국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뭐 군생활도 하셨고 오로지 사상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강진 씨가 결정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0: 진짜 와이프를 잃고 내 직업을 뺏기면서까지 이게 정말 탈북만은 죽어도 안 한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4: 네.
0: 교원을 배치돼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고모 때문에 원망했죠. 삼촌한테도 원망하고 했는데 삼촌이 미안하다고 중국 전화로 연락한 거예요. 네. 너 강지가 너 때문에 지금 뭐야 보이부도 못 가고 교원을 배치됐다 하니까 어느 날 고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삼촌이 집에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전화를 했는데 아,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돈을 200만 원을 보냈어요.
3: 오.
0: 근데 그 한국 돈 200만 원 그때에서 나는 살면서 정말 받아본 돈 중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2: 로또 맞았지. 로또 맞았지.
0: 그 중국 돈을 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쌀 사고 하는데 그냥 우리 가족 둘이서 1년 먹고 남겠다.
4: 1년이요?
0: 네, 1년 먹고 남겠다. 이 밥에 고기 꼭 먹는데 200만 원이면.
2: 1년 네. 넘게 먹지.
0: 그거 넘게 먹죠. 쌀.
4: 어마어마한 가치네요, 진짜.
0: 쌀만 200만 대인데, 그게.
4: 200만 대.
0: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면서, 야, 이게 남초대라는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상을 딱 가지는데, 그러면 우리 공화 내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번부터 도움 벌게끔 하겠다고, 이산자 가족 찾기란 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4: 이산가족. 아, 이산가족 찾기 옛날에 네. 우리.
3: 아, 맞아, 맞아.
4: 네, 있었어요.
0: 네. 그래, 사람을, 네. 사람을 찾아주면, 그래서 네. 돈을 받는다 해가지고, 제가 사령 가서 사람 찾았어요. 아, 막, 그 부모들이 서로 눈물 흘리며, 그 상봉하는 거 볼까. 야, 내가 이게 진짜 이게.
2: 손안이를 했구나.
0: 정말 가족, 이런 가족을 네. 찾아주면 진짜 이산가족 찾는
2: 거. 자기 역할을
0: 해. 예. 난 거기서 도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돈만 받고 지금 돌려보내려는데 또 엄마가 전화로 좀 만나게 해달라. 돈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중국까지만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돈 더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브로커 시켜가지고 중국이 저 연기리한테 보냈죠.
4: 네.
0: 안 들어가고. 그래 엄마 비행기 타고 와서 만났단 말이에요. 한 열흘 동안 어쨌든 만나고 엄마는 한국 가고 이 안에 또 브로커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오다가 고집이 됐어요.
3: 아이고.
0: 휴게소 같은 데서 이제 다 화장실 가는데 이놈 버스 밑에 내려서 담배를 피웠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다가 이제 귀찰대 같은 데 이런 경비한테 걸려가지고 물어볼까 이게 탈북자인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북동도 나가서 나는 보이고 나가자마자 대산에 강진이라는 사람 자기가 보냈다.
2: 어머 어떡해.
0: 네.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보이고가 들어채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제가 이게 막 도망치다 숨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편지 한 장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빨갱이다 그런 빨갱이 없어요. 그저 죽여도 공산당이에요. 그런 분인데 편지 딱 보냈는데 그 글이 아직도 생각나요. 바라는 마음 극간되었구만 따르는 마음 더 돼서 너 벌써 충성 나라에 충성하지 못하고
2: 반역자가 되냐.
0: 역적이 되는 것 같구나 하면서 하지만 난 너가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네가 갈 길은 남조선이다. 가서 너네도 잘 살아라.
4: 안전히.
0: 네.
2: 야.
0: 그러면 아들 걱정은 하지 말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받자마자 거기서 너무 펑펑 울었어. 이렇게 정말 죽어도 이 땅에서 죽으라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자라가지 하고 그 편지를 뚫고 그 다음에 지창 압록강을 넘었어요.
2: 아유, 안 그랬으면 죽을 네. 뻔했다.
1: 진짜.
5: 당신 형님이 여기 경호부대 출신 군인이시니까 훈련했던 게 혹시 좀 빡센 훈련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탈북하는데 그 도움이 됐어요?
1: 그러게.
0: 그게 몸에 배했던 게 아무래도 그 압록강 그 한 9m 되는 그 뭐야 이런 높은 방뚝에서 때 내려서
2: 9m를?
0: 3월 17일 됐어요. 얼룩굴이라고 있어. 해산에 있는 사람
2: 얼룩굴 알아요, 알아요.
0: 그 높은 데서 이제 겨울에 빠져서 눈이 한 3m 쌓인데 그 쑥 들어갔다 해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서 왔거든요.
5: 와, 다큐에서만 봤던.
2: 불사복맹인 게 도움이 됐네.
0: 아, 그게 도움이 엄청 되죠.
2: 낙법으로 떨어졌네. 네.
4: 함부로 드디어 내리겠어, 그죠? 9m면 아무리 눈이 쌓였다 그래도
6: 아무도 안 쳐요.
1: 고양이가 됐네요, 고양이가. 엄청난 민첩성과 네. 그 주위, 왜냐면 탈북해야 되니까 목숨 걸고 하신 거니까.
4: 그러니까.
5: 지금도 하실 것 같아요. 이 몸에 보면.
2: 아, 지금도 철봉 날아다녀요?
4: 이야, 진짜로?
2: 지금도 해요.
1: 진짜요?
2: 네. 철봉 와. 진짜 잘해.
1: 아니 북한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벌써 그때 4살이었는데 네. 20살이
4: 20살.
1: 됐다.
4: 아,
0: 그렇죠. 예.
1: 지금 어떻게 예, 지냈는지 혹시 아세요?
0: 예, 알고 있고요. 탈북할 때는 그때 가 10살 됐어요. 10살짜리가 됐어. 지금 10년이 됐고 탈북할 때는. 지금 있는데 저는 너무도 다행인 게 우리 아들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 저기는
2: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럼 최세성군이에요. 안 내버리는 거지?
0: 예.
2: 아빠 여기 왔길래.
0: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없고 아버지가 행불자로 됐기 때문에
4: 예.
0: 아들이 군대 나가고 싶어도 좀 나라에서 안 내보내요. 사실은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 문제 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3: 앞으로 이제 강희 씨 대한민국에 오셨으니까 더 잘 사셔야 되고요.
1: 네.
3: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1: 맞아요.
3: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항상 우리 강희 씨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잘 사셨길 바라겠습니다.
4: 제가 이제 들어보면 그런 그 하나님이 돌보심이, 보호하심이 우리 강희 씨를 잘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강희 씨를 통해서 또 주변에 또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4: 자,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 북중 국경이 살벌한 감시, 또 그 전기 철조망, 예, 때문에 거의 탈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인 탈북 루트가 생겼다는 말을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1: 네.
4: 맞나요?
7: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봉쇄됐었습니다.
4: 네.
7: 근데 이것이 지금 북한이 스스로 먼저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차츰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게 진짜 2023년.
1: 네. 네, 네. 네,
7: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거의 활성화로 다 돌아갔다.
1: 와.
7: 이것이. 네, 다 돌아갔기 때문에
4: 네.
7: 오히려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차 무역까지 한다니까요.
4: 네, 네, 네, 네, 네, 네.
7: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문이 열리면서 아. 이러한 통제력들이 약화가 됐다. 네, 약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민들보다는 가장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1: 아.
7: 10년, 13년 견뎌야 되는 군인들이 탈북을 더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이야, 좋습니다. 오, 자유여에 종종 나오셨던 탈북 가족 우리 하늘 씨랑 성현 씨도 군복무 중에 그 DMZ를 넘어서 탈북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였잖아요.
7: 네.
1: 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8: 일단 사상의 변화, 의식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장마당 세대가 북한의 주세력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북한의 임관하는 그 군 장교들만 봐도 지금 장마당 세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 사람들이에요.
4: 네네.
8: 그럼 이 세력이 좀 물러나고 지금의 이 장마당 세대가 주세력을 잃었다가 마침내 김정은 옆으로 가서 그 진을 치는 때가 올 거예요. 한 20년 후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장마당 세대가 사실은 장군님이나 뭐 그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뭘 받아서 먹은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가 알아서 키운 세대고 부모들이 장사를 해서 먹여 키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충성심이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주의 이런 사상 이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어요. 당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거기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부실성, 이들은 김정은 하나 지키는 가병 사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채는 순간, 느끼는 순간 그들의 이런 사기는 계속해서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좀 새롭게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 요즘에는 저희 때는 없었는데 탄령병을 잡는 탄령병 소대가 생겼다. 아~ 너무 많이 나가서 그렇지 그런답니다. 그렇죠. 너 이번에 나가서 일주일 있지 말고 3일 만에 와.
4: 아, 세상에 이제
8: 세상에
9: 지휘관이 예, 그렇게
8: 사정하니까.
5: 혹시 그 드라마 말고도 어떤 루트로 남한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나요?
2: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비라가 넘어오면 그 안에 내용물보다는 이 비라 넘어오는 그 비닐방막 그 비닐방막을 줍는데 제일 먼저 막 뛰어갔다고 해요.
4: 왜요? 그게 뭐 했어요?
2: 군부대에 창문에 유리가 없어서 그 비닐방막을 주워다가 창문을 막는 역할을 쓰는데 그게 되게 투명 비닐방막이 좋은가 봐요. 그걸 투명하게 이렇게 되는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8: 자력병상이
9: 저희 그 제가 군복무했던 항해남도 해주는 네. 대한민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4: 네네네.
9: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정찰 이게 통신 업무를 하다 보면 러시아에서 들어온 소련에서 들어온 통신 기재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파수 이렇게 돌리면 기재가 낡아서 통신은 안 되는데 계속 돌리면 뉴스 나오죠.
8: 오.
9: 네, 라디오 나오죠.
4: 한국
9: 노래 나와요. 네네. 다 나옵니다.
8: 네,
9: 그래서 네, 통신 이 기재를 가지고 밤 9시부터 훈련 들어가면 계속 그걸 다 듣는 거예요.
8: 아,
9: 뉴스 듣고 자동차 생산 이만큼 했대 이렇게 다 듣고요. 더 놀란 것은 우리는 그거야 그치? 상상하잖아요. 들어가서.
4: 그렇죠.
9: 근데 민가에 나가니까 항해남도 해주 쪽엔 TV에서 우리 대한민국 TV 채널 잡히는 거 아십니까?
4: 옛날 우리 TV 아테나 잡듯이.
9: 네, TV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국경 지역에 가니까 국경 지역 사람들은 USB 드라마에 빠져서 뭔가 이렇게 그 환상적인 게 있고요. 네. 저 항해도나 평양 쪽에는 실제 그 뭐냐면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더 정확히 받고 있다. 휴전선 쪽에서.
8: 우리나라 뉴스는 또 안 좋은 것들도 다 담으니까.
4: 그래.
3: 사실 지금 강진 씨는 지금 표정이 무슨 얘기야 하는 표정이신데 네. 사실 군대에 있던 그 13년 동안 김 씨 일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잖아요. 네. 아마 대단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 안에서는.
10: 그 안에서야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심지어 고난이 행군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8: 살고
10: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그 안에서 전역할 때까지 죽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이 노출될까 봐.
4: 그러면 솔직히 그 경험하신 군대에서는 열악하다라는 거를 느끼셨나요?
10: 아닙니다. 열악하다는 것도 몰랐고요. 네. 내 몸이 그 내 몸이 아니고 그냥 장군님 몸이다 생각하고 살아도 죽어도 거기서 뭐 살고 뭐 이런 정신 교육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4: 네.
10: 사회에서 뭐 실제 그
2: 잘 먹었냐 안 먹었냐 열악했는가 한경이 물어본 거예요.
10: 야 그거 잘 먹긴 잘 먹었는데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밥그릇도 내가 퍼서 먹는 밥하고 남이 따로 퍼주는 밥이 있어요.
2: 자율배식이 아니거든요.
10: 자율배식. 그래 한국이 제일 상상할 수 없는 군인들이 잘 식사한다고 해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밥을 이렇게 쉽게 다 이렇게 가득 줘도 우리 17살 그때 나가면 그 예 돌도 세 그릇 먹어도 뭐 성짜지 않았어요.
8: 아이고.
10: 저는 집단적으로 우리 한 300명 400명 들이 같이 앉아 밥 먹는데 저는 남이 밥 그릇 저는 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병사 때 매밥 먹고 또 저쪽 사람 밥 또 먹었으면 하는 이런 걸 살았어요.
5: 아 군인 식당처럼 셀프로 밥을 다 퍼갔어요?
10: 아니요 다 그 뭐야 군인들이 밥을 다 퍼서
5: 네. 받는 거.
10: 그러니까 그냥 맛있죠. 병사들은 그냥 사관장부터 시작해서 병사까지 다 똑같은 밥을 딱 같이 먹어요. 큰 사람들, 작은 사람이든. 네, 그래. 거기서 정치적 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요.
4: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지 씨가 경험한 부대와 우리 소연 씨가 경험한 부대는 일반 부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8: 다르죠. 아니, 제가 평소에 얘기하면 여기는 고기도 맨날 먹었거든요.
4: 그러니까.
8: 아,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쌀밥 먹고.
4: 열악하다라는 거를 좀.
2: 훈련을 많이 했다는
4: 네. 거.
8: 저희처럼 폭탄밥 먹고 풀밥을 먹어봤어야.
5: 와. 해군에서 많이.
8: 풀밥은 뭐예요, 풀밥?
7: 쌀이 모자라니까 네. 군인들에게 800g 식량 줘야 되는데 없어요. 아. 네. 그럼 산에 가서 풀을 뜯어다가 곤충해라 식량 줘.
2: 숙소 부대 상황은 왜냐면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11: 날다람쥐가 틀어지 퉁퉁하면 날다람쥐가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북한군이 40%를 영양실조로 보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배고픔을 해결하냐?
1: 네, 그러니까
2: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게 군대인데 네. 도둑질을 해야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1: 본인들도
2: 그럼요. 그래서 군대 갈 때 막 저희 엄마 세대는 가서 뭐 통일병사가 되어라, 장군님께 충성하라 네네. 이런 말을 했는데. 저희가 군대 갈 때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게 너 가서 도둑질해서라도 강도질을 해서라도 굶어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와라. 굶어 죽지 말라. 네, 그래서 무조건 도둑질이라도 해라.
1: 유나 씨가 기억나는 군대.
8: 저는 참 다행인 게 우리 아버지 계급이 참모장이어서 다행이고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대적으로 떼먹고 거긴 빠졌네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떼먹는 걸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늘 막 쪽제비 참모장이라고 그러고 대대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요단급으로 올라가니까 이 행정 업무를 안 봐요. 요단에 가면 그냥 넙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제대하기 전까지는 그래 편안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올라가서 그 요단급 간부들은 그나마 그래도 가족들까지 배급을 줬는데 대대급으로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아무리 특수부대여도 이 대대 그 용양실조 환자들이 나오면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집에 보내면 안 올까봐 군인 가족들 보고 그거 용양을 보충하래요. 그래서 한 집당 우리가 세 명씩 또 안아야 돼요.
12: 가비로 보태요?
8: 아니 그러니까 그 군인 가족들이 밥도 해먹이고 뭐 약도 먹이고 하면서 이 몸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1: 지원을 주면서?
8: 아니, 안 지원해
1: 주면서. 알아서.
8: 알아서.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나 뭐 이거 뭐야 이 그 청년들을 집에다 갖다 놓고 글쎄 내 자식도 제대로 배부르게 그렇죠. 먹고 살릴 형편이 그래. 못 되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네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차로 이렇게 옥수수를 한 2, 300km를 예, 오도왔던 적도 있어요. 여길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부들 집에 영양실조 환자를 떠맡길 만큼 한동안 그 97년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허약 환자들이 나왔었어요.
1: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북한 당국 네 지금 어깨 힘줄 때가 아니에요.
8: 반성해야 돼요.
1: 핵 있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살짝 겁안해는 것 같은데 북한이. 네, 잘 들으시라요. 북한 주민들이 군인들을 보시라요. 얼마나 그냥 힘든 상황에 있는지. 정신 차리시라요!
3: 사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서 하루하루 또 치열하게 근무하고 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 후배들이죠. 네. 네. 소윤 씨하고 우리 강진 씨가 그 북한에 있는 지금 젊은 후배들한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 어쨌든 도둑질에도 뭐 빨리 살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이런 정말 사람다운 이렇게 사는 이런 자유라는 그 좀 누릴 그날을
1: 인권을 누리고
13: 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맞아요.
7: 저는 북한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가장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독재자.
8: 맞아요.
7: 그다음 예,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한 체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8: 네, 말 필요 없어요.
1: 네, 맞다, 맞다. 네.
4: 맞습니다. 맞고. 네. 아 오늘 오자유요. 예. 현재 남북한의 정세, 그죠? 그리고 북한의 군대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강진 씨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13: 네, 정말 너무도 정말 감사한 게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살았어요. 자체 자유는 장군님을 위해서 하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자유를 정말 늘려보니까 사람이 인간의 그 가장 큰 권리가 자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런 유명하신 우리 그 뭐야 개그맨 배우님들 이렇게 모시고 정말 방송하니까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앞으로서도 좀 신앙심을 가지고 네. 자유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4: 그러니까요.
5: 네. 저도 이렇게 함께 그 배우 형님하고 개그맨 개그우먼하고 함께하고 너무 좋았고요. 또 북한 분들 이 자유란 게 너무 자유롭게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좀 뺏겨야만 느끼는데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았구나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이 배우고 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4: 혹시 시간 되면 영어로.
5: 영어로요? 네. 아 저기 미국에 있는 미국 분들 위한
12: Hi. Freedom is very important, and you don't know its importance until you lose it. Thank you for anyone to anyone who is protecting our freedom. Hey.
4: 네, 감사합니다. 아. 자, 북한 당국은 우리나라를 적대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를 하는 마음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계속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날을 기대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계속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14: 자비!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환절기나 이 정도 날씨면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네. 분들 계시는데 마음의 네. 감기인 우울증이 요새는 너무 심해가지고 성인의 20% 정도가 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2: 맞아요. 네. 근데 모든 질병이 그런 것처럼요. 네. 초기에 우울증도 치료하면 쉽게 네.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우울증을 오래 방치되게 되어지면 네. 그 우울증이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가정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오늘 나오시는 분이 우울증 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랍니다. 얼마나 깊으셨는지 일단 화면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4: 지난해 우리나라 현대인들의 마음의 감기 처음으로 그 수박 1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수많은 이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우울증. 성악가이자 문화사역자, 인문학 강연자로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드림 라이프 클래식 유정현 대표. 역시 몇 차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저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었던 축복의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고통받는 이들을 품게 된 유정현 전도사를 만나봅니다.
3: 드림라이프 클래식 대표 유정현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유정현 이름 말고 또 네. 다른 이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세요.
5: 제가 그 마이크 잡스라는 네. 게 있는데요.
3: 마이크 잡스요?
2: 스티브 잡스 비슷한데?
5: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네. 마이크 잡스.
2: 마이크 잡스? 네.
3: 마이크 코코키바 잡스? 뭐 이런 거예요?
5: 어제 오늘도 마이크 잡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칭이고요. 예. 제가 또 인문학 강연을 하는데 예. 스티브 잡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잡스라는 예. 애칭을 갖고 예. 제 유튜브 채널 이름도 마이크 잡스 TV고
3: 아 그래요?
5: 또, 네 상표 등록도
3: 했는데 아하 예 근데 저기 나오시기 전에 부인분이 먼저 나오셨다고 사모님이
5: 네 2014년 14년인 예.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2: 9년 전
5: 행위예술가 이음 예, 예. 작가인데요
2: 예. 예. 예.
3: 아 그래요?
5: 매주와 함께 출연을 했었네요.
2: 그러면 네. 두 분이 다 예술가이시네. 네. 음악과 미술과
5: 맞습니다.
2: 그러면 아내의 간증 이후에 남편의 간증도 이제 궁금한데요.
3: 네.
2: 네. 드림 라이프 클래식 어떤 드림 활동을 클래식. 펼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5: 뭐 어디든 찾아가서 네. 이제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를 이제 선물하는 네. 그런 회사예요.
2: 찾아가서
5: 네 찾아가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3: 예, 예, 예.
5: 아, 아주 조금 그 사역을 흉내내는. 네, 그래서 보통 문화 소외자들 하면은 예. 뭐 양로원이나 고아원 예.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3: 예.
5: 실제로 회사원이라든가 예, 예. 뭐 선생님들이 예. 너무 바빠서 공연을 볼 수가 없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5: 뭐 재래시장 상인분들은
3: 예.
5: 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절대 갈 수가 예. 없으니까.
3: 그렇죠, 그렇죠.
5: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네, 공연을 선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성악하시는 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대가 갖춰져야 노래를 생각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5: 네네네.
3: 우와.
5: 뭐 재래시장에서도 예? 그 이음 작가가 기획을 했는데
3: 예, 예.
5: 그 흥정이라는 이름으로 예. 콘서트를 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다 하는 뜻이기도 한데 흥겹고
3: 예.
5: 정겨움이라는 이름으로 재해석을 해서 수류 재래시장 이제 매해 가서
3: 네,
5: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3: 좋죠 좋죠. 처음에는 좀 낯설어 하셨겠지만 이제 안 오면은 무슨 일 있나 이제 이 정도까지 간 거죠.
5: 네. 네
2: 근데 이제 막 성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5: 네. 네. 네.
2: 그러면 그 재래시장에서 네. 막 성악하면 전체가 다 그냥 막
3: 울리겠는데요?
5: 뭐 음향의 도움도 받고요.
3: 네.
5: 근데 이제 재래시장에 특유의 사운드가 있잖아요.
3: 그렇죠.
5: 뭐 떠리, 떠리, 뭐 예, 예. 이런.
3: 자, 골라, 골라. 맞아,
6: 섞여가지고. 예.
5: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 한 복판에서 노래하고 하는데.
6: 반응들이 좀 어떤가요? 아유, 뭐, 찾아가서 할 때?
5: 일단 너무너무 좋죠.
3: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음악 수준은 거의 세계 탑 클래스잖아요.
3: 그렇죠. 예.
5: 직접 못 들어봐서 그렇지 일단 보면은 되게 놀라워하세요.
3: 처음엔 좀 어리둥절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5: 그렇죠. 예, 맞아요.
3: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5: 아, 저한테 이제 취미로 성악을 배우는 네. 그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3: 네네.
5: 그때.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바이올린도 하고 목소리도 네? 너무 좋고.
3: 예.
5: 그런데 어느 순간 항상 제 공연에 와서 응원을 해줬던 네? 친구인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주 굴지 예. 기업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은 많으나 퇴근 시간이 굉장히
3: 나는 없고 네. 돈만 있는 거죠.
5: 정말 원하는데 네. 못 오더라고요.
3: 어.
5: 네, 그래서. 아, 거기에 이제 창간을 해서 예. 오피스 콘서트를 했어요.
3: 오피스 예. 콘서트?
5: 해서 사무실 안에 예.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노래드라는 예. 예,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 회사가 있어요.
3: 네네.
5: 이번에 깐느에서 예. 또 상 받은 예. 광고 이제 그때가 이제 2012년도에 또 대한민국 광고 대상을
3: 예.
5: 또 금상을 받았는데
3: 오.
5: 또 크리스찬 CEO고 해서 네. 축하할 겸 이제 그 회사를 갔는데
3: 네.
5: 그 회사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예.
5: 뭐 너도 나도 우리도 좀 해주세요.
3: 그렇죠. 예.
5: 좋은 어떤 그 유튜브 영상 때문에 그런 일이 막 예. 벌어지게 됐더라고요.
3: 그러면 이런 질문이 그렇지만 최소 네. 몇 명은 모여야 된다 뭐 이런 거나 어떤 뭐 이렇게 정해진 룰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부르면 가시는 거예요?
5: 근데 일단은 하우스 콘서트 개념이기 때문에
3: 예, 예.
5: 한 60명 미만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네네네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요청하면은 또 음향 장비를 다 가지고 가고 해서
6: 예. 학교에서는 막 강당에서 하겠네.
5: 예, 그렇죠.
3: 맞춤형 콘서트네요.
5: 네,
3: 그럼 그렇게 다니시면
5: 네.
3: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너무 많아서 1, 2, 3위 한번 예.
5: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3: 네?
5: 2022년도에
3: 네.
5: 영등포의 그 쪽방촌에
3: 예.
5: 연락이 왔어요.
3: 어.
5: 이 노숙자분들한테 클래식 공연을 선물해 줄 수 있겠느냐.
6: 노숙자들에게?
5: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3: 예.
5: 편견이 있었죠.
3: 예.
5: 이분들이 좋아할까, 클래식을 과연?
6: 예.
5: 그리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창이어가지고,
3: 예.
5: 우리 또 음악하는 후배들이
3: 예.
5: 혹시 코로나가 올무면 어떨까, 이제
3: 그렇죠.
5: 걱정을 한 채
3: 예.
5: 갔었는데, 와, 너무 기억에 남는. 그 철길 밑이었어요. 그 영등포
3: 예.
5: 쪽방촌이라는
3: 예.
5: 곳이. 10분마다 한 번씩 기차가 지나가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분들이 고향의 봄 같은 걸 같이 따라 부르는데
6: 따라 부르고
5: 정말 오기 잘했구나. 우리가 음악 클래식이라는 게 특별히 또 너무 약간 귀족적인
3: 예.
5: 그리고 어떤 뭐 그런
3: 하이클래스가는
5: 예. 그런데 아, 예수님이 사실 병들고 아픈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가서
3: 네.
5: 그분들에게
3: 예.
5: 하나가 돼서 같이 노래하고 어떤 아저씨는 젊었을 때 춤 좀 추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모니카 연주자가
3: 네.
5: 스페인 음악을 딱 들려서 아르헨티나
3: 네.
5: 했더니 막 춤도 추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음악은 모든 인종과 모든 벽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6: 근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힐링의 시간이 되었겠다 하는 생각이
5: 저희가 더 힐링 받았어요.
6: 아, 그래요?
3: 예.
6: 혹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었나요?
5: 1977년도 5살 때.
6: 5살
5: 때? 예, 예. 제 여동생이 그때가 3살이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막 병이 있었어요. 근데 막 뭐 여기저기 다 찾아가 봐도
3: 네.
5: 원인도 알 수 없고
3: 네.
5: 그러던 차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이제 전도를 이제
3: 받은
5: 거죠. 네,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3: 네.
5: 저희 이제 제가 또 애칭이 또 하나 있는데
3: 뭐예요?
5: 제가 순례자예요. 순례자.
3: 순례자. 네,
5: 저희 어머님 성함이 예. 이 순자 레자시거든요. 제가 아들입니다.
3: 순례자. 네.
5: 네, 어머님이 너무 찬양을 좋아하셨고
3: 네.
5: 정말 뭐 가정 예배 때 보통 찬송가 한 두세 곡 부르잖아요.
3: 네.
5: 저희 어머님은 뭐 한 12곡 정도
3: 아이고.
5: 부르시고
3: 예. 네,
5: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은 예. 밤 10시에
3: 예.
5: 찬송가 1장 예.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3: 예.
5: 한 소리 완창하듯이 거의 다 아셨거든요. 저는 한 시간 정도 듣다 잠이 들었고
3: 네.
5: 어머니는 새벽 3시, 4시까지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어머님의 그 찬송가를 들으며 저는 어린 시절 자랐고요. 어디 아프면 병원을 안 들어가고
3: 예.
5: 앉으라고 그러고 이제 고열 찬송 메들리로 그냥 저를 한 시간 동안 찬양을
3: 예,
5: 해요.
3: 예.
5: 그러면
3: 예.
5: 지쳐가지고 제가 병이 나갔던 약간 농담인데
3: 예.
5: 그렇게 어린 시절 찬양을 너무 좋아하셨던 어머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3: 그러면 뭐 송가대나 이런 거 어릴 때도 하셨어요?
5: 재밌는 게요.
3: 네.
5: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3: 예, 예.
5: 이제 다섯 살 때 시작을 했고
3: 예?
5: 여섯 살 유치부가 되니까 일곱
3: 네.
5: 살 때
3: 예?
5: 맨 앞에 저를 앉힌 거예요. 처음 교회 학교 갔을 때.
3: 예.
5: 그런데 옷을 나눠주더라고요.
3: 그래서
5: 야, 이 교회는 왜 옷을 나눠주지?
3: 희한하네.
5: 처음 갔나요?
3: 예?
5: 이게 성가대 가운이었어요.
3: 아하.
5: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3: 예.
5: 네, 저는 이제 성가대에서
3: 아 그냥
5: 예.
3: 시작이
5: 성가대 대원이 됐어요.
3: 그래도 거기 이제 붕어들도 있고
5: 네.
3: 그 다양하잖아요. 성가대
5: 네네.
3: 안에.
5: 네네.
3: 네, 그러면 노래를 좀 하셨어요? 아니면 붕어셨어요?
5: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미술을 좋아했고요.
3: 아.
5: 외탁이라고 외삼촌이
3: 예, 예.
5: 없어진 직업이죠.
3: 예. 그
5: 극장 간판
3: 예,
5: 그림을
3: 예.
5: 그리신 분이라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화가가 될 줄 알았어요.
3: 아.
5: 그림 그릴 땐 말 안 해도 되잖아요.
3: 예,
5: 제가 숫기가
3: 예.
5: 너무 없어가지고.
3: 아.
5: 제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3: 극단적인 내성
5: 예. 어린이 합창단도 이렇게
3: 예.
5: 초등학교 3학년 때 보내고
3: 아.
5: 그랬는데 성가대는 여하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가대가 된 거예요. 예. 옷을 나눠주길래 그러니까 신입반인 줄 알고 앉은 거기가
6: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적인 재능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나요?
5: 그 어린이 합창단을 다니면서
3: 네.
5: 조금씩 이제 제가 노래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변성기 되기 전까지
3: 예.
5: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겨울 캠프 때
3: 예.
5: 그 합창단 출신의 우리 선배님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서울음대를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디 뮤직이라는 돌대 군스틴비 필그라웬슈툰덴 그 노래를 딱 하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3: 네.
5: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이모가
3: 네.
5: 그럼 너는 서울예고를 가라
6: 서울예고를
5: 예. 그래서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악을 제대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고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6: 그 다음에 예고를 들어간 다음에 또 대학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5: 네네네.
6: 대학은 어디?
5: 아, 그 이제 서울음대 성악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91년.
6: 서울대시네.
3: 네. 그러면 이미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걸 어쨌거나 어머님의 영향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네요.
5: 그렇죠.
3: 예.
5: 어머님이 늘 찬송가를 부르셨고.
3: 그러니까.
5: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은
3: 예.
5: 어머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어머님이 이제 노래를 잘하시니까
3: 네.
5: 구역식분을 축가를 도맡아 하셨어요. 뭐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그걸
3: 예.
5: 많이 하셨고
3: 예.
5: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3: 그러니까.
5: 근데 가장 많이 쓰임 받은 것은 장례식장이었어요.
3: 아.
5: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3: 어머니까.
5: 일단 그러면은 그 당시가 이제 80년대고 하니까
3: 네.
5: 장례식장의 특징은 고인이 되신 분이 크리스천일지 모르지만 가족분들 가운데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더 많았었어요, 사실은.
3: 그렇죠.
5: 예,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3: 예.
5: 근데 거기서 일단 한번 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부터
3: 예.
5: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으세요. 예. 원조 마이크 잡스가 저희 예, 어머님이신데 아하. 장래에 관련된 찬송과 또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가르쳐주는 뭐 주 알게 민 네. 내가 편안이시네 그런 거를 라이브로 한 시간 정도를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3: 어머니 대단하시다.
5: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너희 엄마가 장지를 가는 버스 안에서 찬양한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6: 이제 그 패턴을 이어가지고 예, 예. 아드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5: 아, 예. 장례식은 꼭 참석해서 제가 혹시 조가를 불러드려도 되냐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좋은 정말 좋은 롤모델이셨기 때문에
6: 그런데 서울대 들어갔고 네. 뭐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여러 차례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다면서요.
5: 제가 성격이
6: 찾아왔네, 우울증.
5: 네. 성격이 너무 숙기도 없는 데다가 네. 제가 서울예고를 다닐 때 느낀 게 뭐냐면 네. 남녀 비율이 1대 9였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6: 많이 받았겠네.
5: 받으면서 이제 내 어떤 주관적인 것보다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3: 가뜩이나 내성적인데
5: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그때그때 터뜨리지 못하고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요.
3: 그러니까 쟁여놓고 쟁여놓으니까 그게 병이 되네요.
5: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너무 잘 참고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결정적으로는 뭐 사실은 아무래도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하고는 너무 정말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1년은 잘 버텼어요. 어떻게든. 네, 네, 네. 근데 1년이 지난 한 2001년도 네. 그때쯤에 아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3: 어떤 게 힘드셨어요?
5: 일단은 뭐 그리움도 그리움이겠지만 제가 DTS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어머님이 참 밥을 손맛이 있으셨고 네네네. 네. 그 밥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제때 늘 먹던 사람인데 이제 어머님의 부재로 인해서 아 그래서 야 삼시세끼 제때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군대를 다시 갈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예수원을 갈까? 네. DTS 훈련을 갈까? 그런데 이제 DTS를 가게 됐어요. 제주도에. 아하. 제가 뭐 영적인 어떤 훈련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밥 세끼를 제때 좀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3: 그래서 가셔서 DTS 네네. 훈련을 받으시고.
5: 네, 금방 사실 좋아졌어요. 훈련 받으면서.
3: 그 우울증이 DTS 네. 훈련 받으면서 그러면 해결이 된 거예요?
5: 해결된, 그러니까 제가 한 세 번 정도인데, 그때그때 다 다른 케이스로 회복이 됐었거든요. 네, 한 번은 막, 6개월 이상.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요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하용조 목사님의 명설교 시리즈 중에 하나가 예.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 딱 첫날 어떻게 우연히 가게 돼서 간 거예요. 네. 정말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회복시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6: 그러면 우울증이 네.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네네네. 되는 거죠?
5: 그럼요. 그리고 너무너무 막
3: 어느 정도의 우울증이셨어요?
5: 그냥 한 12시간 잠만 자고 네. 12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 무기력하게
5: TV만 보고
6: TV만 보고
3: 근데 무기력...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네네네. 멍 때리고 있는 거죠?
5: 맞아요.
3: 네.
5: 그리고 아무것도 그냥 하기 싫은 거죠.
3: 만사 귀찮.
5: 네네네.
3: 귀차니즘. 네. 사람도 안 만나고.
5: 사람 그냥 동굴 안에 들어가고 전화도 안 받고.
3: 안 받고. 네네. 누구하고 관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우울증의 끝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라는 걸로 가잖아요. 거기까지도 가셨었어요?
5: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도 지옥 같은데. 그냥 뭐. 약간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더라고요.
3: 그렇죠.
5: 자꾸 그렇게 참소하고 나를 막 정죄하고
3: 그렇죠.
5: 막 그런 것들이 아유 그러니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뭐가 힘드냐면 기도가 안 나오는 병인데다가 결국은 구원이라든가 어렸을 때도 참 많은 간증도 있고 네. 이랬는데 왜 저는 지금 이렇게 됐나요 막 그냥 계속 그냥 깊이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6: 그럼 구원의 확신도 이렇게 좀 사라지고
5: 그게 그런가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예. 예.
6: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확신도 네. 흔들리고
5: 네 모든 게 이제 다 어그러지는 거죠.
3: 그렇죠.
5: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근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3: 예.
5: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해결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6: 말씀.
5: 하나님의 약속 백선인가 그런 생명의 말씀서에 나온 책을
3: 네네.
5: 하, 도저히 이러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면대에다 펼쳐놓고
3: 네.
5: 소리내서 제가 크게 그냥 선포를 했어요. 어차피 그냥 한 시간 이상.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6: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5: 말씀을 그냥 읽은 거예요.
6: 계속 읽으면서 큰 소리로?
5: 예,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리고 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 그러니까 좀 소중한 말씀들은 계속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5: 외울 정도로.
3: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보다 더 힘든
5: 네.
3: 심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5: 맞아요.
3: 어이, 나보다 저 친구가 더 중증인데 뭐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5: 제가 진짜 회복됐던 계기가 바로 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예.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이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3: 네.
5: 선생님 정말 저에게 이 졸업장도 의미가 없고 노래도 하고 싶지도 네. 않고요. 죄송하지만 학교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저희 교수님이 이제 놀라신 거예요.
3: 그쵸.
5: 아니 너 그러다 진짜 폐인이 될 수도 있다.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독일에서 온 중학교 한 남학생이 있는데 네가 얘를 한글을 가르쳐라 매일. 대신 휴학철인 해주겠다. 자퇴하지 마라. 너 그럼 정말 큰일 난다. 그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3: 예예. 예.
5: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났어요.
3: 그 친구를.
5: 한참 얘기하는데
3: 네.
5: 저보다 조금 더 우울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어린 시절은.
3: 얼마나 딱해요.
5: 제가 그래서 매일 만났고요. 매일 허그해주고 같이 밥 먹고 편지를 써주기 시작했어요.
3: 그 아이한테?
5: 아이한테. 제가 한 네 통 정도 썼을 때 네. 제가 뭔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6: 내 안에 회복이 뭔지.
5: 내가 회복이 되는 거야. 내가 회복이 되고 얘가 한 2주차
3: 예.
5: 같이 동반으로 좋아지기 시작했고 11통 편지를 딱 썼을 때
3: 네.
5: 저는 완전히 완쾌가 됐고 한 달 후에 이 친구도
3: 예.
5: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
3: 네?
5: 제가 만약 멀쩡했으면 두 번, 세 번 만나고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한번 파이팅!
3: 그래?
5: 예, 아마 왜냐면 근데 제가 아프니까
3: 예.
5: 그냥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동병상련의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장?
6: 그러면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우울증을 겪은 거잖아요.
5: 네.
6: 그래서 휴학하고 또 뭐 네. 이랬었잖아요. 몇 년 만에 졸업했어요?
5: 휴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휴학 전문 상담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박인수 교수님이
3: 네.
5: 서울음대 성악과를 10년 만에 졸업하셨는데
3: 네.
5: 제가 그 기록을 갱신했죠. 10년 반 만에 졸업을 했어요. 네. 특별히 뭐 제가 뭐 공부를 안 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3: 네.
5: 정말 예. 예. 어떤 우울증 때문에 그냥 수업을 못 받겠는 거예요.
3: 그렇죠.
5: 그냥 뛰쳐나가기도 네. 하고
3: 이게 무슨 의미가 네. 있나 네. 내가 네. 왜 이 자리에 앉아있어 뭐 이런 것들이
5: 무섭더라고요.
3: 나를 붙들어매는 거죠.
5: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인들 이게 참 1등만 알아주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3: 네.
5: 콩쿨도 결국은.
3: 그럼요.
5: 그리고 아무튼 대학교 때 그게 한마음에 이제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노래로 제대로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등등등. 그리고 여하튼 그냥 경쟁 사회니까 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6: 스트레스가 또 우울증을 낳게 되고
5: 그렇죠. 그렇죠. 예, 예.
6: 그럼 그때 굉장히 심한 그 홍역을 앓듯이 그 네. 과정들을 겪으셨는데
5: 네, 네.
6: 지금은 그 우울증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5: 네.
6: 거죠.
5: 그러니까 제가 진짜 헤어날 수 있었던 거는 밑바닥에 쫙 내려가 보니까
3: 네.
5: 제가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약간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로 잘 자랐고요. 네.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좀 게을러 보인다거나 네. 뭔가 열심히 안 하고 하는 것 이해를 못 했는데 네. 제가 겪어보니까 네. 아, 뭔가 마음의 병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하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리로만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머리로만 그렇게 어떤 긍휼이라든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머리로만 알다가 우울증을 겪어보니까 이제 가슴으로 느끼게 된 거죠. 아,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마음에 뭔가 병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지금은 뭔가 안 맞는 상황이겠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게 되게 저한테 축복처럼 느껴진 거예요. 정말 단순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 내 친구가 그때 그랬던 게 그런 이유였겠네 내가 겪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네.
3: 근데 지금 전도사님이 되셨으면 신학하신 네. 거예요?
5: 어렸을 때 청천연 칼라색으로 예? 꿈을 꿨어요. 제가 빨간 티셔츠 반팔에 파란색 바지 멜빵 근데 이제 큰 바위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성화 보통 이렇게 등 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목사 되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실제로 저 후다다닥 달려갔죠. 엄마 나
3: 이런 꿈 꿨어.
5: 예수님이 목사 되라 했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날 이제 피아노 학원 갔더니 아유 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피아노 선생님이 벌써 얘기를 하신 거야.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저는 이게 너무 의문이었죠. 아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숫기가 없었고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인데 매주 막 40분씩 설교하는 거를
3: 완전 부담이죠.
5: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컨셉인 거예요, 제가.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지? 점점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했어요. 목사님 안 되려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뇌종양 이제 수술을 27시간 받으시고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연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하나님 나라 구경하고 올 거야. 그러고 이제 머리를 다 자르시고 수술대로 들어가셨거든요. 와, 한 6개월 동안 식물인간인데 전혀 반응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근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눈이 날 쫓아오고 뭔가 의식이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반이 이제 마비가 되셨고 반은 이제 살아계셨는데 이제 예스하고 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이거를 또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 진짜 천국 다녀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쭉 내미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틀 뒤인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엄마 예수님은 봤어? 그랬더니 표정은 봤는데 쭉 안 내미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9.11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지하에서 한 50일인가 갇혀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 속에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요. 어떤 존재 자체로 너무 비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약간 그 느낌을 제가 받기는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하루는 결심하고 갔죠. 아, 엄마가 천국도 가셨고 예수님도 봤는데 내 인생에 이걸 한번 물어보자. 엄마 나 성악가 될까? 가만히 계세요. 엄마 그럼 나 목사 될까 하는데 목하는데 그 전에도 못 받고 그 후에도 못 받는데 너무
3: 최대한으로
5: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장례식 그리고 한 5개월 있다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선포를 했죠.

0: 꼭 옷 살리기 전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알아봤더니 안 된대. 포화 상태고 목사님 자리만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거를 장례식 첫날 알게 된 거고 이튿날 아침에 이건 제가 한 기도가 아니고 뱃속에서 뭐가 훅 올라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될 테니 내 묘자리 밑 땡겨주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하고 제가 웃었어요.
1: 네.
0: 이 뭐야? 이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울컥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밤에 그 교회 장로님이 어머님을 모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축하한다고. 일주일 전에 우리 성가대 총무님 어머님이 못 들어가셨는데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됐죠. 그리고 결정 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딱 2004년도 입학을 해서 하다가 제가 이제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유정현의 내용원의 클래식이라는 프로를 데일리로 쭉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다니다가 사실은 방송이 겹쳐버리니까 그래서 안 하다가 2005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고 이혼 작가랑 2006년도 어느 날 아니 당신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왜 신학을 안 하냐는 거예요.
2: 아내가
0: 되게 의외였어요. 사실 아티스트고 그래서 자기는 사모 소리 듣기 정말 싫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네. 울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당장 전화를 했죠. 저 다시 입학 시험 봐도 되냐. 한 학기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 때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2006년도 2학기 때 갔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희망목회 45년이라는 책,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담은 책이 교재였는데 교수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걸 싹 폈어요. 어떤 게 나올까 딱 했는데 118페이지가 열렸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1: 왜요?
0: 거기에 구역장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챕터가 사진이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 바로 옆에 십자가 바로 밑에 저희 어머님 주인공처럼 한 15명 정도 되는 구역장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엄마가 정중앙에 제가 이렇게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새 책인데 그게 300페이지 되잖아요. 300분의 1인 거예요. 그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야 어렸을 때 그렇게 했죠. 엄마가 목사 되라고 이렇게 하셨죠. 요 자리 내가 성원기도 했죠. 게다가 이제 결정타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신학을 그때 방송이 계속 있었지만 휴학 안 하고 해서 이제 졸업을 했죠.
2: 졸업한 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0: 졸업한 지 꽤 됐어요.
2: 네, 목사 안수람.
0: 제가 사실은 이제 문화사역자를 꿈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드림라이프라는 회사 같은 어떤 거를 제가 세상 안에 들어가기 참 좋은 거거든요. 이 클래식이라는 거는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찾아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어디든 다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목사 안수는 이제 곧 받겠지만 이제 말씀 사역은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때를 이제 조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이 우울증이랑 있는 게 사실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또 꿈틀거리고 있다가 내가 뭔가가 허점이 보이면 확 올라오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사실 쭉 지내다가 보면 코로나라는 시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붙들림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 또다시 뭔가 꿈틀거리지 않았을까.
0: 제가 사실은 그 이후로 우울증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잘 살아오다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 드림라이프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돼서 기업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교육청의 인문학 강연 콘서트가 이제 좀 제일 잘하는 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 막 잡혀 있게 됐죠. 그 와중에 이제 모 방송국에 데일리로 이제 라디오 DJ 제안까지 들어왔었어요. 데일리니까 또 페이도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1: 왜요?
0: 아니 이게 그 시간대가 오전 8시부터 10시인데 네, 그때가 네. 교육청 들어가는 거.

0: 공연들이 아, 타이밍이 너무 잡혀 있어서 라디오 DJ는 이제 더 나이 들어서 해도 뭐 되겠지라는 마음을 딱 하고 거절하고 딱 일주일 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1: 그럼 다 모든 캔슬이지. 게 다
0: 캔슬 문자를 네. 야 캔슬 문자 그냥 다 했는데 예예예
1: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0: 예. 제가 이렇게 뭐 사스나 메르스 때도 네. 조금 그때는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1: 그렇죠 한 한 달이면 됐는데 뭐 두 달까지는 뭐 야, 점점 길어지잖아요.
0: 늘 마이크 잡고 뭔가 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발산하던 사람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
1: 진짜 묶임을 당한
0: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 갈 데가 없네.
1: 어떻게
0: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또 스물스물 오더라고요. 뭔가 생활도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저는 다 진짜 강연이나 공연으로만 돼 있지. 그렇죠, 뭐 그렇죠. 제가 주일날도 제가 지휘를 할 수 없는 게 주일날도 초청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네. 불면증 처음 알았어요.
2: 원래는 잘 주무시게 생겼.
0: 그 전 우울증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척으로 왔는데
1: 너무 잠이 안 와요.
0: 야, 나는 불면증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1: 그럼요. 너무 괴롭죠.
0: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회복이 되니까 가끔씩 저희 모임 가운데 불면증인 자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줬지만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됐지만 이제는 불면증을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하나 또 자격증을 얻었다.
1: 자격증을
0: 우울증은 저에겐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목회자로 앞으로 사용하시려면 많은 연단과 단련과 그들의 아픔을 제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1: 그러면 이번 우울증은 어떻게 또 치유를
0: 한 6개월, 7개월 뭐 했고 제 이윤 작가가 참 믿음이 좋은 게 아 이거 또 왔구나 이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겠네. 그 당시에는 좀 섭섭하기도 했어요. 아유 좀 나 좀 위로 좀 해주지. 근데 하면서 아무튼 잠도 못 자고 이번에는 약의 도움을 받았어요.
2: 약의
0: 곽수강 목사님과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모임을 했었어요. 정동민 사모님하고 같이. 그런데 곽 목사님이 참 전화를 많이 해주셨어요. 한 10통 하면 한 통 정도 받았거든요.
1: 네.
0: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가서 약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1: 네.
0: 받고 그다음에 그 프레이즈 게더링에 계속 저를 마이크를 잡게끔 도와주시고
1: 끌어내주셨군요.
0: 그것들을 제가 했던 것들을 계속 회복하게 되고 그 와중에 좀 이제 또 제가 바리톤 도성현 선생님 제자인데 데뷔 후 40주년 기념 콘서트 MC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MC를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음악인들이 제가 MC하는 건 처음 그 전에는 다 일반인들 대상이라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음악가분들이 그날 보시고 정말 사회가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회복을 하고 약의 도움도 받았고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우울증 치유 콘서트를 한 17회 정도 했거든요.
1: 근데
0: 하나 막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약을 드세요. 근데 저는 약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안 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약을 먹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약도 잘 나오는 데다가 초기에 빨리
1: 하면
0: 덜 고생할 텐데 이제 저희가 그냥 신앙으로만 기도가 안 나오는 병인데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뭐 그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정죄받는 느낌이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2: 사단도 우울증 환자들에게 너무 필요하고 약물 치료도
0: 맞아요.
2: 필요하고.
1: 아니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런 표현에서 따지는.
0: 아유, 원망도.
1: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뭐 이런
0: 도대체
1: 거.
0: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좀 한번 꽃피우려고 그랬더니. 코로나를 주시고.
1: 그쵸.
0: 완전히 뭐 그때는 어린이가 땡깡 부리듯이.
1: 그렇죠.
0: 그런 것도 많이 해봤죠. 그러면서 있다가 사실은 제가 요셉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1: 예, 예, 예.
0: 어느 순간 그때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돼 하고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뇌는 내 목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 목소리로 빡 믿음을 선포하고 귀에 꽂고 하면서 회복되면서 뭘 했냐면 요셉의 감옥 아카데미를 시작한 거예요.
1: 네.
0: 제가 요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은데
1: 네, 네.
0: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요셉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공짜로 다 인문학, 교양,
1: 그렇죠.
0: 이집트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1: 어디도 못 가고
0: 제대로 레슨을 받은
1: 거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 대답했었던 이유는 그게 쌓여서 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설교도 두세 편씩 계속 메모하면서 보고 또 여러 좋은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 다양하게 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2: 지금까지 드림 라이프 클래식은 찾아가서 공연하는 거였잖아요.
0: 네네네.
2: 크리스천들을 위한 워십 예배도 시작하셨던 거죠.
0: 네. 제가 작년 5월에 그 프레이즈 게더링에서 그 나들 목사님, 일기예보 나들 목사님이 이완수 전도사를 이제 거기 데려고 왔어요. 근데, 처음 왔는데 싱어송라이터니까 노래를 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닥터 마카리우스의 그 책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한 찬양이거든요. 제가 우울증일 때 성경도 잘 안 보게 됐는데 유일하게 본 책이 그 책이에요. 근데 이게 단종됐어요. 되게 이 책을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제 마침 또 그날 아침에 그거를 우연히 쓱 보고 왔는데 이 친구가 또 그러니까 혹시 그 우울하기도 하니까 뭐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서로 이래가지고 너무 급속도로 친해진 거예요. 매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정말 가수들이 인정하는 가수고 옛날 미제이라고 아시죠? 네네네 거기에 또 핵심 멤버였고 매일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배하고 싶은 그런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찬양이 한 번도 안 끊겨요. 두 시간 내내 찬양하고 또 본인이 직접 작곡한 곡도 많이 하고 순서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광고도 없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두 시간 내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중간에 한 15분 정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1: 매주 모이세요?
0: 매주 모였어요. 처음에는 그 보이셀라라고 그 회사 지하에서 모이다가 지금은 처음 그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8시에 하고 생중계로 또 해요. 유튜브 생중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예배하면서 또 완전히 이제 회복하게 된 거예요. 휘네오 워십이거든요. 휘네오로 이제 바꿨는데 원래 헬라어예요. 휘네오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2: 노래하다 찬양하다
0: 찬미하다 찬양하다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엄청 두들겨 맞잖아요. 하고 했을 때 그때 찬미함에 했을 때 그 옥이 열리고 하는. 근데 그게 그 찬미하다라는 뜻이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찬양해야지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정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나는 기쁘게 찬양을 하는 거야.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다른 수준의 이제 신앙이 조금 시작된 느낌. 그동안에는 하나님 이제 주시고 베풀어 주신 어떤 그런 아주 얕은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 예배하고 찬양할 거예요. 그거를 계속
1: 그러면 집안 식구들은 됐습니다. 다 믿으세요 지금?
0: 네네네네 저희 아내가 그렇고 사실은 저희 장인어르신이 지난 9월 26일 날 네. 먼저 하늘나라 가셨는데 네. 사실은 장희달 신이 이제 치매가 걸리게 됐고 네. 근데 치매가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은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긴 하셨는데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자수성가하셨고 네. 또 되게 남들 많이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좀 힘드신 어떤 그런 분이셨어요.
1: 네.
0: 근데 제 아내가 우리 아버지는 꼭 전도해야 된다. 안 하면 아. 이혼이야.
1: 아하.
0: 물론 농담반으로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1: 얼마나
0: 그 저는 예 그거를 예. 아 받아들였어요. 예. 아 그래 장인어르신 내가 꼭 전도해야지. 그런데 치매가 왔고 근데 치매가 너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단 점점 어린아이가 되시더라고요.
1: 예. 예.
0: 그 착한 치매였어요 다행히.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제가 정말 아 제가 당번일 때 예. 아버님 케어 당번일 때 가서 유치부 전도사처럼 나의 첫 성도다 그래서 계속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쉬운 말로 아버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잘 차근차근 설명을 굉장히 무한 반복을 했어요. 치매 자체가 한 말을 어제 했는데
2: 잊어버려요.
0: 늘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 불러드리고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고 한 시간 동안 찬송가 계속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은
1: 네.
0: 어느 순간 아,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 우리 아버님이 또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1: 네. 네.
0: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 힘들 때 그때는 이제 면회가 안 되잖아요. 네. 보호자 한 명이
1: 그렇죠.
0: 그래서 오살리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가가지고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찬송가도 한 7곡 부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계속 네. 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말씀을 계속하고 또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2: 계속 그걸 틀어드린 거예요?
0: 틀어드리겠죠. 네, 귀에다가 틀어달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1: 예.
2: 가장 큰 효도하신
1: 거예요.
0: 그래서 예. 너무 기쁜 게 저희 아버님은 이 인자 행자셨는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했고 너무나 귀하게 장례 예배를 예, 했었고
1: 예.
0: 너무너무 감사하죠.
1: 예.
2: 우리 앞으로 전사님 계획과 기도 제목 말씀 나눠주세요.
0: 네, 저는 아무튼 그 드림 라이프 클래식과 예. 또 그 힘내어 워십을 예. 통해서 잘 균형 잡히게 드림 라이프 클래식은 계속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 잘 감당하고요. 힘내어 워십은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예. 정말 예배하고 싶고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자들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 유튜브로 또 생중계로 이제 네. 나가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네. 격려도 해주시는데
1: 네.
0: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1: 네.
0: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오늘 전도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요.
2: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삶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네, 오늘도 예수는 믿지만 우울하신 분들 계시다면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뉴욕교회협의회 증경회장 박희소 목사님의 부인이며 동역자 박은옥 사모께서 2026년 10월 2일 향년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목회 현장에서 교계와 성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오신 고인의 천국 환송길을 뉴욕 한인교협과 교계가 온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10월 4일 일요일 오후 7시 플러싱 중앙 장의사에서 드리며 이튿날인 10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발인 예배, 이어서 오전 11시 롱아일랜드 파일론 공원 묘지에서 하관 예배가 거행됩니다. 박은옥 사모의 유가족으로는 남편 박희소 목사, 아들 박성기, 자부 올가 박, 딸 박성애, 사위 카이란 그레디, 그리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장례 관련 문의는 917-828-0931-718-361 1699번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뉴욕 교계를 위해 헌신.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팩당 12불 99, 고구마 박스당 19불 99, 한국산 배 전 과수 박스당 29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18불 99, 헤어룸 완도미역 5불 99, 더 프리미엄 연평도 알배기 간장게장 냉동 18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0.
2: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10만일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장석훈 이사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주에 한국으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0: 그게 나쁘지 않은데 우리 한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거 포기해도 건강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부담이 된다면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 너무 큰 비용을 들여서 내 건강 챙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천정산산 정도는 우리 가족 건강 챙기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갖지 않는 것 같아요.
1: 네, 네. 뭐 저희 아시겠지만 매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그 저희가 이제 한 달치 한 달 그 분량으로 판매하는 산삼 자체도 300불짜리부터 시작을 이제 한 달짜리가 300불짜리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이렇게 큰 부담 없이 또 한 달 정도 드시고 나면 한 두 달 정도만 연속으로 드시고 나면 한 6개월 이상 또 그 다른 비타민 같은 거 안 챙겨 드셔도 될 만큼 또 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니까 기회 되실 때 구매하셔서 건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요즘에 경기도 좋지 않은데요. 허리띠 졸라매야 될 이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은 포기할 수 없겠죠. 천정산삼으로 부담 없이 가족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아, 식당 하면 꽤 네. 비싸다. 제 주변 어떤 분도 점심 때 두 사람이 국수 마시고 음료수 하나씩 먹었더니 70불 나왔다 이러면서 두고두고 네. 예, 너무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시는데 한 달에 점심값 한 두 번 정도 맡기시면 한 달 분량의 천정산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은 천정산삼이 쌀까요?
1: 그 가격이 싸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수요가 그만큼 있고 또 공급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산삼이 이제 그 천종산삼이라고 일컬어지는 3대 이상의 자연산을 그 자연산으로 대를 이어온 산삼이 한국에는 지금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여기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자연산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포를 하고 있고 또 관리도 그만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그만큼 충분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0: 네, 네. 천종산삼은 다른 어떤 삼에 비해서 효능이 좋다. 또 다양한 사포닌과 또 사포닌의 함량도 다른 삼에 비해서 천정산삼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주로 삼을 구분할 때는 어떤 삼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1: 지금 현재 삼을 나누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삼이죠. 인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재배를 해서 사람이 재배를 해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재배를 해서 시장에 내놓는 제품을 인삼이라고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삼을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찌고 말리고를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홍삼이라는 제품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인삼 제품은 대부분 홍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삼 제품에는 그 알지트리 성분이라고 해서 그 사포닌 중에 가장 특화된 사포닌이 이제 알지트리라는 사포닌인데요. 그 사포닌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이제 홍삼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제품이 보통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산양삼 제품입니다. 산양삼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시뮬레이트 진생이라고 표현하죠. 자연 조건에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사람이 키운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유통되는 산삼이라는 것들이 99%가 이제 산양산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시뮬레이트 진생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농장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농림부에 등록되어 있는 농장만 3,500개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물론 이제 영업을 하는 농장도 있고 아닌 농장도 있겠지만 3,500개가 넘는 농장들 중에 많은 양들이

0: 대부분의 양들이 이제 중국이나 화교계를 통한 동남아시아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인삼 수출량이 한국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1등이에요. 수백만 톤의 인삼들이 미국에서 동남아시아와 홍콩 등지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이제 산삼이 내추럴 와일드 진생 이렇게 영어명으로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연산 산삼, 사람이 재배하는 삼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삼을 일정량 허가를 받고 일정량 채취를 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그 넓은 땅덩어리에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공급이 이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 네, 이 장석훈 대표님이 직접 가셔서 채취를 하시는데,
0: 네.
1: 이 내셔널 포레스트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걸 채취를 하시죠?
0: 네, 저희가 가는 지역을 보면 웨스트 버지니아하고 버지니아를 경계로 나누고 있는 아팔라치아 산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산맥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남한과 북한을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같은 지역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주변에 지금 20년 넘게 사장님이 산행을 하고 산삼을 채취하고 하셨는데도 아직도 그 산맥 안에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지역이 엄청나게 넓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그이 자연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 자랑할 만한
1: 그렇죠, 자연이죠.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천정산삼을 찾아서 다니시다가 와, 신봤다 하고 이걸 다 발견하고 캐내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여러분께 판매까지 하게 되는 이 과정들 정말 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 정성 덕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격에 천정산삼, 믿을 수 있는 천정산삼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소개해 주세요.
0: 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저희 생산삼 그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생산삼 200불짜리 오늘 160불에 해드리고요. 300불짜리는 240불, 그리고 500불짜리는 400불, 1000불짜리는 800불, 이렇게 네 종류 세일 해드리고요. 다른 제품들도 20% 이상 세일 해드리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하게 한 가지 더 해드리자면, 이제 산삼 엑기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입 안에다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드랍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요 제품이 150불인데, 오늘 100불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산삼 씨 주스 말씀 많이 드렸죠? 산삼 베리 주스, 요거 150불짜리 오늘 100불에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159-25, 노던 브루버드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879-2340입니다.
1: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은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가 만나는 곳에 10만의 장석훈의 천정산상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 나 바쁜데, 오늘 가격이 너무 좋은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화로 주문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718-879-2340번입니다. 그리고 타주에 계신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쇼핑도 가능할까요?
0: 네, 그럼요. 저희가 요즘에 우편비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 네.
0: 저희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소정의 우편비만 받고, 전국 어디든지, 미국 내 어디든지,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이번 주 프로모션은 생산삼입니다. 9월부터 판매 가능한 생산삼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할인해 주시는 품목 가운데 하나인 스포이드가 있는데요.
0: 네.
1: 요거는 어떻게, 아까 스포이드 이렇게 드롭으로 이렇게 입에 떨어뜨리면 된다고 했는데, 몇 방울 정도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인가요?
0: 아, 요거는 그 하루에 한 다섯 방울 정도 스포이드로 입 안에 네. 직접 이렇게 드랍하시면 되는데요. 그 산삼 액출액이기 때문에 그 생산삼 안에 있는 그 액기스만 뽑아낸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스포이드로 떠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무시기 전에든 입안에 직접적으로 한 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드셔도 되고
1: 네.
0: 따뜻한 물에 떨어뜨려서 차처럼 마셔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1: 네. 하루에 다섯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농축된 산삼을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매일 드신?
0: 네, 매일 드시는 거죠.
1: 아, 그럼 매일 네. 드시면 그 한 병을 얼마 정도 드실 수 있을까요?
0: 보통 한 20일 이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너무 간편한데요.
0: 네, 네.
1: 특히 뭐, 대학교 다닌 아이들 기숙사에 갈 때 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 나 바빠서 뭐, 산삼 챙겨 먹을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몇 방울만 떨어뜨려 드시면 되니까. 하지만 효과는 천정산삼.
0: 아주 좋죠.
1: 똑같이 네. 그 사포닌을 드실 수 있는 거니까 참 좋습니다. 가격도 아주 좋고요. 네. 이렇게 천정산삼을 드시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지금 오늘과 같이 뭐 액기스로 드실 수도 있고 생산삼을 그냥 씹어 드실 수도 있고 또 마른 삼을 또 끓여 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천정산삼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매장에 가 보면 이렇게 캡슐이나 이런 제품으로 된 것들도 있어요. 파우치나 이런 걸로요.
0: 네,
1: 이런
0: 있죠.
1: 제품들도
0: 네.
1: 다 천정산삼이 들어 있는 건가요?
0: 저희 제품은 그 예를 들어서 천삼이라는 캡슐 제품은 산삼이 100%입니다. 예, 천삼 레귤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양으로 계산해 봤을 때 30년근 한 뿌리가 한 캡슐 정도에 들어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천삼이라는 제품이 있죠. 천삼은 캡슐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 캡슐은 30년근 정도 되는 산삼이 한 뿌리가 한 캡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뿌리씩 드라이된 산삼을 씹어서 드시는 것 대신 드시기 간편하게 캡슐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제품은 거의 다 모든 제품이 산삼 100%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1: 네네. 천종산삼이 들어있는 예, 100%의 천정산삼입니다. 와, 이런 제품들을 참, 만나보기도 쉽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진짜 천정산삼일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신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에서는 이 판매자가 직접 채집을 해온, 채취한 천정산삼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이 LA 섭씨부터 시작해서 지금 뉴욕에도 매장이 있는데요. 지금 꽤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그랬죠.
1: 네. 그런데 주 고객들이 재구매를 하시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0: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네. 한번 드셔보시면 산삼이라는 제품을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한번 테스트처럼 이렇게 한번 조그만 거 사갖고 가셔서 드셔보신 분들이 거의 한 70% 이상은 재구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드셔보시고 나면 감기 안 걸린다, 또 기분이 되게 컨디션이 좋아진다, 또 손발이 찬 것들이 없어진다, 뭐 손에 땀이 나던 게 좀 줄어들었다, 뭐 등등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재구매해 주시고 그래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아주 흔한 광고 문구 가운데 하나가 처음 드시는 분은 있어도 네, 한 번만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야말로 심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소비자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 한 번만 먹는 사람 없겠는데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즉슨 확실한 효과를 보셨다는 거죠. 네, 드셔보신 분들은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 몸에 변화가 있구나를 확실히 느끼신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님 다시 한번 이번 주 프로모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의 프로모션 저희가 그 생산삼 세일 해드리고 있고요. 생산삼 세일은 이제 9월 달에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먼저 200불짜리 산삼 요거 160불에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불짜리 산삼 240불에 드리고 있고 500불짜리 산삼 400불에 드리고 있고 1000불짜리 산삼 오늘 800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키스 산삼 에키스 요거 150불인데 100불에 오늘 드리고 있고요. 산삼 베리 주스 요거는 150불인데 오늘 100불에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있고요.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혹시 타주에 계시거나 뉴저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전화하시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리니까 전화번호 잘 적어두셨다가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아, 우리가 먹으려면 이번에 생산삼 어느 정도 양으로 구입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에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0: 두 분이 같이 드시는 경우라면.
1: 네.
0: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우려서 드시겠다 하시면 500불짜리를 400불에 하는 것을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려요.
1: 네.
0: 그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산삼이고 또 두 달 분이니까 두 달 분을 두 분이서 한 달에 드시면 되는 거니까
1: 네네.
0: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300불짜리를 4개를 해서 두 달을 드시는 것보다 500불짜리 두 개를 내서 두 달을 드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1: 네네. 아, 그런데 이렇게 생산삼 싸게 팔 때, 나 좀 많이 구입하고 싶을 때, 그러면 좀 구입해서 좀 잘 보관하는 방법, 한꺼번에 좀 많이 구입하시고 싶은 욕심이 날 텐데요.
0: 네.
1: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0: 산삼을 구매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매장에서도 다 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만, 생산삼인 상태로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시기는 힘들어요. 일반 가정에서.
1: 네.
0: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산삼을 구매하시는 방법, 이제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생식으로 하실 게 아니면, 깨끗하게 씻어서, 집 안에 그늘진 곳에, 통풍만 잘 되는 곳에, 잘 널어서 드라이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드라이를 하시면 1년 내내 그 상태, 그러니까 선선한 상태만 유지해 주시면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잘 보관이 되거든요.
1: 네.
0: 그 다음에 생산삼을 좀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리는 게 일정 부분은 꿀에다가 재서 발효시켜서 드셔보세요 라고 저희들이 권해드려요. 저희 제품도 있지만 직접 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시니까 집에 가셔서 깨끗이 씻고 슬라이스로 예쁘게 썬 다음에요. 물기만 살짝 말려서 꿀하고 일정량 저희들이 매장에서 알려드리는 일정량 정도와 꿀에 배합해서 한 달 정도만 발효했다가 그 발효된 것을 차처럼 차서 드셔도 되고 또 그냥 수저로 이렇게 떠서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드시면 위장장애가 있으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 피로가 누적돼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이, 그 발효된, 꿀과 발효된 산삼을 드시면 효과를 많이 봅니다.
1: 네. 그 꿀에다 삼을 담아서 이게 발효가 돼서 어떤 우리 몸에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0: 한 3주 정도면 발효가 다 되더라고요, 거의 다. 네. 3주 정도면 우리 어렸을 때 고추장 집에서 담가보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죠. 어, 그것처럼 산삼도 담궈 놓으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부글부글 가스가 차면서 끓어 넘칩니다. 그럴 때 뚜껑 열어서 가스 좀 빼주시고,
1: 어, 네.
0: 예, 그렇게 해서 상온에 그냥 놔두시면 네. 한 3주 정도면 발효가 돼요.
1: 네, 그 꿀은 어떤 꿀이든 상관없나요?
0: 네, 그럼 가능하면 뭐 조금 뭐 좋은 꿀 쓰시겠다고 하시면 뭐 꿀을 조금 좋은 걸 쓰시면 더 좋겠죠.
1: 네.
0: 저희 매장에 있는 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테네시나 또 웨스트버지니아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농가들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 농가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놓은 것들 저희가 그 5갤런짜리 통으로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꿀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내추럴한 자연산 꿀들이니까 네. 그런 꿀들 굉장히 좋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만 않은 꿀이면 네.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 아, 꿀에도 설탕이 들어가는 꿀이 있어요?
0: 네, 많이 있죠.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 사향벌꿀이라는 거 있어요.
1: 네네.
0: 그 사향벌꿀은, 겨울에 꿀벌들이 이제 겨울에 꿀 채취를 할 수 없을 때 꿀벌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설탕물을 먹이거든요.
1: 네.
0: 그 설탕물을 먹여서 그 채취되는 꿀이 그게 사향벌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중에 마트에 가서 꿀 뒷면에 인그리언트를 보시면
1: 네.
0: 사향벌꿀이라고 표기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꿀 인그리언트 꼭 보시고 네. 자연꿀인지 사향벌꿀인지 구분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신만유 장석군의 천정산산 매장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는 꿀은 그야말로 천연
0: 네, 내추럴한 꿀입니다.
1: 네네. 그러면 꿀하고 삶을 사셔서 꿀삼 담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우 나 급해 빨리 먹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꿀삼으로 담가신 것도 판매하시죠.
0: 아, 꿀삼으로 네. 오늘 세일에는 네. 저희가 지금 안 해드리긴 했는데요. 꿀산삼이라고 해서 저희가 발효시켜서 이미 발효시켜가지고 완성된 제품도 저희 매장에 있으니까요.
1: 네.
0: 뭐 전체 품목 20% 또 해드리는. 뭐 타이밍 있으니까 그때 가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네. 여러분들 매장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냥 어디 온라인이나 뭐 처음 본 매장에 들어가서 선정산삼이라 구입을 했는데 효과 못 봤다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0: 아, 그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뭐 가끔 있으시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제품을 구매하셨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여기 LA도 그렇고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렇게 길거리에 그 아이스박스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산삼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런 데서 구매하지 마시고 저희 같이 이렇게 20년 이상 꾸준히 정말 좋은 제품 열심히 채취해서 판매하는 그런 믿으실 수 있을 만한 분들한테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1: 네, 네. 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미국 에 있는 모든 법을 잘 따라서 그에 맞게 채취하고 그에 맞는 양을 채취하고 그에 맞는 시기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재구매를 통해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판매처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신만이 장석훈 대표께서 직접 산에서 채취한 천정산삼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신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의 장석훈 이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 드릴게요. 718-879-2340 718-879-2340 159-25 노던 블루버드의 심한이 정석군의 천정산상 매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요.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여러분이 질의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천정산상과 함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7시 모닝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코넬대 총장이 2024년 교내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내고 대학 내 투명성과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를 향해 중간선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미 라틴계 유권자의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TV 광고에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국토안보부 세금을 직접 지시해서 집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일 이란은 미국의 요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4일 유럽 국가들의 경유 방출에 따라 미국 내 경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연방정부에 슈퍼지능 태스크포스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의 장기 자산을 마련해주는 이른바 트럼프 계좌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개설되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11월 3일에 치러지는 뉴욕과 뉴저지 본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지사와 연방주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주요 일정과 한인 밀집 지역의 주요 선거구를 정리해드립니다. 조란 맘 단위 뉴욕시장이 미국의 한 반전 평화단체로부터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이란 로비단체와 공동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비게일 스탠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인하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마지막 금메달을 장식한 23세 이하 축구 남자 대표 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항공권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슈퍼히어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재개봉을 통해서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되찾았습니다. 7시 모닝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K-라디오 7시 모닝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넬대 총장이 2024년 교내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내고 대학 내 투명성과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3일 대학 웹사이트에 게시된 8분여짜리 영상에서 2024년 피해 여성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충격적이며 앞으로 수년간 우리 공동체에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쿠틀리코프 총장은 많은 이가 분노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서 비판받아온 대학이 앞으로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10월 코넬대에 재학 중이던 피해 여성 제인도는 교내 남학생 사교 클럽인 카이파이 건물에서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인도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코넬대 대학 경찰에 100% 확신하건대 나는 강간당했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검찰에 전달된 피해자 진술 조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제 당시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학 내에서도 두 명만 퇴학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정학이나 에세이 작성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면서 미 전역에서 공분이 일자 코넬대는 지난달 30일 외부 로펌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넬대가 있는 뉴욕주의 캐피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일 레티샤 제임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커틀리코프 총장은 영상에서 외부 진상조사와 특검 수사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우리는 수사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교내 성범죄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 동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해서 학생클럽 활동에 가치 있는 부분은 보존하면서도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발단이 된 카이파이 클럽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캠퍼스 내 활동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코틀리코프 총장은 이번 일이 코넬대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대학이 공동체가 원하는 모든 답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장 메시지에 교내 구성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학 2학년생인 미셸 펜 씨는 총장이 더 강력한 어조로 발언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대학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은 기쁘지만 여전히 사과가 없었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를 향해 중간선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여론조사들은 항상 마가를 과소평가해왔다며 그들은 투표하는 걸 억누르려 했지만 나는 7개 경합주와 전국 득표, 카운티의 86%, 올해 예비선거의 99%를 모두 이겼다고 적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업체들이 숨은 트럼프 지지층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자신이 승리한 2024년 대선 결과와 올해 공화당 중간선거 경선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당선률을 거론한 것입니다. 실제 2024년 대선 때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막판까지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표 시작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유지하면서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투표 용지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신이 이번 중간선거에 출마한 것처럼 생각하고 투표할 것을 지지층에 독려한 것으로 읽힙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 고문이었다가 공화당 진영으로 옮긴 선거 전략가 딕 모리스가 자신에게 전한 긍정적 중간선거 전망 발언을 구체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모리스는 트럼프 캠프에서 오랫동안 자체 여론조사를 담당해온 짐 맥러플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2025년 11월 이래 맥러플린이 실시한 월간 여론조사에서 당신의 지지율은 항상 47에서 50%였다고 밝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모리스는 특히 이달 맥러플린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9%이며 일반 투표 예상은 민주당 50%, 공화당 48%로 나타났다면서 이 수치만으로 공화당이 하원을 지키기에 충분하다. 과거 기록은 민주당 우세가 4%포인트 미만이면 공화당의 하원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자신의 지지율 49%는 미국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큽니다. 이날 뉴욕타임즈가 집계하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 평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7%, 비지지율은 61%로 나타났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미 라틴계 유권자의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공개됐습니다. 라틴계는 스페인어권 출신을 가리키는 히스패닉과 혼용되며 전체 유권자의 약 16%를 차지합니다.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더 강하면서도 선거 때마다 성향이 바뀌는 스윙보터로 분류됩니다. NBC 방송이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방의회를 어느 당이 장악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9%는 민주당, 35%는 공화당을 꼽았습니다. 이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같은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 가졌던 13%포인트의 우위와 비교해서 약 두 배로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는 라틴계의 지지가 큰 작용을 했습니다. 대선 또는 중간선거를 앞둔 라틴계의 공화당 지지율은 2016년에는 21%, 2022년에는 33%, 2024년에는 42%까지 올랐습니다. 라틴계 유권자의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27%에 불과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체 유권자의 지지율 30%대보다 낮습니다. 응답자들은 고물가로 대변되는 생활비 문제와 경제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가장 크게 반대했습니다. 이민정책과 외교정책에도 반대했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국경안보조차 반대가 58%로 더 많았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생활비 문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 응답률보다 높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라틴계 유권자 비중이 큰 주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라틴계 유권자 비중은 뉴멕시코가 43%, 캘리포니아가 33%, 텍사스가 32%, 애리조나 25%, 플로리다 23%, 네바다 22% 순입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 트럼프 정서에 민주당이 반사이익 볼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 자체에 대한 평가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라틴계 유권자의 42%는 민주당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는 2024년 대선 당시보다 4%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부정적 느낌이 긍정적 느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라틴계 등록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에서 28일 전화 인터뷰와 온라인 설문조사 혼합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TV 광고에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국토안보부 세금을 직접 지시해서 집행했다는 보도가 나와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을 개인의 홍보나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사용하는 법률 위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에 지시해 연방국토안보부 DHS 산하 관세국 경보호청 CBP 예산 2천만 달러를 대통령 치적 홍보 광고 제작 및 집행 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광고들은 지상파 주요 뉴스 프로그램과 주말 스포츠 중계 등 전국 방송망을 타고 집중 방영되었으며 현재까지 최소 550만 달러 이상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선 출마 시절 영상이나 대통령을 찬양하는 배경음악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내부에서도 연방자금을 개인이나 정권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법률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억 달러 규모의 자체 슈퍼팩, 슈퍼PAC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세금을 집행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해당 영상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지 않는 공익 광고 Public Service Announcements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거에 출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제가 된다면 기꺼이 돈을 낼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 광고들은 개인이 아닌 국가를 홍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에 사용된 음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항의하고 일반적인 공익 광고와 달리 미국 정부 지불 Paid for by the US Government이라는 이례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유용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K-Radio입니다.
0: K-Radio 7시 모닝 뉴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뱅크오브홉 주택융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브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브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오브홉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3: 엄마 별일 없죠?
4: 너무 잘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 말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0: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5: 뉴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정보센터와 전담 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7시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부장관은 4일 유럽 국가들의 경유 방출에 따라서 미국 내 경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CBS 방송에 출연해서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향후 4개월간 1억 배럴의 디젤 및 원유 비축분을 방출하기로 한 주요 7개국의 합의에 대해서 아주 큰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유럽은 자국 경제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경유를 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경유를 비상용으로 비축한다면서 따라서 미국산 경유가 계속 유럽으로 들어오기를 매우 원하고 있다며 그들에게는 비축된 경유가 많고 그중 일부를 방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의 비축유 방출 소식에 미 경유값이 갤런당 20센트 이상 내렸다면서 머지않아 갤런당 6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만 경유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유럽 미국과 전 세계의 경유 가격을 낮추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겨우 내 경유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그 사이 정유시설 가동도 늘면서 내년 봄에도 정유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장기 자산을 마련해주는 이른바 트럼프 계좌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개설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아동이 새롭게 계좌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연방 재무부가 아동 대상 장기 투자 프로그램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를 기존 신청 방식에서 자동 개설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부모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무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의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면서 6천만 명 이상의 아동이 새롭게 계좌를 갖게 됐습니다. 트럼프 계좌는 지난해 제정된 워킹 패밀리 세금 감면법에 따라 도입된 일종의 아동용 개인 은퇴 계좌로 18세 미만 아동이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다만 계좌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부의 $1,000 지원금까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계좌를 별도로 확인해 본인의 신원과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해야만 $1,000의 정부 초기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확인하면 가족이나 친척, 고용주 등도 자녀의 계좌에 추가로 투자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자동 등록을 통해 금융정보에 어두워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의 자녀들도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좌 확인이나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식 웹사이트인 trumpaccounts.gov나 전용 콜센터 1866-872에 4547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공식 채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버지니아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인하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망 확충 비용을 더 부담시키고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비용을 높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내년 주의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에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지난 1일 목요일 4년마다 마련되는 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로 제시된 것은 데이터 센터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최근 버지니아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망을 새로 확충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 산업이 전력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더 직접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생한 전력망 확충 비용까지 전기요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에너지 공급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버지니아는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대신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경우 전력 생산 비용도 함께 올라가고 결국 그 부담이 주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시설을 확대해 연료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정책이 천연가스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다른 입장입니다. 주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전체적인 에너지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서 수십만 에이커에 달하는 농지와 산림이 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열리는 주의회에서 데이터 센터의 비용 부담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Radio입니다.
0: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할리우드의 두 초대형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전격 합병하면서 통합 법인명을 스카이댄스로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CEO는 SNS를 통해 양사 합병 법인의 공식 명칭이 스카이댄스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는 스카이댄스 산하의 스튜디오 브랜드명으로 유지됩니다.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의 아들인 데이비드 앨리슨은 지난 2024년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넷플릭스와의 치열한 인수전 끝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까지 집어삼키며 할리우드의 거대 미디어 공룡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앨리슨 CEO는 100년 역사를 지닌 두 스튜디오의 정체성과 브랜드 파워를 존중해 새 법인명을 정했다고 밝혔으며 공개된 로고 영상에서는 영화 스튜디오와 뉴스, OTT, 방송 채널을 아우르는 메가미디어 기업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남미 국가 중 최초로 시민권을 파는 일명 황금 여권, 골든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합니다. 파리 아르헨티나 위크 행사에 참석 중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화 유치 및 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4분기부터 황금 여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카리브해나 일부 소국에서 이 제도를 운용한 적은 있지만 G20 회원국이자 중남미 주요국이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얻으려면 1인당 35만 달러, 한화로 약 4억 7천만 원의 국가출연금을 내거나 80만 달러, 약 10억 8천만 원 상당의 국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출연금을 선택할 경우 약 50만 달러, 약 6억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토 분쟁 이슈와 결합된 현지의 민족주의적 정서 및 야당의 반발로 의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영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메건 마클 서섹스 공작 부인이 캘리포니아 몬테시토 저택에서의 삶을 추억하는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캘린더를 공개했습니다. 메건 마클은 지난 9월 30일 수요일 SNS를 통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즈에벌의 첫 크리스마스 캘린더 출시를 알렸습니다. 148달러에 판매되는 이 어드벤트 캘린더 박스에는 영국의 어드바이저들과 옮기기 전 살았던 몬테시토 저택의 일러스트와 당시에 키우던 닭, 마클의 친필 글씨체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품 내부에는 몬테시토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24개의 수제 초콜릿이 담겨 있으며 브랜드의 상징인 야자수 로고 역시 캘리포니아 저택을 상징합니다.
3: 지난 8월 해리 왕자와 두 자녀를 데리고 영국 코츠월드로 이주한 메건 마클은 현지에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두 사람이 떠난 캘리포니아 몬테시토 저택은 매각되지 않은 채 관리인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4: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6: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5: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0: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 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오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보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아침이 힘드시다면 홍합 페로라 플러스를 드세요. 깊고 편안한 잠, 한결 가벼운 아침, 홍합 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NYC 페리 일부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무료 노선은 달라집니다. 10월 8일은 이스트 리버, 15일은 락어웨이 사운드뷰, 22일은 사우스 브루클린, 29일은 아스토리아 노선입니다. 별도 예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무료 운행이 적용되는 선착장과 자세한 운항 정보는 NYC 페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한국의 다양한 독립영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처음 열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뉴욕 한국문화원 극장에서 제1회 뉴욕 한국 독립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서울 독립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 등 국내 주요 영화제와 협력해 장편 10편, 단편 5편, 모두 15편을 선보입니다. 개막작은 제51회 서울 독립 국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인 감정원 감독의 별과 모래입니다. 감정원 감독과 최창한 촬영 감독이 직접 뉴욕을 찾아 관객과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모든 상영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계 기업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용 영어 수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영어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강사와 함께 5주간 모두 10회 진행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부터 실제 취업 인터뷰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과 요령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은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원은 12명이며 수업료는 $60입니다.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프트도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페어팩스 카운티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수업 중이나 수료 후에도 1대1 맞춤형 구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나 자세한 문의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한송희 구직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703-354-63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매일 아침 7시 K라디오 7시 모닝뉴스입니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3일 실시되는 뉴욕과 뉴저지 본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주지사와 연방 상하원 의원, 주의회 의원 등 주요 선출직을 뽑습니다.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조기 투표는 뉴욕과 뉴저지 모두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뉴욕에서는 10월 24일이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부재자, 우편 투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11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는 이보다 빠릅니다. 유권자 등록은 10월 13일까지, 우편 투표 신청은 10월 27일까지 해야 합니다. 선거 전날인 11월 2일 오후 3시까지는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서 직접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의 주요 선거에서는 캐티 호컬 민주당 주지사가 공화당의 브루스 브레이크먼 후보와 주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맨해튼 로어 맨해튼과 차이나타운 일부 등이 포함된 뉴욕주 상원 27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그레이스리 후보와 공화당의 제이슨 무릴로 후보 등이 맞붙습니다. 그레이스리 의원은 현재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오클랜드 가든, 프레시 메도 등을 포함하는 뉴욕주 하원 25 선거구에서는 한인 공화당 후보 케네스 백과 민주당 현역 의원 닐리 로직이 경쟁합니다. 또 머레이힐과 화이트스톤 등을 포함하는 뉴욕주 하원 40 선거구에서는 론킴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뉴저지에서도 주요 연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현역 코리 부커 의원과 공화당 저스틴 머피 후보 등이 경쟁합니다. 버겐 카운티를 포함하는 연방 하원 5선거구에서는 현역 조시가 타이머 의원과 공화당의 숀 키레인 후보가 맞붙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 시장인 한인 폴킴과 스테파니 장 후보가 경쟁합니다.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선거에도 한인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조기 투표 장소와 투표 시간을 각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elections.ny.gov, 뉴저지는 vote.ny.gov에서 유권자 등록 상태와 투표 장소, 조기 투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런 맘다니 뉴욕시장이 미국의 한 반전 평화단체로부터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이란 로비단체와 공동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청 측은 맘다니 시장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주 평화행동기금 PAFNYS는 오늘 10월 5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과 미주이란인 협의회 NIAC의 윌리엄 슬론 코핀 주니어 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체 측은 맘단이 시장이 팔레스타인 인권 지원 등 평화운동에 기여한 점을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수상자로 선정된 NIAC를 둘러싸고 정계와 시민사회에서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NIAC는 표면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 외교 및 평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란 정권과의 연계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0년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법무부에 NIAC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 FARA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NIAC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을 상대로 의회 승인 없는 불법 전쟁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뉴욕시청 대변인은 맘다니 시장이 이번 시상식 행사에 불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맘다니 행정부는 지난 7월 국제관계 담당 커미셔너가 주 유엔이란 대사와의 면담을 추진하다 미 국무부의 제지로 무산되는 등 이란 관련 행보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어 이번 공동수상 논란에 더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NIAC 측은 자산은 이란 정부나 그 어떤 정부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독립적인 민간단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연방정부에 주요포어지능 SI 태스크포스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기업들이 한데 모여 미국인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확인한 역사적인 SI 백악관 협약에 이어 나는 SI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즉 SI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바꿔 부르는 말로 그는 최근 AI 명칭을 SI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슈퍼지능 태스크포스는 산업혁명이나 인터넷보다 더 클 것으로 평가받는 SI 분야에서 미국이 선두를 지속하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게 되면 모든 미국인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SI 태스크포스는 연방정부가 소비자와 공익단체, 종교단체, 핵심 인프라 제공업체, SI 기업 등과 연방정부의 협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태스크포스는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과 앤드류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최고 기술 책임자인 에밀 마이클 연구공학 담당 차관, 스캇 쿠퍼 인사관리국장이 이끌며 자신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클레이턴 국장을 AI 관련 정책 등을 총괄하는 AI 차르로 임명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클레이턴 국장을 AI 차르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레이턴 국장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선두에 서지 못할 때 그 위험은 크다며 선두에 서지 못하면 적대국으로부터 발생하는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가중한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마지막 금메달을 장식한 23세 이하 축구 남자 대표 선수들이 자신들이 누릴 병역 특례와 관련한 상식 밖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놓고 메달, 우승 트로피는 생각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선수의 경솔한 발언. 훈련소 근처에도 안 가본 선수가 우승 직후에 전영모를 버젓이 자신의 SNS에 올린 행위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프로 선수의 병역 특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국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현역 복무 대신에 예술 체육 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보충역 제도인 예술 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체육 분야 선수 중에서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이 제도에 따라서 3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복무 기간 중에 총 544시간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대를 안 가고 자신의 운동 특기를 활용해서 봉사 시간을 채우면 사실상 면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메달에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가 손꼽을 정도라는 데 있습니다. 분단 국가의 특성상 한국 국민은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우리처럼 선수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땄다고 병역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나라는 전 세계 대만과 이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슈퍼히어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재개봉을 통해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되찾았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4일 미 영화 데이터 사이트 더 넘버스에 따르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누적 매출 29억 2,550만 달러를 기록해 기존 1위였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를 제치고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아바타의 누적 흥행 수입은 29억 2,370만 달러로 두 영화의 매출 격차는 200만 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북미 지역에서 약 8억 9,460만 달러, 북미 이외 지역에서 20억 3,09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번 흥행 순위 역전은 마블이 신작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올 연말 개봉을 앞두고 기대감을 고조시키려고 단행한 전 세계 재개봉의 영향입니다. 이번 재상영으로 거둬들인 영화표 수입만 1억 2,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연예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앙코르라는 제목으로 극장에 걸린 이 영화에는 기존 상영분에 더해 부록 영상 등 일부 추가 영상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지난 2019년 첫선을 보일 당시까지 10년간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아바타의 기록을 깨고 최고 흥행작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바타가 후속작 개봉을 앞둔 2021년 재상영을 선택하면서 다시 순위가 뒤바뀌었다가 이번에 5년 만에 재역전한 것입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3위 작품은 최근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가 차지했고 이어 아바타 물의 길, 타이타닉, 스타워즈 에피소드 7, 깨어난 포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너자 2,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주토피아 2 등입니다. 디즈니는 역대 박스오피스 최상위 10편 중 총 7편을 보유 중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아바타는 모두 디즈니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영화입니다. 아바타는 원래 20세기 폭스사가 배급한 작품이지만 디즈니는 지난 2019년 이 회사를 인수해 영화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재개봉과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의 흥행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프랜차이즈 영화 38편의 전체 누적 수익은 350억 7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뉴입니다. 오늘은 치솟는 디젤 유가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 트럭 운송기사들의 힘겨운 현실과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다룬 뉴욕타임즈 기사. Original title, Truckers are just trying to hang on when a fill-up tops $1,000. 주유비가 $1,000를 넘어서자 트럭 운전사들은 그저 버텨내려 애쓰고 있다. 제목의 기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미국 물류의 혈관 역할을 하는 트럭 운송업계의 위기와 이것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디젤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대형 트럭의 기름통을 한 번 가득 채우는 비용이 무려 $1,0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개별 트럭 운전사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When Sean Howarth started his independent trucking business last year, he made sure to reserve 1 week a month for his family, a girlfriend and her 2 children, at home in Miami between 3 weeks on the road. Sean Howarth 씨는 지난해 개인 트럭 운송 사업을 시작하면서 3주 동안 운송일을 하고 나면 한 달에 일주일은 마이애미 집에서 여자친구와 그녀의 두 아이와 함께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Then came the war in Iran, which sent the price of diesel fuel skyrocketing and turned a fill-up into an $1,000 a tank ordeal. 그런데 이란 전쟁이 발생하면서 디젤 연료 가격이 치솟았고 트럭에 한 번 기름을 가득 채우는 데만 $1,000가 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Fill up,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울 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ordeal은 고역과 같은 매우 힘든 경험을 말합니다. For now, the only way to make ends meet, Mr. Howarth said, is to get on the road and stay there. 하워스 씨는 당장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속 운송일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ke ends meet, 수입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다, 겨우 먹고 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빠듯하게 산다는 의미로 scrape by 또는 get by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just trying to hang on, he said. 그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Hang on, 어려운 상황을 버티다, 견디다 라는 의미인데요. Hold tight 또는 tough it out 이란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젤 유가가 치솟으면서 개인 사업자인 자영 트럭 운전사, owner operators들이 받는 타격은 가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정체된 운임료와 각종 지출 상승 속에서 운전자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네요. Independent truckers already dealing with stagnant freight rates, rising expenses, and wafer-thin profit margins are doing all they can to stay afloat. 이미 정체된 운송료와 늘어나는 비용, 그리고 거의 남지 않는 이윤에 시달리고 있는 개인 트럭 운송업자들은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Independent truckers, 개인 트럭 운송업자, 독립 운송업자란 의미고요. Stagnant freight rates는 오르지 않고 제자리인 화물 운송료란 뜻인데 stagnant는 정체된, 제자리란 의미로 static이나 standstill이란 단어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편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Reverberate, 원래는 소리가 울려 퍼지다 라는 뜻인데요. 기사에서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집안 생활비와 집세, 식료품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애틀란타에 사는 40세 하먼 씨가 말했습니다. Trickle down,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기름값 인상이 결국 일반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000달러가 넘어가는 주유비 영수증을 안고 도로 위에서 밤을 지새우는 미국 트럭 운전사들의 이야기. 디젤 유가의 급등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의 파급 효과. 그리고 생계의 기로에 선 트럭 기사들의 현실은 오늘날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루속히 경제적 안정으로 주유비가 떨어졌으면 하고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7시 모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다채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4: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브랜스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10만이 장석 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5: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나 아무래도 ADHD 같아. 이런 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ADHD는 과연 어떤 질환인지, 성인 ADHD는 아동 ADHD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 엘니뇨 때문에 식품 가격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들리는데 엘니뇨가 무엇인지, 왜 엘니뇨 때문에 식품 가격이 오르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대단히 높은 질환이죠. 바로 ADHD입니다. 그런데 ADHD에도 성인 ADHD가 있고요. 아동 ADHD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나 요즘 아이고 자꾸 그냥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 성인 ADHD 아니야? 혹은 일할 때 집중이 너무 안 돼. 나 혹시 병원 진료 받아봐야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ADHD라고 하면은 보통 교실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산만한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성인기에도 ADHD 증상으로 일상과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인 ADHD가 아동기의 ADHD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혹시 내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HD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파악해 볼게요. ADHD는 주의 집중과 행동 조절에 관여하는 뇌의 기능, 특히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전두엽 기능의 차이와 관련된 신경 발달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나 정신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요. 뇌의 실행 기능과 관련해 의학적인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고 어릴 때는 멀쩡했는데 성인이 돼서 갑자기 ADHD가 생겼어. 이런 건데요. 의학적 진단 기준인 DSM-5에 따르면요. 성인 ADHD는 성인이 돼서 갑자기 새롭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아동기인 12세 이전에 시작된 ADHD가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거나 완치되지 않은 채 성인기까지 이어진 경우가 바로 성인 ADHD입니다. 연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요. 아동기에 ADHD를 가졌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성인이 돼서도 증상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계속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의 통제 또 보호 아래서 지내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모든 일, 시간, 정서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증상이 그때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ADHD와 성인의 ADHD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ADHD는 크게 두 가지, 과잉 행동 그리고 산만함으로 눈에 잘 띕니다.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갑자기 끊고 자신의 말을 쑥 끼어든다거나 몸을 계속 움직이는 식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반면에 성인이 되면 뇌가 성숙해지면서 몸을 크게 움직이는 과잉 행동은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내면의 안절부절 못함이나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성인 ADHD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지정의 어려움입니다.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중요하거나 복잡한 일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임박해서야 급하게 당황하면서 처리하곤 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주의력 유지 그리고 정리정돈의 부족입니다. 업무나 대화 중에 쉽게 딴 생각에 빠진다거나 열쇠, 지갑, 서류 이런 물건들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 충동성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욱하는 마음에 말을 내뱉거나 충동 구매를 한다거나 운전 중에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 ADHD는 겉으로 드러나는 과격한 행동보다는 일상 속에서 만성적인 미루기, 정리의 어려움, 집중의 어려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성인 ADHD가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성인 ADHD 자가보고 증상 척도에 담긴 일부 항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스스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일에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마무리를 못해서 힘들었던 적이 자주 있다. 두 번째,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할 때 순서대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차질을 빚은 적이 자주 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시작을 미루거나 피하려고 한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할 때 손발을 만지작거리거나 몸을 꼬는 편이다. 마지막입니다.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계속 움직여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지금 말씀드린 항목 중에 여러 개가 자주 또는 매우 자주에 해당이 된다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자가진단표를 인터넷이나 SNS 이런 데서 찾아보시고 아이고 나 완전 ADHD네 하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별검사는요, 말 그대로 가능성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절대로 진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려가 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현대인들이 겪는 수면 부족이라든가 만성 피로, 우울증, 불안장애 혹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 역시 성인 ADHD와 거의 유사한 증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유사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가능성까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감별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오는 분들 상당수가 ADHD가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가진단만으로 단정을 짓는다거나 임의로 약을 구입해서 복용하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인 ADHD 진단은요, 단 한 번의 피검사, 뇌스캔 이런 것으로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자세한 임상 면담이 가장 기본입니다. 어린 시절의 행동 양상, 학창 시절의 생활 모습, 또 현재 일상과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폭넓게 살펴보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요, 종합 심리 검사나 주의 집중력 검사 등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이 확정이 되면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에는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중추신경자극제, 아토목세틴 같은 비자극제가 사용이 된다고 해요. 임상연구에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상당수가 집중력 그리고 충동조절 등에서 이 약물로 증상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약의 종류와 용량은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시간을 나눠 쓰는 방법, 메모하는 습관, 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시작하는 기술 같은 생활의 구조를 만드는 인지행동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인 ADHD는 적절한 치료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일상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인 ADH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집중을 못하는 게으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혹시 스스로나 주변 사람이 지속적인 집중력 저하, 일상관리의 어려움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럴 때는요,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타지스타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 프로축구 2부 리그 소속 CD 엘덴스의 지분을 전격 인수하며 스포츠 비즈니스 제국의 거대한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라리가 하이프모션 소속의 CD 엘덴스는 10월 2일 메시가 구단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공식 합의했으며 현재 스페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최종 행정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기존 엘덴스의 최대 주주였던 콜롬비아 투자그룹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엘덴스는 1921년 창단되어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구단이지만 2022-2023 시즌 59년 만에 2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 최근 성적 부진으로 19위 강등권까지 추락하며 감독을 경질하는 등 심각한 경영 전력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는 메시의 축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서 중대한 구조적 변곡점을 형성합니다. 메시는 지난 4월 카탈루냐 영구의 5부 세미 프로 구단인 유이 코르네아를 인수한 바 있으나 유럽 정규 프로리그 구단의 경영권을 온전히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 축구 생태계의 허리인 스페인 2부 무대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입니다. 특히 세계 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점은 스페인 2부 무대에서 재현되는 장외 매호 대전입니다. 메시의 영원한 라이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SMC 그룹 컨소시엄을 통해 같은 2부 리그 소속인 UD 알메이아의 지분 25%를 확보하며 공동 구단주로 합류했습니다. 발롱도르를 양분하며 시대를 풍미했던 두 전설이 이제는 필드가 아닌 구단주 기빈실에서 1부 리그 승격을 놓고 자본과 경연 전략의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주 엘다에서 불어온 이런 비즈니스 돌풍만큼이나 가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무대는 바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입니다. 장장 162경기에 달하는 정규 시즌 대장정을 통과한 정예 부대만이 밟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자 10월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승자 독식의 서바이벌 드라마입니다. 단판 승부에 익숙한 스포츠 팬들에게 메이저리그의 가을 야구는 다소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는 정교하게 설계된 피라미드형 계단식 토너먼트입니다. 메이저리그 총 30개 구단 중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서 각각 6개 팀씩 총 12개 팀만이 가을 야구 초대장을 거머쥡니다.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는 각각 동부, 중부, 서부의 3개 지구로 나뉩니다. 3개 지구 우승팀 중 승률 최상위 두 팀은 1번과 2번 시드를 받아 포스트 시즌 1라운드를 건너뛰는 혜택을 얻고 2라운드인 디비전 시리즈로 바로 직행합니다. 반면 지구 우승팀 중 승률 3위 팀은 3번 시드로 지구 우승에 실패한 팀들 중 승률 순으로 4, 5, 6번 시드를 부여받은 와일드카드 3총사와 함께 가혹한 1라운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러야 합니다. 대진은 3번 시드는 6번 시드와 4번 시드는 5번 시드와의 맞대결로 이루어집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3전 2선승제의 압축적인 초단기전입니다. 최대 3경기가 4일 동안 전경기 상위 시드팀의 홈구장에서 연속으로 개최됩니다. 하위 시드팀은 적지의 일방적인 응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양팀은 1선발과 2선발 에이스 투수를 아낌없이 투입하며 위기가 닥치면 정규 시즌 마무리 투수를 6회나 7회에 조기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치게 됩니다. 한 번의 불펜 투수 교체 실패가 162경기의 땀방울을 4일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잔인한 엘리미네이션 승부처입니다. 와일드카드라는 이런 살얼음판을 뚫고 살아남은 승자들은 2라운드인 디비전 시리즈에 진입해 안방에서 체력을 비축하던 1번, 2번 시드 최강팀들과 격돌합니다. 경기 방식은 오전 3선 승제로 확대됩니다. 대진표는 1번 시드는 상대적으로 약팀인 4번 시드와 5번 시드의 승자와 맞붙고 2번 시드는 3번 시드와 6번 시드의 승자와 대결합니다. 경기 장소 또한 1, 2차전과 최종 5차전은 상위 시드 팀에서 3차전과 4차전은 하위 시드 홈에서 열립니다. 닷새 가까이 경기를 치르지 않고 기다린 1번, 2번 시드 팀들은 타격 타이밍을 조율하는데 애를 먹는 이른바 바이위크의 덫에 빠집니다. 반면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극적으로 통과한 팀들은 승리의 모멘텀을 타고 기세를 올립니다. 반면 하위 시드는 이미 원투펀치를 소진한 상태이므로 3선발과 4선발이 버텨주는 선발진의 깊이와 불펜의 질적 수준이 시리즈의 명운을 가르게 됩니다. 디비전 시리즈의 관문을 통과한 각 리그의 최후 두 팀은 양대 리그의 패권을 놓고 펼쳐지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격돌합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각 리그의 우승 깃발인 패넌트를 품에 안고 마지막 관문인 월드 시리즈 티켓을 획득합니다. 챔피언십 시리즈부터는 진정한 야구의 정면 승부라고 불리는 7전 4선 승제로 전환됩니다. 경기 편성은 정규 시즌 성적이 우수한 상위 시드팀이 1, 2차전과 6, 7차전을 안방에서 치르고 하위 시드팀은 중간 3, 4, 5차전을 홈에서 맞이합니다. 7경기를 치르는 장기전에서는 더 이상 깜짝 스타나 단기전의 운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최소 4명의 선발 투수가 로테이션을 완벽히 소화해야 하며 좌우 스페셜리스트와 세럼맨으로 촘촘히 엮인 불펜진, 대타와 대주자를 막라는 벤치의 뎁스, 그리고 전력분석팀의 고도화된 사이버매트릭스 데이터 분석 능력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해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는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야구의 제왕전 월드 시리즈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과 내셔널 리그 챔피언이 단 하나의 커미셔너스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마지막 혈투를 벌입니다. 월드 시리즈 역시 챔피언십 시리즈와 동일한 7전 4선 승제. 공 하나, 타석 하나의 천문학적인 구단 가치와 선수들의 야구 인생 전체가 걸리는 극한의 전쟁터입니다. 번트와 도루로 1점을 쥐어짜는 스몰볼부터 담장을 넘기는 빅볼까지 현대야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전술이 그라운드 위에 집대성됩니다. 올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1차전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입니다.
0: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엄마, 별일 없죠?
5: 너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뉴스나 기상예보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 하지만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 늘 헷갈리는 기후 이슈, 바로 엘니뇨인데요. 올해는 엘니뇨 때문에 장마가 길어진다, 엘니뇨 영향으로 밥상 물가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엘니뇨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따뜻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바닷물 온도가 몇 도 올라간 것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가뭄, 폭우,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가격, 설탕 가격까지 흔들어 놓는 걸까요? 오늘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엘니뇨의 발생 원리부터 쌍둥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라니냐와의 차이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태평양을 하나의 거대한 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태평양 위에는 동쪽, 그러니까 남미에서 서쪽 방향, 동남아시아와 호주 방향으로 강하게 부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선풍기를 틀어서 욕조 수면의 따뜻한 물을 한쪽으로 미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이 바람 때문에 평소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동남아시아 쪽에 모여 있고요, 남미 해안 쪽은 깊은 바닷속에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비교적 시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구 기후의 원인으로 해서 이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바람이 약해지다 보니까 동남아, 그러니까 서쪽으로 밀려가던 따뜻한 바닷물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남미, 그러니까 동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동태평양, 즉 남미 앞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진 상태가 여러 달에 걸쳐 이어지는 현상을 바로 엘니뇨라고 합니다. 참고로 엘니뇨라는 이름은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또는 아기 예수를 뜻합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 페루 어부들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기를 겪을 때 붙인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니냐는 또 무엇일까요?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엘니뇨와 반대되는 현상이죠. 무역풍이 평소보다 더 강해져서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더 세게 밀어내고요, 남미 쪽에서는 차가운 바닷물이 더 많이 올라와서 바다가 평소보다 차가워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적도 태평양 바닷물이 평소보다 따뜻해지면 엘니뇨, 차가워지면 라니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닷물의 수온 변화가 단순히 바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다의 온도가 변하면은요, 바다 위 공기의 흐름,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상 전선이 완전히 뒤엉키게 됩니다.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은 평소에 비가 많이 오던 동남아시아나 호주, 인도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가뭄이 오기 쉽고요, 반대로 평소에 건조하던 남미 해안이나 미 남부 지역은 비가 평소보다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부분은 농산물 가격입니다. 이것을 애그리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애그리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지구 반대편 바닷물 온도가 올라왔는데, 아니 왜 우리 집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걸까요? 첫째, 커피와 설탕 가격 때문입니다. 원두 생산량이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같은 곳에서 가뭄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 주 생산지죠, 인도나 태국에 가뭄이나 이상 기후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곡물과 축산물 가격입니다. 옥수수나 밀, 콩 같은 주요 곡물의 생산량이 기후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요, 빵이나 과자 가격이 오르고요, 가축의 사료 가격이 뛰면서 결국은 육류와 낙농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일어난 수온의 변화가 전 세계 유통망을 타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카페라테 한 잔, 장 볼 때 집어드는 장바구니 물가로 직결되는 셈이죠. 최근에는 강한 엘니뇨, 이른바 슈퍼 엘니뇨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후 주기와 지구의 온난화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한번 나타날 때 그 강도가 더 커지고요. 예측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엘니뇨 현상, 또 그것이 날씨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조금만 달라져도 지구 반대편의 날씨, 그리고 우리의 식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새삼 느껴집니다. 자연의 균형이 흔들릴 때 일상으로 돌아오는 영향을 보면서 기후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녀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하니까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4: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3: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4: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3: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4: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3: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5: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관상 이즈 사이언스,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것 같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말일까요? 이런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얼굴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각심리학을 연구하는 한림대 심리학과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3: 오, 파이팅이 좋으시네요.
4: 원래 텐션업을 해야지 또 이렇게 잡지사 나왔는데 또 이렇게 예, 예. 즐겁게 놀라서
3: 잡지사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텐션이어서
4: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3: 깜짝 놀랐습니다.
4: 예, 중화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보기와 달리 텐션이 높기 때문에
3: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연휴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이
4: 아주 좋습니다. 예.
3: 아, 기대됩니다. 우리는 왜 얼굴에 혹할까라는 책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3: 그래서 교수님, 얼굴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지금 하시는지, 또 지각 심리학은 이제 좀 생소해서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 네, 지각 심리학 좀 생소하시죠?
3: 네.
4: 제가 심리학 30년 외길 인생을 살았는데 대부분의 인생이 제 전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보냈습니다.
3: 아, 30년 중에 대부분을.
4: 네, 네, 지각 심리학이 사실은 이게 심리학의 원류이기도 한데.
3: 아, 그래요?
4: 네, 이게 워낙 심리학의 족보가 있는 학문입니다.
3: 네.
4: 1879년에 심리학의 아버지 빌헬름 분트가 라이프치히 대학에 그래서 이제

0: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1: 아, 얼굴 안에요?
0: 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정보들을 주고받는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지금 이 순간에도
1: 저한테서 뭐 무슨 정보를 얻으셨나요?
0: 근데 뭐 가장 기본적인 네. 정보는 남성이다. 동양인이다.
1: 그 정도 동양인이다.
0: 그럼 뭐 연령 20대다.
1: 뭐 이런 소통 잘 되네.
0: 아, 그럼요. 예. 그다음에 뭐 지금 웃고 계시는데 진짜 네. 웃음인가 가짜 웃음인가 그래서 내면은
1: 좀 창피하다 이거는.
0: 아, 뭐 예. 이제 그런 것부터 그래서 네.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이제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 방식이에요. 언어도 있지만 사실 말 어렵잖아요.
1: 말 어렵죠. 예.
0: 저는 저희 와이프가 뭐를 이제 이거 먹을래 했을 때 좋쿠라는 말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아하.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1: 3년 동안.
0: 네, 그러니까 예. 대화를 많이 해도 사람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얼굴로 소통하는 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전 이 얼굴로 소통하는 방식,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소통이 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비언어적 소통 중에서도 이제 얼굴을 보면서 네. 얻는 정보들, 소통 네.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어떤 인상을 또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그럼 제가 지금 교수님을 보고 실제로 인상이 참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그럼 이것도 지각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0: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인상이 좋다고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굉장히 뭐 폭력적이라든가 신경질적이라든가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없고 뭐 나한테 대해서 해를 끼칠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인상이 좋다.
1: 네, 경계할 필요가 없는 상황. 네네. 사람. 예.
0: 첫인상의 가장 큰 목적이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경계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상이 좋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2주에 걸쳐서 최훈 교수님과 저희가 얼굴과 심리학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일종의 믿음처럼 돼버린 것 같고 우리가 실제로도 누군가의 얼굴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똘똘할 것 같다. 굉장히 야무질 것 같다. 그렇죠. 뭐 덤벙댈 것 같다.
0: 네.
1: 이런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지능까지도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이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0: 네. 네.
1: 어느 정도로 기냐에 따라 아, 네. 편하게 하시죠.
0: 뭐 알아서 예. 잘.
1: 예예예. 예.
0: 우선은 이제 오해하실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관상은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 관상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 아, 그렇죠.
0: 왜냐하면 네. 이제 심리학이 요즘 현대 심리학으로 가면서 네.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관상은 이제 뭐 그분들이 하시는 네. 뭐 이렇게 진실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쪽에 많이 다루지 않고요.
1: 네.
0: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워낙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프로이트 있잖아요. 아, 정신분석학. 예. 정신분석학도 현대 심리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무의식이라든가 네. 뭐 그런 뭐 리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1: 아.
0: 그만큼 이제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건 아니고
1: 좀 더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0: 네, 심리학적으로 예. 이제 우리는 얼굴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긴 하지만 관상이란 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관상이라든가 점술이라든가 뭐 요런 이제 이 초자연적인 요런 예. 현상
1: 골상학 이런 거.
0: 네. 네. 뭐 골상학은 뭐 그쵸.
1: 좀 근거가 있지만
0: 예. 뭐 있기는 있죠. 그거는 좀 약간 과학적인 근거가 있긴 한데 조금 다르지만.
1: 아, 예.
0: 근데 아무튼 여기 그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이 보통 설명을 할 때는 네. 포러 효과하고 가용성 효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1: 포러요?
0: 예, 네, 포러 효과.
1: 사람 이름인가요?
0: 예, 뭐 사람 이름을 한 건데 예. 포로 효과는 어떤 거냐면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성격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데
1: 네.
0: 아 이거 너 이런 성격인 것 같아 라고 말해주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네.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우리 편집장님은 네. 그 보통 때는 사람들과 잘 지내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1: 예.
0: 맞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느 누구가 아니겠어요.
1: 아
0: 대부분 비슷한데 아, 이거를 이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 내가 뭐 점을 볼게 라든가 자 얼굴 좀 보자 생년월일 며칠 며칠이야 하고 아 이런 사람이구만
1: 그랬을
0: 하면은
1: 때는 굉장히
0: 아, 내 말 내 일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포로 현상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 이제 가용성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예. 머릿속에 잘 생각이 나는 게 실제로 더 잘 생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예를 들어주시면
0: 예를 들면 네. 그 뭐가 있을까요? 그 좀 나쁜 얘기지만
1: 네,
0: 집안일을 하잖아요.
1: 네, 집안일을 해요.
0: 결혼하셨?
1: 아, 미혼입니다.
0: 네, 근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가사 업무를 네, 나누잖아요.
1: 치고.
0: 네, 50%를 네. 딱 나눠도 네. 서로 불만이 많습니다.

0: 내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1: 내가 미치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왜냐하면 네. 똑같이 객관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눠도 네. 내가 가사 일을 하는 건 생각이 잘 나잖아요. 내 와이프가 하는 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1: 아~
0: 그럼 내가 한 70% 정도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아, 내가 설거지 한 거부터 생각을 하고.
0: 그죠. 그러니까 내가 70% 아~ 하고 와이프는 좀밖에 안 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용성 편향이에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솔직히 점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네. 뭐 진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사기꾼이 있다 치면 네. 막 10개를 던져요. 네. 어,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 무슨 뭐 그래 옆집에 버드나무 있지 않냐? 뭐 막 이렇게 하다가 9개를 틀렸는데 하나가 딱 맞아요.
1: 어, 그럼 소름 돋아.
0: 어, 소름 돋아. 어, 그러면서 백발백중이 되는 거야. 9개는 잊어버리고 아~ 하나가 너무 놀라니까
1: 강렬해서
0: 저거 어떻게 알았지? 이래갖고 머릿속에 딱 박히면 네. 그게 생각이 잘 나니까 네. 어, 백발백중 쪽집게야.
1: 그게 포로 효과와 가용성 편향의 콜라보네요.
0: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다라고 네. 심리학에서는 설명을 하긴 합니다.
1: 예.
0: 그런데 저희 심리학에서는 보통 그래서 관상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네. 요즘은 관상 이제 사이언스를 볼 때마다 이제 뭐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냐면 네. 왜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성격을 개스하려고 할까?
1: 그렇죠. 얼굴과 성격이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0: 그러니까요.
1: 어, 예.
0: 사실 이제 가끔가다 얼굴 보고 착하게 생겼네는 솔직히 뭐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1: 데이터가 대충 맞는 것 같은데요.
0: 근데 예, 예, 어떤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성실하게 생겼어.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1: 성실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진짜.
0: 아, 그렇죠.
1: 그 저 사람 진짜 성실하게
0: 뭔가
1: 생긴다.
0: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1: 있어요, 있어요. 예.
0: 그래서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성격을 맞추려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을 때 예. 저희가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예. 뇌가 게을러서 그렇다.
1: 뇌가 게을러서? 예. 무슨 의미죠?
0: 예. 그 우리 뇌가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인지적 구두쇠.
1: 인지적 구두쇠? 네.
0: 아...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일을 잘하는 기관이긴 한데 네. 너무 예, 할 일이 많아요.
1: 아, 할 일이 많아요.
0: 그래서 예. 맨날 피곤해해요.
1: 예, 그렇죠.
0: 그러니까 얘가 웬만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싶어합니다.
1: 아, 예.
0: 그래서 뭐든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얘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예. 조금은 떼어놓고 좀 될 수 있으면 쉬운 길로 가려고.
1: 대충 얼굴 정도만 보고 네. 성격까지 파악을 하려고 한다?
0: 너무 좋잖아요.
1: 아, 또 쉽긴 쉽죠.
0: 그러니까요.
1: 아~
0: 10년 대화를 해도 서로 상대방을 모르는데 얼굴 보고 찍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1: 아~
0: 다 좋기는 한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하나는
1: 어, 네.
0: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깨친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너무 정확률이 낮으면 진화 역사에서 퇴화되게 되어 있어요.
1: 아, 얼굴만 보고 성격을 판단했는데 그게 틀려서
0: 네.
1: 나한테 손해가 오고 이랬으면
0: 그럼요.
1: 그
0: 당연히,
1: 습관을 버렸겠죠.
0: 그렇죠.
1: 어,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네. 아직까지 그게 살아남는다는 건
1: 그러니까 맞았다는 거지.
0: 약간 좀 어느 정도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네, 네.
0: 실제로 thin slicing이라고 하는 뭐 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단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찰나의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1: 네.
0: 거기서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네. 시각 정보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1: 네.
0: 뭐 일기예보를 말하고 있는 모습 네.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1: 소리는 없이
0: 영상만 보여주고
1: 네.
0: 얘 성격 맞춰봐라.
1: 어, 예.
0: 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럼 정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예. 그 중에 하나의 좀 예상되는 설명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예요.
1: 예.
0: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0: 이게 아마 교육학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으면 네. 내가 그 기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
1: 아.
0: 뭐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착한데 시,
1: 네.
0: 뭐, 아니, 실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
1: 예.
0: 제가 되게 착한데 생긴 게 우락부락하게 생기면
1: 네.
0: 원래는 착한 애가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제 얼굴을 보고서 어, 쟤 좀 세게
1: 생길 것 같아.
0: 네, 좀 조심하자 막 어. 이럴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절로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나 이제 자고 있었는데 누가 야 이럴 때 아 왜 막 하고서 스스로도 아 너무 센나
1: 어.
0: 막 이랬는데 주변이 조용해
1: 어.
0: 아 이래도 되는구나
1: 네 기대에 부응했구나
0: 아 그러면서
1: 예, 예, 예.
0: 무의식적으로 아 이렇게 행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1: 아.
0: 실제 성격이 더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1: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말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0: 네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어쨌건 생각보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추는 게
1: 꽤나 정확하다.
0: 아주 무시할 정도로 틀리지는 않는다.
1: 어.
0: 그러니까 살아남았던 거고.
1: 그러네.
0: 특히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네네네. 그다음에 얼마나 똑똑한지 네. 요거는 생각보다 잘 맞춘다고 그래요.
1: 어, 교수님 외향적이죠. 무조건 외향적이죠.
0: 아주 내향적이라. 저도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타협하는 이제
1: 아, 그래요?
0: 충전하는
1: 어, 외향적인 타입인데.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뭐 그래서 어,
1: 아 그거는 정확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0: 네.
1: 외향성 내향성. 네. 아 그렇군요.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첫인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흔히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
0: 네.
1: 혹은 뭐 사랑에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 3초. 이런 표현도 들어봤는데
0: 네.
1: 이거 뭐 일리 있는 말입니까?
0: 네. 그 일리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실제로는 그것도 안 걸립니다.
1: 3초도 깁니까?
0: 3초 너무 길어요.
1: 어느 정도 걸리나요?
0: 0.1초.
1: 첫인상 판단하는데? 네. 아 0.1초?
0: 0.1초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연구가 꽤 많이 있어요. 네.
1: 어...
0: 실험은 어떤 식이냐면 사진을 딱 0.1초만 보여주고 예. 딱 가리는 경우
1: 어, 예.
0: 네? 성격 검사 한번 얘가 어떤 앤거 같냐
1: 예.
0: 성격을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고
1: 예.
0: 그다음에 무제한적으로 사진을 보여주고
1: 네.
0: 판단해 보라라고 하면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1: 아 0.1초만 본 것이랑 네. 비교해도
0: 네, 뭐 정확률을 떠나서 오. 그냥 걔네 둘은 굉장히 상관이 높아요. 그러니까 0.1초만 봐도
1: 네.
0: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충 어떠한 인상이다라는 건
1: 결정이
0: 빨리
1: 된다.
0: 결정이 오.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첫 인상을 갖고 있는 목표가
1: 네.
0: 빨리 내가 이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지 그렇죠, 아닌지를 어. 알아야 되는데 네. 3초면
1: 아 잡아먹죠. 네, 공격성 네. 있는 사람이면
0: 그쵸.
1: 이미 뭐 어떻게
0: 자기가 하죠? 와서 나한테 칼을 찍어도 남을 충분한 아, 시간이죠.
1: 더 빨랐어야 되네. 네.
0: 그래서 실제로 뇌각 보시는 분은 0.1초도 길다. 0.017초.
1: 오.
0: 그럼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1: 편도체요.
0: 네, 편도체는 대뇌피질 가기 전에 있는 애.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1: 네.
0: 이거 굉장히 빠르게 공포에 관한 정서, 그러니까 보통 정서 중추라고 말을 하는데
1: 네.
0: 정서 중에서도 공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애거든요.
1: 아...
0: 그럼 이제 얘가 딱 보고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애면
1: 그렇지.
0: 0.017초 만에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017초요?
0: 네, 그러니까 어... 0.017초.
1: 어...
0: 네, 0.1초보다도 짧은 거죠.
1: 예, 예.
0: 순식간에.
1: 예.
0: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첫인상이냐라고 말하면 뭐 이제 논란이 있지만
1: 이거 쪼라 말아를 그 시간에 네. 판단하는 거죠.
0: 굉장히 어, 빨리 예. 해야 된다는 거죠.
1: 어... 어, 신기한데 그 과정이군요.
0: 네.
1: 예. 우리가 뭐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모두가 경험적으로도 많이들 공감을 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각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첫인상은 왜 중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0: 뭐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 뭐 예, 유리한 게 네. 워낙 많죠. 첫인상 좋으면.
0: 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1: 네.
0: 이러면 첫인상이 그 후속 그 입력되는 정보에 대한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걸 이제 심리학 중에서는 정박 효과를 이용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 배가 정박하다 할 때.
0: 네, 그 정박 효과.
1: 예.
0: 보통 이제 정박 효과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흥정할 때
1: 네.
0: 처음에 가격 부르는 사람 근처로 최종 협상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1: 어.
0: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1: 네.
0: 커피 얼마에 사실래요?
1: 네.
0: 천 원?
1: 천 원?
0: 이렇게 딱 하면
1: 네.
0: 제가 말하는 순간 천 원이라는 게 기준점이 되면서
1: 그렇죠.
0: 그럼 우리 편의점님이 아, 비싸요.
1: 아, 500개 해주세요. 500.
0: 500. 근데 네. 그래서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800까지는 해드릴게. 어, 하고 가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막 아무리 깎아도 네. 천 원에서부터 완전 터무니없이 깎아야지 못하는
1: 거예요.
0: 네. 그게 이제 정박 효과라는 건데요.
1: 네.
0: 이게 첫인상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1: 아, 첫인상이 그 기준이에요?
0: 그죠.
1: 아, 처음 효과.
0: 네.
1: 어.
0: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집이 세다라는 성향이 있는데 한 사람을 설명을 할 때
1: 네.
0: A는 똑똑하고 뭐 능력이 좋고 고집이 세
1: 네.
0: 이렇게 말하는 경우랑
1: 네.
0: 야 B는 어우 참 성격이 좀 나쁘고 네. 공격적이고 고집이 세 이렇게 딱 하면
1: 네.
0: 고집이 세다는 건 똑같은 정보인데
1: 그쵸.
0: 처음에 말한 애들은 똑똑하고 이런 애들 갖고 있는 약간 장인 정신을 고집스러워.
1: 그렇죠. 뚝심 뭐 이런 거.
0: 그럼 그다음 나쁜 애는 그냥 못돼 내가 갖고 있는 불통.
1: 그렇죠.
0: 예. 똑같은 것도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기
1: 아, 그렇죠.
0: 때문에
1: 예.
0: 첫인상이 강력한 겁니다.
1: 아 처음에 온 워딩이기 때문에 똑똑하다
0: 네.
1: 나쁘다가
0: 네, 처음에
1: 아, 그러네.
0: 걔네가 맥락을 형성해놓고 다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걸로 하는 거예요.
1: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
0: 네.
1: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0: 딱같이 오늘 보고 우리 편집장님 오늘 안경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1: 예, 예, 예.
0: 제가 평상시에 친절한 첫인상이면
1: 네.
0: 어우 저 사람 역시 나한테 좋은 말 해주네. 뭐 그러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막 되게 비꼬는 막 이런 사람이면
1: 예.
0: 안 어울리나?
1: 아.
0: 제가 또 오늘은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지? 뭐 막
1: 네.
0: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인상이 이제 기준이 돼서 어려운 거죠.
1: 그러면 교수님 첫인상은 너무 좋았는데
0: 네.
1: 알면 알수록 별로인 사람이 간혹 네.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리고 반대로 첫인상은 진짜 엉망이었는데 그냥 볼매라 그러나? 알수록
0: 네.
1: 좋은 사람
0: 네.
1: 있죠? 이 중에 더 큰 호감도를 주는 쪽은 어딜까요?
0: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심리학 쪽에 호감의 득실 효과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1: 호감의 득실 효과, 뭐 스포츠 같다.
0: 예. 약간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일단은 기준점이 먼저 딱 정해지면 그 기준점으로부터 더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 호감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별로 안 중요하고 내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처음 기준점이 중요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그 제가 와이프를 위해서 신혼 때 아침을 차려줬어요.
1: 신혼 때.
0: 그럼 이제 일 잘하라고 국도 끓이고 밥도 끓이고 이제 오찬을 해줬어.
1: 예.
0: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제가 바빠서 국 없이 밥이랑 반찬만 내줬어.
1: 예.
0: 그러면 마음이 변했어. 애정이 식었어.
1: 신혼이 결혼 생활의 첫인상이니까요.
0: 그렇죠? 네. 처음에 다 왔다가 조금 떨어지니까.
1: 그 최첫반상이 기준이 된 거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싫은데 반대로 저 굉장히 무심해서 아침을 전혀 안 챙겨주다가
1: 그렇죠.
0: 어느 날은 와이프가
1: 김한 봉지도 꺼내놨어 처음에.
0: 네. 김한 봉지도 안 꺼내고 안 먹든 말든 먹든 말든 다 쓰다가 갑자기 나갈 때 갑자기 에너지바를 주면서 갈 때 먹어.
1: 이러면, 대단한 것도 아니고
0: 에너지바를 주면서 먹어 이러면
1: 감동 감동.
0: 그래 저희가 그 표현을 잘못한 거지 실제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1: 그럼 뒤가 더 중요하네.
0: 그러니까요.
1: 이게 우상향 그래프인 게 더 중요하네.
0: 맞아요.
1: 아.
0: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쁜 게 더 좋다. 처음에 하면은 그 기준 맞추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좋다 했는데 뭐 약간 이제 이건 여담인데 제가 학부 때 이걸 배웠어요.
1: 예예.
0: 그래갖고 아 이거는 우리 키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팅과 미팅 나와서 실패한 이유는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다.
1: 예예예.
0: 라고 친구들이랑 같이 미팅에 나와서 이제 진상을 부렸어요.
1: 아니, 나쁜 남자가 된 거죠.
0: 나쁜 남자.
1: 예.
0: 그러고서 이제부터 잘해주는데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건 타임2가 형성되지 않더라.
1: 두 번째 기회가 없어.
0: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1: 처음에 나쁘게 시작해도 적당히 나빠야지.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진짜 별로면 기회도 없다.
0: 맞습니다. 그래갖고 호감의 득실 효과가 있어서 처음에 안 좋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좋은 첫인상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인상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내가 그 다음에 볼매는 정말 처음이랑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볼매라고 생각을 하지 어설프게 비슷하면 그냥 그 맥락에서 해석이 되니까 그냥 똑같이 나쁜 짓인 거예요.
1: 아, 그러네.
0: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첫인상을 좋게 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설사 내가 실수로라도 뭐, 전 좋은 첫인상을 못 남겼더라도 이걸 또 반전의 기회가 있다.
0: 네네.
1: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얼굴에 담긴 심리학. 아, 이게 좀 사람이 가진 인상을 심리학이랑 연결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한림대 최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뭐, 외모 지상주의 얘기하는 거, 예,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심리학의 눈으로 우리가 어디에 매력을 느끼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최훈 교수님과 함께 마저 못다한 이야기 해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번 셔터 내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K-POP, K-POP, 당신의 K-STAR, K-라디오.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요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그 민사고, 민족사관학교, 그리고 아이비리그, 옥스퍼드까지 나와서 다 버리고, 록밴드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4년 전에, 예, 세바시에 출연하셨고, 네. 록밴드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록밴드를 하시고, 오늘은 이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라는 이 책을 새로 내셔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자, 한국사를 통해 진짜 우리의 의미를 찾았다는 전범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5: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5: 잘 지내고 있습니다.
4: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랜만에 인사해 주십시오.
5: 반갑습니다. 저는 글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이고요. 원래는 소개하신 것처럼 전범선과 양반들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부터 양반들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을 버리고
4: 내려놓고 옛날엔 내가 좀 드러나고 싶었는데
5: 그렇죠. 옛날엔 제가 좀 앞에 나와 있었는데 양반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 여기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었네. 밴드 이름에서는 뺐다가 이거를 여기다 옮겨놓네요.
5: 아, 네. 그거는 출판사 대표님이.
4: 자, 한국사 테라피라는 되게 뭐랄까 특별한 좀 낯선 이름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테라피는 치료란 뜻 아닌가요?
5: 그렇죠.
4: 뭘 어떻게 치료한다는 뜻이죠?
5: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공부하면서 공부할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역사를 공부했던 이유는 왜 내가 군대 가야 되지? 이거에 대한 좀 어렸을 때부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4: 우리 근현대사가 관련이 돼 있는 얘기니까.
5: 그렇죠. 근데 그 왜 가야 되냐 하면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됐다.
4: 그렇지.
5: 왜 남북이 분단이 됐냐 하면은 뭐 6.25가 있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일제가 있었고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얘기 하면 역사를 공부할수록 계속 뭔가 좀 화병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4: 역사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치유받는 과정.
5: 돌이켜보니까 그런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4: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뭐가 답답하고 뭐가 병에 걸린 것 같고 화가 나고 왜 이러는 거죠?
5: 기본적으로 좀 저는 너무 갈라치기, 아하. 분열. 요새는 뭐 얼마 전까지는 뭐 헬조선 얘기 나올 때는 핵개인.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이미 뭐 나라가 분열이 됐고 분당이 됐고 그다음에 뭐 지방 뭐 그렇죠. 경상도냐 전라도냐 뭐 요새는 저희 세대는 또 젠더 간에 또 그렇죠. 어마어마한 세대 간에 갈라치기
4: 뭐 성별 간에 갈라치기는 뭐 오래됐고
5: 그렇죠. 요새는 거의 정신 분열 같이 개인의 정신도 막 분열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쪼개고 갈라지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오는 아픔이 있지 않나.
4: 근데 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공감돼요.
5: 그렇죠.
4: 네. 한국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막 들려.
5: 맞아요.
4: 그리고 막 분열의 모습들, 갈등의 모습들이 더 많이 떠올라.
5: 그렇죠. 이거를 뭔가 흥미롭게 누군가 어떤 인물이나 사건 흥미롭게 보다 보면은 뭔가 한쪽 다른 쪽이랑 싸워야 될 것 같은.
4: 그렇지.
5: 그런 또 뭐랄까 가르침을 받게 되기도 하고.
4: 그래서 그런 대립과 분열 속에서 우리가 뭔가 불편함을 네. 느끼게 되는 거를 우리 전범선 작가님은 트라우마, 네. 한국사 트라우마라고 해서 네. 제가 이 책을 펼치자마자 네. 이제 좀 되게 흥미롭게 했던 게 진단표가 나와요. 진단표가 이 네. 그 목차 다음에
5: 네,
4: 한국사 트라우마 자가진단.
5: 네.
4: 다음 문항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역사 트라우마에 빠지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단 엄청 좋아하거든요.
5: 그렇죠.
4: MBTI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예스면 체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중에 3개 이상이면은 한국사 트라우마에 있는 거니까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 자, 조선하면 미개함이나 답답함이 먼저 떠오른다. 독립운동가는 가난하고 처절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관계는 영원한 적 외에 답이 없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국의 아버지는 오직 한 명뿐이다.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역사 속 인물들은 매국노다.
5: 아.
4: 뉴스에서 역사 논쟁이 터지면 내용보다 누구 편인지 먼저 살핀다.
5: 쟤 누군데?
4: 재밌네. 마지막 열 번째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헬 조선이며 그 원인은 조상 탓인 거야. 진단이 되게 유쾌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폐부를 찌르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5: 그렇죠.
4: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문항 중에 예스라고 답한 게 3개 이상이면 여러분 현재 역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다행히 2개 정도.
5: 굉장히 적네요.
4: 예,
5: 네.
4: 제가 좀 건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첫 번째 이 책에 관해서 드리는 질문은 첫 장이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로 시작하더라고요.
5: 맞아요.
4: 네. 그를 조선의 제1의 사이케델릭 아티스트라고 되게 새로운 관점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왜 우리 역사의 치유가 160년 전 개벽 사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 이유가 궁금합니다.
5: 사실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3.1운동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사 제가 이제 군대 가는 게 싫어서 역사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4: 맞아요.
5: 그럼 군대 가는 게 싫으면 이제 이 국가, 정부, 이 어떤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고 싶었고, 그러려면은 뭐 헌법도 보면 나오지만 3.1운동에서 나온 임시정부, 그 뿌리인 거잖아요. 3.1운동의 그 어떤 이끌었던 지도자분들을 33인의 민족 대표라고 하죠.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머리 크고 나서 제가 이제 20대 때는 말하자면 서학을 공부한 거죠.
4: 그쵸.
5: 서양에.
4: 그렇죠. 외국 가서 유학을 했으니까.
5: 미국 가서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고 그때 저의 어떤 전공 분야는 식민주의와 국가 건설이었어요. 그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니까 콜로니얼리즘 앤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니까 식민주의와 어떤 민족 국가 건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미국사를 공부했던 이유는 한국을 만든 게 미국이니까. 그 미군정이 48년도에 미군정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사를 공부하다가 또 미국을 이해하려면 영국을 공부해야 되겠는 거예요.
4: 그래서 옥스퍼드로 갔구나.
5: 그렇죠. 아. 미국을 만든 건 영국이잖아요.
4: 상당히 그 호기심에 의해서 삶의 여정이
5: 그렇죠.
4: 되는군요.
5: 네, 좀 강원도 촌놈으로서 태어나서 왜 강원도가 분당이 됐을까. 아. 우리나라만 분당된 게 아니라 강원도도 분당이 됐잖아요.
4: 그렇죠.
5: 강원남도, 강원북도가 있고.
4: 잘려졌죠.
5: 군대 왜 가냐부터 시작해서 갔던 건데 영국 가서 그 보니까 영국은 또 로마 제국이 만들었더라고요. 로마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아서 얼른 돌아왔습니다만 그때 어쨌든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은 뭐 미군정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미국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대한민국 우리 합법적 정통성을 뿌리는 임시정부고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33인의 민족대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학을 공부하시는 기독교 쪽 기독교 지도자분들이 절반이시고 또 나머지 절반은 천도교 동학의 지도자분들이셨어요. 15명이 이제 그 동학이었고 두 분이 이제 불교셨고 그러니까 33인의 민족 대표회에는 정말 묘하게도 동학과 서학 그러니까 천도교와 이제 기독교 지도자분들이 계셨고 불교도 있었던 거죠. 그 종교 통합의
4: 그러네요.
5: 대현장이 우리나라의 뿌리인 거죠. 근데 저는 기독교도 잘 그래도 뭐 그나마 좀 알고 불교도 좀 들어봤는데 천도교는
4: 그치, 우리가 잘 모르게 외우진 않으니까.
5: 그나마 아는 게 뭐 전봉준이 죽창을 들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정도만 알았지 뭐 동학혁명 농민봉기 뭐 이렇게 동학동민혁명 이렇게만 들었지만 동학의 지도자분들이 3.1운동을 이끌었다. 심지어 그 33인의 민족 대표들을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으고 전체를 총괄 지휘하신 분이 천도교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었어요.
4: 그렇죠, 맞죠.
5: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제가 모른다. 너무 제가 서학만 공부를 했고 서양 철학사를 제가 이제 전공을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내 뿌리를 알려면은 그래서 뒤늦게 30대에 공부를
4: 시작한 거고
5: 그러다가 최재호 선생을 보게 된 거죠.
4: 우리도 이분은 사실은 뭐, 그 국사책에서 네. 그 이름 석자 정도 아는 건데, 개벽사상.
5: 그렇죠. 네네.
4: 뭐, 살짝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신가요?
5: 저는 그래서 사이키델릭 아티스트라고 했는데.
4: 사이키델릭 아티스트는 뭔가요? 정확히.
5: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락 음악을 하는 그치.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의 60년대 히피들의 어떤 뭐, 그런 사이키델릭 락 음악이나 히피 문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어떤 뿌리에는 또, 영국의 낭만주의 전통이 있거든요. 뭐 윌리엄 블레이크나 뭐 셸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런 영국의 낭만주의 전통을 되게 좋아했는데 최재우의 어떤 그 깨달음을 담은 시들이 있어요. 용담유사라고 하는 순한글로 쓴 가사집입니다. 이분 정말 신기한 게 뭐 사실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창시자들은 대부분 뭐 깨달음을 얻잖아요.
4: 그렇죠.
5: 뭐 득도를 하시거나 뭐 하느님을 만나거나 하는데 정말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최재우 양반은 깨달음을 뭐 경전으로 쓰거나 한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4: 그랬구나.
5: 이게 약간 K-pop 데몬 헌터스가 생각이 날 정도로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 지도자는 사실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무함마드나 이런 분들이
4: 노래를 부르지
5: 뭐 교회에서 성가는 부르지만 자기의 깨달음을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4: 풍류로
5: 풍류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는데 이분은 풍류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전 제가 또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4: 그렇군요. 그 그거로 시작해서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이제 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5: 네.
4: 이런 장들은 어떤 키워드, 두 글자짜리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특별해요.
5: 네.
4: 이 단어들은 어떻게 해서 고르시는 건가요?
5: 사실 단어들을 고르기 전에 인물들을 골랐던 것 같아요.
4: 아, 인물, 그죠?
5: 역사 교과서에 나온 인물들보다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좌우의 분열 때문에 가려지거나 약간 좀 언급하기 불온하게 느껴지거나 아니 잊혀졌던 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저렇게 책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4: 근데 어쨌든 그 인물 중심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역사적 평가나
5: 네.
4: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두 갈래로 갈라진 분들이 많은데
5: 그렇죠. 네.
4: 그걸 어떻게든 좀 뭔가 네. 중립적으로라고 네.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뭐 두 쪽의 어떤 의견을 대변한다고 해야 되나
5: 네.
4: 뭐 그런 걸 좀 시도한 느낌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5: 결국에는 내가 왜 이렇게 트라우마라는 말도 사실 좀 서양의 것이고 뭐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화병이라고도 해왔고 한이라고 해왔던 것 같고
4: 화병과 한은 또 다르죠.
5: 예. 네.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우리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4: 그렇죠.
5: 하셨었는데 저는 그게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면은 함석헌 선생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25가 난 것도 물론 뭐 소련 탓을 할 수 있고 미국 탓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갈라져서 그런 거다.
4: 그렇지.
5: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뭐 기호파냐 뭐냐 해가지고 방파 싸움을 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셔서 이 그럼 갈라짐이라는 것이 뭔가 분열이라고도 했지만 요즘은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4: 그렇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양극화는.
5: 네, 뭐 계급 간의 양극화도 있고 뭐 진보 보수,
4: 그렇죠.
5: 좌우 간의 양극화도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극단적인 경쟁도 있고 그런 상황에 사실 쏙 가운데 껴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껴있어서 6.25도 겪었던 건데 요즘 특히나 다시 미국과 중국 간에 혹은 러시아와 그렇죠. 뭐 일본 간에 이런 뭐 경쟁들이 나왔을 때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었고요. 저는 그 답을 이 책에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양극화의 해답은 예전에 뭐 제3의 길이다, 뭐 중립이나 중도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고 태극이다.
4: 태극.
5: 양극은 태극으로 풀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이 책의 핵심 주장.
4: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태극이란 단어를 들어서 약간 좀 이게 무슨 도를 아시나요? 뭐 이런 느낌.
5: 네.
4: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뭔가 사람들이 태극이란 단어 들으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태도보다는 아, 네.
5: 그렇죠.
4: 하면서 약간 멀어지는
5: 그 도를 아십니까가 생각이 나죠.
4: 그렇지. 네,
5: 맞아요.
4: 근데 왜 우리 전범선 작가님은
5: 네.
4: 태극을 이렇게 태극을 집중하게 되신 겁니까?
5: 정말 우연치 않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종교가 없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뭐 돌에 닦는 거에 관심은 있는데 어떤 뭐 기성의 민족 종교나 이런 것들에
4: 그리고 뭐 서구 역사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또
5: 그렇죠. 뼛속까지 서구 서양 철학사를 공부했던 사람이라 크게 관심이 없다가 저한테 가장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양반들이랑 그 정확히 횟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할로윈 참사 있었을 때
4: 아 이태원?
5: 이태원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그 날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4: 아
5: 양반들이랑 저희 뉴문이라고 하는 음반을 만들려고 이제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명상을 하는 걸 좋아해서 바닷가에 앉아서 서핑도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할로윈이었거든요.
4: 그렇죠.
5: 그래서 그 바닷가로 가는 길에 미국 어린이들이 막 trick or treat 하면서 사탕 달라고 그러고
4: 그치, 그치.
5: 막 뛰어놀고 바닷가도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천국인가? 캘리포니아 날씨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제가 그 낮에 들었던 걸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이었을 테니까 미국 시간으로 낮에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태원에 살거든요.
4: 아, 우리 동네네? 이태원 아니,
5: 네,
4: 전범선 작가 입장에서.
5: 맞아. 저는 해방촌 사는데.
4: 그치, 서점 하잖아요, 거기서.
5: 맞아요. 해방촌에서 서점도 하고, 저 양반들도 다 해방촌에 거의 살아요.
4: 그렇군요.
5: 그래서.
4: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 참사가 일어나고.
5: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 없었지만, 제 친구 나이라도 좀 건너 아는 분들도 거기에 피해를 당하셨고.
4: 그래요.
5: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멍한 상태로 저희끼리 모여서, 와,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바닷가 해넘이 일몰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4: 선셋.
5: 근데 캘리포니아 진짜 그냥 하늘이 맑고 그러니까
4: 그게 뭐
5: 또렷하게 어, 어. 보이죠.
4: 그렇죠.
5: 근데 그때 생각이 아 저쪽이 서쪽이니까 저쪽이 이제 이태원 우리나라 아, 쪽이겠구나. 아. 근데 그때 정말 그 갑자기 보이는 게 펩시콜라가 보이는 거예요.
6: 그쵸, 그 펩시콜라가 태극 문양이.
5: 태극 문양이 그 바닷가 위에 파란 바닷가 위에 빨간 태양이 어. 딱 반쯤 걸쳐서 어. 보이는 거예요. 그 제, 저, 우리가 아까 어, 저기가 그 이태원 그쪽인가 보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슬펐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카투사였거든요. 용산 미군기지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4: 그쵸.
5: 95만 평이거든요. 그 저희 동네 바로 앞인데 그 넓은 땅을 두고서 미국 명절을 치르기 위해서 그 좁은 골목에서 저희 이제 동포, 어. 저희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어. 특히 저는 그 95만 평 안을 항상 알고 있는 어. 상태로 해방촌에 살았기 때문에 어. 그 답답함이 컸거든요.
4: 그렇구나.
5: 어렸을 때부터 역사 공부할 때 느꼈던 그 답답함과 어. 화병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냥 좀 동물적인 답답함인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냥 차 타고 시베리아 어, 가고
4: 돼.
5: 싶은데
4: 이해가 돼.
5: 그냥 뭐 이데올로기 떠나서 금강산 가고 싶고 백두산 차 타고 가고 싶고 미군 기장에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좁고 답답하고 지하에서 막 파티해야 되고 막 골목길에서 이런 게 너무 싫다가 어. 미국에서 이렇게 그걸 본 거죠. 근데 그때 그게 영락없는 태극인 거예요.
4: 그 문양이. 그 문양이. 선셋의 문양이 태극이었다.
5: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 잠깐만 우리나라 태극이 왜 우리나라 국기가 왜 태극기지?
4: 그러니까 그
5: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다가 어, 자 미국은 성조기고
4: 그렇죠
5: 별이죠.
4: 중국은 오성기.
5: 중국은 오성기고 북한도 별이잖아요.
4: 별이죠.
5: 인공기도. 일본은 태양만 있고
6: 어. 빨간
5: 빨갛게 딱 태양만 있고 그 태양이나 별인데 우리나라는 왜 태극기지?
4: 그러네요. 다 뭔가 빛과 배경이 있는 것뿐이네.
5: 그렇죠. 어. 다 빛을 숭배해요. 햇님을 숭배하든 별님을 숭배하든. 어.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일본 하늘 그 태양의 뿌리.
4: 뿌리. 어.
5: 그래서 rising sun이라고 영어로 외국인들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계승천기 보면은 그 햇빛으로 전 세계를 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식민주의적인 빛으로 정복하려고
4: 일본 제국지.
5: 하는. 네. 어. 그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서양 철학이 안타까움. 뭔가 뭐 그게 사실 뭐 기독교 철학이든 플라톤 철학이든 공산주의든 뭐 계몽주의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계몽 말 그대로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일깨우려고 하고 이 어둠을 없애려고 하고
4: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려 하고
5: 어둠을 밝히려고 하고 굳이 안 밝혀져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깨우려고 하는 그런 게 사실 서양 식민주의 어, 제국주의의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그게 사실 뭐
4: 인라이트먼트
5: 그렇죠. 인라이트먼트 그게 프랑스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뭐 사실 그 일본도 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제국주의를 안 해보고 못 해봤던 식민지 입장에서 그런 것들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아 항상 꼭 빛으로 어둠을 꼭 정복해야 돼? 그냥 잠자면 안 돼?
4: 그러네.
5: 그럼 자다 일어나면 안 될까? 나 그림자
4: 어, 어두운 채로 있으면 안 돼?
5: 아니,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잖아요.
4: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네. 음양의 조화.
5: 그렇죠.
4: 태극은 그런 철학이잖아요, 그죠?
5: 그렇죠.
4: 보니까.
5: 그렇죠. 그래서 그 철학적으로 생각 안 했었는데, 어, 우리나라의 국기의 상징이 그 3.1운동 때 전 국민이 들고 나와서 흔들었던 그 일장기 위에다가 파란색 칠해가지고
4: 그렇지, 그렇지.
5: 흔들었던 그 태극의 상징이 어,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음양의 조화인 조화를. 태극. 어. 이게 뭐 동양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4: 그렇죠.
7: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9: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와, 근데 그게 중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10: 그렇죠.
5: 근데 중국에서의 태극을 보면은 또 홍청 태극이 아니더라. 펩시콜라가 아니더라고요.
6: 어떤 건가요?
5: 흑백. 좌우로 그렇지, 흑백이 됐고 가운데 그 점 찍혀 있는
6: 거구나.
5: 그 태극권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그러니까 중국의 태극은 다 그거거든요.
10: 그 태극은 약간 조화가 아니라 흑백의 분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5: 그것도 사실 원리상으로는 그 음향의 조화죠.
10: 아, 오케이.
5: 그리고 흑의 안에 또 백이 있고. 그래서 그게 다르면은 통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3D 같은 그거를 이제 2D로 표현해 놓은 건데. 근데 어쨌든 흑백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좌우로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상하로 홍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부도 제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이나 역사학자분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연구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그냥 몰라.
10: 없어요?
5: 우리나라는 원래 삼태극이다. 노란색 들어간 삼태극도 가끔씩 부채나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삼태극을 쓰는 경우도 있고
10: 그렇죠.
5: 홍청태극을 많이 썼다. 근데 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제가 뭔가 이게 실말인 것 같은데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양양에 갔어요.
10: 강원도 양양에.
5: 강원도 양양에. 네. 그래서 해넘이를 봤으니까 해돋이 때 한번 그걸 보자. 왜냐면
10: 그러니까 선라이즈를 본 거예요.
5: 선라이즈를 동해바다에 가서 이제. 왜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서쪽을 봤던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일본은 태양의 뿔이야. 그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잖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Land of the Morning Come이라고 그렇죠. 불렀기도 했고 대한항공 타면은 모닝캄 회원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0: 그래서 모닝캄이구나.
5: 네, 그래서 모닝캄 회원이고 조선이라서 대한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한번 내가 해돋이 봐야겠다. 그 해돋이 태극을 봐야겠다. 해넘이 태극을 봤으니까 양양에 가서 이제 해돋이를 아침 일찍 가서 봤어요. 그 똑같이 태극이죠. 그 똑같이 이제
10: 올라오는 거지.
5: 그럼.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때 본 게 아, 이 고요한 아침에 이 태극을 보면은 이게 밤이야 낮이야. 밤이냐 낮이냐 사실 인간이 만든 이분법이잖아요.
10: 그렇죠.
5: 그럼 남녀도 그렇고 사실 뭐 좌우 진보 보수도 그렇고 뭐 경상도 전라도도 그렇고 남한 북한도 그렇고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그렇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해와 달 뭐 땅과 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낮과 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잖아요.
1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 빛과 어둠이라 이분법은 낮과 밤의 이분법인데 요 조선은 지금 해가 딱 그 6시 반쯤에 떴는데 이게
10: 공전하네.
5: 여기 낮인가 밤인가? 오 아침이라고 하는데 아침은 그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면서 낮이기도 하고 밤이기도 한
10: 그렇지.
5: 그 묘한
10: 묘한 중간
5: 절묘한 그 중간. 지점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다시 낮이 있으니까 밤이 오고 밤이 있으니까 낮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태극의 원리를
10: 단경으로 보여주는 거였군요.
5: 그렇죠.
10: 그거를 깨다 딱 느낌이 그렇죠. 온 거지.
5: 그걸 이제 저녁에 해넘이로 캘리포니아 봤을 때는 조선이 아닌데 아침에 해돋이로 딱 보니까. 와, 이게 조선인가 보다. 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생긴 건데, 아무 이렇게 뭐 역사적인 사료가 없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왜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왜 조선이라고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태극이라는 문양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태극기를 다시 보니까, 저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저도 있었거든요. 일종의 역사 트라우마.
10: 그것도 트라우마 중에 하나.
5: 일종의. 저 할아버지들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심지어 막 이모부나 이모도 그쪽이신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태극기를 다시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갑자기 막
10: 내 안에
6: 그렇지.
5: 나도 몰랐던 이 뭐 와 그래서 3.1운동이 그렇게 평화적이었나? 와 뭐 이런 온갖
10: 약간 이렇게 잘 안 풀리던 게 약간 풀리는
5: 그렇죠.
10: 실마리처럼 역할을 했구나.
5: 그 미국에서 느꼈던 은근히 공기 중에 있었던 인종차별과 약간 서름 이런 것들도 어떤 긍지로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좀 새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0: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아니면 뭐 우리 삶과 사회를 바라볼 때 태극의 철학
5: 네.
10: 이게 되게 중요하다.
5: 네.
10: 특히 우리 한국 현재 사회에서는.
5: 그렇죠. 그게 저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갈라치기나 어떤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뭐 실마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 너무 흥미로운 생각이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엔 또 한류의 지금 이제 막 K 뭐 컬처로 이렇게 묶여지는 뭐 K-pop, K-food 뭐
5: 네.
10: 하여튼 한국인의 것에 되게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광분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뿌리를 예견한 사람이 있다.
5: 네.
10: 한류가 세계적인 유행을 만들 것이다라고 그게 누굽니까?
5: 최재호 선생님도 그거를 뭐 예견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어떤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그 신명과 흥과 풍류의 어떤 그 방식으로
10: 깨달아도 노래를 하는
5: 춤도 추셨어. 목검으로 막 탈춤을 추셨어요.
10: 진짜요?
5: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한국적인 어떤 DNA라고 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류를 예견한 분은 저는 백남준 선생님을 그때 비디오 아트 창시자라고 이제 불리지만 전 백남준 선생님 스스로를 전자무당이라고 불렀어요.
10: 전자무당.
5: 전자무당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어렸을 때 이분이 한국에 살면서 이제 굿을 많이 보셨지만 서양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플럭서스 그 아방가르드한 어떤 현대 미술과 음악의 언어로 풀었는데 왜 전자나 디지털 세상을 그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많이 안 알려진 거긴 한데 인터넷이라는 말이 있기도 전에 인터넷이라는 말을 만드셨거든요. 인터넷을 예언하고 책 최초로
10: 이름을 인터넷이라고 불렀어요?
5: 아니요,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라고 불렀는데
10: 그래도 비슷하네.
5: 맞아요.
10: 개념이
5: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말은 80년대 나온 건데 70년대에 이미 왜냐면 비디오 아트도 하셨던 게 엄청 얼리어답터셨어요.
10: 그렇죠.
5: 엄청 그
10: 비디오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 시대.
5: 아니었죠. 뭐 60년대에 그거를 어떻게 뮤직비디오가 있기도 전에 뮤직비디오를 만드셨고, 근데 그때 이미 직감하신 것 같아.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은, 그러니까 전자 초고속도로라고 불렀던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라고 불렀던 그 개념을 에세이로 쓰셨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전화를 서로 하는 거를 넘어서서 누구나 서로 송신을 하고 수신할 수 있어지는 지금 사실 우리가 누구나 그 채널이 될 수 있고 미디어가 될 수 있는
10: 그렇죠.
5: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0: 맞아요.
5: 이런 시대가 올 거를 내다보셨고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민족이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샤머니즘이나 이 무당이 하는 거나 어떤 단골이 하는 게 채널링 하는 거죠. 미디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시대가 오면은 우리 민족은 숨길 수 없는 그 영매 같은 미디엄의 그 흥이 있기 때문에
10: 그렇구나. 그걸 잘할 수 있다.
5: 지배할 거다.
10: 지배할 거다.
5: 세상을 지배할 거다라고 내다보셨고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게 아닌가.
10: 그렇구나.
5: 생각이 들더라고요.
10: 다시 우리 좀 역사 쪽으로 돌아가면
5: 네.
10: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이렇게 끄적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가님의 쇼츠를 하나
5: 네.
10: 보게 됐는데 보니까 우리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5: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10: 네.
5: 사실 이 책에도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쓸까 하다가
10: 이 책은 안 나오죠.
5: 이 책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대신 이완용 이야기가 나오죠.
10: 그렇죠.
5: 근데 저는 사실 그 전혀 몰랐고 자랐을 때는 어렸을 때는 전혀 그런 얘기를 집안에서는 쉬쉬하셔서 못 듣고 있다가 제가 대학교를 미국의 다트머스라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10: 명문대죠, 아이비리그.
5: 네, 거기서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우연히 역사학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갔다가 다트머스 선배님들 중에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계세요.
10: 아, 미국 이름이 호머
5: 미국인인데.
10: 미국인데 우리 독립운동 한 분이 있어요?
5: 네, 그 백인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1860년대, 그 1880년대에 졸업을 하고서 고종이 세운 그 유경공원이라고 양반들 영어 가르치려고 만든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교사로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한국에서 오래 머물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졌고.
10: 그렇구나.
5: 사민필지라고 백성과 양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사민필지라는 최초의 순한글 교과서를 쓰셨어요.
10: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미국인이
5: 미국에 있었어요. 왜냐 한글 교과서를 양반들은 안 쓰거든요. 양반들 한자를 써야지. 한글 업무는 이제 뭐 아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쓰는 거니까 양반들이 한글을 되게 등한시할 때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어와 한글을 마스터하고. 그 어떻게 보면 서양에 대한 지리적인 지식을 알리고 싶어서 삼인필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이후에는 맞습니다. 고종 황제랑 또 베프가 돼가지고 그 고종 황제가 을미사변으로 그 명성황후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공포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그때 고종황제 불침범을 썼던 게 헐버트. 와, 이제 연세대를 세웠구나. 그쵸, 바로 앞에서 총 차고서. 왜냐면 미국인은 일본이 못 건드리니까.
10: 그렇구나.
5: 미국인들한테 의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헐버트 선생은 또 그런 연이 있었고, 나중에 헤이그 특사도 갔다 오시고. 그 독립운동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너무 저는 그때, 와, 어떻게 미국인 선배님이, 특히 그때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러움과, 그, 역사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 이런 분을 만나서 너무 감동해서, 헐버트 박사 기념 사업회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양화진에 있는? 방학 때 와가지고.
10: 아, 양화진에 있구나.
5: 아, 양화진에, 뭐, 양화진에 묻혀 계세요.
10: 그, 아, 양화진 그 묘지에 있군요.
5: 선교사 한 명이 묻혀 계시고, 기념 사업회가 있어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인턴 하겠습니다. 해서 막 인턴을 막 엄청 열심히 해서, 무슨 헐버트 뭐 청년 회장도 하고 제가 막 그랬었어요. 언론에서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야, 밤선아. 뭐 알겠는데
11: 네가 그렇게 독립운동가를 쫓아다니고 연구하는 건 알겠는데
5: 좋은 거 하는 건 알겠는데 네 분수를 알아라 네 출신 성분을 좀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약간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0: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1: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3: 그게 알고 보니까 저의 이제 오대조 외가 쪽 할아버지가 이인직 선생이셨고 저는 이인직 선생이 들었을 때는 오
4: 혈연우
3: 최초의
4: 오 현대,
3: 신소설
4: 신소설을 쓴
3: 오 그러면 멋있는 머린 조상님 아니에요 그때만 엄청난 재미파라는 거예요 이완용의 통역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완용은 영어밖에 못하고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을사조약 할 때 이완용이 뭔가 이토리부미한테 가가지고 뭐 나라를 넘기겠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를 일본어로 말씀하신 분은 우리 할아버지다.
4: 라는 웃을 일이 아닌데.
3: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충격적인.
4: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3: 와 저는 이제 막 한 대 내려침 맞은 그쵸, 것 같은.
4: 그렇죠. 우리 전범섬 작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분이거든.
3: 심지어 민족 사관들 한복과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역사를 공부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친일파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충격과 공포가 왔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뭐
4: 그제
3: 덕을 못 봤죠?
4: 땅도 많이 받고 어? 대대손손 잘 사는 게 지금 우리가
3: 그쵸.
4: 보는 풍경의 한 부분인데 왜 네. 우리는 뭐 아니냐?
3: 뭐래요? 그렇지만 이인직 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파시고. 일본인과 새장가를 드셨대.
4: 아, 소위 뭐 어떤 이혼을 하고?
3: 이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별, 그러니까 뭔가 저희 집 안에 버려진 거죠.
4: 아,
3: 저희 이제.
4: 그렇구나.
3: 할머니를 버려진 거고, 이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씨세요. 외할머니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인 새장가를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덕을 본 것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자라실 때부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뭐, 뭔가 이렇게 움직임도 있고 역사를 외울 때마다
4: 이름이 나올 때마다
3: 그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또 뭐 이 역사 테라피를 한국사 테라피로 가게 됐던 어떤 큰 동력이 또 아니었나?
4: 아니 근데 그 상처잖아요. 그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텐데.
3: 그렇죠.
4: 그게 그 상처를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3: 그래서 그때부터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고 싶어서 할아버지의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혈연도 있지만 뭐 귀해성도 있고 뭐 치악산도 있고 막 되게 많이 뭘 쓰셨어요. 신문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근데 소설을 읽어보니까 특히 막 귀해성이라는 소설을 읽어봤는데 되게 앞서 계신 거예요.
4: 그러겠지.
3: 개화파였던 거죠.
4: 개화파지.
3: 그러니까 양반들, 그러니까 중인 출신이었으니 역관이니까 중인 출신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양반들이 싫었던 거야. 그 되게 어떤 여성 인권과 신분제 철폐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책을 쓰셨고 신소설은 또 이제 한글로 쓰셨어 또 이분도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양반들이나 어떤 조선 말기의 그 뭐랄까 패단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제가 양반들이라 이름을 지은 것도 제가 상인의 자식이라 양반 이제 탈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의 마음에는 공감한 공명이 되는 게 있으면서도 왜 이런 분이 친일했을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더 공부하게 되고 이완용도 보고 윤치호도 보고 막 별의별 이제 이 책에 담긴 수많은 인물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개인적인 의미가 와닿게 연구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4: 혹시 그냥 뭐 그 통역관으로서 그냥 그 고위 공직자가
3: 그쵸.
4: 시켜서 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3: 아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 제가 공감이 됐던 거는 타투사를 하면서도 많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4: 그건 또 무슨?
3: 왜냐하면 저희 그 할아버지 이인직 할아버지가 뒤늦게 유학을 가셨었어요. 그 청일 전쟁 때.

0: 그리고 러일 전쟁도 있었잖아요. 근데 청일 전쟁 때 일본군 통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국비장학생으로 일본 유학 갔다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관의 삶이라는 것이 가수사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휴가라도 받을 수 있을까?
1: 그렇죠.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0: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일신의 안위를.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기 그 미군에서 가투사 복무할 때 저쪽 미군 중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좀 아부도 하기도 하고.
1: 친미.
0: 친미. 친미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양반이 그 중인의 신분에서 역관으로 출세를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뭐 나라고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제의 앞잡이라고도 부르니까 전형적인 저는 미제의 앞잡이고 미국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미국 음악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 뭐 저는 뭐 용서가 되진 않지만 그 이해하려는 과정
1: 그렇지 그게 알게 되니까
0: 알게 되니까 아, 뭐 이 양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역사적인 인물들을 한 명 한 명을 좀 심층적으로 3D처럼 2D가 아니라 3D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1: 아,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네. 테라피란 제목을 붙였는지 알겠네.
0: 그쵸. 제가 치유받고 싶어서.
1: 그러니까.
0: 겁니다.
1: 네. 우리가 사실은 그 치료의 본질은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알고
0: 용서하고
1: 이해하고 그리고 네. 뭐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또 책에서는 또 그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완용으로 좀 넘어가면 이완용의 내면 트라우마를 좀 분석한 게 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0: 네, 이완용은 뭐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빌런 중에 빌런이잖아요.
1: 최고 빌런이죠.
0: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서양사에서는 약간 미국에서 역사 공부할 때 치트키 같은 게 히틀러거든요. 역사 논쟁할 때
1: 세계 최고 빌런.
0: 너 낫지. 너 히틀러 이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완용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 막연하게 그냥 나라를 팔아먹고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근데 이 사람 왜 그럴까? 왜 이렇게까지 악랄했을까를 저도 들여다봤는데 좀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 이완용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어렸을 때 양자로 입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호준이라고 하는 당대 그 흥선대원군 시절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명망 있는 가문에 그 집에 안에 적장자가 없어서 그
1: 친척 중에 한 사람을
0: 먼 직접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 이완용이었고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그 정말 뼛속까지 유교 집안의 성리학을 따르고 되게 수구적인 어떤 양반가에서 양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1: 더니 애를 쓴
0: 애들 쓰고 그리고 과거급제를 하고서도 항상 이분은 그 이 양반은 자기네 어떻게 하면 자기 가문을 지킬 수 있을까 자기 일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을까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일파라고 생각하면은 일본어도 잘할 것 같고 일본도 좋아할 것 같고 한데 사실 이완용은 미국 공사로 일을 하면서 영어를 잘했어요.
1: 영어를 잘하고 일본어는 못하는.
0: 일본어는 못했고 맨 처음에는 사실. 친미파이기 전에 친러파였고 우리가 잘 아는 아관파천. 아관파천을 기획한 양반이었고 그거를 기획했던 것도 러시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종을 지켜야 자기가
1: 자기가
0: 떠오르고 지키니까. 그때 또 독립화폐 회장이었어요.
1: 맞아요.
0: 사실 친일파가 어떻게 독립화폐를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독립문을 지은 것도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이완용이었고 거기서 연설도 했었고 잘 친일파라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는데 친러파로 하다가 러시아가 힘이 없어지니까 또
1: 미국 쪽으로
0: 붙고. 근데 저는 진짜 약간 가장 좀 충격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저랑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양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1900년 그러니까 1901년도에
1: 양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0: 네, 양아버지가 자기 어떤 권력의 원천이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 이완용이 3년 동안 3년상을 치러요.
1: 자기의 그 양아버지를 위해서 되게
0: 이게 사실 양반 조선 시대는 그게 일반적이었다고 그렇죠. 치는데 이 개화 구한 말에는 사실 뭐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절대 안 할 일이고 좀 깨어 있는 사람들 절대 안 하는데 진짜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살아요. 그 움막 짓고서.
1: 사실 그건 몰랐네요, 진짜.
0: 그거를 한다는 건 사실 어떤 본인의 가치관에서 맞아요. 성리학적인 맞아요. 거나 아버지에 대한 뭐 효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세대는 아무리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도 3년 보다 못해서.
2: 그렇죠.
1: 저도.
0: 절대 못하잖아요. 근데 이완용한테는 그게 선악의 기준이었던 거죠. 이 괴합한 놈들, 이 뭐, 친일을 하던 친러라든 친미를 하던 이 정말
1: 그.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네.
0: 정말 보수적인. 수급파. 어떤 거였고, 그 사람의, 나름의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체계관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3년상 하냐 안 하냐지. 뭐, 친일하냐 안 하냐가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 이 양반의 세계관과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는 그게 정말 판단의 기준이었구나. 어렸을 때, 양아버지한테 입양을 가서, 그런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지는 이해가 가지만, 뭐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이런 식으로 좀 다채롭게 보는 게 우리가 역사를 좀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닌가.
1: 그런 면도, 우리가 몰랐던 면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네.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에 도움이 되겠네요. 진짜.
0: 그렇죠.
1: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이완용? 매국노. 이완용? 매국노. 이렇게.
0: 그렇죠. 매국노는 맞지만, 사실 친일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1: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실행한 그렇죠. 사람인데.
0: 그렇죠.
1: 그게 민족적으로 보면은 친일파가 된 거고.
0: 그렇죠. 나라를 반개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호된 양아버지한테 입양을 가는 것이 어린이한테 어떤 영향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좀 그게 좀 가장.
1: 그게, 그렇죠.
0: 이완용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뭐 아, 그러네요.
0: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1: 그러네.
0: 히틀러가 미대 입학했으면은 2차 대전이 안 일어났을까.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보는 측면이 되게 흥미롭네요.
3: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4: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5: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이승만, 김일성 같은 권력자들의 역사에 가려진 분들도 있어요. 뭐.
0: 그렇죠.
1: 함석헌, 뭐 유영모 선생의 CR 사상을 여기서 되게 조명하셨는데.
0: 네.
1: 사실 함석헌 선생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80년대 학번들하고 90년대 초반 학번들한테는 되게 많이 읽힌.
0: 그렇죠.
1: 네. 역사학자거든요.
0: 네.
1: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0: 저는 뭐 덤덕했지만.
1: 네, 작가님은 그러신. 네,
0: 많이 잊혀졌죠. 함석헌 선생님의.
1: 이분의 이야기 책을 글을
0: 네.
1: 사상을 읽는다면
0: 네.
1: 지금 이 각자도생과 전쟁의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 어떤 위로가 될까요?
0: 함석헌 선생의 사상을 이제 뭐 CR 사상,
1: 그렇죠.
0: 뭐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함석헌 선생님은 기독교이셨지만
1: 그렇죠.
0: 모든 종교를 품으셨던 분이시고 근데 그거를 CR이라는 이름으로 품으셨어요. 근데 그 CR도 사실 태극이에요.
1: 그래요?
0: C와 R이거든요.
1: C와 R이니까.
0: C와 R이 이제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인 것이고 음양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백성을 CR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성이란 말도 사실 한자어고 국민, 시민
1: 그것도 뭐 한자어고
0: 그것도 한자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한에서는 국민, 시민하고 북한에서는 인민 하잖아요. 사실 그런 말들 대신에 순우리말로 저는 이제 뭐 조만식 선생님이나 류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이 이 책에 썼던 그 이제 오산학교 출신의 3.1운동에 이끄셨던 기독교 계열 선생님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요즘 기독교랑은 좀 다르게도 어쨌든 동학이랑도 협업을 했을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 동서학의 콜라보로 3.1운동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그 시절의 마음은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과 동양 철학의 세계관을 하나로 보셨던 건데 저는 CR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우리 모든 백성 그리고 사실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들마저도 다 CR이잖아요. 그 음향의 어떤 원리로 생명이라면은 사실 기계도 마찬가지고 공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리로 그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을 씨알로 보고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지 않고 뭐 선악이 됐든 좌우가 됐든 남녀가 됐든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고 씨알로 보는 그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사실 우리나라 말고도 저는 서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제 서양을 보면 특히 미국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1: 맞아요.
0: 너무 지금 공동체가 붕괴돼 있고.
1: 붕괴돼 있고.
0: 우리나라는 좀 정말 힘든 지점은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바닥을 찍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미국은 좀 아직 어디까지 가지? 어디까지 이게 더 뭐 지금 뭐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양극화되는 시대에 이제는 좀 우리의 한류가 문화를 수출하는 걸 넘어서서
1: 철학까지
0: 우리의 철학, 우리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영성, 정신문화 이런 것들을 수출해야 된다라고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핵심이 뭐 태극이라고 할 수도 있고 CR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라서 함석 선생님의 사실 저는 역사관이나 이야기를 저희 세대 또래에 맞는 어떤 그 팟캐스트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1: 그렇죠 젊은 네. 우리 세대의 언어로 맞아요 이렇게 번역을 네.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0: 맞아요
1: 네. 저는 사실은 4년 전에 뵀던 것보다 훨씬 더 와 되게 많이 성장하셨구나
0: 그렇죠 그때
1: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전범선 작가님은 철학이 확고하잖아. 자신의 삶의 태도는 물론이고 그 신념까지도 확고해서 그런 삶의 원칙들이 조금씩 없어져 가고 우리가 막 트렌드를 따라 살잖아요.
0: 네.
1: 지금은 뭐 이거야. 이거야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우르르 따라가고.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제가 범선 씨보다 훨씬 형이지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범선 씨처럼 자기 철학대로 물론 그 범선 씨의 네. 삶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 누구에게나.
0: 네.
1: 근데 자기의 어떤 믿음대로,
0: 네.
1: 자기의 철학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만약에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0: 한마디로 저는 저희 이번 양반들 2집 타이틀곡 제목이기도 한데요.
1: 아, 그래요?
0: 갑자기 홍보하는데.
1: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제멋인 것 같아요.
1: 제멋.
0: 제가 결국에는 뭐 최재우 선생님도 그렇고, 이 함석 선생님도 그렇고, 되게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풍류도의 그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 해운대를 쓰신 최치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삼국유사를 보면은 물계자라고 하는 화랑이 있어요.
1: 화랑 이름이 물계자.
0: 이름이 물계자예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화랑이 풍류가 뭐냐 핵심을 설명한 문구가 있는데 제멋이라고 하거든요.
1: 아 풍류는 제멋이다.
0: 그러니까 근데 제멋이라는 게 욕이잖아요 지금.
1: 제멋대로 산다.
0: 저 같은 사람들을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 왜 이렇게 제멋대로 사냐?
1: 그러네.
0: 왜 눈치 없이 제멋대로 사냐? 이러시는데 이 멋의 어원은 맛이거든요. 맛이랑 멋이랑 같은 뜻이에요.
1: 같은 말이에요.
0: 네, 같은 뜻이고 사실 뭐가 먼저인지는 불분명한데 맛있어야 멋있다라고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봐왔어요. 그러니까 순우리말에 보면은 이 한자어나 외래어, 영어나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도교, 유교가 수입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순우리말로 우리가 살았을 때 정신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 순우리말에 담긴 의미들을 보면은 뭐 CR이나 뭐 하나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보면은 되게 울림이 큰 게 많은데 이 제멋이라는 말을 욕으로만 생각하다가 제멋이 핵심이라는 거야. 제멋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했더니 먼저 자기 빛을 알아야 된대.
1: 자기 빛을 안다.
0: 제빛. 자기 본색이라고 써 있는데
1: 아, 제빛.
0: 제빛. 본색이 이제 제빛이잖아요.
1: 제빛, 우리말로 하니까 더 멋있다.
0: 그렇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빛이 있대. 근데 제빛을 먼저 찾아야 된대요.
1: 제빛을 찾아라.
0: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교육 받을 때도 제빛을 찾는 교육은 아니잖아요.
1: 정답을 찾지.
0: 정답을 찾는.
1: 남이 준 정답을 찾지.
0: 그렇죠. 그 제빛을 찾은 다음에, 제빛을 찾으면 제멋이 나오냐? 절대 아니래. 제맛이 나오려면은, 항아리에다가 된장이 제맛이 나려면은, 발효가
1: 돼. 발효와 숙성.
0: 적절한 물과 바람과, 이 균형, 조화가 있어야 그리고 해가 지나야 이게 제맛이 나잖아요. 그게 제맛이 안 날 때는 그 제멋의 반대는 뭐냐 하면은 설익은 맛.
1: 설익은.
0: 설익은 맛이라고 해서 이제 설맛이라고도 하고 그 설멋.
1: 설멋.
0: 설멋이 겉멋인 거죠.
1: 겉멋 들었다.
0: 겉멋 들었다는 이제 아직 얘는 안 익었어. 무리익지 않았어. 근데 정말 잘 무르익으면은 제멋이 나온다는 거예요.
1: 제멋이 나온다.
0: 물개자 어랑이 그분도 이제 최재호처럼 칼춤을 추면서 이 너네들이 그리고 이제 뭐 그 악기도 연주하면서 너네들이 제멋을 내려면은 제맛이 나는 것처럼 네가 제멋이 나야 된다. 근데 지금 다 설멋이다 너네들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미국 음악을 따라하고 락앤롤을 좋아하니까 미국 밴드들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할 수 있을까? 서양 철학도 따라하고 이러다가 요새는 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를 따라하더라고.
1: 그렇죠.
0: 이거 이 제멋이 나온 거예요 이제.
1: 우리의 제멋이 나온 거네요.
0: 나오고 있는 거야. 그 전까지 사실 조금 겉멋일 수도 있고 약간 안 되는 영어로 우리가 뭐 하기도 하고 뭐 약간 흑인 음악 따라하고 백인 음악 따라하고 하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제멋이 나오는 것 같아서 와 우리나라가 진짜 오랜 그 고난의 역사 동안 푹 삭혔다. 오래 익혔다.
1: 발효와 성수 그걸 지난 거네 우리가.
0: 정말 안 익힐 수 우리가 안 삭힐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 식민 지배도 많이 당하고 전쟁도 당하고 독재도 겪고 뭐 민주화하는 것도 힘들고 뭐 힘든 상황에서 엄청 사귀고 있었던 것이 섞지 않고 이제는 정말 맛있는 된장 같은 제멋이 나고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제빛을 찾자.
1: 그렇죠. 제빛을 찾고 그거를
0: 잘 익혀보자.
1: 그러면 결국 제멋
0: 자연스럽게 나온다.
1: 제멋대로 살 수 있다.
0: 우리는
1: 제멋대로 산다를 좀 다시 정의해야겠네요.
0: 칭찬입니다.
1: 칭찬이네. 네. 자기 철학대로. 그러니까 사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나다움.
0: 그렇죠. 맞아요. 자기다움.
1: 그죠. 자기다움이 바로 이 제멋이네요. 네. 이건 진짜 놀라운 발견이네요.
0: 양반들의 제멋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맞아요. 그게 노래 제목이었군요. 네. 좋습니다. 아, 오늘 너무 흥미로운 얘기 그리고 조금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1: 역사 공부하면서 뭔가 답답함 되게 공감하는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전범선 작가님이 쓴 한국사 테라피를 통해서 뭔가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책도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리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제빛 꼭 찾으시고 잘 숙성시켜서 잘 발효시켜서 제멋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0: 네, 맞습니다.
1: 세바지 45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7: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10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알람 소리부터 좀 다르게 들리셨습니까? 벌써부터 이번 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계신지요? 네,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어렸을 적에 책이나 드라마로도 보셨을 것 같은 톰 소요의 모음 기억하시죠? 허클베리 핀의 모음을 쓴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 이분이 하신 말이더라고요. 풍자를 통해 사람과 세상을 아주 예리하게 바라봤던 작가지요. 예, 마크 트웨인의 말이 굉장히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못하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시작을 자꾸 미루기 때문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지, 전화해야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새로운 걸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첫 발을 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면 나는 왜 이걸 왜 그렇게 오래 미뤘을까 싶은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 전체를 한꺼번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딱 하나만 우선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계획을 한번 꺼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 말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함께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런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조금 힘이 되는 노래 한 곡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대표곡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 맨 오브 라만차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설이죠.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엉뚱하고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과 꿈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돈키호테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가 바로 이룰 수 없는 꿈, The Impossible Dream입니다. 아, 이 제목이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면 왜 꿈을 꾸는 걸까요?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노래는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꿈을 꾸고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라고, 이 어려운 싸움이라도 맞서보고 아무리 멀어 보여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를 영어 가사로 좀 들려드리는 것보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조승우 씨의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죠.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혹시 시작하기가 두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또 마음속으로 포기하려던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작은 용기를 하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생각해보아요. 오늘의 화두는 암살자들 영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즘 한국에서 영화 한 편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영화 내용이 1974년에 있었던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지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던 중에 문세광이 총을 발사를 했고 박 대통령은 목숨을 건졌지만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서 숨지는 그 엄청난 사건이었죠. 영화가 이 실제 사건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추적하는 인물들이 당시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문을 품으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당시 권력기관이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하나의 가설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박정희 대통령이 아내의 죽음에 직접 관여했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실제 역사와 영화적 상상력을 섞어서 당시 정권이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암시하는 점 때문에 지금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계속 지금 번지고 있죠. 국민의힘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이 영화의 상영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정치권이 영화 상영에 개입하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도 하죠. 그의 집권기의 경제개발과 수출산업 육성,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공업화가 추진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산업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박정희 시대가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 그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세계 10위권대에 드는 이 엄청난 경제의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기초가 박정희 대통령 때 마련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반대편에서는 장기 집권과 유신 체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억압이 되었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을 산업화를 이끈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고 또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자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과 과를 함께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이렇게 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평가는 각자의 몫이기도 하고 그리고 후대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사적 평가가 다르다는 것과 역사적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려면은 실제 있었던 어떤 유신 체제와 독재 정권, 인권 침해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영화를 만든다면은 또 뭐 그게 소재가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또 영화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사실인 것처럼 보여질 필요는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그런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서 제목을 광주의 그림자 같은 제목을 붙였다거나 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여럿 있지요. 이 사망한 여러 사람의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서 거대한 배우가 있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과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예술가의 상상력이고 표현의 자유다. 라고 말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얼마만큼 변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 문제가 진영을 떠나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역사 왜곡이라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예술적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공정한 기준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논란에서 지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해외 상영입니다. 한국 영화들이 요즘 만들어지면은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지요. 그런데 이 영화가 한국 사람들은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어디까지가 실제 역사이고 어디서부터 영화적 상상력인지 따져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한국 현대사를 잘 모르는 외국 관객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강렬하게 보여준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실제 역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 영화가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퍼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 속 이야기가 마치 실제 역사처럼 기억이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더구나 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죠. 한 인간에게 자기 아내의 죽음에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라면 고인의 명예뿐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치권이 영화 상영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예술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관객에게는 영화를 볼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또 이 자유에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달라도 이 사실까지 달라져서는 안 될 것 같지요. 더군다나 또 이 영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또 탈북민들이 이 영화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영화가 그 장면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들은 말하기를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받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희생한 거에 대해서 그 만든 영화의 장면들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마치 북한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전해지고 있지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과를 더 크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술적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술에는 자유가 필요하죠. 그러나 실제 역사를 다룰 때는 그만큼 진실에 대한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박정희에게도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국 영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영화 한 편이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관객들도 이제는 또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왜 만들어졌는가?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자금과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정부 단체에서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또 표가 쓰여진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순수한 예술적 상상력에서 출발을 한 것인지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게 만들 위험은 없는지까지도 이제 정말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사람을 울게 하지만 때로는 한 시대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로 더 멀리 나아가는 것만큼 무엇을 위해 영화를 만드는가도 중요하지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가려지거나 왜곡하는 일은 없는지 이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고 국제 뉴스 소식도 함께 또 우크라이나와 독일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새 회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정말 연방대법원이 더욱더 요즘은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민 정책과 대통령의 권한, 총기 규제, 종교의 자유, 환경 문제 등 미국 사회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는 사안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의회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이 임명한 대법관의 영향이 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워싱턴 뉴스를 보실 때 백악관과 의회뿐 아니라 대법원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이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그 사항들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3일 선거 앞두고 정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지요. 트럼프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는 이념과 정당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유권자들이 실제로 묻는 것은 생활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싼가, 집을 살 수 있는가, 일자리는 안전한가, 이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AI가 앞으로 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결국 선거가 국민의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 국민들은 그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아무리 거창한 이야기를 해도 유권자는 결국 자신의 지갑과 직장,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미래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앞두고 이민 문제도 계속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요. 일부 이민자 사회에서는 선거 당일 아이스 요원들이 투표소 주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스 요원을 투표소에 광범위하게 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스 요원을 투표소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여론적으로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지요. 불법 체류 문제와 합법적인 시민의 투표권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이 두려움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요즘 미국에서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AI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요. 여기저기서 AI를 사용하는 법, AI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위험을 가할 것인가, 믿고 맡겨야 할 수 있는지 정부도 기업도 지금 AI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물, 토지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한쪽에서는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데이터 센터를 계속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과 환경, 농지와 주택 개발 문제를 걱정하지요. 이것이 우리 워싱턴 지역에서도 정말 아주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북버지니아 이미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중심지지요. 그러니까 AI 경쟁이라는 것이 실리콘밸리의 기술 이야기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노던 버지니아의 전력망과 토지 개발, 환경 문제로 현재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곳에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서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지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이제 단순히 군사력이나 무역만의 경쟁이 아닌 것 같지요. 반도체와 AI, 데이터, 전력,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누가 더 빨리 산업과 국방에 적용을 하느냐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고 있고 전력기 공급량이 미국을 앞서고 있지요.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지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개인정보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이 기술이 빨리 발전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기도 하지요. 기술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법과 교육, 윤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회가 또 국제사회가 빠르게 풀어야 할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지요. 수년간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독일의 움직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프레드릭 메르츠 독일 총리가 키이우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13억 5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굉장히 뭐 달러로 환산해도 엄청난 돈이죠.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억 유로는 장거리 타격 무기와 전투용 드론, 위성 기술 등을 포함한 군사 지원이고 3억 5천만 유로는 겨울을 앞두고 발전기와 변전소 등 파괴된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는 데 사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이렇게 큰 돈을 주면서 이런 갑자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할까요? 메르츠 총리는 경제장관과 독일 기업인들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독일 기업과 우크라이나 측은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드론 요격 기술 등을 포함한 14건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규모가 약 66억 유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이 단순히 돈을 주고 무기를 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과 우크라이나 기업이 함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을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방위산업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메르츠 총리도 이것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 축적한 드론과 방공 기술의 경험을 독일과 공유하고 독일에는 새로운 생산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한국군 송환을 젤렌스키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해왔지.

같지요. AI에서는 기술 발전과 인간의 삶이 부딪히고 있고 유럽에서는 미국이 맡아왔던 안보 부담을 누가 더 많이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변화가 어쩌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요. 미국 내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에서는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책임 있는 기준을 만들고 국제사회에서는 동맹국들과 부담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네, 앞으로 미국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 어떻게 이어나갈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네, 이번에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DMV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지니아 소식인데요.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클린 슬레이트. 일정한 범죄 기록을 봉인하는 제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경미한 절도나 무질서 행위 등 일부 경범죄 기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자동으로 봉인될 수 있고 과거에 마리화나 소지와 관련된 일부 기록도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기록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해도 또 비교적 가벼운 과거의 범죄 기록 때문에 오랫동안 취업이나 주택 임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잘못을 하셨더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클린 슬레이트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과거는 이제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꿈을 이루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메릴랜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장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메릴랜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식료품점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이른바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항공권이나 호텔은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정말 이 항공권,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절대로 같은 자리, 내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라도 같은 돈을 내고 타시는 분은 아니실 거라는 거 아시지요? 정말 그 얼마를 내고 타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들은 더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뭐 호텔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좀 수요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방식이 식료품까지 확대가 되면은 같은 우유나 달걀도 언제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죠. 물론 식품 같은 경우 뭐 한인마트도 그렇고 또 그날 소진을 해야 하는 것들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저녁 무렵에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요즘 마켓에 가면 전자가격표를 사용하는 것 보셨죠? 기술적으로는 가격을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하나씩 붙였다면 이제는 전자가격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편리한 기술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메릴랜드가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는 먼저 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메릴랜드에서 집을 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새롭게 나온 Tenants' Bill of Rights라는 이 세입자 권리 상존이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만큼 전해드릴게요. 메릴랜드에서는 집주인이 주정부가 발행한 최신 세입자 권리 상존을 주거용 임대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을 구할 때부터 실제로 거주하고 퇴거하는 과정까지 세입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 담겨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강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입주 신청자를 무조건 배제할 수가 없고 어떤 범죄 경력을 언제 고려할 수 있는지도 제한이 됩니다. 주택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지요. 또 렌트비를 매달 성실하게 내는 세입자는 그 기록을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현실적이죠. 집을 사서 모기지를 꼬박꼬박 내면 신용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동안 렌트비를 매달 성실하게 내는 사람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도 했지요. 앞으로는 렌트비 납부 기록을 자신의 신용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 겁니다. 아파트 냉방시설에 관한 규정도 생겼는데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10가구 이상 아파트는 여름철 실내를 화씨 8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신축 시기나 기존 시설 등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좀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이건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퇴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집주인의 통지만으로 바로 집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법원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권리가 있고 또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퇴거 사건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세입자 권리 장전은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 한번 확인하셔서 세입자로서는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집주인분들은 좀 더 많이 챙겨셔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DC에서 유급 가족 휴가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 최대 12주에서 6주로 줄어들었는데요. 본인의 질병 등을 위한 의료휴가는 최대 10주가 됩니다. 주당 최대 지급액도 $1,100로 조정이 되었고요. 다만 출산과 관련된 부모휴가는 최대 12주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보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또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겠지요. 네, 마지막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운전자들이 꼭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과속과 난폭 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로드 샤크 캠페인을 다시 실시합니다. 앞선 집중 단속 기간에는 불과 일주일 동안 1만 6천 건이 넘는 티켓과 경고가 나왔습니다. 다음 집중 단속은요. 10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를 비롯해서 주요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어디에서 단속하느냐를 아는 것보다 평소 속도를 지키고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운전 중에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쩔 때는 급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특별히 10월 12일부터는 하시면 굉장히 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티켓 경고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편안하게 저희 kradio.us 계속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거나 그냥 웹으로 틀어놓고 가시면은 저희는 24시간 방송을 하니까요.
저희 라디오와 함께 계속 주파수를 고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이 다 차 안에서도 되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 방송과 하시면은 귀로 들으시면서 운전하시면은 이런 일은 안 생기실 수 있겠죠. 네, kradio.us 저희 kradio와 함께 해주십시오. 같은 DMV 생활권이라고 해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의 법과 제도는 굉장히 다르기도 하죠.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도 우리가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때로는 모르고 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라디오 워싱턴 초대 DMV 소식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어제 막을 내렸지요. 한국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 모두 150개의 메달을 따면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종합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합 3위라는 순위만 보면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죠. 그런데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국 스포츠가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금메달 39개는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44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금메달 169개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고 개최국 일본은 83개를 따면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금메달을 가져갔지요. 여기에 인도를 비롯해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력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스포츠의 지형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과거에는 한국이 양궁과 태권도, 펜싱 등 이른바 효자 종목에서 많은 금메달을 따면서 일본과 종합 2위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익숙했지요. 하지만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와 경기력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한국도 몇몇 종목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결과를 선수들의 책임만으로는 돌릴 수는 없겠지요. 오히려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과 선수 발굴, 학교 체육, 비인기 종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변화하는 아시아 스포츠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제 대회가 끝난 만큼 정말 우리 선수들 너무나도 수고 많았고 애 많이 썼습니다.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메달을 딴 선수도 있고 아쉽게 메달을 놓친 선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고 어떤 선수는 단 몇 초, 몇 센티미터 차이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참 우리가 바라보는 경기는 몇 분, 몇 얼마 되지가 않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서기 위한 선수들, 정말 그 흘린 땀은 몇 년, 어떤 선수에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십수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수들을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또 아시아 이번에 경기에 참석한 모든 선수들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잘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만의 마음은 아니겠지요. 이번 결과를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여기서 꿈을 내려놓지 않고 또 이번 대회에서 얻은 경험으로 다음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의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계속 앞으로도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시면서 그 꿈을 이뤄나가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DMB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좀 쌀쌀한 기운이 드셨지요. 안개도 많이 끼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이런 낮 최고 기온이 71도고 그리고 최저 기온은 53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현재 워싱턴 이런 기온은 65도이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1도가 높네요. 66도입니다. 북서풍이 불면서 순간적으로 시속 20마일을 넘는 바람이 부는 곳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해지는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서 낮 최고 기온이 60도 중반에 머물고 그리고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서 목요일에는 70도 후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고 또 환절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 이럴 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DMB 지역 날씨 안내해 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에서는 좀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화가, 예술가, 작가, 독립운동, 그리고 나의 삶을 살고 싶다고 소리쳤던 그런 여인, 행복과 불행을 오갔던 그런 여인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서울 원효료에 있던 시립자재원이라는 곳의 무연고자 병동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기록에는 신원 미상, 연고자 없음. 추정 나이는 65, 66.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와 실어증, 그리고 중풍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실제 나이는 겨우 5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서울 장안의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그런 사람이었죠.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유아 개인전을 열었고,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유럽과 미국을 여행했고, 3.1 운동 때에는 만세를 부르다 감옥까지 갔던 사람. 그 이름,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네, 화가 나혜석입니다. 100년 전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말로 그림으로, 글로 온몸으로 외쳤던 단 한 사람의 삶을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그녀의 삶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혜석은 1896년 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네에서 나 참판댁, 나 부잣집이라고 불리던 집안이었는데요. 5남매 가운데 넷째였고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아지였대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명순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졸업할 무렵에 해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세 번이나 바뀐 거죠. 서울 진명여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이 소녀는 바로 그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도쿄 여자미술학교의 서양화가로 유학을 간 거예요. 1913년이라고 하니까 17살 때, 정말 그 고등학생 그 또래의 17살 소녀가 혼자서 바다를 건너서 그림 공부를 하러 간 거죠. 그 시절 조선 여자 아이한테 그림을 배우러 외국에 간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유학 중에도 그는 그림만 그린 게 아니었습니다. 글도 썼어요. 1918년에 발표한 소설, 경희라는 소설. 이 소설이 한국 근대 여성이 쓴 소설로는 가장 먼저 꼽히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요. 이 줄거리가 일본에서 공부하다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온 여학생 경희. 그런데 집에서는 어서 시집을 가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공부를 하자니 집안이 바라는 혼처가 걸리고, 혼처를 받아들이자니 내 공부가 걸리고, 경희가 이 갈림길에서 한 가지를 깨닫지요. 나도 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 훗날 나혜석이 평생 붙들고 산 이 한마디가 이미 22살 무렵의 소설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9년 3월 조선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지요. 나혜석도 3.1 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붙잡혀서 5달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던 손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이 시국 사건으로 붙잡힌 그의 변론을 맡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교토대학 법학과를 나온 엘리트 변호사 김우용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훗날 남편이 되지요. 감옥에서 나온 뒤에 나혜석은 아프게 사랑하다 떠나보낸 첫사랑 때문에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데요. 이 변호사의 끈질긴 구애 앞에서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또 보통 결혼이 아니었죠. 서울 장안이 들썩였습니다. 엘리트 변호사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의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승낙하면서 내건 조건들이었죠. 뭐 전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결혼한 뒤에도 그림을 그리는 걸 방해하지 말고 시어머니와는 따로 살게 해줄 것, 그리고 평생 지금처럼 사랑해줄 것, 이런 이야기를 서약을 내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랑이 조건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분도 그 당시에 남성으로서는 보통 분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리고 또 신혼여행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신혼여행을 가는 대신에 일찍 세상을 떠난 옛 연인의 무덤에 가서 남편 돈으로 비석을 세웠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나혜석, 어쨌든 이 신부는 시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서울 경성일보사의 내청각이라는 곳에서 전시장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하고, 이 개인전은 한국 여성 최초의 유화 개인전이었다고 합니다. 풍경화를 중심으로 70점이 넘는 유화를 걸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 대부분이 유화라는 것을 처음 구경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전시가 사람들에게 유화가 무엇인지 알린 전시였다고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전시는 단 이틀 뿐이었는데 이 이틀을 위해서 나혜석은 일본에서 돌아온 뒤 화실에 박혀서 그림에만 몰두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반짝 스타가 아니었던 거죠. 오래 준비한 사람이 비로소 보여준 그런 결과물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조선미술전람회에 매년 작품을 내고 또 입선도 하고 특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넷이나 낳아서 길렀지요. 화가이면서 작가이면서 내 아이의 엄마.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워킹맘 중에 상 워킹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오늘 아침 아이를 챙기고 도시락도 싸고 그러면서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계시지요? 이 나혜석도 그 오래전에 이런 삶을 겪은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이후에 나혜석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남편 김우영이 유럽과 미국을 시찰하러 떠나게 되는데 아내와 함께 가기로 하게 되지요. 이 여행으로 나혜석은 한국 여성 최초로 구미 여행을 한 사람이 됩니다. 파리의 거리, 스페인의 바닷가, 미술관의 그림들. 그림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한 선물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먼저 귀국한 뒤에도 나혜석은 파리에서 1년을 더 남게 됩니다. 혼자서요. 말도 낯설고 사람도 낯선 이 도시에서 오롯이 그림 하나만 붙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때 남긴 작품들 가운데 스페인 해수욕장, 또 많이 알려진 그림이죠. 무희 같은 그림이 오늘날까지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땅에 와서 영어로 말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내가 누구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 있으셨는지요. 나혜석도 파리의 어느 골목에서 그런 순간을 만났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외로움을 붓으로 풀어내었습니다. 1929년 그녀는 귀국을 한 뒤에 수원에서 유럽에서 그린 그림과 스케치를 모아서 귀국 전시회를 열게 되지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이때까지가 어쩌면 나혜석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의 1년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려 놓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나혜숙 인생의 환한 시절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녀의 삶은 조금 어두운 길로 접어드는 것 같지요. 혹시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 아시지요? 아, 저도 이 젊은 시절 이 책을 읽고 참 여러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연극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가 되는 그런 작품이죠.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는 남편의 사랑스러운 인형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도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집을 나가게 되죠. 노라가 집을 나간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인형의 집, 그 작품을 나혜숙도 읽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굉장히 자신의 모습이 많이 투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인형의 가, 집 가짜를 썼지요. 인형의 집이라는 제목의 시를 쓰게 됩니다. 아버지의 딸로 남편의 아내로 누군가가 정해준 역할 속에서만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 같은 그런 시지요.

지금 수원의 나해석 거리에 가면 이 시가 세계전 비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형이었네. 아버지의 착한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착한 아내인 인형으로, 그네들의 놀이개였네. 노라를 놓아라. 순순히 놓아주고 높은 장벽을 열고 깊은 규문을 열고 자유의 대기 중에 노라를 놓아라. 나는 사람이라네. 남편의 아내 되기 전에, 자녀의 어미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딸이 되기 전에 첫째로 사람이라네. 나는 사람이라네. 구속이 이미 끊쳤도다. 자유의 길이 열렸도다. 천부의 힘은 넘치네. 아, 소녀들이여, 깨어서 뒤를 따라오라. 일어나 힘을 발하여라. 새날의 광명이 비쳤네.

네, 나혜석의 시를 노래로 요즘 현대적으로 노래를 부른 것을 전해드렸어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파리에서 돌아온 뒤 나혜석은 당시 이름난 사회 인사와 연문설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독립운동으로 감옥까지 갔던 민족대표 최린과 역시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나혜석이 파리에서 만났던 거죠. 두 사람의 만남은 나혜석의 결혼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마저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린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중에는 친일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지요. 나혜석의 남편도 나중에는 또 친일을 한 것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당시의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서는 것들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 일로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혼은 나혜석에게 결혼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간의 시작이었어요. 재산도 아이들에 대한 친권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한때 신문이 앞다투어 칭찬하던 천재 화가에서 이제 세상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지요. 그 당시에 이혼녀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아닌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연인과 연문을 뿌린다는 것은 용납하기가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했겠지요.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자 미술 학사를 세워서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잡지 삼천리에 이혼 과정을 상세하게 밝힌 글, 이혼 고백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성에게만 정조를 요구하면서 남성에게는 관대한 사회의 이중잣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재산 분할까지 요구하는 글이었어요. 그 당시에 재산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싶은데 그런 개념조차 없던 그 시절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한 거죠. 당연히 엄청난 비난이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상대 인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까지 냈지만 세상은 끝내 그의 편에 서주지 않았던 거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나혜석은 1937년 겨울 무렵 충남 예산의 수덕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엔 나혜석의 오랜 친구 이력 스님이 있었습니다. 같은 신여성의 선두에서 여성 해방을 함께 외치던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그녀는 스님이 되었던 거죠. 나혜석은 이후 불교에 귀해서 불명도 받고 수덕사 앞에 수덕여관에도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절에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뒤의 삶은 여러 절과 양로원, 지인의 집을 떠도는 날들이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재능은 있지만 그 당시에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의 나혜석을 설명하는 중앙 그 양로원에 맡겨진 나혜석이 기록을 보면 걸핏하면 몰래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엄마였던 사람이 이혼한 뒤 아이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림이 불타버리고 건강도 무너지고 가진 것이 하나 없이 떠돌면서도 어쩌면 그녀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한 건 그림이 아니라 아이들의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1948년 겨울 그는 서울 원효로의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행려병자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아무도 그가 나혜석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덤은 지금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그녀를 다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2월 정부가 나혜석을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을 하고 수원에는 그의 이름을 딴 나혜석 거리가 생겼고 붓을 든 나혜석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태어난 집터에는 생가터 비석이 세워졌고 1997년부터는 여성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나혜석 미술 대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가 남긴 그림과 소설, 시, 수필을 모은 전집도 나왔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화상소 그 나혜석의 자화상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찾아보시면 아, 그의 눈빛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싶어요. 어두운 배경 속에 앉아있는 여성 웃지도 않고 눈빛은 무겁고 얼굴에는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이 작품 속 인물이 실제 나혜석 자신인지에 대해서는 좀 학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주인공이 그녀이던 그녀가 아니던 아마 그 그림 속에는 그녀의 마음의 그림이 담겨 있겠지요. 그녀의 마음을 담은 그녀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림을 들고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가려 했던 한 여성,
화가였고 작가였고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아내였고 어머니였으며 사랑했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서려 했고 마지막에는 외롭게 세상을 떠났던 사람 나혜석. 시대보다 조금 먼저 걸어갔기에 누구보다 많은 박수를 받았고 또 누구보다 많은 돌을 맞았던 화가 나혜석의 삶을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 제품으로 아주 선호하시는 것이 있죠. 후코이단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막상 후코이단이 무엇인지 어떤 원료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님과 함께 후코이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신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후코이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후코이단 정확히 무엇입니까?
1: 아,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후코이단은요. 모죽구나 미어 다시마와 같은 이제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 들어있는 그 미끈미끈한 점액 성분의 하나인데요. 해조류를 만져보시면 표면이 미끄럽고 약간 끈적끈적 하잖아요.
0: 네.
1: 그 점액질 성분 속에 들어있는 다당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코이단이고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후코이단은 주로 후코스라는 당하고 황상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고분자 다당류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처음 후코이단을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얻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 계열의 성분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다면 이 후코이단은 여러 종류의 갈조류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후코이단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건가요? 또 어떤 해조류에서 추출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후코이단은 한 가지 해조류에만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갈조류에서 추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후코이단을 선택을 하실 때는 단순히 이 후코이단이라는 이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해조류에서 추출을 했는지 그리고 원산지는 어디인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가 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료가 정말 들어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로는 좋은 원료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거 아닐까요?
0: 아,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건강제품들 보면은 너무나도 다 좋은 재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믿기는 하지만 정말요, 근거가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미노 시즈쿠는 실제로 어떤 원료가 사용이 되었는지 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1: 물론이죠. 네, 사실 후코이단 제품을 구매하시면서 좋은 원료를 사용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정말 그런 원료가 들어갔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원료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그냥 믿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분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가 거치거든요. 네, 특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FTIR 성분 분석을 통해서 원료의 특성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중금속 미생물 검사까지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그 근거 자료를 고객분들한테 다 보내드리는데 저는 소비자분들이 후코이단을 선택을 하실 때 거기에 무엇을 넣었다는 상담원들의 말만 믿지 마시고 그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후코이단 매일 먹는 제품인 만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한 것이 진짜 품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후코이단을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고 가격 차이도 상당히 큰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코이단이면 다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코이단 제품을 비교할 때 청취자분들 또 소비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까요?
1: 맞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과 모양이 너무너무 비슷하다. 후코이단이면 다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0: 많이 봤는데요. 근데 결국 소비자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단순히 좋다라는 광고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인 가능한 근거가 있느냐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후코이단 제품을 고르실 때는 어떤 인증이나 검증을 받은 제품인지도 꼭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레이블에 적혀있는 내용을 정말 믿어도 될까? 정말 제대로 검증받은 제품일까? 아니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먹어도 정말 안전할까요? 그리고 먹고 정말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등등 이런 부분을 소비자분들을 대신해서 확인해주는 인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순도, 함유량 이거를 다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일본 제품이라면 실제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지까지 확인한 후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JHFA 인증 마크예요. 근데 말로만 좋은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후코이단을 제품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JHFA라는 인증 마크가 붙어 있다면 그는 소비자분들을 대신해서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을 다 검사하고 그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JHFA, JAFA 인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코이단 제품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포장이나 광고만 볼 것이 아니라 JHFA 인증 마크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후코이단 제품들은 겉포장만 보면은 비슷해 보여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소비자분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또 바로 자파 인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요. 후코이단 제품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미노 시스쿠를 오랫동안 찾으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신디 매니저님은 실제 고객들을 만나면서 어떤 이유로 우미노 시즈쿠를 계속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0: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고객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 보시다가 우미노 시즈쿠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한번 드셔본 후 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또 오랫동안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믿고 먹을 수 있어서 계속 찾게 된다는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진 것 같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매일 드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한두 번의 광고나 설명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또 직접 샘플, 뭐 체험, 경험하시면서 이 신뢰가 쌓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단순히 하나의 건강식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객분들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이라는 의미가 더 있고요. 그리고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한번 선택하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다시 찾게 되는 제품이라는 것이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선택해 주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결국 오랜 시간 꾸준히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이야기가 우미노 시즈쿠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 직접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정말 기억에 남는 고객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1: 혹시 상담하시면서 이 고객분 이야기는 참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나눠주고 싶은 사례도 있으시죠?
0: 사례가 너무 많은데
1: 네, 그중에
0: 오늘은 딱 이제 갑자기 이제 한 분 기억에 남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건강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지인분의 소개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처음 알게 되셨대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바로 드신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후코이단 제품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하고 상담 후에 오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드링크 타입으로 시작을 해서 1년 정도 꾸준히 드셨어요. 근데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꾸준히 먹다 보니 식욕도 많이 돌아온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배변에 많이 문제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배변 문제도 전부 다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만족스럽게 느끼고 계시다고 해주셨고, 그런데 이 고객분이 그 본인의 경험담을 구글 리뷰에도 직접 남겨주셨거든요.
1: 네.
0: 근데 리뷰를 보면서 저도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1년 정도 꾸준히 먹어보면서 본인이 직접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먹어보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구글 리뷰를 읽으면서 저는 참 그 말씀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조건 믿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직접 알아보고 그리고 꾸준히 경험해 보신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남겨주신 거잖아요.
1: 네.
0: 네, 이런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를 포함한 저희 전 직원분들이 참 감사하고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이제 고객 리뷰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의도가 애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0: 네.
1: 어떤 리뷰들은 보면 정말 체험하면서 처음에 조금 의심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좋은 효과를 봤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믿음이 가거든요.
0: 네, 맞아요. 네,
1: 실제 이 고객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본인이 느끼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네요. 네, 특히 이분 식욕이나 배변처럼 매일 생활하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 하신 것이 또 가슴에 와 닿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후코이단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께서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처음 드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0: 아무래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품이 정말 나한테 잘 맞을까? 또 꾸준히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처음부터 부담을 갖기보다는 먼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 샘플 체험을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실제로 샘플을 드셔보신 분들이 저희한테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세요. 특히 이제 처음 상담할 때 위가 불편하시거나 평소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체험 후에 구매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계신데,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1: 네.
0: 저희가 후코이단 드시고 싶은 분 결정하시기 전에 진품 가품을 저희가 구별하시고 먼저 직접 경험해 보신 후에 본인한테 맞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866-566-9원권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부담 없이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 보내드릴 거예요.
1: 네, 무료 샘플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직접 드시면서 체험해보시고 또 효과를 증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검증이 된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로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리면 됩니까?
0: 네. 본사 전화번호는
1: 네.
0: 866-566-9원9원이고요. 워싱턴 DC에서는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보실 수 있는 곳이 딱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1: 네.
0: 바로 웰빙모어, 엘리커 시티 약구, 콜롬비아 히커리 약구. 이 세 군데에서만 오리지널 후코이단 보실 수 있고요.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은 일본 본사를 비롯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또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지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후코이단 제품, 우미노 시즈코 뭐 다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그리고 선뜻 결정하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샘플 먼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신디 매니저님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결국 건강을 위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먹는 제품을 제대로 알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니저님께서 오랫동안 우민호 시스쿨을 상담해 오시면서 느낀 점,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아, 네. 저는 건강을 챙기는 일도 결국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코이단을 선택을 하실 때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을 먹는지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직접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 후코이단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서두르지 마시고요.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해 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민호시죽구 후코이단이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께 오랫동안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제품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랫동안 우민호시죽구와 함께 하면서 또 실제 드신 분들의 효과도 증명하시고 계시는 우리 샌디 매니저와 함께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 DMP 지역에서도 쉽게 또 구매하실 수 있는 곳들, 웰빙모아, 엘리코시리 약국, 콜롬비아 히코리 약국에서도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직접 샘플도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 드시면서 효과도 증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디 매니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12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한 방송 이렇게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은 참 조금은 분주한 생각이 들지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번 주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실 것도 같고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하나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네, 벌써 시작하셨지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조금이라도 시작하셨으면 시작은 반이고 또 성공하신 날인 것 같아요.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따뜻한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또 오늘 하루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번 한 주 아무 사고도 없고 안전하고 또 늘 평안한 그런 한 주 또 계획하신 것들도 이루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초대 손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께로 찾아올게요. 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박희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닭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된장 게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K-Radio Washington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박성태의 뉴스 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전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고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에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주말새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고 깡통 중수청 치안 지옥문을 외쳤습니다. 이 내용 뉴스연구소에서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을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아침 뉴스 연구소.
1: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예,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공휴일인지 나고야를 나코야라고 약간 발음이 샛나갔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나고야 시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3: 네, 두 전직 대통령.
1: 두 전직 대통령, 두 명이면 누굽니까?
3: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요.
1: 예.
3: 요즘에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논쟁이 좀 뜨거운데요. 우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 한동훈 의원이 이제 노무현 피해자 서사, 그러니까 이른바 노무현 피해자 서사가 검찰 악마화로 이어졌고 이제 그 극단적 결말이 검찰청 폐지로 이어졌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어요.
1: 예.
3: 지난 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한동훈 의원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면서 이제 발언의 취지는 진보 진영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조작 수사 피해자 신화를 만들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연차 게이트 당시 불거졌던 이 시계와 금품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 든 건데요.
1: 예.
3: 이에 대해 이제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이 인면수심의 사자 명예훼손 범죄다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1: 예.
3: 그런데도 이제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시계와 돈을 불법적으로 받은 건 팩트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 직접 등판을 하면서 이 논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의원 글에 답합니다. 이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곽 의원은 당시 자신도 변호인과 참고인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 한 의원이 팩트라고 주장한다면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1: 예.
3: 여기에 이제 한 의원이 또 바로 반박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그 곽 의원 부부의 그 미국 뉴저지 아파트를 거론을 했어요. 곽 의원 부부가 미국에서 구입한 아파트 대금 일부가 박연차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이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곽 의원이, 곽상원 의원이 다시 당시 수사검사도 아니었던 한 의원이 무엇을 근거로 확정적 사실이라고 말하느냐, 뉴저지 아파트 문제까지 포함해 증거를 제시하라 맞서면서 연휴 내내 이 공방이 좀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좀 뜨거워져 왔던 이런 상황입니다.
1: 예.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이제 팩트는 무엇이고 또 이 논의의 사실상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또 패널들과 얘기를 해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거는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됐다고요?
3: 네, 이게 52년 동안 보관해온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편지인데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이 편지는 유경수 여사가 피격돼 숨진 이틀 뒤인 1974년 8월 17일에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하다 귀국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요.
1: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3: 네.
1: 당신이 이제 영예일 때,
3: 네,
1: 보냈던 편지라는 거죠.
3: 네.
1: 이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다가 공개한 내용.
3: 네, 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건데 그 편지 이제 사진도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1: 예.
3: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맞을 유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번이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심경이 적혀 있고요. 유영하 의원은 이제 편지를 공개하면서 영화가 아니었다면 공개하지 않았을 편지다. 제작진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 좀 눈에 띄는 하나 인터뷰가 있었는데 박지만 이지회장,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1: 예.
3: 이 조선일보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16살이던 박 회장은 유여사가 숨진 날 서울대병원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자신을 이제 말아안고 가슴이 들썩일 정도로 울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내 우는 모습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영화 상영 중단이나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제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를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오늘 유경수 여사 그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해서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 열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1: 예.
3: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국제 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한 서한을 보내려 했는데 여기에 지금 동참하겠다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당내에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거를 당 의원 전원 명의로 이제 보내는 걸 좀 추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정치권 얘기는 아니지만 어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그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해당 영화 상영에 대한 사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 예,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는 팩트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가 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에 따른 건데, 그런데 애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잘못이 있지 않았냐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김인하 평론가님.
2: 다소 이제 좀 갑작스러운 어떤 쟁점 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쨌든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좀 겪으면서 서거하면서 사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돈을 받은 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돈을 받은 것의 성격과 그 맥락이 뭐냐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이잖아요.
1: 예.
2: 그걸 판단할 기회가 없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뭐 곽상원 의원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당시에 이제 판단이 이루어졌던 거는 노정현 씨가 해외에 돈을 보낸 사실 그리고 그게 돈을 보낸 것 자체가 이제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졌지만
1: 예.
2: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박연차 당시 회장이냐 등은 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과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느냐. 지금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거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뭐 영화 논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이 이 영화에 대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동참하기는 좀 그런데
1: 예.
2: 이것에 대한 요구, 대중적 요구가 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폄훼 영화는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 영화는 안 되느냐 막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여론의 어떤 뭐 이 좀 편승하기 위한 그러한 쟁점 제기가 아니냐라는 느낌도 들어서
1: 예.
2: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석 전 대변인님
4: 잘못된 얘기 같아요. 이 노 전 대통령 관련한 얘기를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돌려차기 피해자 분 모셔서 토론을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묻혔었죠.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논란 때문에 그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시각이다. 이건 제가 꼭 바로잡고 싶고
1: 예.
4: 핵심은 그거예요. 노 전 대통령 관련한 여러 가지 공과의 평가가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난 상황에서 왜 이러느냐 하는 얘기는 10월 2일에 검찰이 해체됐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너무나 거칠게 이루어졌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그 부분 원인이 뭐냐를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노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분이 이제 비극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랬냐는 거는 다 빠지고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그리로 가요. 중간 과정이 없어졌고
1: 예.
4: 또 그 2008년 이후 또 노 전 대통령 퇴임 직후 2007년, 2008년, 2005년 이때 지금 소위 민주당 주류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노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했던가 어떻게 평가했던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전혀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위선도 충분히 짚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1: 예.
4: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 한동훈 의원이 노 전 대통령에 관련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냐. 근데 중요한 게 그분도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박연차 씨도 없어요.
1: 예.
4: 그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실체 규명 이렇게 가면은 답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것이 한동훈 의원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 그 답 없는 얘기를 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고요. 그 수사 기록은 전부 봉인이 됐습니다.
1: 예. 그러니까
5: 지금 한동훈 의원이 팩트라고 단정하는 거는 피의 사실을 사실화하는 거죠. 당시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으로부터 흘러나온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근데 이제 피의 사실이 사실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법적 엄밀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닌데 자기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추정도 아니고 단정을 해버리고 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소해봐. 이게 억울하면 고소해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검사스러운 행동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종의 인지적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문제는 검찰의 역사적인 과오, 이를테면 뭐 검찰이 그 과잉 수사를 한다든지 표적 수사를 한다든지 피의 사실을 그 과정에서 공표한다든지
1: 예.
5: 뭐 이런 등등의 그 검찰의 오류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결국 민주당 진영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일을 성역화하고 그리고 일종의 정치적 복수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 사건의 본질이 A가 아니고 B다. 라는 식으로 대중적 인식 전환을 나름 시도하고 있는 거고 그게 본인한테 유리해요. 한동훈 의원한테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게 정치검찰이라는 딱지고 검찰로 분류하자면 한동훈은 윤석열 카테고리예요. 그 지우고 싶은 거죠.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예 이 검찰개혁의 근본적 문제는 이거다라고 본질 이 왜곡을 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도구적 냉혈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정치적 상대방의 어떤 비극적 선택도 자기 정치의 목적을 위해 서슴없이 동원하면서 나는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이런 금기도 용감하게 얘기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걸로 예. 그걸 치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가
1: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의 전략적 선택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냉혈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이 부분은 다시 유희석 전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4: 때에 따라서는 정치가 어떤 냉혈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그동안의 과정은 다 없어지고 딱 그 부분이 오죽하면 검찰에서 얼마나 당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딱 거기로만 모아지잖아요. 지금 사실에 대해서 제가 답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주요 당사자분들이 세상에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이 팩트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미 진술서도 있고요.
1: 예.
4: 그동안 나온 수많은 보도들이 그럼 다 거짓말이냐 그렇게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계 얘기 자꾸 논두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안 받았는데 논두렁에 뭐 시계를 버렸다는 말이 있었다 이렇게는 인식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지 노 전 대통령 고인에 대한 어떤 명예를 실추한다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님을 확실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1: 예.
2: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개혁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설명대로라면 한동훈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A부터 Z까지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다 이렇게 봤다는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서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정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정수석도 하고 그러한 이제 연장선에서 운명이다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개혁에 일부 만족하지 못한 지지층이 있었을지 몰라도 문재인 정권이 그 선에서 끝냈어요. 검찰개혁을.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그리고 그렇게 개혁된 검찰개혁 체제 내에서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폐 뭐 청산 수사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체제에서 수사를 해서 성과도 내고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실 한동훈 의원의 동력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왜 더 6대 범죄 수사권까지 없애서 이게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까지 가야 된다라고 됐느냐. 그거는 결국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의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시대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뭐 반발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직접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직접 이 정치로 직행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검찰에 문제가 있지 않았으면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택적인 쟁점의 어떤 그런 쟁점을 선택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1: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저희가 패널 구성을 좀 맞춰야 되니까 제가 여기 다른 기회를 좀 균등하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쪽에서는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고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로 팩트가 최종 규정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진술서나 사실관계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믿을 만한 팩트가 있다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 팩트 옆에 그 팩트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예를 들어서 뭐 논두렁이랄지 이런 부분에 또 쟁점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눠서 정리를 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일단 팩트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5: 팩트를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고요. 예. 그 진술서라는 게 수사기관의 진술서는 공개된 바가 없어요.
1: 예.
5: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고
1: 예.
5: 본인 스스로도 박연차 씨한테 돈을 받은 사실을 얘기했다. 이걸 지금 팩트라고 얘기한
1: 예.
5: 건데 근데 그거는 지금 뭐 그렇게 팩트라고 단정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받은 게 불법이 아니고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받았냐 이것까지 다 살펴야 그게 사법적으로 팩트로 단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은 피의 사실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1: 예.
5: 근데 피의 사실이 곧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곽상은 의원이 아마 그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효과적으로 그 반론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은 당사자의 비극적 선택으로 법정에서 반론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결이 된 겁니다.
1: 예.
5: 결국 당시에 그 수사 관계자들,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흘린 그런 피의 사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사실이니 아니니 공박하는 게 조금 저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의원은 봐라 이걸 가지고 날 고소하지 못하면 사실 아니냐 이런 식의 논법을 예.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적절하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4: 아니, 자꾸 그 한동훈 의원의 뭐 태도라든지 그것을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5: 아니, 본인이 시작한 논란이잖아요.
4: 사자에 대해서 무슨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시작된 시발점이 어디냐는 것을 봐야 될 만큼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게 너무 엉망진창으로 진행돼 있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검찰개혁을 보느냐에 대한 그 출발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일이라는 건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 누가 등장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아 뭐 딸과 사위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피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확정됐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면요. 그는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잣대를 그쪽에서 한번 대주세요. 지금 공소추사 관련해서 조작기소라고 얘기하는 거기에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뭐 특검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뭐 다섯 개를 받고 있다. 이 논리를 그쪽에서 피고 있잖아요. 이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공평하게 봅니까? 이 정도 얘기도 못해요?
5: 제가 그 논리
4: 17년 전 정도 되는 얘기를 우리가 꺼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그때 어떻게 행동했었던 민주당의 주류들이 어떤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가 지적하는 것도 안 됩니까?
5: 아니, 그러니까
4: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5: 예. 민주당의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과도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신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말하자면 뒷받침하기에 소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시작됐다? 혹은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 수사와 관련된 그런 검찰개혁으로 지금 그 문제의식으로 지금 검찰개혁이 완성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검찰의 폐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1: 예.
5: 단지 민주당이 만들어진 신화를 가지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점들은 국민들이 비단 노무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여러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목격했던 바가 바고 그게 이제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모여서 검찰개혁이 추진된 건데 너무 나갔죠 지금? 너무 나갔다는 것도 저도 인정해요. 게다가 이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의 과유불급이 입 다물고 있어야 될 사람들한테 이제 저런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 확대하고 성역화해서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 제가 볼 때 이제 한 분은 팩트에 기반해서 검찰개혁이 거칠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근데 그게 과연 그럴 만한 비극이냐를 묻으신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팩트는 확정되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끄집어낼 일이냐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5: 아니,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인식 자체가
1: 예.
5: 저는 틀렸고 굉장히 의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일단 민주당이나 국민 분위기는 좀 더 어떻습니까?
3: 네. 어제 분위기 취재해봤는데
1: 예.
3: 민주당에서는 앞서 박원석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검찰청 폐지의 책임이 윤석열 정권 한동훈 의원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되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격앙된 분위기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우호적인 의원에게 얘기 들었을 때는 지금 보수 정치인 가운데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은 한동훈밖에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정치인도 지금 한동훈 의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친한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지금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재평가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슈 주도 면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다른 좀 한동훈 의원에게 부정적인 분은 좀 과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이기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 그리고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 같다. 김승환 법무부 장관 낙마 이후로 너무 이제 대여 공세에 있어서 본인이 좀 전면에 나서려는 게 좀 큰 것 같다. 이런 예.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연 시계를 받았냐는 건 뭐 알려진 걸로는 받은 것 같다. 근데 논두렁에 버려진 건 국정원의 공작이다라고 이미 또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금이 건너간 거에 대해서는 돈은 건너갔는데 일부는 투자금이고 일부는 뇌물이다.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자가 각자가 그러니까
4: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 행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반응이 많았었잖아요.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을 해요.
1: 예.
4: 그럼 그때 생각이 무엇 때문에 변했길래 지금은 그분을 그렇게 추앙하는 것처럼 다들 위선을 떠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아니라고 봐도 예. 지금 이 얘기를 그럼 왜 하느냐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팩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 예. 어쨌든 당시에 패족 선언까지 했으면서 지금 왜 그러냐라는 386들을 지적하고 싶다라는 거죠.
2: 검찰개혁은 그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지적을 저도 뭐 하고 여러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안 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걱정도 크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쨌든 만들어진 중수청이나 이런 것도 뭐 똑바로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청장도 없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다 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딱 찍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열심히 이제 주장해 왔고 그 주장을 계속 했으면은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한 논쟁이나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볼 때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동훈 의원이 해왔던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히려 흐려진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구도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뭐 영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최근에 또 뭐 이제 신문하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과정이 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책 내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최근에 이제 보도된 내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항변하는 게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슨 뭐 이런 수사를 막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외면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뭐 서로 무슨 뭐 회의를 하고 짜고 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보수에서 지금 한 축은 박정희 전 대통령 포함해서 뭐 전두환 등등의 이러한 이제 독재자들을 사실상 이제 복권시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러한 방어가 맞아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보수의 양대 전선을 지금 꾸리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그러한 의제 선정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1: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쟁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과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또 다른 전직 대통령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영화 암살자들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박원석 의원님.
6: 일단 저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 보고 나서 조금 약간 허탈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에 논란이 너무 과장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 영화가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당시 암살에 석연치 않은 배우가 있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사건 수사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남긴 건 사실이에요. 그게 2000년대까지도 그런 의문점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진실에 있어서 공백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영화적 상상력으로 메운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의 어떤 폭력성, 억압성, 통제와 검열 이게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대체로 안 본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핏대 세우면서 좀 비판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유해진 배우를 향해서 뭐 북한상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유해진 배우가 경찰력이거든요.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한.
1: 예.
6: 그리고 그 사건의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영화상에서 다른 인물들의 추측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북한상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다는 게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그런 추한 그런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박정희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들추는 게 불편한가? 그걸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화 내용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나오는 인물은 광복절 기념사 낭독하는 것 이외에 대사 한 마디 없고 클로즈업 한 컷 없습니다.
1: 예.
6: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저격을 지시했을 거라는 암시조차 직접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사건의 의문들이 있고 지금도 제가 그래서 쭉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 의문에 관해서 풀리지 않은 대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 영화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이게 무슨 역사 왜곡이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납치 사건과 이 저격 사건과 동아투이 사건과
1: 예.
6: 그다음에 한일협정 이거를 하나의 인과관계로 엮은 이건 무리한 어떻게 보면 전개죠. 근데 그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역사 왜곡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과장돼 있다고 봅니다.
1: 예.
4: 그 과장으로 보실 수 있을까 하는 또 의문이 드네요. 저는 영화를 일부러라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었고 여러 가지 클립으로 극장에 안 앉아 있어도 영상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 안 봤기 때문에 뭐 몰라서 하는 얘기냐 그런 비난은 안 받을 자격이 충분히 예.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울 수가 있는데다가 기본 예의에 관한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예. 당사자가 있잖아요. 유가족이 있잖아요. 유가족이 지금 계시고 이 사건을 전 국민의 TV 생중계 그때 채널 몇 개 되지도 않은 흑백 TV로 다 생중계로 봤단 말이죠.
1: 예.
4: 그럼 이런 것을 영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감독은 어떤 의도로 이것을 영화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뭔가를 갖고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이 당사자들과의 뭐 협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뭐 소통이 있었느냐 부분을 먼저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자꾸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영화적 상상력이 우리의 어떤 경험을 늘리게 하거나 알고 있는 것의 지평을 넓혀주면 의미가 있겠는데 확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편다고 하는 것을 과연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 영역에 편입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또 정확히 사실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상상력을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뜻으로 상상력이지 그건 결과적으로 비트는 거가 되잖아요. 의도를 갖고. 그래서 저는 그 의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허진호 감독이라는 분이 도대체 왜 이걸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1: 박원석 의원님은 영화에서는 그 시대 폭력성, 이제 언론에 대한 탄압 등 시대 폭력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영화 전반에는 이제 제목처럼 사실은 또 어떤 미스터리라고 이제 영화에서 짚는 것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한 누가 쐈느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4: 제목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 괄호 열고 들이 들어가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 괄호를 열었으니까 아닌 것도 반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고 하는데 결국은 복수로 의미하는 거예요.
1: 영화의 주제가 폭력성보다는 사실 그 미스터리를 다뤘다는 거거든요.
4: 그렇죠. 제목 자체에서 의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전무들 말씀드리듯이 영화에 대한 비판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의도를 궁금해하셨는데 저는 영화 비평의 차원에서 감독의 의도를 추정해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비평 방식이 하나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감독을 테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온 여기에 출연한 배우들을 테러를 하려고 하죠.
5: 잠시만요. 그 부분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4: 따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게
5: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대응이고 일단 영화 자체를 먼저 얘기를 하고
4: 따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5: 그런
4: 게
5: 얘기해 주세요.
4: 예. 이게 1950년대, 60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 TV에 이제 악역으로 출연한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야, 이 예. 나쁜 놈들이다. 예. 그래서 길 가다가 이제 그 배우 만나면 야, 이 나쁜 놈아 때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아니고 지금 뭐 TV와 영화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 지가 얼마나 이제 많이 지났습니까? 그런 예. 상황에 이 영화에서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 표현을 가지고 하는 배우, 뭐 감독 그리고 뭐 이거를 뭐 국제영화제에서 내려라 그리고 모든 유튜브에서 내려라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더 이상 이게 영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5: 예.
4: 영화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보는 사람마다 저 오늘도 뭐 신문에 여러 칼럼들이 실린 것까지 보고 왔는데 보는 사람마다 아 이거는 뭐 무리일 수 있다. 아 이거다 이건 확실히 무리다. 아니다 요것 정도는 가능하다. 의견이 갈려요. 근데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다 영화 비평에서 허용되는 일입니다.
5: 예.
4: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대중적인 정치운동으로 지금 확산됐고 거기에 국민의힘이나 지금 뭐 여러 보수 정치인들이 편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영화에 대한 비평, 비난 또는 뭐 호평 이런 것까지는 각자의 영역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동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뒤에 반응 예를 들어 북한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해진 배우를 향해서 그 주진우 의원이 했던 발언들 또는 해외 상영을 이제 금지한다 영화제 출품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서한을 또 국민의힘에서 보냈다고.

0: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왜곡돼서 인식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인데 생각해 볼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1: 예.
2: 뭐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저는 배우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감독을 포함해서 제작진 전체에 대해서 유사한 형태의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비평의 영역에서 이 연출을 한 감독이 이런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저런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너 이런 거 왜 만들었어? 사실은 이미 A로 확정돼 있는데 뭐 A-1, A-2 같은 그런 어떤 추정을 영화 속에서 왜 해? 라는 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1: 예.
2: 이거는 영화예요.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논문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 결론을 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케네디 암살과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음모론이 수많은 예술 작품으로 영화든 아니면 문학이든 나타났어요. 그에 대해서는 너 의도가 뭐야? 라는 식으로 묻습니까? 너 역사 왜곡했어? 라고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조 독살설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기정사실처럼 막 회자됩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수많은 예술 작품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걸 그렇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실로 역사 사실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작품을 왜 만들었어? 라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고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봐야 되고 글쎄요.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 박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저격에 개입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이렇게 크지 않고 영화를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보면 예.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를 안 본 분들이 뭐 자신들이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금기라고 생각하는 여길 건드려서 발끈해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영화를 좀 보시고 예. 객관적으로 저는 이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0: 방원석 의원님 말씀에 저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요.
1: 예.
0: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상력을 더해서 재해석을 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JFK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한 거고 정조 대왕까지 나온 건데 근데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피격 대신 대통령 배우자의 남편이 배우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분도 총격을 당했잖아요. 연단에 맞았기 때문에 그게 위해를 못 가한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영화가 존 F. 케네디 암살의 배우가 재클린 케네디다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전 될 것 같아요.
1: 예.
0: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3: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수 정치 내부에서 일종의 이제 좀 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에 대해서 뭐 이 집 앞에 가서 치유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윤희석 대변인님도 명확히 그건 잘못됐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훌륭한 분이 보수 정치에 많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4: 박수 한번 쳐주세요.
3: 차기 대표로 추천합니다. 차기 대표로 추천하는데
4: 장동혁 대표 말고 지금 차기 대표로 추천한단 말입니다.
3: 윤희석 대망론을 여기서 반드시 제가 얘기하고 가야겠는데
1: 예.
3: 근데 이제 그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는다라는 저는 그런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감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감독을 막 테러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예. 배우에 대해서 이거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제동을 걸어줘야 보수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1: 예.
3: 그리고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과거의 과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문화계가 좌편향됐다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도 받고 뭐 법적 책임도 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 예.
3: 근데 보수 정치가 그러면 재집권하면 또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의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이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한데 사실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5: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 주부들이 찾는 곳.

0: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달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2: 1년 만에 장외 집회.
1: 예. 국민의힘이 개천절에 숙례문 앞에서 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2: 네, 현장 분위기가 사실 하기 전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왜 연휴 때 하느냐, 또 국가 앞두고 하냐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꽤 반응은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장동혁 대표와 점정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7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나 뭐 여기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추산은 20만 명, 경찰 비공식 추산은 이제 만여 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에서는 뭐 최근 DNG 지뢰 폭발 사고에서 비롯된 뭐 대북 정책, 검찰 폐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이제 비판이 쏟아졌고요. 참석자들 이제 피켓 보면은 안보 참사, 종북 외교, 뭐 이재명 아웃, 제멋대로 농지 조사, 뭐 이 나라가 북한이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태극기 또 간간이 좀 성조기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제 SNS 활동하는 거 거론하면서 나라를 망쳐놓고 밤낮 없이 SNS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집회에서 좀 눈에 띄는 장면.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들이 다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발언을 했어요. 뒤에 이제 일렬로 서서 이제 피켓도 들고 있었고 했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제 발언을 하려는데 거기 이제 참석자들 지지자들이 뭐 야유가 터져 나왔는데 예. 이 부분 저희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3: 국민 여러분, 운동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저를 미워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네, 어제 저 집회 현장에 있던 분 얘기 들어봤는데 예. 사실 저긴 대여 투쟁이고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제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 얘기를 하는데 그지 야유가 나오는 건 우재준 최고위원에 대한 야유가 더 컸다는 거에서 그 부분이 좀 역설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1: 예.
2: 민주당은 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앞둔 제1야당이 민생을 내팽겨치고 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국민의힘 지난 10월 3일 장외 집회, 국민의힘에서 집회를 열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구구단체들이 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그 장외 집회라는 거는 이런 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시민들까지 함께 하면서 막 이렇게 폭발력 있게 가야 사실, 야, 저 장외 집회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예.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사진 찍힌 거나 또 나온 구호나 모양새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일부 이제 아주 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체 등이 함께 집회를 했나 봐.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인상을 주거든요. 찍은 사진을 보면은 핵심 의원들과 이제 지도부 앞에 따로 나와서 사진 이렇게 앉아서 찍고 그랬던데 좀 뭐랄까요. 이게 일종의 뭐 글쎄 뭐 한번 이 연례성 행사한 것처럼 비춰지고 그리고 구호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하고 싶은 모든 걸 열거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집중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집회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
1: 예.
4: 대중적인 어떤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막 끌어올리고 이런 데 효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앞서 이제 우재준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자 뭐
2: 내려가라 뭐 이런
1: 거. 꺼져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유진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5: 처음에 이 장애 집회가 계획이 됐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 집회가 당 차원의 집회로만 진행이 되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섞여서 이 메시지가 완전히 혼란스럽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였잖아요.
1: 예.
5: 결론은 성조기 등장하고 이스라엘 국회까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윤호갱 구호가 나왔고 여기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보이는 게 그랬는데 지금 저 우재준 의원이 발언할 때 나왔던 그러한 반응들은
1: 예.
5: 결국 우려했었던 뭐가 그대로 드러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 계셨던 청중들은 적어도 우재준연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건데 예. 그분들이 민주당 분들도 아닐 거고 민주당 지지층도 아닐 거고 국민의힘 지지를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뭐냐.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성향은 적어도 보수로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 이 집회가 지도부가 의도했던 바대로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냐. 온 인원이 뭐 20만이다라고 당은 주장하고 경찰은 만 명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떠나서 이 자체로 성공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걸 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합니다.
6: 뭐 일회성 집회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거나 조직된 집회로 보이지도 않았고 장애 집회가 효과가 크려면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든 것 슬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올리는 집회는 예. 사실 시끄럽긴 해도 효과는 별로 없어요. 딱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집회에 모인 청중들이나 집회 분위기로 보면 올림픽공원 집회를 남대문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이었다고 봅니다.
7: 예.
6: 그게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 지금 당권파하고 조금 결이 안 맞는 그런 최고위원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뭐 이런 걸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장동혁 대표는 뿌듯했을 거예요. 저 집회가 본인한테 어떻게 존재감도 발휘되고 30분 연설했다 그러던데 뭐 막 환호하고 도움이 됐겠죠. 근데 그 자리에 7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생각이 어땠을까 그 장면을 보면서
7: 예.
6: 그런 생각이 드네요.
7: 앞서 이제 윤석 전 대변인이 주최 측 지도부의 의도와 과연 맞았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박원석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5: 예. 글쎄요. 생각에 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장외 집회 아까 김남평론가 말씀하신 걸 저는 절절하게 생각을 하는데 장외 집회라는 것이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또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지점은 충분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국민적인 항의를 끌어낼 수 있고
7: 예.
5: 또 그 항의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정권의 잘못을 국민들이 더 넓게 알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할 만한 상황은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집회를 하는 뭐 방식까지야 뭐 비슷하겠지만은 이 말이 참 그렇긴 한데 누가 집회를 주도하느냐,
7: 예.
5: 누가 얘기를 하느냐, 누가 구호를 선창하고 누가 따라하느냐 이 지점에 있어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평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7: 알겠습니다. 그 옆에서는 또 전광훈 씨가 나왔기 때문에 전광훈 씨는 이제 종교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 전해드리고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2: 김지용으로 갈라진 여당.
7: 예, 김지용 중대범수중수청 후보자 임명권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하고 임명동의안을 재가해서 국회로 보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발이 계속되고 있죠.
2: 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 이제 일부 반발은 있지만 당 전체로 보면 좀 갈등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7: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친윤검사로 단정하는 건 맞지 않다 좀 직접 반박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사건에 재수사 명령했다가 자천됐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 요청안도 보낸 상황인데요. 어제 그 서영교 의원이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 당은 여당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실제 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 행안위원들 사이에선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의 청문안 송부는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박주민 의원도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원칙을 지킬 사람인지 확인한 뒤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반대 목소리 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도부랑 행안위원들 좀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근데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검증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제 검증할 건 이제 검증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7: 예.
2: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볼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X에 그 개혁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개혁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어제 오전에 올렸는데 어젯밤에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7: 예.
2: 좌든 우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이나 근거 없는 선동은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정 인사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이 당내 선명성 경쟁 개혁을 둘러서 당내 논쟁을 좀 염두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 예.
1: 사실 대통령이 어젯밤 X에 좌든 우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건 여러 번 비슷한 취지도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건 그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초이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네. 이것도 정리해보죠.
2: 네,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그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이걸 따져 묻겠다 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응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우선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독립적인 권한이고 그래서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서 향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법률상으로도 국회법상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감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니고 기관장인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에 나와서 하는 이제 기존 관행은 따르지만 일반 증인 자격으로 뭐 선서하고 질의 답하는 거 거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1: 아, 기관 증인으로서 대법원이 이랬어요 보고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어떤 특정 사안 이번엔 재청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서하고 증인으로 하지 않겠다.
2: 일반 증인으로 나와진 않겠다. 네.
1: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일단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여당 내에서 반발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지금 안 그래도 중수청이 청장도 없이 시작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미비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않아도 비판이 큰데 이번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 하는데 여당 내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흔들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임명 강행하더라도 생책이 난 상태로 임명 강행하면 그게 얼마나 이제 여러모로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이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 세 번 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뭔가 시끄럽기야 하겠죠. 그러면 저는 좀 실질적인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이라는 거는 물어볼 것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러면 그 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끝도 없이 당신의 답변은 거짓말일 것이다. 믿을 수가 없다. 예. 뭐 당신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가면 이 인사청문회가 거의 난장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더라도 정확하게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6: 아니 뭐 국회가 공직 후보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검증할 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거 국회 역할이죠. 뭐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어쨌든 여당 내 강경파가 문제 제기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에 기초해서 그 사람의 그 이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 프레임 안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당신 친윤 검사잖아. 근데 이제 친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랬더니 이제 프레임을 바꿉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언제 등에다 칼꽂을지 모르는 사람.
1: 예.
6: 그 지나온 모든 행적을 봐야 된다. 심지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국정 동력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인지 잘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1: 예.
6: 계속 꼴대 옮기기를 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
1: 일단 방송 의원님이 이분들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게 생겼어요. 김민하 평론가님이 약 한 달 반 넘게 정말 뉴스를 불철주야 연구해 주셔서 뉴스연구소에서 활약해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뉴스쇼와 다시 함께 하게 돼서 네, 네. 큰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요. 저는 뭐 언제나 뉴스쇼의 구원투수 식스맨 뭐 문제가 생기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1: 예.
4: 더 노력해서 더 훌륭한 유명한 평론가가 좀 되겠습니다.
1: 이미 유명해요.
4: 아, 유명하지 않아서 이게 참.
1: 예. 알겠습니다. 소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박해에 나가면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수많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방송에 소개하려고 했더니 또 제작진이 그럼 부담스러워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뭐 거의 두 달 가까이 정말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밑빠진 편성 시간에 토크를 콸콸콸 쏟아붓는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2: 자, 오늘은 잡지사만 오면 유독 물 만난 고기처럼 하만한 너를 남발하시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물 얘기, 특히 생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과학.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에서 말이죠, 여러분. 일명 생수 스캔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죠. 페리에라는 탄산수가 이제 표기는 천연광천수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알고 봤더니 정수된 물을 판매했다. 이래서 스캔들까지 번졌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 천연 광천수가 뭔지도 저는 일단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정수하면 좋은 거 아닌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3: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정말 복잡한 세계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2: 차의 세계만큼이나.
3: 그 이상입니다, 사실.
2: 아, 그래요?
3: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 완벽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면.
2: 아, 예.
3: 이것만 대충 이해하셔도 일단 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2: 좋아요, 좋아요.
3: 이게 천연 광천수. 광천수라는 거는 지하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하수인데 이제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네랄 워터의 번역말로 광천수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지하수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미네랄, 광물에서 나온 성분들이, 돌에서 나온 성분들이 아마도 몸에 좀 필요할 것 같은 성분들이 많이 녹아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천연 광천수, 미네랄 워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2: 아, 예.
3: 근데 이제 미네랄 워터라고 하면 그냥 광물 탄 워터면 다 물이면 다 미네랄 워터일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3: 그래서 그냥 깨끗한 물 어디서 증류수 뭐 이런 순수한 물 구해가지고 거기다 적당한 그런 미네랄을 타도 광천수, 미네랄 워터라고 성분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이런 거는 천연 광천수라고 부르지 않고
2: 천연이 아닌
3: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물을 길어냈는데 지하수를 그대로 뽑아냈는데 그 지하수이 너무나 맑고 수질이 좋아가지고 이걸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을 때 천연 광천수라고 하거든요.
2: 네.
3: 그래서 천연 광천수라는 그 자격을 마치 브랜드의 일부로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자격을 갖춘 제품을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판매를 해왔는데.
2: 아.
3: 사실은 네. 그것과는 좀 차이가 나는
2: 네.
3: 그냥 다른 물인데 정수를 해가지고 그 수질을 맞춘 정도의 제품을 판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2: 소비자가 기대하는 광물 같은 게 그러면
3: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비유하고 좀 적합하냐면
2: 예.
3: 아, 참 묘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어디에 식사를 하러 가가지고
2: 네.
3: 좋은 회를 맛있게 먹었어요. 광어회를 먹었어요.
2: 네.
3: 자연산 광어회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광어회를 맛있게 먹었어요.
2: 자연산이니까.
3: 근데 알고 보니까 양식이었던 거예요.
2: 아 이건 안 되지.
3: 양식이나 오. 근데 자연산이나 사실은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2: 아,
3: 물고기의 그러니까, 상 네. 물고기의 어떤 그런 재질이나 이런 면을 생각해봤을 때는
2: 예, 예.
3: 그죠?
2: 예.
3: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지불하는 거잖아요. 더 지불하는 이유는.
2: 비교하자면 그런 느낌.
3: 네,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게 좀 더 큰 문제로 비화된 이유는 뭐냐면.
2: 네.
3: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석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2: 네.
3: 꽤나 예전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져 왔었고 심지어 2020년대 초에 이 업체가 프랑스 정부에 이거를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2: 보고를 했다고요?
3: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정수를 해가지고 이 물을 판매를 하겠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정수를 하겠다.
2: 허가를 받고.
3: 그러니까 받았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나름대로 협의 내지는 뭐 이런 대화를 네. 했다라는 거예요.
2: 아, 예.
3: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네. 정부한테 다 말하고 고발 받았으니까 불법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해 왔는데
2: 네.
3: 이제 이게 탐사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시민단체 쪽에서 고발도 들어가고 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 조문을 이야기해 봤을 때는 정부 당국하고 이 업체가 짜고 소비자를 약간 속인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2: 아, 그래서 다시 문제가 됐군요.
3: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틀이고 좀 쉽게 문제를 이해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 네네.
3: 이걸 좀 복잡하게 파헤치고 들어가면
2: 네.
3: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좀 더 오묘합니다.
2: 아, 그래요?
3: 네. 네.
2: 복잡하게 들어갈까요?
3: 복잡하게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2: 조금만 들어가보죠. 예.
3: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수 이런 거를 따지는 법으로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2: 오.
3: 예, 1995년도에 탄생한 법입니다.
2: 네.
3: 예, 이 법이 나온 지 이제 2025년이니까 30년이 됐죠.
2: 그러네요.
3: 그래서 우리나라 생수 30주년이에요. 금년이.
2: 오.
3: 그래서 이거 관련 당국에서 뭔가 무슨 발표 같은 것도 막 했어요.
2: 네.
3: 30주년을 맞이해서 뭐 새로운 생수의 세계로 뭐 글로벌 K푸드를 넘어서 K워터 쪽 뭐 이런 것도 막 했어요.
2: 예.
3: 그래서 30년 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생수 산업이라는 거는.
2: 네.
3: 근데 우리나라의 먹는 물 관리법의 그 법 조문을 보면 아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수라고 말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수라고 말하는 제품하고는 다르게 먹는 물 관리법에서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우리가 생수라고 부르는 거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먹는 샘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 먹는 샘물이
3: 네, 먹는 예. 샘물. 예. 그게 법적인 용어예요. 아.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생수랑 제일 가까운 의미에 똑같진 않습니다. 의미가. 아. 제일 가까운 의미의 말입니다. 먹는 샘물이라는 게. 예. 예. 먹는 샘물이라는 게 뭐냐? 샘물 중에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충족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먹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하고
2: 쉽네,
3: 있거든요.
2: 쉽네. 예.
3: 야, 근데 샘물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의 샘물은 지하수를 뽑아낸 것 중에 깨끗한 거를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샘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아까 광천수 아니면, 느낌 아니에요?
3: 그렇죠.
2: 아,
3: 예, 예. 비슷한 거예요. 거의 예,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추가로 용천수라고 해가지고 예. 지하수가 어떤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을 통해서 저절로 이렇게 솟아나오고 있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샘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그런 걸 진짜로 샘물이라고 불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지하수 내지는 지하수에서 바로 튀어 올라온 거. 그게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샘물이고 그게 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돼가지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먹는 샘물입니다.
2: 먹는 샘물이고 일단
3: 법적으로.
2: 생수랑 거의 비슷하다.
3: 생수랑 거의 비슷하다. 어, 예. 왜 거의 비슷하냐.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딴 깨끗한 물로 만들었는데 예. 그걸로 우리가 뭐 콜라도 만들고 사이다도 만들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주스 같은 것도 만들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콜라를 만드는 업체나 사이다를 만드는 업체에서 우리는 거기에 이산화탄소도 안 집어넣고 뭐 콜라만 나는 거 사이다만 나는 거 설탕 이런 것도 다 안 집어넣고 제품을 만들어서 물맛만 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죠.
2: 그렇죠.
3: 그죠. 네. 그것도 먹으면 물일 거 아니에요. 그죠?
2: 아, 그러네. 네, 네.
3: 그죠.
2: 네.
3: 심지어 거기에다가 적당한 그 미네랄 성분, 광물에서 유리한 이런 원소들을 섞어 넣으면 네. 그런 품질이나 뭐 사람의 몸에 줄 수 있는 영양 면에서도 뭐 좀 괜찮은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 지하수에서 뽑아낸 그건 아니잖아요.
2: 아니죠.
3: 온천이 샘물에서 온 먹는 샘물이 아니잖아요.
2: 예.
3: 그래서 이런 거는 제품으로 나오면 우리는 제품 뒤에 적혀있는 깨같이 적혀있는 글씨를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는 먹는 샘물이라고 안 적혀 있고 제품 해가지고 먹는 샘물이라고 안 적혀 있고
2: 뭐라 그러지?
3: 혼합 음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혼합
2: 아,
3: 음료.
2: 그래 혼합 음료가 네. 돼요.
3: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생수라고 부르는 것 중에 예. 혼합 음료도 꽤 많이 있습니다.
2: 아,
3: 사실은 뒤에 보면 먹는 샘물이라고 안 적혀 있고 혼합 음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냥 그걸 생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그냥 딴 거 안 들어가 있는 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뭐 뭐죠 뭐 가뭄이 심각한 동네에다가 네. 생수를 막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2: 그렇죠.
3: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밀히 법적으로 생수라고 제일 가까운 걸 먹는 샘물인데 네. 생수라고 지원해주면서 혼합 음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2: 예,
3: 아, 생수 지원 뭐 몇 트럭 왔는데 아 이거 먹는 샘물 아니고 혼합 음료인데 이러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2: 없죠.
3: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물 관리법 제40조 2항에 보면 처벌 조항이 있는데 예. 처벌 조항이라기보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데 예. 먹는 샘물로 분류할 수 없는 제품은 그게 먹는 샘물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제품명에 샘물이나 생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법적 조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 음료를 팔면서 무슨 무슨 뭐 참 좋은 생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2: 아, 그럼 그러니까 브랜드에 샘물자 들어간 거는 진짜 먹는 샘물.
3: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 뭐 예. 약간 샘물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생물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원래 취지라든가
2: 예, 예.
3: 대략적인 건 뭐냐면 예. 지하수를 뽑아내가지고 그 지하수 자체가 원래부터 굉장히 깨끗해서 별다른 처리를 많이 거치지 않아도 그대로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 그게 먹는 샘물이고
2: 네.
3: 뭐 지하수에서 뽑아왔든 딴 데서 뽑아왔든 뭐 바닷물을 끌어와서 했든 하여튼 수질 기준을 잘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거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범위죠.
2: 그러네요.
3: 그게 혼합 음료다라고 아. 보시는 게 원래 취지인데
2: 네.
3: 이 법이 1995년에 나와서 지금 3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 네.
3: 이 법이 나올 때 제정 포함해서 지금까지 개정까지 다 합치면 네. 총 이 법이 몇 번 생겼다가 바뀌었다가 한 게 총 몇 번인지 아십니까? 지금 30년 동안.
2: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3: 38회가 재개정됐어요.
2: 아, 그래요?
3: 38회.
2: 아, 자주 있었네.
3: 30년 사이에 38회 재개정이 됐습니다.
2: 아, 1년에 한 번 이상이네요.
3: 근데 우리나라 어떤 제품에 관한 법령 중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법이 되게 자주 바뀌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 그거를 심각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어요.
2: 네.
3: 저는 사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도 좀 길게 하고 싶긴 한데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2: 네, 네.
3: 지금 와서 법적인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먹는 샘물이고 어떤 거는 혼합 음료다 따지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2: 그렇겠네요.
3: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어떤 거냐면 먹는 샘물은 환경부 관할로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혼합 음료는 식약처 관할로 기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품이다 라고 분류하는 게 좀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데는 어떤 실용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 생겼을 때 어디에 전화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지.
2: 그쵸.
3: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유럽, 프랑스, 미국 미국에서는 주마다 이런 식으로 이 먹는 샘물에 관한 이야기가 다들 좀 복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프랑스 스캔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이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된 건 아마 탄산수 종류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탄산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중에 막 이산화탄소 주입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먹는 샘물 관점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더군다나 이 기준이 복잡한데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프랑스의 나름대로 있는 그 법령상에서 이런 천연 광천수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요 정도의 범위였는데 그거를 넘어선 것 같은데도 이 업체와 당국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기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언론과 소비자 단체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 예, 예.
3: 그렇다 보니까 왠지 프랑스의 아주 좋은 물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도 좀 아주 뛰어나고 아주 좋은 물일 것 같은 그런 그 브랜드의 느낌이 있잖아요.
2: 네.
3: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타격을 입고 손실을 입고 있는
2: 됐다.
3: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좀 문제가 파급과 크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최대한 저 요점만 뽑아서 이렇게 스캔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정수를 거치면 안 되는 거죠.
3: 아까 이게 명하죠. 네. 법적 기준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법적
2: 그래요?
3: 기준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이 먹는 물 관리법 같은 게 금년에만 두 번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랐을 때 기준을 지키면 먹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3: 네. 그런데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취지는 이 법령상에 보면 물리적인 처리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논리적인 처리를 하면 인정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뭐 화학적으로 뭘 반응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거는 최소화돼 그냥 물을 뭐 소분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처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취지상으로는 정수나 이런 거를 최대한 안 하고 그대로 뽑아 먹어도 될 만한 거를 먹는 샘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먹는 샘물이 기본으로 생수라고 하는 거다. 생수라고 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지적하고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혼합 음료는 생수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나?
2: 좀 애매한 구간이
3: 그럼 아니 뭐 일상적으로는 그런 것도 생수라고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2: 일단 물병 뒤에 한번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그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한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혼합 음료라는 게 좀 범위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2: 되게 정중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이라고 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만 더네요.
3: 그렇습니다.
2: 예예 하십시오. 예.
3: 혼합 음료라 하면 범위가 좀 넓어 보이잖아요.
2: 네.
3: 그래서 한때는 어떤 인식도 좀 있었냐면 뭔가 먹는 샘물이 좀 더 좋은 거고 혼합 음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어요.
2: 왠지 느낌은 약간
3: 과거에는 없잖아 그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더군다나 주무부처도 모든 식품들을 다 관할하는 식약처에서 혼합 음료는 관리를 하고 환경부에서 음식을 별로 관리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먹는 샘물은 환경부에서 딱 관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먹는 샘물이 더 좀 좋은 건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혼합 음료의 이 물 제품 만드는 데서도 이거를 이런 소비자들의 인식을 극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혼합 음료 만드는 쪽에서 우리는 자유자재로 물을 가공을 하고 좋은 성분을 첨가를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만들겠다. 완전 깨끗하고 대신 몸에 좋은 성분은 최대한 많이 들어있고 이런 쪽으로 오히려 좀 나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먹는 샘물이 무조건 좋고 혼합 음료는 뭐 무조건 나쁘고 이런 세상도 또 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2: 그러네.
3: 이게 한번 보실 필요는 있죠.
2: 예.
3: 이게 내가 그냥 생수 했는데 이거는 혼합 음료네. 뭐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는 있죠.
2: 궁금하다. 진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페트병에 들어있는 이제 생수 그 개봉을 하면 그 순간부터 세균이 번식한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과학적으로?
3: 아주 맞는 이야기고요.
2: 아주 맞는 얘기.
3: 엄청나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또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은 이야기? 이게 우리나라 수자원 공사에서 한번 몇 년 전에 실험을 해가지고 그 실험 결과가 주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보통 1g의 세균 한 마리 정도가 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생수를 구해가지고 1g의 세균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질이 좋은 겁니다.
4: 그렇구나.
3: 이렇게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예, 예, 사실은. 예. 이건 좀 놀라운 겁니다.
2: 1g의 세균 한 마리.
3: 더군다나 이게 생수라는 게 먹는 샘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거는 물을 그냥 길어왔다라는 거잖아요.
4: 그렇죠.
3: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땅속에 들어있는 물인데 거기에 세균이 이렇게까지 안 살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 예, 예, 예.
3: 그 물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입대고 한번 마신 다음에 방치를 해가지고 하루 동안 버려두었더니 1g당 한 마리가 있던 세균이 4만 마리로 불어났다.
4: 야.
3: 그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생수 마시고 방치해 놓으면 세균 득실득실하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른 먹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4: 예.
3: 그리고 그 전체적인 취지도 맞습니다.
4: 네.
3: 생수를 한번 개봉해 가지고 먹기 시작하면 생수에도 세균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뭐 물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먹자라는 그 취지 자체는 뭐 괜찮은 취지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4만 마리가 세균이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무슨 동물이나 생물 마리를 이야기하면서 만 단위를 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2: 네, 뭔가 기겁하게 되는데요.
3: 우리 집에 한우 키우는데 만 마리 키운다 이러면 진짜 막 엄청난 재벌일 것 같잖아요.
2: 그럼요. 예.
3: 근데 세균 4만 마리는 사실은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4: 네.
3: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의 심심한데 악수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 악수할 때 만지는 평범한 사람의 손바닥 같은 경우에 한쪽에 세균이 보통 6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균이라는 게 4만 마리가 그렇게,
2: 4만 마리면
3: 그렇게,
2: 뭐
3: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4: 예, 예.
3: 그러니까 물론 좋은 거 아니죠. 손바닥 막 핥아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만 마리가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막 어떻게 이럴 정도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치 같은 거 발효를 시키면
4: 그렇죠.
3: 유산균이 막 점점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4: 예, 예.
3: 그럼 김치가 많이 발효가 쭉 돼가지고 유산균이 많아지면 유산균 뭐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김치 같은 경우에 잘 발효됐을 경우에 1g당
2: 엄청 많네.
3: 세균이 한 1억 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2: 그렇구나.
3: 우리 뭐 유산균으로 이렇게 먹는 거 있죠?
4: 예.
3: 그런 거 뭐 100억 마리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예, 예, 예.
3: 4만 마리가 다른 음식 대비
4: 예.
3: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4: 예.
3: 뭐 무슨 음식이라도 입에 한번 대고 하루 지나면 4만 마리가 아니라 40만 마리도 될 수 있습니다.
2: 그것 때문에 막 물 버리고 이럴 필요는 절대 없겠네요.
3: 예, 그러니까 뭐 버려야 될 수도 있죠. 한 열흘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4: 야,
3: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생수인데 뭐 열흘 지났다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2: 한 4만 마리 정도면.
3: 예, 그런데
4: 예.
3: 예, 그 뭐 특별히 뭐 다른 음식에 비해서 더 뭐 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생수라고 해가지고 더 뭐 위험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지구상에서 세균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 않도록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주의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2: 아, 그렇군요.
3: 이제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생수라는 걸 그럼 왜 먹는 거냐. 아까 저기 뭐 프랑스의 물 스캔들도 이야기 하셨는데, 아니, 물맛 좋고. 품질상으로 몸에 안 해롭고 깨끗하고 그러면 뭐 괜찮은 거지.
2: 그렇지.
3: 그걸 뭐 천연 뭐 안반인데 뭐 기준에 어긋나서 뭐 후처리를 하면 뭐 자연산과 무슨 뭐 양식과의 차이기 때문에 뭐 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과연 그렇게 심각한 차이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2: 물이 목말라서 마시는 건데
3: 성분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뭐 안전하고 좋으면 뭐 물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2: 그렇죠. 네.
3: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4: 네.
3: 근데 물도 특히나 이렇게 유럽에서 브랜드화된 물 같은 경우에는 물도 일종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2: 모든 음식에 물이 들어가고
3: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그 감성적 요소라는 거를 더군다나 이렇게 대량 소비 제품으로 판매를 할 때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셰프 이름 중에 지금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2: 샘킴.
3: 샘킴.
2: 예.
3: 샘킴.
2: 죄송합니다.
3: 치숙하게 들리는
2: 자꾸 썬킴 씨한테 샘킴 재밌어요라고 하는 분들 많아가지고.
3: 아니야 치숙하게 들리는
2: 거예요. 예예예. 예.
3: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제품이 나왔는데
4: 예.
3: 무슨 초밥 같은 게 나왔다.
4: 예.
3: 근데 이 초밥은 샘킴이 하루에 1,000개씩, 1,000개 너무 많나요? 하루에 500개씩 직접 싼 초밥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개당 뭐 5,000원에 팔리고 있다. 라고
4: 예.
3: 이렇게 해봅시다.
2: 그럼 잘 팔릴
3: 그런데 그거하고 맛도 똑같고 품질도 똑같은데 실제로 샘킴이 이걸 작업하지는 않았어.
2: 실제로 썬킴이 했어.
3: 그렇다고 한다면
4: 예, 예, 예.
3: 뭐 같은 맛이지만 맛으로 먹어봤을 때 구분 안 돼.
2: 안 돼요.
3: 근데 그렇지만 5,000원 냈다고 했을 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2: 아, 그렇죠.
3: 그런 식의 감성적 차이라는 거를 이게 브랜드화된 식품인 이상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중시하는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4: 그렇죠. 예.
3: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우리나라 생수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 제주도물 제품 그 한 가지가 있죠. 네. 그 제품이 90년대 후반에 출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2: 그렇다더라고요.
3: 우리나라 네. 생수업계의 최강자이자 네. 생수 시장에서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2: 압도적인
3: 2위가 10% 조금 넘게밖에 안 돼요. 2위하고 격차도 엄청나게 큰 그런 물이거든요. 이게 초기만 해도 이 제품이 될 거라고 별 생각 안 했어요, 사람들이.
2: 아,
3: 왜냐면 물이라는 게 처음에 특히 생수 시장 초기만 해도 물이라는 게 되게 싸게 팔아야 될 물건인 것 같잖아요. 생수 시장 아까 우리나라의 생수 관리법이 1995년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야 물을 누가 돈 주고 사 먹냐라는 인식이 있던 때였어요.
2: 네.
3: 관련된 그런 법 같은 게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2: 네네.
3: 그렇다 보니까 생수 제품이 처음 났을 때는 아 이거 그냥 맹물이니까 진짜 싼 값에 팔아야 팔리겠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럼 제주도에서 물 건너서 실어 와가지고
2: 아,
3: 이 가격을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제품이 된 거죠.
2: 예.
3: 제주도라고 하는 이 어떤 천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깨끗한 그런 자연환경을 유지한 곳에서
2: 네.
3: 한라산이 또 남한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한라산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오면 그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제주도의 그 지형적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죠. 비가 내리면 강물이 돼서 위로 흐르는 게 별로 없고 땅속으로 다 물이 그냥 빠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주도에서 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2: 아, 예.
3: 제주도 특유의 문화죠. 조선시대에 제주도 관련 기록 중에도 이런 게 많은데요. 제주도에서 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물 나오는데 근처에 좀 모여 살고 거기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제주도에 뭐 민속 박물관 이런 데 가면 허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허벅.
2: 허벅 들어본 것 같은데 뭐지?
3: 허벅이 큰 물동이에요.
2: 아, 예, 예.
3: 그거를 주로 제주도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예. 등에다가 지고 집에서 사용할 물을 예. 물이 있는 데까지 샘이 있는 곳까지 뭐 하루에 뭐 몇백 미터씩 몇 킬로미터씩 걸어가가지고 그 물 허벅을 지고 와가지고 물을 겨우겨우 날라서 어떻게든지 생활을 영위하던 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그런 곳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제주도의 모습이었거든요.
2: 현무암 구멍으로 뽕뽕뽕뽕 들어가서 그런가요?
3: 그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2: 달라요?
3: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그 지하에서 물이 잘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는 단순히 현무암이 구멍이 많이 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2: 아, 네.
3: 그런데 그렇게 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네. 위로 흐르는 지표수라고 하죠. 강물 같은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하수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2: 아.
3: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현대 과학기술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지하수를 캐낼 수가 있게 되니까
2: 아, 오히려
3: 엄청나게 많은 깨끗한 지하수가 제주도에서는 확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제주도에서 그 지하수 제일 유명한 그 먹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2: 예.
3: 400m 정도 깊이 이하 이상으로 뚫거든요.
2: 네.
3: 예, 그러니까 한라산 높은 곳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400m 깊이 이하에 묻혀있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빗물이 내려와서 그 뽑아낼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한 18년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 결과 추정하고 있습니다.
2: 그래요?
3: 그래서 18년에 걸쳐서 제주도의 한라산 화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수를 해준 거냐.
2: 와.
3: 그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탐라국 시대에는
2: 예.
3: 그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 땅속에 많이 있는 거를 모르고
2: 예.
3: 그중에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용천수로 나오는 것만 조금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손이 닿을 수 있게 된 다음에는
2: 한라산이 걸러준
3: 이거를 지금 전 국민 생수의 40%로 충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 중에 생수라고 하는 물 중에 해외 수출로 제일 많이 되는 물이 이 제주도 물입니다.
2: 저희 근데 PPL 아닙니다. 예.
3: 연락 주셔도 좋고요.
2: 오면 네, 너무 좋죠.
3: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2: 예.
3: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이 못지않게 나름대로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이 막 있을
2: 거 아니에요. 알프스 끼고 막 이러겠지.
3: 네.
2: 뭐.
3: 그러니까 이번에 스캔들 난 물은 아닙니다만
2: 네.
3: 우리나라가 광복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2: 45년.
3: 1945년 우리나라 광복이 됐잖아요. 네. 그죠?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지면서 일본 망하고 네. 우리나라는 광복이 됐었는데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2차 대전에 프랑스가 이겼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쵸.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알제리 같은 나라는
2: 예.
3: 독립을 하려고 해서 프랑스에서 안 먹어주는 거예요.
2: 그러니까
3: 우리가 이겼는데 뭘 우리가 아쉬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2: 네.
3: 그러다가 1962년에 정말 큰 싸움 끝에 알제리 전쟁이라고 하죠. 큰 싸움 끝에 결국은 프랑스가 알제리 독립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알제리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알프스산의 스위스 근처에 있는 어느 깨끗한 소도시에 있는 마을에서 예로부터 물 좋기로 소문난 그런 소도시에서 모여가지고 알제리 독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을 했거든요.
2: 네.
3: 그 협정을 뭐라고 하느냐? 에비앙 협정이라고 합니다.
2: 왜요?
3: 그 소도시가 에비앙
2: 아, 도시 이름이구나.
3: 그래서 이런 식의 브랜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도.
2: 감동이 느껴지네요.
3: 그 동네에도. 예. 이거는 이 제품은 뭐 이번에 스캔들하고는 상관없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유럽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런 브랜드 가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싼 물값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2: 네.
3: 그렇다 보니까 그 브랜드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이 동네 자체가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뽑아 올린 물 여러분이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네. 흔들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거를 아. 지적하시는 그런 프랑스 언론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2: 아 그렇군요. 이런 맥락까지. 자 오늘은 생수의 과학. 최근에 프랑스에서 불거진 생수 스캔들로 시작해서 생수에 담긴 과학 이야기 곽식 작가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7: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8: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9: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10: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9: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10: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9: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0: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2: 자 이분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 거북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북이 속도로 오랜만에 잡지사 들러주신 펭귄 각종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2: 아 거의 뭐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인상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예, 왜 이렇게 핸섬하시죠?
11: 돈 좀 썼습니다. 5만 5천 원 주고 파마를 했습니다.
2: 아, 머리를 파마하셨구나.
11: 예, 돈이 좋습니다. 이게 아까 이렇게, 아,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없어서.
2: 아, 뭐야.
11: 없어서 약간 이렇게 위에 하려고 한 거죠.
2: 잘 어울리시네요.
11: 아래는 저보다 키가 작아서 이걸 잘 몰라요. 아, 잘 모르는데, 네. 얼른 텔레비전 방송 나갔는데, 그 집이 집으로 쫙 찍는 거예요.
2: 아,
11: 번쩍번쩍 한 거야.
2: 너무 높아.
11: 예, 네, 그래서 이거 크게, 원래 큰 서만 안 되지만, 그 웬만한 서만 좀 가려보려고. 이게 스트레스가 상당히 셉니다. 편집장님은 이 스트레스 예. 아직 없으시죠?
2: 아,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요?
11: 네.
2: 아, 저도 최근에 그 단골 미용실 그분이. 네. 앞쪽은 좀 이제 슬슬 주의하셔야겠는데요.
11: 네. 네, 혹시 외가 쪽으로 개외 탈모가 있습니까?
2: 네, 친가는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외할아버지는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11: 아, 이게 그 네. 외가 쪽으로 주로
2: 아!
11: 외가
2: 아,
11: 쪽으로 큰 유전자는 외가 쪽으로
2: 아, 과학적으로 그게 맞아요.
11: X염증에서 오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작은 사사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건 또 엄마 아빠 상관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외가도 외할아버지도 대머리고 어. 아버지도 대머리다. 그건 이제 최악이죠. 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외할아버지 대머리, 아버지 대머리. 방법이 없습니다.
2: 어. 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11: 네. 예. 그거 뭐 이렇게 잘 보면 딱 미시면 됩니다. 그 내가 그 저걸 한 10년쯤 전에 논문 하나 봤는데 예. 여성들이 그 삭발한 유럽 여성이에요. 어, 예. 삭발한 여성에 대해 성적 매력을 더 느낀다 그래요.
2: 서양에는 많죠.
11: 네, 예. 근데 예. 대머리 자연적인 대머리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못 느낍니다.
2: 아,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러니까
11: 젊을 때부터 리필이. 밀고 다녀야지. 아~ 젊을 때 밀고 다녀. 원래 젊던 사람이야. 이걸 저 패션이야라고 해야 되는 거죠.
2: 내가 주도해라.
11: 네, 주도해. 어,
2: 탈모를 주도해라.
11: 네. 아~ 그러면 다양한 또 의료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2: 팁이네요.
11: 네, 그때쯤 되면 예. 괜찮아질 것 같긴 합니다.
2: 그러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예, 버건디 상도 그렇고 너무 멋있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남자들이 이제 머리 덮는 예, 머리카락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동물들도 공통점이 있는데 아주 소중한 뭔가 덮개 같은 게 있는 동물들. 바로 딱딱한 등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등껍데기라고 하면 저는 거북이가 먼저 떠오르는데
11: 그렇죠.
2: 뭐 어떤 친구들이 생각나세요, 관장님?
11: 거북이 아르마딜로 애들 자는 거 천선갑. 또 조금 더 약간 이게 긴가민가지만 뭐 달팽이 우렁이. 애들은 뭐 그렇죠. 껍데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2: 소라 이런 애들도 예. 생각나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주자 거북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거북이는 왜 등에 껍데기를 달게 됐을까요?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11: 그러니까 왜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억 년 전부터 거북이의 조상이 있었거든요.
2: 예.
11: 근데 남아프리카에서 2억 6,500만 년 전에 살았던 파충류 에우노토사우루스가 평평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먼 조상으로 추정했는데 최근에 그 미국 뉴욕 공과대학 등의 여러 연구진들이 두개골을 중심으로 분석했더니 예. 거북이의 조상이 확실하다. 에오노토사우루스가 이렇게 했죠. 근데 에오노토사우루스는 그 땅을 파기에 유리하게 진화를 했어요.
2: 아, 네.
11: 그러면서 등껍질이 발달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등껍질이 없으면 땅을 파기 좀 안 좋았나 봐요. 이와 같은 고대 거북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을 팠고 그 결과 갈비뼈가 변형돼서 현재의 등껍질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아, 2억 5천 년 전에 살았던 에오노토사우루스의 갈비뼈가 이제 변형돼서.
11: 네. 이야.
2: 아, 근데 권장님. 오늘 자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거북이가 맞습니까? 거북이 맞습니까?
11: 과학자들은 거북이라고 합니다.
2: 어, 거북.
11: 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거북이라고 하죠. 누구나 다 거북이라고 불러요.
2: 네. 아 그렇죠.
11: 예. 네, 괜찮습니다. 전달 거북 거북이.
2: 어, 예. 둘 다 표준어 인정이라고. 네. 예, 리터가 알려줍니다.
11: 학회에 가서만 거북이 안 하고 거북이.
2: 학회에서 약간 거북이라고 하면 약간 좀 유치하게 보네요.
11: 저거 뭐야?
2: 아, 학회 분위기가 따로 있네. 네. 예. 저는 거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제 거북이가 등에만 껍데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11: 네. 그러니까 보호하려면 위아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그러니까 등껍질도 있어요. 등껍질은 이제 등뼈가 갈비뼈가 쫙 펴진 거고요.
2: 네.
11: 배껍질도 있습니다. 이제 가슴 쪽에 갈비뼈가 그냥 확장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위쪽과 아래쪽이 다 있어서 위쪽에서 쭉 펼쳐나가고 아래쪽 펼쳐나서 양 끝에 쫙 만나요. 그 초대본 자연사박물관 가면 네. 그 거북이의 아래 골격을 딱 보게 해놨어요. 앞에서 딱 보게.
2: 네네.
11: 그러면 갈비뼈가 어디 붙었냐면 등갑에 딱 붙어 있어요. 등껍질이 갈비뼈예요. 갈비뼈. 갈비뼈 위에 껍데기가 씌어져 있습니다.
2: 아, 갈비뼈 위에 껍데기가 바로 이렇게 바로 씌어져 있어요.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게.
11: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 보면 네. 옛날에 그 만화 보면 어떻게 거북이랑 하여튼 거북이가 급하니까 어떻게 옷 팍 벗어버리고 막 뛰어가잖아요.
2: 아, 예, 예.
11: 불가능합니다.
2: 아,
11: 뭐, 못 벗어났어요. 아,
2: 그럼 죽죠?
11: 예, 옷이 아니에요.
2: 예, 예.
11: 그러니까 등뼈 척추에 이렇게 붙어 있다. 등이. 제가
2: 아, 책가방 개념 절대 아니고, 네. 진짜 뼈랑 붙어 있는 신체 일부다.
11: 그렇습니다.
2: 아, 신기하네. 그러니까 등껍데기는 등뼈랑 아까 갈비뼈가 확장한 거고, 네. 배껍데기는.
11: 갈비뼈가 앞쪽에 가슴뼈를 쭉 펼쳐져 있거든요. 또 그쪽이 앞으로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2: 그럼 껍데기 자체도 약간 뼈랑 성분이 비슷한가요?
11: 그렇죠.
2: 어.
11: 그러니까, 등껍질, 배껍질, 다 등뼈, 갈비뼈 확장된 거니까 당연히 뼈로 돼 있어요.
2: 예, 예.
11: 그러니까 뼈는 35%가 유기질입니다. 유기질이랑 뭐예요?

0: 강하던데. 그런 거 보면 약간 등껍데기에 손상이 좀 가는 것 같아도 그렇죠. 얘네가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1: 아픕니다.
0: 아파요? 예, 아픕니다.
2: 아, 예, 뼈와 캔 같은데 뭐가 아파. 우리 손톱도 깎을 때 안 아픈데 하잖아요. 아프지 예. 않겠지. 예. 그런데 실제로 거기 신경이 존재해서요. 촉각, 감각 다 느낄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등껍질을 뭐 핀셋이나 뭐 고름, 핀셋으로 고름, 티눈 막 제거하잖아요. 막 팍팍 긁어내잖아요. 예. 따귀비 같은 거. 예. 근데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다 어느 정도 감각을 느끼고 통증도 느껴요.
0: 아프구나.
2: 예, 하지만 껍질 자체가 두껍고 외부 자극이 직접적으로 내부 신경까지 강하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통증과는 다릅니다. 그 정도로 강한 통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느껴요. 하지만 걔는 좋아요. 왜? 그것 너무나 괴롭거든요.
0: 따귀비 때문에. 때문에.
2: 따귀비 딱 벗겨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0: 흥덕이에 붙어 있으니까.
2: 예, 그러니까 우리 저도 그 많이 보거든요. 보다 보면 예. 정말로 확 시원시원하게 바꾸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을 만든 가짜 동영상 정말 많습니다.
0: 따귀비 제거,
2: 따귀비 그다음에 그 뭐 고래 등에 뭐 제거하고.
0: 아, 맞아.
2: 특히 고래 등에 제거하는 거냐? 99.99% 가짜다.
0: 유사품에 유의하세요, 여러분.
2: 예. 시원은 합니다.
0: 아, 얘네도 이제 느끼긴 느끼는데 네. 그 정도 통증은 아니고 워낙에 이제 불편했기 때문에 좋아하나 봅니다. 거북이 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네가 뭐 탈피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2: 그렇죠. 껍데기 있으니까 단단히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껍질 표면을 이렇게 케라틴 각질판이 조금씩 갈라지면서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탈피 중인 거북이 집에서 키운다면요. 습도 유지 잘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환경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벗겨진데 하여튼 벗기려면 아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집에 거북이 수생 거북이 두 개 키우거든요.
0: 아, 예, 맞아요.
2: 딴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다 벗겨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상합니다. 아파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놔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등갑은 이제 몸을 둥글게 감싸잖아요.
0: 네.
2: 복갑은 평평하게 몸 하부를.
0: 그렇죠.
2: 보여줘요. 예, 그럼 예. 등갑과 배갑이 만나야 되잖아요.
0: 예.
2: 그 양옆에 골교. 본 브릿지가 있습니다.
0: 아, 본 브릿지. 네,
2: 브릿지가 네. 딱 뼈조를 탁 연결해 주고
0: 잡아줘요.
2: 있어요. 예. 예. 근데 머리가 목에 껍질 안 쏙 들어가잖아요. 이게 거북이의 특징이죠.
0: 그렇죠. 예. 예.
2: 근데 목을 이제 세로로 딱 넣는 애들 있고 옆으로 넣는 애들도 있어요. 거북이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0: 네.
2: 육지 거북이는 굵고 견고한 다리가 있습니다.
0: 육지 거북이는 굵고 견고한 다리.
2: 예,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발에는 단단한 발톱이 있어서 땅을 파거나 걷기에 적합하고요.
0: 예. 근데
2: 반면에 바다 거북이는 지느러미 형태의 팔과 다리가 있어서 헤엄칠 때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팔과 다리는 껍질 속을 쏙 넣지 못해요. 만화에 보면 몸도 쏙 넣어요. 못 넣어요.
0: 그래서 껍데기만 남는 게 안 돼요.
2: 안 돼요. 목은 넣는데.
0: 저거 안 됩니까?
2: 예. 안 돼. 이게 어디 있냐면 등갑과 배갑 사이에 약간 그 브릿지 사이에 약간 틈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로. 천장과 바닥 사이에 싹 껴넣는 거예요.
0: 아, 쟤도 그냥 살짝 껴놓은 정도인가요?
2: 네, 옆에 껴넣는 거지. 옆구리 속에 쫙 껴넣는 거지. 이게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0: 포식자가 좀 집요하게 맘만 먹으면 팔 정도는
2: 제가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0: 아, 저 정도만 해도 보호 기능은
2: 쉽지 않습니다.
0: 그걸 왜 해봐? 반려 거북이 있으시니까. 네.
2: 그러니까 나는 손이 있으니까 하지만 손이 없는 다른 동물의 입과 입만 가지고는 접근이 쉽지 어렵다.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비뼈랑 척추뼈가 껍질과 단단히 결합돼 있어가지고 그냥 몸의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땅 거북이는 몸통이 껍질 안에 있어가지고 외부 충격에서 보호받습니다. 호흡을 위해서 이제 폐가 발달해서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거북이가 뒤집히면 위험해요.
0: 뒤집히면 왜 위험하죠?
2: 이게 네. 허파가 네. 등 쪽에 있잖아요. 등 위쪽에 등 바로 아래에 허파가 있어요.
0: 네.
2: 근데 뒤집히면 어떡해요? 내장이 허파를 눌러버린 거예요. 허파를 내 등은 또 딱딱해.
0: 네.
2: 딱딱하고 위에서 물 누르니까 어떡해요? 허파가 짓눌려서 숨을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질식사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들이 자기랑 잘 모르는 동물인데 거북이들 누구 쓰러져요. 넘어져 있잖아요.
0: 예.
2: 그 거북이들 우르르 달려들어서 딱 뒤집어주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0: 거북이들끼리?
2: 거북이들끼리 도와줍니다.
0: 그건 가짜 영상 아닌 것도 있나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2: 그거는 대부분이 진짜예요.
0: 진짜요?
2: 네, 진짜예요.
0: 와, 대단하다.
2: 내가 좋아하는 영상인데 막 열심히 도와줍니다. 왜? 자기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거북이들 서로 뒤집어주고 심지어 거북이가 아닌 다른 동물이 뒤집어져 있는 거북이를 세워주는 것도 봤어요.
0: 아, 이 정도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2: 아, 그러니까 동물들끼리 그 이타심이 다 드러납니다.
0: 거북이 등 껍데기가 엄청 단단할 것 같은데요. 사람 뼈보다 단단합니까?
2: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뼈가 더 단단하죠. 뼈가 더 단단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이제 모든 거북이 등껍질이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0: 무른 애들도 있나요?
2: 무른 애들죠. 장수 거북이.
0: 그래요?
2: 장수 거북이는 네. 가죽처럼 돼 있어요. 골절뼈가 아니라 가죽 같은 부드러운 피부로 돼 있어요. 새까맣고요.
0: 그렇습니까?
2: 정말 아름답습니다.
0: 그런데
2: 예. 그 가죽처럼 돼 있지만 그 안에도 이제 작은 뼈 조각들이 있어서 모양은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0: 네.
2: 그 등껍질에만 7개의 등줄기가 있어요.
0: 아, 그렇습니다.
2: 네, 그런

0: 그래서 약간 중지가 길게 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흰점들이 막 박혀 있고 커요. 네. 250에서 270kg 되고 길이는 1m, 2m. 내가 본 거 한 1.5m쯤 되게 큰 걸 봤죠.
1: 장수가 그게. 네,
0: 또 자라도 마찬가지죠. 자라도 등딱지에 중앙에만 약간 그 단단한 게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부드러운 껍질이 돼 있습니다.
1: 부드러운 껍질. 네. 예. 자라 얘기 나온 김에 저 어렸을 때 그 문방구에서 자라나 남생이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자라랑 남생이는 거북이랑 어떤 관계인가요?
0: 거북이에요.
1: 아 거북이 하나인가요?
0: 네, 그 자라 남생이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북이다 생각합니다. 그 거북, 종속과목 강문기할 때 거북목이에요.
1: 예, 예.
0: 목 다음에 그다음 뭐가 있냐면 파충강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충류 안에는 거북목이라고 있는데 그 네. 거북목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거북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긴 하죠.
1: 네.
0: 자라는 주로 이제 물속에서 생활하는 완전 수생 거북이에요. 등껍질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납작한 가죽 같은 질감이고요.
1: 예.
0: 코가 이제 삐죽 피어났죠.
1: 아 자라는?
0: 네, 자라는
1: 저런 식으로?
0: 나서 누가 봐도 쟤는 자라야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예.
0: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수중 생활에 적합하고요. 육식성입니다. 육식성이어서 아, 이제 빨라요. 예. 막 빠르게 됩니다. 예. 공격적이에요. 자라 잘못 물었다가 어릴 때 뭐 손가락 잘려 이런 얘기 경고를 많이 들었어요.
1: 자라는 위험하구나.
0: 아, 이제 실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시장에 자라가 많이 있는데 애들 시장 통해서 자라가 만질까봐 어른들이 막
1: 못오게 할까봐
0: 그런 거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만 보지를 못하니까 요즘 봤으면 다 구분했을 텐데
1: 네.
0: 또 남생이는 남생이도 담수에 살아요.
1: 남생이는 엄청 작잖아요.
0: 네, 작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등껍질이 더 단단합니다. 또 등껍질이 보기 더 둥글고 완만한 편이고요. 자라보다 훨씬 작고 등껍질이 진한 갈색 노란 줄무늬 있었다고 알 수 있을까요? 남생이는 부드러운 거북류처럼 보이지만 겉껍질은 네. 견고한 골질이고요. 물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1: 예.
0: 성격이 온순해요. 알을 낳을 때는 물가에 모래나 흙 속에 구멍을 파서 산란한다고 합니다. 아. 본 적이 없어요.
1: 남생이 발견되면 뭐 깨끗한 물 이런
0: 그렇습니다. 네,
1: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뭐 장수 거북이 말씀도 하셨지만 거북이 하면 진짜 장수하는 동물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북이가 오래 사는 살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한데 이 껍데기도 한몫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그래요. 미국의 연구진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파충류도 있잖아요. 양소리 파충류, 개구리, 악어, 도마뱀 동물의 노화되는 것을 딱 연구해봤더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을 해봤더니 거북이가 오래 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하는 것은 등껍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1: 안전하니까.
0: 네, 다른 요소가 있지만 네. 일단 잡아먹히지 않는 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자연사라는 게 뭐예요? 굶어 죽든지 잡아먹혀 죽는 건데 잡아먹히는 데서 되게 탁월하게 안전합니다.
1: 네.
0: 그 따뜻한 껍질 안에서 또 아늑하게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외부 한 여인에서 목숨을 잃는 천재히 적고
1: 네.
0: 심리적인 안정도 있겠죠. 근데 거북이 보통 100년을 삽니다. 육지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는 400년 산다는 기록도 있어요.
1: 그러니까
0: 1950년대에 거북이를 바다 거북이를 잡았는데
1: 예.
0: 등에 스페인 사람의 이름과 함대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함대가 뭐 400년 전 함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잘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유명한 거다. 그 요즘 잡아낸 거 쓸 수도 있지만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역사에 찾아봐야 하는 게 있는 거죠. 아, 400년 전 함대가 개 잡아가지고 등에다가 산에다가 왜 자기 이름 써놓은 것처럼 철수와 영이 뭐 하트 해놓은 것처럼 뭐 예. 해놓은 거겠죠.
1: 예, 카를로스 이런 거 적어놨는데 예. 또 그걸 보여주기라도 다시 1950년에 바다 위로 올라와 준 것도 고맙네요.
0: 그쵸, 예.
1: 와,
0: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 뭐 400년 전에 400년 산다는 거잖아요.
1: 예.
0: 지금 살고 있는 육지거북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나이도 있어요. 올해 192살 된 조나단이라고 있습니다.
1: 아, 조나단.
0: 네, 조나단. 남 대서양의 세인트헬레나 섬에 살고 있는 네. 세이셸 자이언트 거북인데요.
1: 네.
0: 근데 이 거북이는 특이한 게 아직도 짝짓기를 해요.
1: 190살인데요.
0: 네, 190살에 짝짓기에 탐을 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겠다. 50년을 더 살 것 같은데.
1: 정정하시다고
0: 이야기합니다.
1: 우리 조나단 옹.
0: 네, 네. 저 갈라파고스에 갔을 때 그러니까 육지 거북이들 일단 갈라파고스 육지 거북이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짝짓기도 시키고 합니다.
1: 예, 예.
0: 네, 그걸 짝짓기를 보려고 한 3시간 동안 떼약 페달에 쫙 인적이 있었거든요. 봤습니다.
1: 그 좀 신뢰 아닌가요?
0: 내 앞에 와서 했어. 내가 가서 본 게 아니라 지네가 내 앞에 왔어. 난 들어가지도 못해. 그 거기 있는데 지네가 와서 한 걸 뭐. 기다리는 있었습니다만.
1: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셨다.
0: 봤다.
1: 예.
0: 상당히 어렵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겠다. 신체 구조 자체가 암컷이 등이 또 없잖아요.
1: 그렇죠.
0: 뒤끝으로 안 되네. 뭐, 그게 어떻게 다지? 막 그렇게 힘든. 그렇습니다.
1: 신체 구조 해냅니까? 자체가
0: 해냅니다.
1: 예. 예. 거북계 디카프리오 쓴 에디터 누군가요? 예. 아, 근데 그 등껍데기 아까 누가 낙서했다 그랬지만 이 등껍데기 보고 거북이 나이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테 있듯이 산호에도 날태 나이테가 있거든요.
1: 예, 예.
0: 조개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등껍질이 계속 벗겨지잖아요. 커지면서
1: 예.
0: 그러니까 왜 저기 득겁대에게 문이판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개수가. 예. 그 커지면서 그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그 껍데기에 보면 그 성장륜, 성장링, 동그라미가 있어요. 아,
1: 성장륜.
0: 이걸 보고 이제 몇 살이다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나이가 아주 많은 거북이 같은 경우는요, 성장륜이 뭐 겹치기도 하고, 달라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 거북이 성장 속도는 서식 환경, 영양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때 성장륜의 간격과 수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크기, 성장륜, 건강 상태, 행동 양식 등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 그 바퀴 개수만 센다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네,
0: 적어도 바퀴, 바퀴 수보다는 많죠.
1: 그렇겠죠. 예, 안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거북이가 만약에, 네, 만약을 가정했을 때 등껍데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0: 만약 등껍질이 없었으면요, 네. 내부 장기랑 척추가 모두 외부로 노출됐겠죠.
1: 아,
0: 그러니까 등껍질이 없는 거북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짐작하자면 덜 단단하고 약한 외피 가죽만 있는 모습을 생각해야겠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통 파충류, 동화뱀과 비슷한데 약한 동물.
1: 그랬으면 네.
0: 살아남지 못했겠죠.
1: 예. 자, 다음 이제 등껍데기 달린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아르마딜로는 어떤 동물입니까?
0: 아르마딜로가 스페인어인데, 딜로 할 때 D-I-L-L-O예요.
1: 네.
0: 스페인어에서 L-L-O면 L이 두 개 있으면 요쯤 나 아르마딜로가 아니라 아르마디요쯤
1: 나 아, 요요요 발음이.
0: 아르마딜로 예. 그냥 그 전세 아르마딜로 하면 됩니다. 스페인이 아니까 아르마딜로 하면 되는데 예. 아르마도가 갑옷을 입은다고는 형용사예요. 아르마도 갑옷을 입은
1: 네.
0: PP입니다. PP 현재 분사.
1: 아 PP형 PP형.
0: PP형 예, 아르마디요. 예, 예. 이요는 네. 소형 전미사예요.
1: 소형.
0: 네, 저 작은 거보세요. 아. 영어로 그 독일어의 매치엔, 뭐 브레치엔 할 때 히엔 붙이면 작은 빵 하는 거잖아요.
1: 예, 예.
0: 우리처럼 개, 소 할 때 강아지, 송아지.
1: 아, 아지 느낌이구나.
0: 그러니까 아르마디오는 갑옷을 입은 작은 컷, 갑옷을 입은 작은 갑옷을 입은 작은 어떤 것쯤 되는 거죠.
1: 갑옷을 입은 작은 어떤 것.
0: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마디로가 그 몸은 그 딱딱한 뼈판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옷을 입은 전 보인다 해서 유리한 것 같아요. 아르마딜로는 오로지 아메리카 대륙에만 삽니다.
1: 아,
0: 아르마딜로는 아주 북쪽, 남쪽 말고 약간 따뜻한 쪽에 그러니까 견고한 딱딱한 등껍질 있잖아요. 예. 온몸을 감싸고 있는 특징이죠.
1: 예.
0: 이 등껍질은 겹겹이 쌓인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1: 아, 겹겹이 쌓인 뼈?
0: 겹겹이 쌓인 뼈입니다. 위협을 받으면 몸을 둥글게 말아요. 그래서 머리와 다리를 안으로 쏙 숨길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일부 종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종은 완전히 공처럼 말 수 있어요.
1: 아, 쟤네 동그랗게 말더라고요.
0: 아,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린 저런 거 좋아하니까 저런 거 보여주는데 저 완전히 접수 쓰는 건 저런 거 몇 개 안 된다.
1: 몇 개 안 된다.
0: 네. 예. 몇 개 안 되는 게 인기가 있는 거죠. 작은 종류는 12에서 15cm, 80에서 100g 밖에 안 되는데 큰 놈은 75에서 100cm, 45kg, 60kg 되는 것도 있어요. 흰개미, 개미, 지렁이, 딱정벌레 같은 무척추 동물을 먹고요. 청각과 후각이 발달했습니다. 그 땅 속에 있는 걸 잘 찾아서 먹죠.
1: 아, 시력은 좀 떨어지겠네.
0: 뭐 좋을 필요 없죠, 먹게.
1: 어두우니까.
0: 네. 아르마딜로는 독특한 외모와 행동 덕분에 남미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1: 예.
0: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적으로 되게 관심을 갖는 동물이에요. 우리 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는 네. 브라질 월드컵에 이제 마스코트로 수입했다.
1: 아, 그렇지. 네. 브라질 월드컵 마스코트가 아르마딜로 캐릭터였죠. 네.
0: 그러니까 사람들 저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잘 몰랐던
1: 거죠. 개미알키 같기도 하고.
0: 네, 개미알키도. 아, 그것도 아니고,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1: 사슴 같기도 하고.
0: 네, 잘 설명하기 어렵겠죠. 예. 아르마딜로, 아르마디오.
1: 아르마디오.
0: 네.
1: 예. 얘네는 그 뼈가 겹겹이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럼 뭐 거북이보다도 더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얼마나 딱딱한가요?
0: 그렇지도 않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대부분의 온몸에 갑옷처럼 생긴 단단 득딱이 쌓여 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판 여러 개가 겹친 형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갑옷이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 모습이죠. 근데 그 2015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요. 아르마딜로에게 총을 쐈어요. 막
1: 왜 그래요?
0: 나쁜 놈이죠.
1: 왜 그랬지?
0: 네. 네. 그랬더니 총알이 반사돼가지고 자기가 맞았다.
1: 만화처럼?
0: 만화처럼.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그만큼 단단하다. 그만큼 단단하다라고
1: 단단하네요, 단단하게.
0: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예.
0: 아, 정말 나쁜 놈이죠. 그걸 왜 싸요?
1: 그걸 왜 싸, 진짜. 네.
0: 근데 아르마딜 등껍질도 그러니까 뼈 조직과 케라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 네.
0: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한, 네. 뭐 거북이 한 덩어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조각조각 잘려져 있어요.
1: 아~
0: 그래가지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뼈판 사이에 유연한 관절 조직이 있어서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몸 전체를 아주 둥글게 말 수도 있는 거죠.
1: 그래서 거북이보다 유연할 수가 있군요. 네. 자, 미국에서는 아르마딜로를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하고 이제 고기를 위해서 식용으로 사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센병 환자 수가 급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0: 네, 아르마딜로가 네. 한센병의 원인균을 자연 숙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가운데서 이 한센병의 균, 한센병균이 자기 살 수 있는 동물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인간하고 아르마딜로.
1: 아, 신기하네, 그것도. 네,
0: 그걸 나균이라, 한센병균 쉽게 말하면 나균인데요. 예, 예, 예. 나균은 보통 환자 간에 오랫동안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돼요. 근데 아르마딜로하고 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접촉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르마딜로는 좀 조심히 다뤄야 되고요.
1: 예.
0: 그게 딱 적당하게 애완동물 적당한 동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 거는 무서운 놈이네. 아르마딜로 다 없애버리겠어. 예. 이럴까 봐 걱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예. 한센병은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거의 없다 봐야 돼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니까
1: 네.
0: 괜히 멀쩡한 아르마딜로에게 총 쏴서 괜히 튀어서 아이,
1: 그렇죠,
0: 맞고
1: 그렇죠.
0: 그런 일이 예.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 없죠.
1: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총알. 아르마딜로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또 있습니다. 천산갑 얘기를 해볼 텐데. 아, 천산갑은 이름부터가 좀 뭔가
0: 멋있죠.
1: 신비로운 느낌?
0: 네. 천산 비늘이 막 붙어있는 포유래요. 케라틴으로 된 두껍고 단단한 비늘로 온몸이 덮여 있습니다.
1: 쟤는 진짜 좀 손톱 느낌이네요. 네. 진짜로.
0: 저게 짝 조그마하니까 어떻게 팔기 참 좋은 거예요. 뭔가 좀 탐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하냐면 아르마딜로가 예. 아메리카 산다 있잖아요. 예. 이 천산갑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삽니다. 똑같이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살아요.
1: 예.
0: 중국 남부, 대만, 미얀마, 말레이시아, 네팔, 인도, 예.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많이 살아요. 예. 야행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미와 흰개미를 먹고 살아요. 혀가 길어요. 긴 혀를 이용해서 개미집이 나 흰개미 집에 들어가 먹이를 찾고
1: 예.
0: 알발톱이 발달해 가지고 굴을 파거나 나무에 길어올 수 있습니다.
1: 예.
0: 근데 포유류 중에서도 참 특이하게 단독 생활을 합니다.
1: 아, 쟤는요? 네,
0: 포유 주로 이제 집단 생활 많이 하잖아.
1: 그러게요. 네,
0: 단독 생활이 특이한 거고요. 그다음에 곤충을 개체 수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아, 천산갑이?
0: 네, 천산갑이. 그게 꼭 핵심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1: 많이 먹기 때문에.
0: 네. 근데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밀렵 때문에 멸종 위기에 달했죠.
1: 그러니까 왜 밀렵하는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 먹으려고. 사람들은
1: 아니, 저 껍질을 먹으려고?
0: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용껍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늘을 갈아가지고 전통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천식, 류머티즘. 암, 콩팥 질환, 혈액순환 개선, 염증 완화 이런 데 효과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 효과 있다고 이제 멸종될 때 잡아볼까요?
1: 아니죠.
0: 또 들은 게 정력 강화에 효능이 있다는 게 그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1: 그러면 멸종도 눈에 안 보인다.
0: 그렇죠. 근데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신입니다.
1: 아, 근데 아르마딜로랑 천산갑은 그러면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관계인가요?
0: 전혀 상관이 없어.
1: 아, 그래요?
0: 종속, 가목, 강, 문계가 있는데 네. 목부터 달라요.
1: 아, 목부터 달라요?
0: 네, 목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속한 거예요. 포유류야.
1: 예.
0: 포유류라고 하는 공통점밖에 없어요. 아주 다른 겁니다.
1: 아주 다른.
0: 또 생기고 사는 것도 아르마딜로는 아메리카에, 천생갑은 아프리카 살더라. 아프리카 아시아에.
1: 예.
0: 또 아르마딜로는요, 골질뼈판이에요.
1: 예.
0: 근데 유연하고, 근데 예. 천생갑은 딱딱한 비늘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마딜로는 일부 종만 몸을 둥글게 말 수 있는데, 천생갑은 모든 종이 몸을 둥글게 말 수가 있어요.
1: 예, 예.
0: 또 아르마딜로는요, 이빨이 있어요.
1: 예.
0: 천생갑은 이빨이 없습니다.
1: 없어요. 혀로 개미만 먹는구나.
0: 네. 그래가지고 아르마딜로는 개미핥기하고 좀 가까운 동물이고요.
1: 아르마딜로는 개미핥기랑 가깝다.
0: 네, 오히려.
1: 오히려.
0: 천산갑은 차라리 개랑 더 가깝다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그 정도로 차이가 네,
0: 그 정도 멀다. 그 정도 멀다.
1: 아,
0: 그러니까 뭐 개미핥기와 개가 가깝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1: 아닙니다. 네,
0: 전혀 다르다. 서식지와 진화 계통이 완전히 다르지만 네. 진화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점점 겉모습이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1: 네.
0: 수렴 진화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1: 아, 예. 여기까지 또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등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또 지식을 쌓아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랜 시간 논란이 된 표현 중에 조개 껍질과 돼지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전적 정의로 껍질은 뭐 사과나 양파 껍질처럼 단단하지 않은 외피를, 이제 껍데기는 소라 껍데기처럼 딱딱한 형태를 가리키는데 조개 껍질, 돼지 껍데기는 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근데 또 지금은 조개 껍질을 예외적으로 복수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조개 껍질 묶어 이런 노래처럼 워낙 많이 쓰여서 인정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또 그만큼 많이 쓰이는 돼지 껍데기는 아직 표준어로 또 인정을 안 해줬다고 하니까 아, 아나운서인 저도 헷갈립니다. 확실한 건 아직 거북이는 등 껍데기가, 굳이 우리가 올바른 표현을 쓰자면 등 껍데기가 맞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예,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공채 아나운서 겸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 후에 약 3주간 이어집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죠. 대법관 임명 제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초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1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었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회의 효과성을 두고 당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일부 처리와 영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CBS 박종현 편성부 월요일 코너 철이와 영이 비지가 굉장히 정겹죠? 예, 명절 연휴 같은데 명절 아닙니다. 자, 오늘도 영일이 만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그리고 장신, 예, 최장신 철이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그리고 우신일이 맡고 있는 노마뉴스 박우신 기자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세 분 그 연휴 때 안 쉬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노 변호사님 좀 쉬고 싶으셨군요. 아, 이게 한판 승부 때 어디 못 갔어요, 그죠?
1: 아니, 저는 사실은 한판 승부는 조금 네. 애매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0: 애매한 감정? 왜? 사랑해주세요.
1: 아니,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왔, 우리가 이제 월요일에 안 나오잖아요. 다른 요일에 방송하는 걸 내가 들어봤거든요. 네, 애정하는 마음으로.
0: 아, 다른 요일?
1: 근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내욕을 하고 있더라고. 아니, 자기 말고 저기, 여기 단톡방, 아니요, 단톡방이라 뭐지? 실시간 댓글.
0: 아, 실시간 댓글에. 댓글 챙겨보신구나.
1: 장윤미 기자랑 노영이 뭐. 아. 들을 말이 없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아, 나 좀 약간 황당하고 좀 괴신감 느끼고 그랬어요.
2: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0: 예, 잘하고 계시다.
1: 왜 그런 뜻이래요?
0: 예. 예, 그러니까 존재감이 엄청난 거지. 출연하지 않아도 저는, 이 존재감.
1: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나는 사실 예. CBS는 예. 오래 나왔었기 때문에 예. 되게 애정이 많았는데, 아, 예. 요즘에 많이 좀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
0: 아, 예, 댓글 좀 이렇게. 시간으로도 잘 보겠습니다. 예, 애정이 많다는 점.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도 연휴 때 안 쉬시고, 그죠?
2: 아, 그럼요. 예. 저는 대통령이 밥 먹자 그래도 저는 한판승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갑자기. 깜짝이야.
0: 예, 우리 과거신 기자님 감사드리고. 자, 일단 내일부터 국정감사입니다. 아, 국정감사인데, 아, 천남에다 가장 뜨거운 거 법사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 증인으로는 출석 안 하겠다. 그럼 관례적으로 인사하는 순간은 있는데 그걸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3: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난 2일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국감 시작할 때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만 하고 그다음 이석을 한 뒤에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신 답해 왔었는데요. 예. 조 대법원장도 이 관례에 따라서 국감장 자체에는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본인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선서를 시키고 의원들이 직접 대법관 제재청 문제 등을 질의하는 여기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도 사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지만 예. 실제 증언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0: 예, 일단은 불출석 사유는 사법법 독립이죠.
3: 네, 그게 제일 큽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독립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 행사에 대해 증언을 강제하면 이것 자체가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현직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제청 문제로 이미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들었는데요.
0: 예.
3: 특히나 이제 국회법 121조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 답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에게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0: 네, 여야 양당 반응 어떻습니까?
3: 일단 민주당은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 답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3: 국회 증관법상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법사위 간사 맡고 있는 김유경 의원도 지난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지재청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말했던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0: 예.
3: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일반적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말을 뒤집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당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했고
0: 예.
3: 또 3부 요인인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0: 예.
3: 사실상 청와대의 책임을 가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기 위해 증인석에 세우려고 한다라는 게 야당의 논리였습니다.
0: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중수청 첫 출범했습니다. 개소식을 했는데 주말에 비상근무까지 했다면서요.
3: 네,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요. 첫 주말 일부 간부와 실무진이 출근을 해서 비상근무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무분장 또 수사 매뉴얼 정비 같은 준비 작업들을 매진했다라고 합니다.
0: 예.
3: 지금 정원 2,874명 가운데 한 1,900명, 66% 정도만 인원을 채운 상태에서 출범을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도 일부만 쓸 수 있어서 지금 뭐 사건을 수기로 입력하고 처리하는 방법까지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0: 예.
3: 특히나 이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아직 넘어온 사건이 0건이다 뭐 이런 보도도 다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 0건 이것만 가지고 중수청이 멈춰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직이라든가 전산망 인력까지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0: 예, 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아, 뉴스메이커입니다. 굉장히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장 이름을 이렇게 많이 걸어낸 게 장기가 정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국정감사에 직접 말하겠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다시 불출석이에요? 왜 바꿨을까요? 판단을 노 변호사님.
1: 일단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기관 증인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존중도 많이 받을 것이고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0: 예.
1: 일반 증인들이 나가게 되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0: 소리 지르고?
1: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난번 작년인가요? 그때 국감에 나갔다가 기관 증인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가지고 한 90분 정도 본인 입장에서는 봉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0: 예.
1: 이런저런 걸 다 고려를 해보게 되면 내가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훨씬 더 많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 네, 김연철 변호사님.
2: 뭐 저는 그때 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안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0: 예, 지난주에 이미.
2: 예, 왜냐하면은 이게 출석을 했을 때, 미치게 될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법상이나 이런 거에서, 나중에 설사 처벌을 받더라도.
0: 예.
2: 거기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각종의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보여줄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0: 예.
2: 이 권력 분립에 대한 부분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그분에 대한 어떤 국회와의 대립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도 출석하지 않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0: 예, 근데 정영식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제 대법원장이 나와야 한다면 대선으로 나와야 된다. 헌법기관끼리 대등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노 변호사님.
1: 사실은 이제 이번 기회는 오히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0: 예.
1: 실제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동등한 것인지 아니면 대등하지 않은 것인지 또 대등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각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 국가이고 또 대법 대법원장의 임기보다는 대통령의 임기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0: 예.
1: 대법원장의 이제 이러한 실력 행사가 과연 대통령제 하에서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냥 서로 간에 조금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해서 넘어간 것이 많았는데
0: 예.
1: 이번에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변호사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었는데
0: 예.
1: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매우 특이하게도 이 내란 국면에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0: 예.
1: 이 부분이 그렇게 순수하게만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이 사법부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근데 이분이 내가 계신 정치적인 꿈이 있어서 이러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1: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0: 그것까지는 아닌 게 사실은 정치적인 꿈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당하는
2: 그렇죠.
0: 모습하고 대답하고 오히려 의원들이랑 더 설전하는 게 더 정치적으로 인기 더 많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박우신 기자?
3: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렇게 달변인 것 같지는 않으세요. 여러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행방송으로. 하고 네. 근데 확실히 좀 분명히 이번에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장이 정말로 증인석에 앉아갖고 증언을 하냐 마냐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취재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관심을 좀 모았었는데 아무래도 정합하게 되면 그래서 입장문 정도로만 평소에 했던 것처럼 가름을 하고 예. 혹시나 이석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민주당이 이석하지 못하게 또 막겠다라고 하고 또 이 소동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짐 빼는 식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정해진 국정감사 시간이라면 시원하게 그냥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나오실 거라면.
0: 시원하게 마셔. 네. 말씀하셔라.
2: 저는 이게 사실은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게 너무 좀 사실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네. 네. 아니 저희가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은 조문이에요. 그 헌법 조문이요.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이요. 네. 도대체 재청권이라는 건 그 재청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건데 네. 이 권리가 무슨 뭐 대등하냐 마냐 뭐 이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0: 재청하면 되고
2: 그냥 재청하면 되고
0: 국회 동의하고 동의하면 되고
2: 임명 안 하면 되고 어. 그거면 되는 건데 네. 마치 이거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처럼 구도를 짜고 이게 마치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 기존에 멀쩡하게 자리했던 해석을 갑자기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만 이 조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뭐 우리 임명권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뿐만 아니라 이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자 이제 서영교 법사위원자 국회법 위반이다. 또 일각에서는 끝까지 안 나오면 동행명령 고발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게 될까요?
1: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저는 안 될 것 같고 예.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그게 진짜 무슨 새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힘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0: 기관과 기관의 충돌 예, 이런 느낌
1: 그거는 느낌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0: 예.
1: 이제 또 그리고 서영계 법사위원장이 그렇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서영계 법사위원장이
2: 예. 이게 다수의 폭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 국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다수 여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 거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법 129조가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야당과 협의도 없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채택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채택을 한 다음에 너 안 나왔지? 너 그럼 불출석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걸로 처벌할 거야. 이렇게 겁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법에 따라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게 다수의 폭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석 후에 증언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분명히 이걸 보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행명령이나 만약에 거기까지 나아가게 됐을 때에는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이제 좀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본인이 그렇게 막 무한적으로 내 권위를 좀 세워주세요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아시다시피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적이 사실은 없어요. 200일이 넘게 지금 장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방식을 달리해야 될 아주 합리적인 명분이나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꼭 이 사람이고 고집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행동을 사실은 대법원장이 먼저 좀 하신 게 좀 있고
0: 예.
1: 이번엔 특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업무 추진비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수활동비 사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정도로 사실은 부적절한 공문서에 좀 심각한 침해가 되는 그런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0: 예.
1: 그냥 단순하게 아 미안합니다. 뭐 실무자가 국회에서 요청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0: 예.
1: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이 대법 거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 입장에서도 국민께 제대로 사과를 하시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2: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왜 손봉기를 추천했을 때 그게 대법관의 추천 협의회에서 추천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재청을 반려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한 말은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김민기를 찍은 거거든요. 김민기 고등부장을 찍어서 이 사람을 재청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특정인을 지정하는 거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청와대에서 이제 설명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자, 이런 가운데 중수청이 출범했는데 두 변호사님의 또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징계도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주말에 비상근무를 했고 당연히 비상이죠. 또 넘어온 기록이 영권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청에서 중수청 넘어온 게 영권이다라는 건데 이거 많이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왜 넘어와야 되는지 또 이해 못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일타 강사.
2: 이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넘겨야 되거든요.
0: 아.
2: 근데 이제 기존에서 이미 사실 자신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부칙에 의해서 3개월간 더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더 수사할 거면은 들고서 수사를 하고
0: 이미 진행했던 수사는 3개월 더 할 수 있다.
2: 3개월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더 마무리할 거면 수사를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아직 자기가 수사 개시도 안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2: 이건 중수청으로 빨로 넘겨야 됩니다.
0: 그러네요.
2: 근데 지금 그게 아직 이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왜냐하면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구비가 안 돼 있잖아요.
0: 전산이 안 돼 있다.
2: 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서류를 가지고 넘겨줄 수도 없고 이러다가 분실되거나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이고 또 검사에게 수사권은 없는데 3개월에 부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뭐 퇴직하고 이미 이제 다 잘린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데 수사권이 뺏긴 사람이 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니까.
0: 예.
2: 그러면 결국은 검찰도 수사를 중지한 상태고 중수청은 아예 지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괴물발차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도대체 수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럼 이 긴 기간 동안 멈춰 있는 수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범죄는 누가 잡을 것이고 피해자는 누가 보호할 것이냐. 지금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0: 예, 노 변호사님.
1: 사실 뭐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해서 중수청장 임명대조금 빨리 좀 해주고
0: 그러니까.
1: 그다음에 좀 정비도 조직 정비나 이렇게 법제 정비도 좀 정확히 좀 빨리 해주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0: 예.
1: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사실 벌어졌고 그 상황을 우리도 원하진 않았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이 조직이 좀 정비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게 보이고요.
0: 예.
1: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 공수청 이렇게 되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법무부 산하와 검찰 산하에 있던 것들이 행안부 산하로 지금 넘어가게 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이게 좀
0: 혼란이 있네요.
1: 혼란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도 괴롭고 경찰들도 괴롭고 그렇죠. 국민들도 괴로운 상황이에요.
0: 법무부도 잘 정의 못하고 있잖아요.
1: 다 아무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0: 아니 그러면 중수청장은 지금 뭐 반대가 많아서 못한다 치고 공서청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은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1: 법무부 장관도 없고 지금
0: 아, 그러니까 공서청장, 왜 없잖아요.
1: 공서청장을 임명하려면 또 법무부 장관
0: 해야 된다니까. 방식이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3: 그러니까 사실 그 일부 그러니까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오래 비어있느냐라는 의문이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0: 왜 안 해요? 네.
3: 없어도 굴러가니까 좀 도래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인사 시도를 해봤는데
0: 예.
3: 잘 안 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더 조금 신중한 스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0: 경찰청장도 청문회에서 못 통과하면 임명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3: 그건 아니죠. 네.
0: 뭐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다 정리가 돼야지 사실은 그게 적합한 인물을 또 임명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이게 아무것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거기에 앉혀될지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0: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됐으니까 휴먼 에러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 임명 못하는 건데 김 변호사님. 네.
2: 지금 그 저는 경찰청장을 아직도 임명 안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사기관은 결국은 경찰밖에 안 남은 상태잖아요.
0: 네.
2: 본인의 입맛에 가장 맞는 사람을 아직 못 고른 겁니다.
0: 이렇게 제가. 해석한단 말이야.
2: 네.
0: 저는
2: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충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확실하게 해줄 텐데
0: 네.
2: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내란 때 그 내려온 네. 이후에 그죠? 그 이후 계속 공석인 거잖아요, 경찰청장이.
1: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사실 경찰청장을 누구를 임명을 해주면 그분이 충성하겠죠. 만약에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임명을 한다면. 근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고 공석인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아, 내 마음에 혹은 내 사건을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 지금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뭐 경찰
0: 내에서 지금 있는 거 아니니까
1: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다 넘어갔고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안 맞는 말 같아요.
2: 아니 이제 네, 앞으로의 문제죠. 수사가 이제 앞으로의 수사의 과정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이 손을 못 대잖아요. 경찰청장이 결국은 가장 큰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경찰 내에서는 결국은 그 승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승진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0: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2: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굉장히 어떻게 정치화되는 순간 수사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과도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경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경찰 조직은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승진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0: 예.
2: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느껴요. 느끼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
0: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권력기관들, 수사기관들 수장이 이제 공백기가 굉장히 오래가고 있다라는 점. 자, 오늘 이제 개천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많이들 쉬고 계시고 지금도 집에서 저희 한판승부 듣고 계실 텐데 토요일이 개천절이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1년 만에 장외 집회 대규모 했다면서요?
3: 네, 지난 3일이었죠. 서울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 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0: 예.
3: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당 차원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게 작년 9월 28일 대한문 집회 이후니까 거의 딱 1년 만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그리고 전국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참석자가 한 20만 명이라고 자체 추산을 했는데
0: 예.
3: 경찰의 비공식 추산은 9천에서 1만 2천 사이 한 1만 명 안팎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제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DMZ 북한지뢰 폭발 사고,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또 부동산 문제, 여기에 농지 전수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까지 총동원이
0: 예.
3: 됐습니다.
0: 예.
3: 피켓에는 12개 혐의, 5개 재판, 이재명 재판 재개, 안보 참사 종북 외교, 이재명 아웃 이런 문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0: 예, 의자가 굉장히 많네요.
3: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예, 이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이 소중한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오라고. 오늘 이 자리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0: 예, 자, 지난 토요일 장도연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연설을 했던 장면인데. 장동혁 대표의 그 연설 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긴 했고 인상적인데 우리 김정철 변호사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평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니, 약간 부흥의 그 사이비 교주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0: 약간 종교 집회 같은 느낌.
2: 종교 집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0: 종교 집회 네. 같다.
2: 약간 좀 장동혁 대표께서 점점 정치인이 되시면서 네. 굉장히 강렬한 어떤 메시지를 내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뵀거든요.
0: 예, 예.
2: 근데 이번에 약간 조금 더 또 변화하신 것 같아요.
0: 약간 더 여유가 있어졌어요.
2: 예, 약간 이번에는 좀 더 뭔가 신도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0: 예, 지지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노면에서 어떻게 보이셨어요?
1: 저는 조금 장애 집회가 생각보다 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0: 국민의힘 입장에서 20만이 왔다는데요.
1: 근데 경찰 추산 1만 명이에요.
0: 이야, 그리고 그럼 20분의 1이네.
1: 네, 그리고 처음에 그 국회의원 등등에서 100명 이상의 이제 주요 인물들이 올 거라고 했는데,
0: 네, 맞아요.
1: 예, 처음에 60명 왔고 그다음에 70명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예.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분들 주장대로 20만 명이 왔다면
0: 발디딜 틈이 없겠죠.
1: 위에서 찍는 사진이 나와야 돼요.
0: 아.
1: 공중에서 네. 찍는 사진이 나와줘요.
0: 드론으로 딱.
1: 그... 예. 근데 지금 그런 사진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아. 이렇게 사람들 뭉쳐 있는
0: 한쪽 편.
1: 예, 그런 것밖에 이제 안 나와서 제가 예. 봤을 때 20만 명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약간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이 첫 번째 들고
0: 예.
1: 두 번째 내용 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
0: 내용 면으로.
1: 예컨대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얘기랑 검찰청 폐지 중수청 출발 얘기했다잖아요.
0: 예.
1: 우선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는 우리 당국도 혹은 우리 쪽도 유엔 사고 같이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북한에다가 정확하게 좀 강경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0: 예.
1: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제 기다려서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랑 중수청 출범 얘기는 뭐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수청 개문 발치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1가구 1주택까지 다 건드렸다가 결국은 좀 후퇴를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농지 전수조사도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게 있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 방송에서도 송미령 장관 나와가지고 얘기했었나요?
0: 가족이에요. 우리 네. 방송. 예, 그 표현 괜찮았어.
1: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0: 예.
1: 농림수산부에서도 좀 정확하게 좀 팩트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0: 예.
1: 이런 종류의 얘기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래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다 ING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저는 이제 들릴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장애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0: 아하.
1: 특히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의 이제 실력을 다 뽐내고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국민의힘에서
0: 그렇죠.
1: 국정감사에는 매진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저는 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0: 예, 야당 반장?
3: 네.
0: 예.
3: 망했죠.
0: 에이,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아니,
3: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빌드업이 좀 있었거든요.
0: 22일 날 그 국회 그쵸. 계단에서 했을 그때 대한 만 명 처음 안 모여졌다 그랬었는데.
3: 네, 그때도 이제 계단 앞에서 싹 모아갖고 한번 했었고 국회에서 그리고
0: 예.
3: 그 중간 사이에 장애 의원총회까지 하면서 뭔가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한 측면이 있고.
0: 그렇죠.
3: 이번에 당협들별로 뭐 50명, 100명 이런 얘기도 나온 상태였어요. 근데 의원들 100명 중에 한 70여 명 왔고 이 사실 실제 집회 신고도 한 1만 명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0: 아.
3: 내부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참여도 더 해주시고 합류하게
0: 아.
3: 되면. 근데 1만 좀 간당간당 정도 된 것 같은데
0: 아.
3: 이날 저기 정광훈 씨가 하시는 그 여기 2만 8천 명 같아요. 경찰 추산으로. 그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0: 아, 안 합쳐졌네요.
3: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날도 결국 뭐 윤석열이 옳았다 또 이런 깃발 또 등장해가지고
0: 아, 그거 맞아요,
3: 내리라고
0: 맞아요.
3: 막 하기도 하고 했는데
0: 예.
3: 결과적으로 장도혁 대표가 아 본인이 대중 정치인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인파의 능력이다. 여기가 맥시멈이구나.
0: 아.
3: 이거를 1년이 지난 사이에 똑같이 그대로 한 거예요.
0: 아하.
3: 작년에 9월에 했을 때도 한 1만 명 정도 모았는데
0: 예.
3: 1년 지나고 나서 정말로 장동 대표 말대로 이재명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서 막
0: 네.
3: 그 티핑 포인트까지 막 끌어올라가지고 했으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가라바해 주셨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0: 예.
3: 당 대표가 원했던 구상으로는 안굴로 가고 있으나
0: 예.
3: 본인의 표정은
0: 밝아요.
3: 네, 만족하신 것 같다.
0: 굉장히 만족한 얼굴이었고 중간중간 잠깐 웃는 표정도 좀 있었고
3: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아.
3: 그때도 굉장히 장외투쟁 열심히 하시고
0: 예.
3: 굉장히 그때 밝으셨거든요.
0: 아.
3: 그러나 결말은 네, 더 점점점
0: 알겠습니다. 자 잠깐 멈췄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CBS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이와 영희 이제 후반전 이어갈 텐데요. 우리 이제 야당 반장인 곽우신 기자가 국민의힘 장애집회 망했죠?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날씨도 좋았고 최고위원도 다 나왔잖아요. 지금 우재준, 양향자,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 다 나왔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는 국정감사에 집중해야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억울해 나가셔서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주요 발언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시면.
1: 네, 장동욱 대표는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짜 주인을 끌어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0: 가짜 주인을 끌어내야 된다?
1: 네, 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어제 굉장히
0: 가짜 이날. 주인이 누구예요?
1: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 예. 마지막에 등장했던 유동규 씨는 그냥 하면 안 내려온다. 강제로 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유동규는 그 유동규입니까?
1: 성남.
2: 예.
1: 그분이었고요. 정동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을 산산조각 내는 이재명은 내려와라. 신동욱 최고위원 좌스러운 이 대통령 귀에 꽂힐 수 있도록 함성을 지르자. 또 임의자 정책위 의장도 장애 집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국감으로 가져가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박살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0: 예, 이 장애 집회 효과성 얘기도 나오는데 더 합니까?
1: 안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는
0: 아니 과우신 기자 정리한 것 같은데 네. 장도혁 당대표 정리했어요.
1: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예, 기자들에게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했는데요.
0: 안 한다.
1: 추가적인 집회는 오늘 이후로 없다라고
0: 다음 주 주말도 없다.
1: 네,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10월에 미리 집회 신고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때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0: 끝.
1: 네,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사실 이제 추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집회 현장에서 좀 소동도 있었다 보니까
0: 어떤 소동이 있었어요?
1: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0: 여기 녹나왔어요.
1: 예, 일부 당원들이 욕설도 하고 야유도 하고 하면서 결국 연설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0: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까 우리가 이제 보기에 장도혁 대표가 목소리는 좀 힘들어 보이겠지만 표정은 엄청 밝았잖아요.
1: 어, 굉장히 밝았어요.
0: 예, 그리고 되게 막 그 얼굴에 광채 나는 듯이 저렇게 보였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회에서는 장도혁이 정말 희망이다. 장도혁이 우리 앞으로 이제 힘 정말 그립감을 쥐고서 이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장도혁 연호하는 그런 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아. 그래서 이거는 장도혁을 위한 장도혁에 의한 장도혁이 주도하는 그런 집회가
1: 장도혁을
0: 아니었느냐.
1: 위한.
0: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결국은 그 장도혁 대표가 대표하는 내용은 결국 극우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사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정당이 예. 이렇게까지 극우적인 캐치플레이만 내걸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 하나도 안 내놓고 있는 건 사실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인 생각하시는 그런 보수주의적인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좀 쓸쓸하지 않을까.
1: 개혁보수함으로 김정철 전 최고예요. 네. 자, 국민의힘 집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는지.
2: 저는 국민의 민심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1: 그러니까요.
2: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장애 집회나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 집회라는 게 이제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거를 힘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예.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께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희석화시킨다는 거예요.
1: 쟁점을
2: 희석화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이고 정말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를 이야기할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 그분의 어떤 치우침 때문에 왜곡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넓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전선의 형성에 있어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전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2: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된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서 북 치고 이럴 때 정말 신나 보였는데,
1: 예.
0: 그 북을 뺏기고 나서 너무 힘들어 보였다는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사실은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그 올곧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럼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처음에
1: 예.
0: 올곧에서의 시위는 되게 정당한 시위였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응원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게 특검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단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1: 예.
0: 그냥 계속 가가지고 자기 개인 정치하느라고 북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말이 안 먹히게 됩니다. 이제
2: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제가 이제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올곧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올림픽 공원?
2: 저도 뭐 증거보조 신청도 하고 그랬지만
1: 맞아요. 서울시장 관련
2: 이게 장도혁 대표께서 거기 가서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대편에서 우리 야당에 있는 넓은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좁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올곧에 가서 그렇게 북을 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고 극단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1: 예.
2: 보수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1: 네. 그래요. 예, 개혁 보수의 길 국민적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말씀이었고 자,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지뢰 사건 문제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1인 시위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3: 네, 지난 1일에 이 검찰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낸 게 이제 시발점이었습니다.
1: 예.
3: 민주진영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희생된 것처럼 피해자 신화를 만들어왔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피아제 시계와 거액을 받은 것은 팩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관련 글을 연달아 올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직접 또 반박을 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좀 커졌습니다.
1: 예, 이제 두 분이 이제 SNS를 계속 공방 이어가고 있고 곽상원 의원도 그 페이스북에 계속 반박 글을 올리고 있죠.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3: 네, 지금 양측에서 계속 이제 글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데요. 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일단 곽상원 의원 본인이 2009년 당시 변호인으로 수사 과정에 참여를 했고 조사까지 받았지만 검찰 수사 내용과 언론 보도 가운데 무엇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 예.
3: 한동훈 의원이 그 확정적인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보여줘라 확인시켜준다면 본인이 사죄하고 비난받고 처벌

0: 받겠다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피아제 시계에 대해서 시계 두 개 누가 받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1: 예.
0: 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는 서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없었습니다. 2009년 당시 검찰은 640만 달러와 명품 시계 등을 뇌물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이 공방 가운데 한동훈 의원, 곽 의원의 부부가 미국 뉴저지에서 구입했던 아파트 대금 가운데 일부도 박연차 전 회장의 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배우자인 노정현 씨가 아파트 중도금 13억 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외국 환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 여기에 당시 항소 취하서를 곽 의원이 제출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 예.
0: 당시에 권양숙 여사는 지인들에게 받은 돈을 모은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고 검찰도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즉 그 13억 원이 정확히 어디서 조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예. 관련 공모가 아마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SNS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오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곽상원 의원도 사위이기 때문에 또 물러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2: 근데 10일 정도면 끝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1: 10일이요?
2: 예. 네. 아, 왜냐하면 외통위 국감 때문에 해외 나간대요. 그래서 그 전에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에게 관심을 좀 줘라라는 의미로 이걸 끝낸 가능성이 이제 그건 이제. 언더에 있는 그런 본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 예. 저희들의 시각이고요.
1: 예.
2: 공식적으로는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면서 그 근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복수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이걸 한 거잖아요.
1: 예.
2: 근데 이거 되게 비열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이제 서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을 할 수가 없고요.
1: 예.
2: 또 그 사건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났고요.
1: 예.
2: 특히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박연철 회장 같은 경우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1: 맞아요.
2: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그래서 다 종결이 17년 전에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곽상원 의원 부부의 그 뉴저지 집을 얘기를 한다? 근데 사실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 포기했는데 네가 항소 포기한 걸 보니까 네가 유죄가 맞지.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1: 예.
2: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국에 있는 돈을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 보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1: 예.
2: 그 돈을 그렇게 뭐 뇌물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된 건 아니고
1: 예.
2: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팩트도 사실 정확하게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예.
2: 근데 이 얘기를 끝내면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본인의 얘기를 이제 연결한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사실 검찰청 폐지가 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씨하고 한동훈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예.
2: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 검찰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본인들이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또 꺼내면서 또다시 떡밥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쪽으로 주세요라고 신경을 돌리게 만든다? 이거는 매우 비열하다 생각합니다.
1: 예,
3: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 10월 2일 날 저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지금 형사사고 싶을 때 완전히 붕괴됐고 지금 이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잖아요.
1: 예.
3: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찰개혁 이야기가 계속 성숙해왔고 그걸 원동력 삼아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1: 예.
3: 근데 항상 문제가 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던 검찰개혁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어떤 근본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사망을 하셔가지고 공소권 없음이 됐고
1: 예.
3: 저도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2009년 4월 7일에 사과문을 본인이 직접 올리셨잖아요.
2: 네.
3: 그 사과문에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금액이나 이런 걸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일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분은 맞지만은 또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피아제 시계나 이런 부분은 아직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상황이에요.
1: 예, 예.
3: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사실이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건 또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1: 예.
3: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1: 예.
3: 그러나 과거에 판례로 나와 이게 정상문 씨라고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분 징역 6년 실형 받았어요.
1: 예.
3: 현금 3억 그거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뭐 그런 부분 관련된 부분 예. 형이 확정됐고요. 또 12억 5천의 특활비를 횡령한 부분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돼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데도 아하. 피아제 시계가 너무 국민들에게 와닿는
1: 자극적이죠.
3: 게 자극적이니까 네. 네. 이거를 아, 법리적인 부분을 이제 도과하고 아. 약간 너무 정치적인 수사로 나아가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의원께서 이 부분은 네. 수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그거를 받았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알았는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맞아요. 뭐 알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알려진 얘기고 그 이제 돌아가심으로 해서 자기는 이제 책임을 그렇게 좀 끝내고 싶었다는 네. 게 사실 본인이 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이걸 꺼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한동훈 의원이 이 얘기를 꺼내면서 하고 싶었던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분열을 획책하시는 분들과 이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교란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시끄럽게만 가는 것이냐? 이거 예. 물어보고 싶은 네. 거죠.
3: 저는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예. 지금 중요한 순간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검찰개혁의 근본의 원인부터 잘못했다는 부분을 얘기한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3: 이럴 때 그럼 유시민 씨가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3: 유시민 씨가 등장을
2: 바로 그거죠.
3: 해서
2: 본인이 인정을 해주든지
3: 본인도 지금 검찰개혁에서
2: 해주지
3: 이야기를
2: 해줘.
3: 하고 본인이 등판을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3: 또 유시민 씨 또 이럴 때는 지금 조용하게 계신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야당인가요? 사실은 예, 네. 본인이 너무
3: 그럼요.
1: 강했던.
3: 그리고 본인이 재단
1: 이사장이었고,
3: 또 이사장이었고 네. 그런 분이 더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1: 아.
3: 여기에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과 관계에서 검찰개혁에서 자신의 어떤 당내 지지나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1: 아하.
3: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1: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과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죠?
0: 네. 대표적으로 오늘 권영진 의원이 MBC 네.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연차 전 회장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상황에서 진실 게임을 벌이는 것은 비생산적인 정치적인 공방이라면서 이 싸움에는 참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리를 뒀습니다.
1: 예. 사실 한동훈 의원이 검사 수사했던 검사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닐 텐데 물론 아실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유독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정치인 한동훈 말고 검사 한동훈 이미지가 여전히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아니에요.
2: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미지 정치화를 자꾸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네.
2: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검사는 그래도 공익의 대변자였고 본인이 사건 수사를 했으니까 우리들보다는 더 많은 내밀한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닐까라고 이제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취재할 때 검찰들의 말은 사실 되게 신빙성 있는 말로 치부를 하고 먼저 보도를 한단 말이죠.
1: 예.
2: 근데 그런 거를 제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저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옛날에 법무부 장관 했고 나는 검찰 특수부 출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알고 나는 진짜 많은 걸 알고 있어.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내 말이 맞아. 이거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지금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니네들끼리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신격화하면서 뭐 하는 중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내 말은 나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들여다보면 내 말이 맞을 텐데 내 말을 일단 무조건 들어봐봐. 믿어봐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
1: 예.
2: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매우 정치적으로도 불행하고 한동훈 의원이 정말 대선주자로서 이번에 여론조사에도 뭐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1: 예. 예.
2: 그렇게 해서 정말 나중을 꿈꾸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는 큰 정치는 못하는 사람이다.
1: 대선주자로서.
2: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 저는 우리가 참 건드리기 어려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1: 예, 예.
3: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습니다.
1: 예.
3: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을 때 검찰개혁을 동의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 예, 예.
3: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 변질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남들이 건드리지 못한 부분을 건드린 건 저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피아제 시기와 같이 예.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의 또 진정성이 또 흐트러집니다. 아하. 공격을 또 역으로 받잖아요. 예. 예.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한동훈 의원이 사과를 하고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해왔던 업적과 이런 것들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이 사람 이걸 이용해왔던 악의적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위 파리를 해왔던 사람들, 그걸 통해서 개혁을 하고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실제로 지금 망쳐졌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가뜨린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네. 뭐 이런 말씀인데. 조국 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박우신 기자.
0: 네, 조국 원장이요. 차기 대권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기세 등등해서 망자를 모욕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 의원을 골수까지 검찰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검찰수에 대한 반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 공세를 비열한 정치적인 부관참시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예. 한동훈 의원은 조 원장을 향해 감성적인 비판 대신 사실관계에 답하라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당시 일을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조국 전 대표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코멘트 하실 분 있을까요? 예, 우리 김정신 변호사 해주세요. 예.
3: 아, 저는 조국 대표님이죠. 조국 원장님이죠.
1: 원장님이죠.
3: 예, 그래서 제가 예. 사실은 조국 원장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들, 판결들 예.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을 수가 있나.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여러 사람들 중에 있는데 또 대표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망자를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기는 한데 조국 원장을 둘러싼 지금 조국 원장을 대통령의 어떤 한 후보군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이분이 대통령감이냐? 이분이 정말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분이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을 정말 잘 이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조국 원장 관련된 예전에 사건들에서 뭐 사모펀드 사건들을 제가 여러 개 봤지만은 본인이 민정수석 때 5천만 원을 청와대에서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입금원을 하고요. 그때 거기에서 수표를 뽑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 굉장히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위법한 행위들을 해왔어요.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없어서. 철현 형이 마무리할게요. 우신진으로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예, 휴일 저녁 보내드린 한판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10월 들어 처음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흐리고 비오고 그래서 그런가 계절의 공기가 확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어떠세요? 가을의 운치를 즐기기 딱 좋은 날씨 아닌가요? 10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면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남은 날들을 세어보며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지금까지 잘 견뎌온 나 자신을 토닥여주기에는 정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한 주를 시작하느라 애쓴 오늘 하루 사랑이라는 이유로 라는 노래와 함께 라라랜드 출발합니다.

0: 지난 주말 날씨 참 비도 오고 별로였어요. 날씨가 그러다 보니 뭐 마음도 좀 축 처지고 소파에 앉아서 TV보다 아 조금만 쉬어야지 했는데 헐 눈 떠보니 저녁이더라고요. 저녁 먹고 또 잠깐 쉬었는데 하하하 어느새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역시 빠르죠 세월. 특히 주말은 더 빠른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에는 주말이 이틀이나 남았네 했는데 일요일 저녁만 되면 벌써 월요일이라니 크크크. 10월 들어 첫 번째 맞는 월요일 이렇게 멘트하다 보니까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라는 멘트가 금세 오겠지라는 또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원래 조급해지면 시간도 빨리 가고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라는 재촉보다는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넉넉한 10월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2026년 10월 5일 월요일이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우아한 나의 인생을 위해 건강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 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가넌스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7: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기후 위기로 온도와 습도가 크게 달라지면 약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약 성분이 분해돼 효과가 줄어들고 더위로 몸 상태가 달라지면서 체내 반응도 바뀔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의약품 보관, 유통 기준을 새로운 기후 조건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 버밍대 연구에 따르면 높은 온도와 습한 환경은 약의 유효 성분을 분해하고 약의 구성을 바꿔 효과를 떨어뜨리고 이상 반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위로 탈수나 혈류 변화가 생기면 몸이 약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은 정해진 온도와 습도 범위에서 효과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지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약의 유효 성분이 분해되거나 약의 구성이 달라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약은 습도가 높을 때 더 쉽게 변하고 약 성분이 한꺼번에 방출되는 현상이 생겨 이상 반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섭씨 42도 폭염과 높은 습도 속에서 뇌전증 치료제가 녹아 이 약을 쓴 환자가 발작이 멈추지 않는 뇌전증 지속 상태를 겪었다는 보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열, 빛, 습도에 노출된 채 보관이 된 갑상선 호르몬제가 잘 듣지 않았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냉장 유통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냉장 설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백신이나 인슐린, 출산 뒤 출혈을 막는 데 쓰는 옥시토신이 더위에 변질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학술지 논문에 따르면 열에 노출되면 피부 혈관이 넓어져 피부로 가는 혈류가 늘고 간이나 신장 같은 내부 장기로 가는 혈류는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약이 몸에 흡수되고 퍼지고 분해되고 배출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간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 일부 약이 간에서 덜 제거돼 몸속에 쌓이고 독성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 때 약을 먹으면 효과가 덜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 약인 니트로글리세린은 폭염 때 저혈압 위험이 키운다는 보고가 있고, 인슐린을 주사하는 당뇨 환자는 더운 날씨에 저혈당 위험이 커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대로 뇌전증 약은 덥고 습한 여름에 혈중 농도가 낮아졌는가 하면, 장기 이식 뒤에 쓰는 면역 억제제는 여름철 혈중 농도가 낮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 체온 조절을 방해하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을 고위험군으로 꼽았는데, 이뇨제, 항우울제, 항경령제 등이 몸의 체온 조절이나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 열을 내보내기 어려워지거나 수분이 더 빠져나가 더위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폭염 때는 약물 치료를 더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용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물 이상 반응 신고 체계가 기상 자료를 연계해 위험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 보관 장소는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약마다 허가받은 저장 조건이 다르죠.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했을 때 설명서를 보면 보관 온도가 반드시 나오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온과 실온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상온은 섭씨 15도에서 25도이고 실온은 1도에서 30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의약품 안정성 시험과 보관, 유통 기준이 현재와 앞으로의 기온 습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각 나라별로 규제 당국이 시험, 보관, 유통 기준을 예상되는 기후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는 약은 라벨 표시를 강화하고 기후 조건에 강한 제형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지독한 인디언 썸머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더운 한 해였는데 혹시 집안에 보관 중인 약품들 고온에 노출된 것이 있다면 만에 하나라도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폐기 처분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괜히 아깝다고 해서 드신 다음에 효과도 못 보고 자칫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고민 좀 해보셔야겠는데요. 주말과 달리 오늘은 기분 좋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갑자기 기온 떨어져 내일은 다소 쌀쌀하다가 다시 기온이 올라가고 낮과 밤의 기온차를 심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 요일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아침까지 습하고 안개 낀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월요일 오늘 아침 출근길에 불편함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유입이 되면서 햇살이 비추고 산들바람이 부는 오후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현재 최고 기온은 주말보다 따뜻하고 10월 초에 맞는 72도, 섭씨 2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맑은 하늘과 약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러나 해가 지면서 기온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로는 이번 시즌 들어 가장 서늘한 공기가 밤사이 유입되어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45도, 섭씨 7도까지 떨어지겠다고 합니다. 특히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국립기상청은 메릴랜드 서부, 버지니아 서부, 웨스트 버지니아 동부 일부 지역에 대해 화요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서리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서리는 민감한 야외 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요. 덮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고사할 수 있으니 야외에서 식물이나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 기온은 40도대까지 떨어지겠으며 쌀쌀한 가을 날씨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고 기온은 60도 중반까지 오르겠고요. 이는 이맘때 평균 기온보다 약 10도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화요일은 햇살이 풍부하고 습도는 낮아 진정한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밤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져 수요일 아침은 이번 주 중에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쌀쌀하고 더욱 쌀쌀하겠지만 오후에는 햇볕이 비추면서 기온이 20도 초중반까지 오르고 바람도 남쪽에서 불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낮에는 그래도 화창한 날씨와 낮은 습도로 아름다운 가을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화창한 날씨와 낮은 습도로 쾌적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이와 같은 날씨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으며 주말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우아한 나의 삶을 위해 건강 뉴스. 흔히 콩팥은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 소금을 꼽고 있지만 실제 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질병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습관은 의외로 과일 섭취 부족이라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204개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식생활 위험 요인이 만성 콩팥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연구팀은 질병, 장애로 건강하게 살지 못한 기간과 조기 사망으로 이른 수명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7가지 식생활 요인의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 만성 콩팥병 질병 부담 요인 1위는 과일 섭취 부족으로 인구 10만 명당 매일 40여 명에 달했으며, 이어 채소 섭취 부족이 2위를 차지해 소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적게 먹는 식습관이 콩팥 질환 발생과 악화에 더 치명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통곡물 섭취 부족, 가공육 과다 섭취, 붉은 고기 과다 섭취, 가당 음료 과다 섭취 순으로 질병 부담이 컸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 체내 만성염증과 조직 손상이 가속화돼 사구체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구체란 나트륨 과다 섭취가 콩팥 속에서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는 실타래 모양의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이 사구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내부 압력을 높이고 소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공격 인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식생활 불균형에 따른 콩팥 부담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급증했는데, 젊은 시절부터 누적된 잘못된 식습관이 노년기 콩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설탕이든 가당 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 부담이 30년간 무려 121%나 급증해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합병증을 통한 콩팥 손상 위험도 커졌다고 합니다. 일단 콩팥을 보호하려면 단순히 싱겁게 먹는 것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특히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육과 당류를 줄이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이라고 연구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콩팥 기능이 크게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어 과도한 과일이나 채소 섭취 시 치명적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검사 수치에 맞춰 전문의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일단 신장이 크게 저하된 분들이라면 패스! 혈액검사 수치에 맞춰서 전문의와 상의한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다행히 아직 신장이 나빠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소금만 줄이실 것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과일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부터라도 과일과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고민되네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고령층 2천만 명 이상에게 메디케어 보험료 지원금으로 1인당 $90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닌 일회성 지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100라고 표현했지만 백악관이 발표한 금액은 $90입니다. 메디케어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건강보험으로 65세가 되면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65세 미만 장애인과 말기 신장질환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의사 진료와 외래 치료 등을 보장하는 파트 B 보험료를 보조하는데 지급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기존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약 2,080만 명입니다. 메디케이드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고소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발표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어지는 현금 지원 약속의 하나로 짚었으며 지지율 부진 속에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아이, 단 건 모르겠고. 아이, 그럼 5천 죽었다는 건 무엇이게? 이? 그건 물 건너 간교? 이?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면 내가 좀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11월 중간선거 직후 또는 그 전에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경제적 기반이 크게 약해졌다며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덴턴의 피터필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 직후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전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다 길어졌다는 비판에는 짧은 기간에 달성하겠다고 한 목표가 핵 능력 제거였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으며 이후 군사활동은 후속 정리 작업이라고 설명하며 대응을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아니 우측에 공약한 것 중에 불법 이민자만 추방하고 딴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니 기후 규제 완화 그 헌담서 이 파리 기후 협약을 또 탈퇴하질 않나? 협상을 통해 24시간 내에 전쟁 끝난단 소?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 끝내봐요. Immediately, right now. 이. 그러면 내가 그냥 두말 않고 공화당 찍어줄라니까. 이. 아니 지금 끝내보라니까요.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가 2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불안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이들의 선택이 중간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표심은 민주당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의회 선거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자 민주당이라는 응답은 55%, 공화당은 27%였으며 각 당을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약 절반은 선택이 확정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0: 정치권 전반을 바라보는 시선도 냉담합니다. 9월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60%는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공화당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무기력과 부패를 꼽았으며 공화당 또한 부패와 부정직을 주로 꼽았습니다. 실제 투표 참여도 관건입니다. 양당의 부정적인 유권자들이 지난 2018년엔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2022년에는 공화당에 기울었다며 어느 당도 지지를 계속 확보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 당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을 개선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도 의회 다수당이 된다면 트럼프 견제를 넘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네요.
1: 오죽하면 위정자들이라고야. 이 사탄의 시상에서 뭘 기대하겠냐마는, 아이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엔 이 소시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당이 됐으면 좋겠네요. 있는 것들만 배불리지 말고, 지발.
0: 39살 축구의 신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화려한 축구 경력에 또 하나의 영예를 보탠다는 소식입니다. 그의 고국인 아르헨티나의 명문 국립대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가 명예 박사 학위를 그에게 수여한다는 것인데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는 스포츠를 통해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사회에 영향을 준 인물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하는 국제적 전통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표팀과 작별하는 메시에게 고국의 대학이 특별한 영예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총장 13개 단과대학 학장, 교수, 졸업생, 학생 대표로 구성이 된 최고위원회가 참여했으며 경기 성적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까지 인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메시의 경력이 탁월함과 인내, 겸손, 윤리적 태도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면서 아르헨티나를 대표해 보여준 헌신도 학위 수여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메시는 주장으로서 아르헨티나에게 여러 우승을 이끌었으며 특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36년 만에 조국을 정상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수여식은 내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모누멘탈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마지막 경기

인 베냉과의 친선전에 앞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아니 어찌게 우리나라 손흥민도 은퇴하게 되면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 줄라나? 근데 손흥민 아빠가 준다고 고사를 지내도 안 받을 것 같은데. 눈꺼풀과 눈썹 사이에 하얗고 뾰족한 돌기가 자라나 병원을 찾은 10대 소년의 몸에서 다 자란 송곳니가 발견이 돼 전 세계 의학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상적인 치열을 벗어나 엉뚱한 부위에 치아가 자라는 이른바 이소성 치아가 눈 윗구멍에서 발견이 된 세계 최초의 증상 사례인데 미 안과학회에 따르면 인도 안과병원 의료진이 최근 안과 국제 안과학술지를 통해 왼쪽 눈꺼풀에서 발생한 이소성 치아 제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인도에 거주하는 16세 소년은 왼쪽 위 눈꺼풀이 붓는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이 되다 눈꺼풀과 눈썹 사이 피부를 뚫고 솟아오른 뾰족한 흰색 돌기 두 개를 발견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통증이나 외상 병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초기 진찰 당시 치아나 뼈 조직을 포함할 수 있는 희귀 생식세포 종양인 것으로 의심을 했으나 CT 촬영 결과 종양이 아닌 치관과 치근, 다시 말해 이빨 머리와 뿌리가 완전히 형성이 된 성숙한 송곳니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치아가 눈 왼쪽 뼈 조직에서 시작을 해 눈 앞쪽 피부 조직으로 뻗어나온 상태였다고 하는데 다행히 의료진은 외과적 절제술을 통해 눈꺼풀 내부에서 치아를 완전히 적출했다고 합니다. 의학문헌상 비강이나 콧구멍, 눈 밑 뺨 안쪽 상악동 등에서 치아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눈 윗부분에서 성숙한 치아가 자라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며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치아가 원래 자리인 잇몸 뼈를 벗어나 엉뚱한 곳에서 자라는 이소성 치아는 단순히 치아 수가 많은 과잉 치아는 구별되는 것으로 태아기 때 얼굴 형성 과정에서 치아의 씨앗이 비정상적인 위치로 잘못 이동하거나 턱뼈 공간 부족, 유소하기 안면 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정상적인 위치에 자리 잡은 치아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코 속에서 자랄 경우는 만성 코막힘, 원인 불명의 악취, 반복적인 코피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후각신경을 눌러 후각상실을 초래하기도 하며 또한 뺨 안쪽에 위치하면 만성 축농증과 안면 압박통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러고 보면 이 머리에 뿔나고 엉덩이에 뿔난다라는 말이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오. 아니 눈두덩이에서도 이빨이 나오는데 머리하고 엉덩이라고 안 나오겠쇼? 지금이야 수술로 없애면 되지만서도 옛날엔 택도 없었죠. 그냥 뿔 난 채로 사는겨. 하여간 인도는 인구도 많아서 그런가 별별 족속들이 참 많네. 한쪽 손목을 잃은 채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40대 남성이 운전 중 고가의 페라리를 들이받았지만 상대 차주가 오히려 자신을 안심시켜줬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훈훈함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동차 매니아라는 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따르면 자신을 41세 화물차 기사라고 소개한 뒤 최근 페라리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본인은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왼쪽 손목을 잃은 장애인으로 얼마 전 운전하다 정말 큰 사고가 났는데 하필 자신이 부딪힌 차가 페라리였다고 합니다. 페라리 차주는 누구나 다 알만한 회장님으로 사고 직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머리를 부여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차주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회장님이 그의 왼손을 보더니 오히려 괜찮아요? 라고 하셨고 그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회장님께서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시며 기사분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고 하는데
기사는 사고 이후에도 고마운 마음이 남아 추석을 앞두고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다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게시물에는 차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도 좋겠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사고 피해가 큰 만큼 선물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하네요. 차! 요것이 말이오. 뒤바뀌어 싸야 하는디 참말로 아깝네요. 차고로 뺨을 맞아도 다이아 낀 손에 맞고 차 사고가 나도 벤츠의 바치라고 말이오. 아이고 어쨌든 잘린 왼쪽 손목이 인이를 살렸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이 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전시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곳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위안부 지원단체인 리나 필리피노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청의 시계탑 박물관에 위안부 사진전 전시 자료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위안부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혼란 속의 용기, 여성과 전쟁의 이야기 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데 부제는 필리핀 여성 전쟁 생존자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일본 교토통신에 따르면 전시회에서는 사망한 위안부의 사진과 피해 실태를 담은 일러스트 등 약 50점이 전시가 되는데 리나 필리피노가 기획하고 마닐라시 관광문화예술국이 후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도대체 일본 예도론 다른 나라 여자들 어디까지 동원한겨? 이 중국, 한국, 필리핀 왜 인도는 없는겨? 말레이시아도 있고 싱가포르, 캄보디아, 동티모르. 아이 근데 우리나라도 여기서 좀 찝찝한 것이 있는 것 같은게 말이오. 이 코피노, 이 코피노가 뭔지 아시죠? 위안부 가정은 아니더라도 전쟁 참전여서 거기서 만난 여자들 임신시켜놓고 책임도 안 지고 토끼인 종자들 많다고 하던디. 걔들이 코피노 아니오. 조만간 우리나라도 사단 날 수 있으니까 몸살이 시야겠어.

0: 대만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캐리어를 바닥으로 내던지기까지 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현재 대만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는데 그는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고 택시기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뒤 친구를 데리러 갔다고 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택시기사는 한국인 손님은 안 받는다라며 승차 거부를 한 것뿐만 아니라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거칠게 꺼내 바닥으로 내 동댕이 친 뒤 45kg에 해당되는 다른 캐리어도 잇따라 내 던졌다고 합니다. 친구를 데리고 택시에 다시 와보니 트렁크가 모두 택시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캐리어 안에 있던 노트북 등 모두 파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인은 택시기사에게 배상 방법을 물었지만 택시기사는 난 모른다고만 답을 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택시기사는 경찰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이 정말 싫다, 배신자 나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택시기사는 반성하고 있고 파손된 캐리어는 한국인이 경제적으로 쉽게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파손된 캐리어는 300만 원이 훨씬 넘는 제품이었으며 노트북도 파손이 됐지만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해당 택시기사는 현재 택시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아니 우리나라가 뭔 배신을 했다는 거요? 아니 원제는 니들이 우리를 믿기는 했고 이 총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고 말이여 어디서 지랄이었지라는 이놈. 올해 48살이 되는 가수 유승준 씨가 아니 스티브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 재판은 유 씨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을 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기도 합니다. 1997년 데뷔해 유 씨는 한국 내에서 가수로 활동을 하며 방송을 통해 군 입대를 약속을 했지만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 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 후 유 씨는 만 38세가 된 뒤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비자를 신청했는데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에 불복을 해 첫 소송을 제기했으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으며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를 했으나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이번에 승소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1: 아이고, 이니는 죽어서도 고급 땅 못 밟을 것 같은데, 응? 시상에서 진로 무서운 죄가 뭔지 알죠? 이 절대 용서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요. 괘씸죄요, 괘씸죄. 괘씸죄는 헌법에도 안 나와 있어. 그것이 문제요, 이.
0: 그룹 방탄소년단이 팝그룹으로는 최초로 월드투어 누적 매출 5억 달러 약 6,800억 원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다시 썼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공연 박스스코어에서 지난 4월 고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막을 올린 BTS의 새 월드투어 아리랑이 역대 그룹 사상 7번째로 누적 매출 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빌보드는 앞서 6개 팀은 모두 락밴드여서 BTS는 팝그룹으로서는 전대미문의 영역에 들어서게 됐다고 평가했는데 BTS는 8월간 한 달 동안 12회 공연을 열어 총 1억 7,170만 달러, 약 2,340억 원의 티켓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2023년 8월 비욘세에 이어 빌보드 박스 스코어 집계 사상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월간 매출입니다. 8월 뉴저지 이스트 레더포드 매드라이프 스타디움에서는 2회 공연만으로 3,270만 달러, 약 445억 원의 매출과 약 15만 8천 명의 관객을 동원함으로 8월 한 달간만 약 80만 명의 관객을 모아 탑 투어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BTS는 팀 통산 다섯 번째로 빌보드 탑 투어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이는 배드버니 10회, 비욘사 콜드플레이, 엘튼 존 등 각 7회를 잇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편 BTS의 공연이 앞으로도 약 40회 예정이 된 만큼 빌보드는 최종 누적 매출이 10억 달러, 약 1조 3,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도론 이미 신의 경지에 이뤘다고 봐야겠죠? 참, 이럴 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일단 독도 문제도 있고 동해 문제도 있고 아니, 인자는 우리나라 가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가수라 우찌게 안 되는가 여서요. 얘들도 군대는 갔어.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아, 지난 주말 살짝 목감기가 왔어요. 근 한 7, 8년 동안 감기 한 번을 안 알았는데 너무 자만하고 너무 자랑을 했나 봐요. 아, 요렇게 자랑하다 내 한번 큰 거 다치지 했는데 열심히 지금 뜨뜻한 물, 꿀, 뭐 쌍화탕 먹고 있습니다만은 아, 쉽지가 않네요. 일부 방송 끝에 특히 지구촌 소식 전해드릴 때 약간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할 수 드리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한인 최대의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니퍼님께서 2부 첫 곡 될까요?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김원중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위섬?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듣는 귀에 사명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많이 들어야죠. 많이 보기도 하고. 대신 말은 좀 줄여야 하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상처받는 이웃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로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돌볼 수 있는 역량을 바라봅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제일 감기 조심하시길 콜록콜록.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목이 간질간질해요. 조금 불편합니다. 신경을 쓰니까 자꾸 이 방송도 그렇고 아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예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이 좀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음악을 좀 많이 들려드릴까 생각도 했는데 아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 마이크 앞에만 앉으면 욕심이 막 생기는지 하나라도 더 들려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또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로드 스튜어트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와, Do you think I'm sexy?

월요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아쉬웠던 일은 내려놓고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윌리엄 조언님께서 보내주신 월요일의 좋은 글. 오늘의 한 걸음이 한 주의 방향을 만들고 작은 행복 하나가 하루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 건강하고 평안하게 시작하세요. 좋은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월요일에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월요일 아침. 창문을 열면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고 어제의 걱정은 어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오늘만큼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햇살 하나, 미소 하나, 따뜻한 차 한 잔에도 행복은 조용히 우리 곁에 와 있으니까요. 좋은 하루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날에도 견딜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그늘 하나를 마음속에 가진 자일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서도 견딜 수 있는 따스한 동굴 하나쯤 마련해 가지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행복이라면 멀리 밖에서 찾아 나설 것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남에게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슬쩍 찾아와 피어납니다.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입니다.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이고요. 신청곡은 엘튼 존의 곡. 와,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어마무시하게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요새 그 블루하고 같이 듀엣, 약간 듀엣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블루라는 그룹이니까 이렇게 같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와, 그 곡도 너무 좋던데요. 하지만 오늘은 엘튼 존의 목소리로만 들어보시겠습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한가롭게 쉬고 있는 거북이를 봤다고 하시면서 동네 파에서 보셨나 봐요.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거북이가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은경 씨, 뉴저지의 유아영입니다. 노인과 어른에 대한 글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먹지만 어른이 되는 건 저절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를 참아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틀렸을 때 변명보다 사과를 먼저 하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는 것.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 사람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이른에도 아이처럼 떼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25세도 자기 삶을 묵직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나이는 숫자이고 성숙은 선택인 것 같아요. 늙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노인이 될지 어떤 어른이 될지는 아직 내 손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모두 세월 따라 노인보다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으로 익어가는 것이 인격이고, 어른으로 익어가는 비결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단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 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오늘 정답자 발표해야 하는데요. 지난주 라라라 퀴즈 어떤 문제였는지 지금부터 한 곡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음정이 다소 불안하지만 근데 그때 참 인기가 많았어요. 푸른하늘의 유영석이 부르는 약속.

맞아요. 유영석 노래가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푸른 하늘의 유영석이라는 걸 금방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제목이 약속이었나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름도 알려드렸잖아요. 힌트 겸.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 역시 김범수가 부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 지난주 정답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내 눈에 자, 많은 분들이 약속이라는 곡을 많이 보내셨거든요. 근데 정말 더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바로 뉴저지의 유아영 씨 있는데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우리 유아영님 이번 주 정답자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약속으로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더 정확한 정답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사실은 이거였어요. 자, 지난주 라랄라 퀴즈는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내주셨는데 뭐 이필원의 약속 워낙 유명하고 임병수도 그렇고 김범수, 장윤정까지는 알겠는데 유영석의 약속? 그런 게 있었어? 예,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매번 다섯 곡 들려드리지만 다 쉽지는 않아요. 꼭 한 곡씩 함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 맞추시더라고요. 우리 유아영님은 좀 전에 제가 글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유 오늘 생일 맞으셔도 되겠는데. 자, 축하 축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연미님께서도 축하합니다 하고 아주 빡세게 화끈하게 이모티콘까지 보내주셨네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또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드리는 상품 있죠.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다른 분들도 퀴즈 맞추는 것이 좀 어렵다면 한번 생각해서 퀴즈를 내보세요. 요거 재밌습니다. 잊을만 하면 H마트 상품권 집에 덜컥 오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자,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 라라라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만나자. 오, 이 곡이 다시 나오네요. 다시 한번. 자, 이번 주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같아.
1: 이번 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쉽게 맞추실 수도 있고요. 이번 주는 가수와 노래 제목 다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주 말까지 가봐서 뭐 한 분도 없으시다면 그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이번 주 랄랄라 퀴즈 공통점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곡 듣고 계십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은 저희 카톡 라라랜드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 또한 역시 감사드립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어요. 와, 정답 벌써 다들 올려주셨네. 아이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면 가장 정성을 적어서 보내주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사랑해요.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 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
2: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코넬 세븐으로 불리는 코넬 대학교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수사 착수 전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서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일 결과가 나온 것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5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캐롤라인 레빗이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에서 활동을 재개합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빛으로 생체 조직의 세포들을 조절하는 광유전학 분야를 개척한 독일과 미국의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3일 맨해튼 중심가가 한국 문화와 K컬처를 즐기려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와 관람객이 몰렸으며 K뷰티와 K푸드부터 전통문화와 K팝까지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직장을 잃은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던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국토안보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일컫는 17테러 주모자로 알려진 하마스 전 수장 야히야 시나르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중범죄 혐의를 받는 청소년의 재판 절차를 대폭 개편한 새 사법개혁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캐피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늘 성인 대상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 SUNY CUNY 리커넥트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보육비 지원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1만 명 이상에게 무료 보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 위험이 높은 데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에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13살 소년이 부모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운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일 결과가 나온 것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밤에 올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오늘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1억 2,500만 명이 투표했다며 결과는 투표 마감 직후 같은 날 결과가 발표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도시와 주에서는 투표 수가 훨씬 적은데도 결과를 조작하는데, 아니 내 말은 계산하는데 종종 몇 주가 걸린다며 미국의 투표는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선거일이 지나도 개표 작업이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주마다 선거 규정에 달라서 사전투표나 우편투표의 개표 시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개표 작업이 지연되면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과거 일부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앞서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붉은 신기루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경합주 세 곳에서 개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 우편투표 개표가 점차 이루어지면서 붉은 신기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모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역전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지목한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는 각각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주의 최대 도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개표 지연을 두고 지금까지도 부정 조작 선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해결한다면서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복무와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추진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K-Radio 성영아입니다.
0: 11월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탈환할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년간 바꿔놓은 미국의 모습을 되돌리겠다는 움직임인데 사실상 국가 대개조를 방불할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4일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국방, 정부 지출, 이민, 사법, 개인사 등의 분야에서 벌여놓은 일을 무효로 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반 트럼프 정서에 호소하려는 성격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수잔 델베네, 버지니아의 돈 베이어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가 이민자 추방, 주방위군 배치 등에 12차례 사용한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이미 레스킨 메릴랜드 하원 의원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백악관 계보수의 공개적인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카타르 왕실 에어포스원 수수와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와 금전적 합의를 체결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도 준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기록 유출에 책임을 지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약 18억 달러에 달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을 추진했던 일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 상원 의원은 행정부가 개인 또는 단체의 발언을 이유로 기소,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적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펜 본디와 토드 블랜치 장관으로 이어진 법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 무기화에 문제의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퇴임하거나 해고됐으며 이들이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할 방안을 초당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 개혁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 공공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고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 같은 대개혁은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던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 이뤄진 바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정보 우용, 국민감시, 선거자금 전용, 비상사태 선포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대거 통과된 바 있습니다. 명문 코넬대학교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인 이른바 코넬 세븐 사건을 담당하게 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구 측 변호인이 수사 사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이 수사 착수 전에 SNS에 올린 글이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인데요.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코넬대 남학생 동아리 카이파이 회원 중 한 명을 대리하는 앤드루 밀텐버그 변호사는 일요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사건 수사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밀텐버그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 신고자에 대해 동정심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총장 본인이 수사에서 물러나고 객관적인 제3의 검사가 수사를 이끌어야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톰킨스 카운티 지방검찰청 대신 제임스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기 전 제임스 총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제임스 총장은 피해 여성을 향해 당신이 감내해야 했던 일은 끔찍하고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총장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개인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번 수사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만 진행될 것이라며 중립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코넬대 동아리 파티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으로 당초 지역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 측의 소송과 주지사의 특검 임명으로 다시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연루된 학생 7명 중 현재까지 형사 고발된 인원은 없으며 피고인 중 일부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이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 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하니까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e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축제인 2026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이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에서 수많은 뉴욕커와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한복 행렬과 풍성한 K푸드, K뷰티 그리고 한인 미디어의 열기가 아메리카 에비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류의 위상을 드높인 성공적인 현장과 함께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K라디오가 다녀왔습니다.
1: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맨해튼 38가에서 27가까지 이어지는 아메리카 에비뉴가 신명나는 우리 가락과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고 뉴욕 한국일보가 주관한 이번 2026 코리안 퍼레이드는 역대 가장 많은 참가자가 정성껏 차려입은 한복을 선보이며 다민족 문화도시 뉴욕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웅장한 취타대의 주도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앞장섰고 주요 전현직 정치인과 동포사회 리더들로 구성된 그랜드 마샬단이 힘찬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그 뒤로 H마트, LG,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대표 기업과 주요 단체들의 화려한 꽃차 열대와 1,700여 명의 참가자가 행렬을 이루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도로변에 늘어선 수만 명의 뉴요커들은 사물놀이와 농악단의 신나는 연주, 역동적인 태권도 시범단과 K-POP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끊임없는 탄성과 박수를 보내며 한국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퍼레이드에 이어 32가 코리아타운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 현장은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인사회의 색깔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지난해 참가했던 중국계 음식 부스 대신 떡볶이와 김밥, 한국식 핫도그 등 대표적인 K분식과 먹거리 부스들이 대거 자리를 잡아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메인 스폰서로 나선 키스 뷰티 그룹의 역할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키스 그룹 임직원 90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부스를 마련하고 $36 상당의 K뷰티 선물 세트 2만 개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구디백을 받기 위해 수백 미터의 긴 줄이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으며 오후 4시경 준비된 2만 개가 모두 소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 대부분이 키스그룹의 붉은색 가방을 들고 다녀 코리아타운 전체가 붉은 물결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 미디어로서 K-Radio 역시 현장에 직접 참여해 한인 언론의 역할을 알리고 뉴욕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K-Radio 부스에는 약 2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으며 10여 장의 H마트 상품권과 삼성 프로젝터 3대를 경품으로 내건 대형 랩풀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설 무대에서는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인기 트로트 가수 나율의 열창, 그리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1회 한복 선발대회 본선이 열려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한인사회가 하나 되어 저력을 과시하고 K컬처의 위상을 입증한 대형 축제였지만 축제의 규모가 커진 만큼 운영면에서 아쉬운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우선 현장 편의 및 무대 시설의 미비함이 지적됐습니다. 야외 특설 무대에 별도의 조명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해가 지면서 진행자나 출연진의 무대 퍼포먼스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복 선발 대회에 참가한 한복 착용자들이 장시간 대기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행사 진행이 지연되어 참가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행사 디자인과 환경관리 측면에서의 개선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후원사 관계자 중 한 사람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만큼 부스 설치나 공간 디자인, 동선 배치 등이 보다 현대적이고 품격 있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사 후 쓰레기 관리 문제로 상가협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올해 역시 전용 쓰레기 수거함 배치나 청소 대책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위생 및 환경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42년 역사를 자랑하며 뉴욕의 대표 다민족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 뜨거운 한류 열풍과 급성장한 한국의 위상에 발맞추어 앞으로 더욱 세심한 행사 운영과 연출이 더해진다면 세계의 중심 맨해튼에서 더욱 빛나는 최고 품격의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라디오 우진숙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요 도시 시장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SNS 쇼폼 영상 촬영 트렌드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어색함과 진정성 사이에 재미있는 현실을 다룬 뉴욕타임즈 기사 오리지널 타이틀 Mayors are filming videos Mamdani style with varying degrees of cringe 시장들이 맘다니 스타일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어색함의 정도는 제각각이다. 제목의 기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뉴욕시 조란 맘다니 시장의 성공적인 바이럴 영상 캠페인 이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누비는 미국 정치인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미국 시장들과 시장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트렌드가 유행하게 된 배경과 그 현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The growing use of walk and talk social videos can be traced to Zoran Mamdani's successful campaign for mayor of New York City.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하는 형식의 소셜미디어 영상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가 성공적인 선거운동을 펼친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Walk and talk social videos. 제자리에 서서 구태의연하게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며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정책이나 소신을 밝히는 형식의 소셜미디어 영상을 말하는데요. Walk and talk은 말 그대로 걸으면서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하는 영상 형식을 말합니다. Can be traced to 무엇 무엇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추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현상의 배경이나 시작점을 찾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인이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일리노이주 회계감사관이자 시카고 시장 후보인 수자나 멘도사 씨의 촬영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Miss Mendoza faced a cell phone held aloft by a staffer, then flubbed her line. 멘도사 후보는 보좌관이 높이 든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대사를 틀리고 말았습니다. Flub one's line. 연극이나 촬영 중 대사를 꼬이거나 틀려서 NG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Held aloft. 높이 들어올린 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서 aloft는 공중 높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촬영이 쉽지 않음에도 정치인들이 짧은 영상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는 완벽함보다 진정성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시애틀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회운동가 케이티 윌슨이 시장에 당선되는 이적을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성공 비결은 의외였습니다. Miss Wilson's videos worked. Because they leaned into her image as an awkward policy nerd who isn't natural on camera. 윌슨 씨의 영상이 효과를 거둔 이유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하는 정책 덕후로서의 본인 이미지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Lean into. 자신의 특징이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정하다. 또는 그 특징을 오히려 부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They come across as really honest and authentic, Mr. Kaushik said. 그 영상들은 정말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라고 카우식 전략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을 보여주려다 의도치 않은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카렌 베스 시장은 도로 패인 곳, 팟홀을 왜 당장 메우지 못하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온라인에서 엄청난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Sometimes content lands differently than you intended, said Leslie Gamboni. 때로는 콘텐츠가 당초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대중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라고 홍보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Land differently than intended. 직역하면 의도와 다르게 착륙하다 이지만 여기서 land는 다순히 착륙하다가 아니라 어떤 말이나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다, 전달되다, 반응을 일으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색한 댄스 영상부터 30초짜리 정책 설명, 그리고 NG 끝에 완성되는 소소한 일상까지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미국 정치인들의 고군분투는 딱딱했던 기존 정치를 한층 더 친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끔은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울지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뉴욕 현재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일원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나타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게토레이 스포츠 음료가 대규모 리콜됐습니다. 펩시코가 식품의약국 FDA의 발표에 따라 전국에서 게토레이 스포츠 음료 약 12만 2천 상자를 리콜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레몬 라임, 레몬 라임 제로, 오렌지, 오렌지 제로 등 28원씩짜리 병 제품입니다. 제품에 식품 첨가물인 옐로 넘버 6, 일부 제품에는 옐로 넘버 5가 표시되지 않은 채 들어간 것이 이유입니다. 리콜 제품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서 전국 38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FDA는 이번 리콜을 2등급, 즉 클래스 2 리콜로 분류했습니다. 제품을 섭취했을 경우에 일시적이거나 치료가 가능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는 집에 있는 게토레이의 제품명과 함께 병해적인 로트 번호와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콜 대상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판매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구직과 이직을 준비하는 한인들을 위한 기초 온라인 컴퓨터 교실을 운영합니다. 수업은 10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달력,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 직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와 함께 제미나이를 활용한 AI 사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한 수강생에게는 무료 대여도 제공하며 등록할 때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비는 $80이며 수업을 성실하게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제공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페어팩스 카운티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컴퓨터 교실 외에도 1대1 구직 상담을 상시 제공합니다. 등록과 문의는 703-354-6345 한송이 구직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국 고전소설 토끼전을 주제로 어린이 팝업북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김아람 작가의 신작 그림책 토끼 스트릭스를 함께 읽고 이야기 속 토끼와 자라 등 등장인물을 직접 오려붙여 팝업 장면을 만들고 말풍선에 자신만의 대사를 넣어 미니 팝업북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비와 재료비는 모두 무료이며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행사에 참가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교사들을 위해서 11월 5일부터 무료 팝업북 교환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UN 국제학교와 퀸즈의 PS32 공립학교 등으로 확대해 한국 고전 이야기와 문화를 미국 어린이들에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4: 뱅크오퍼 홈 모기지. 벤쿠버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5: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회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 정보센터와 전담 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2: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중범죄 혐의를 받는 청소년의 재판 절차를 대폭 개편한 새해 사법개혁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성인 법원으로 자동 기소되던 일부 강력 사건들이 앞으로는 소년 법원에서 우선 다뤄지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메릴랜드주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재판 개시 기준을 바꾸는 청소년 기소 개혁법이 10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새 개정법에 따라 1차 등급 폭행이나 특정 권총 총기 관련 경범죄의 혐의를 받는 16세 및 17세 청소년의 경우 이전처럼 성인 형사법원으로 자동 기소되지 않고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청소년 사건이 소년법에서 시작될 경우 성인 법원에서 소년 법원으로 이송되기를 기다리며 지체되던 기간을 줄이고 교정 및 행동 건강 치료 프로그램 등 연령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훨씬 빨리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청소년의 성인 법원 처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시안의 중대성이나 공공 안전 위협 정도,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사에게 사건을 성인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타라 잭슨 검사장은 새로운 절차에 맞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해 최종 확정된 이번 개혁법은 청소년의 교회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 집행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3: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5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를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타기 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이 알래스카 사업이 한국의 투자 확정 부인에도 추진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분명히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그걸 언급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최북단 노스 슬로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항구인 니키스키로 운송하는 약 800마일 1300km의 파이프라인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벤스 부통령의 이날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분야를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이 사업을 미국 측과 향후 협의 과제로 남겼을 뿐 투자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한국이 합의

0: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며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며 위협한 바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다만 해당 사업의 성공을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바라고 있다면서 따라서 나는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댄 셜리번 상원의원을 지원하는 유세를 하기 위해서 알래스카로 출발했습니다. 알래스카는 수십 년간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하원의원이 셜리번 의원을 맹추격하면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던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국토안보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H1B뿐 아니라 한인들이 많이 쓰는 E2 투자비자와 L1 주재원 비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1일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주어지던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없애는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현재는 직장을 잃더라도 최대 60일 동안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새 고용주를 찾거나 신분을 바꾸거나 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비자 소지자는 다른 체류 근거가 없는 한 일자리를 잃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대상은 H1B와 L1, O1, TN, E1, E2, E3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규정을 법에 더 맞게 정비하고 유예기간 운영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60일 유예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일반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규정은 별도로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그때 시행 날짜가 정해집니다. 2017년 도입된 60일 유예 기간은 정리해고를 당한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전문가들은 취업비자로 일하는 한인들이 혹시 모를 실직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시가 보육비 지원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1만 명 이상에게 무료 보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은 보육 바우처 프로그램인 CCAP, 아동보육지원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에서 1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생후 6주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며 특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에는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보육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12억 달러의 주정부 예산이 활용됩니다. 이 가운데 약 4억 7,500만 달러가 보육 바우처 확대에 직접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 가정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뉴욕시로부터 바우처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원하는 보육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보육 비용은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 가운데서는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 소득 가정과 주거가 불안정한 가정 그리고 특수 필요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추후 뉴욕시는 몇 달간 대기자 가정에 순차적으로 지원 신청 안내를 보낼 계획입니다. 또 부모들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의 보육시설 지도도 새롭게 개선했습니다.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보육시설을 검색하고 보육 바우처를 받는 곳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보육 지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지만 여전히 수만 명이 대기하고 있어 뉴욕시는 보육 지원 확대를 계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욕주가 25세에서 55세 성인을 위한 무료 컬리지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이미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도 다른 분야를 공부하려면 학비 없이 순위쿠니의 2년제 과정에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성인 대상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인 순위와 쿠니 리커넥트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세에서 55세 사이 뉴욕 주민은 이미 다른 분야의 대학 학위가 있더라도 순이와 쿠니의 수요가 많은 분야 준학사 과정에 학비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학비뿐 아니라 수수료와 교재, 학용품 비용도 지원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만 대상이었고 간호학 과정만 예외였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를 바꾸고 있는 만큼 성인들이 학자금 빚 없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분야는 공학, 아동교육, 법과학 등이며 지난 6월에는 물류와 항공교통관제, 재난관리 과정도 추가됐습니다. 2025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15,000명이 넘는 성인이 무료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녔습니다. 이번 확대는 내년 1월 시작되는 2027년 봄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순이와 쿠니 각 캠퍼스의 신청 기간에 맞춰 받습니다. 관심 있는 한인들은 원하는 캠퍼스에 해당 과정이 대상인지, 외국 학위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13살 소년이 부모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차량에는 또 다른 13살 소년이 타고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운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13살 소년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일요일 오전 7시쯤 페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에서 포익 로드로 연결되는 진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전석에는 13살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량에는 또 다른 13살 소년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승객으로 타고 있던 13살 소년의 부모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하던 소년은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이후 도로 난간 위에 올라탄 상태로 멈췄습니다. 두 소년 모두 다쳤지만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한 13살 소년에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어린 청소년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특히 이번 차량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13살 소년의 부모 소유였다는 점에서 미성년자가 부모나 가족 차량에 접근해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 열쇠와 차량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0: 뉴욕시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17테러, 즉 2023년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경계 장벽을 뚫고 이스라엘 남부를 침공한 대규모 기습 공격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하마스 전 수장 야이야 신화르를 찬양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4: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의 PS77 초등학교 교사인 데미안 네바 씨가 반이스라엘 소통방에서 하마스의 전수장 야히야 신화르를 찬양하는 발언을 내 뉴욕시 교육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파크슬로프 푸드코프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패션 사진작가 출신인 네바 씨는 지난해 11월 단체 대화방에 야히야 신화르 만세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히야 신화르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습격 사건을 기획한 주모자로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인물입니다. 네바 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 굴기를 훼손하는 이미지 등을 게시하며 반이스라엘 활동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대계 시민단체와 지역 정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반대단체들은 테러 조직 수장을 영웅시하는 인물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고를 촉구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카마르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 측은 즉시 해당 건을 감사실에 붙여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 대변인은 반유대주의와 테러 조직에 대한 지지는 교육 시스템 내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학생에게 포용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감실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시 현재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내일도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도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역시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10월 5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꼭 물어보는 질문,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 혈액형이 구분되는 방법, 혈액형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 우리들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고춧가루의 역사, 그리고 좋은 고춧가루를 고르는 방법까지 고춧가루의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A형이라 소심하다, O형이라 성격이 좋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재미로 해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혈액형과 성격 사이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서 시작된 이 성격설은요, 그저 대중문화 속의 재미 요소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혈액형별 성격 대신에요, 이 혈액형이 우리의 질병 위험도나 몸의 특성, 이런 것들과 일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스 섹션에서는요,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런 카더라 말고요, 혈액형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B, O 이런 혈액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피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이 적혈구 표면에 어떤 종류의 당사슬, 그러니까 항원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혈액형이 결정이 됩니다. A라는 표식이 붙어 있으면 A형, B가 붙어 있으면 B형, 둘 다 있으면 AB형, A와 B 표식이 모두 없으면 O형입니다. 한마디로 적혈구 표면에 붙은 이름표 같은 것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차이를 밝혀낸 건 1901년 오스트리아의 카를 라인슈타이너 박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람의 피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에게나 피를 수혈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혈을 받고 목숨을 잃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형이 발견된 후에 내 몸에 받지 않는 피가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이것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비로소 이때부터 안전한 수혈이 가능해졌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구한 아주 위대한 발견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적혈구 표면의 이름표 차이가 왜 질병과 연결되는 걸까요? 최근 의학계 연구들을 보면은요, 특정 질병에 대한 위험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요. 여러 대규모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O형인 분들은 A형, B형, AB형인 분들에 비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O형은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 관여하는 인자의 혈중 농도가 평균적으로 다른 혈액형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조금 더 적은 거죠. 반대로 A형, B형, AB형인 분들은 혈전 형성 위험이 O형보다는 약간 높기 때문에 평소에 식습관 관리나 혈관 건강에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위장 질환인데요. A형인 분들은 위암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다는 보고가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위 점막에 달라붙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O형인 분들은 위 십이지장 궤양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 이야기만 듣고 보면은 괜히 이 혈액형 때문에 불안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쯤에서 한 가지 기억을 해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A형이니까 위암에 걸리는 건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혈액형으로 인한 위험도 차이는요. 식습관이나 운동, 흡연, 가족력 같은 이런 후천적인 생활 요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지 내 혈액형의 특성이 이러니까 정기 건강검진을 거르지 말고 위내시경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심혈관 위험 요인을 조금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 정도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혈액형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간혹 O형 피는 모든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해요. O형의 적혈구에는 A나 B 같은 항원이 없기 때문에 급박한 응급 상황에서 적혈구만 떼내서 수혈할 때는 O형이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장이라는 피의 성분을 수혈할 때는 항체가 없는 AB형의 혈장이 만능으로 쓰인다고 해요. 이렇게 혈액의 어떤 성분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혈액형이 달라집니다. 또 드라마나 뉴스에서 가끔 들리는 희귀한 혈액형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희귀 혈액형은 Rh- 혈액형입니다. 백인의 경우에는 Rh- 비율이 15%에 달하지만요. 한국인은 1% 미만으로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외에도 A형과 B형 유전자가 한쪽 염색체에 함께 붙어서 전달이 되는 cisAB형이라는 특이한 혈액형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유전 법칙상 AB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A형과 B형 자녀만 나와야 하지만 cisAB형인 경우에는 O형 배우자 사이에서도 AB형이나 O형 자녀가 태어나는 드문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나 야외 활동할 때 O형 피가 달콤해서 모기가 더 잘 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실제로 일부 소규모 실험에서 O형이 모기가 더 많이 앉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리고요. 모기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달콤해서라는 설명 역시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혈액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기 유인 요인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체온과 땀 속에 든 젖산 같은 피부에서 나는 냄새 성분이라고 합니다. 모기는 혈액형을 판별해서 물기보다는요, 운동 직후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체온이 높다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먼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혈액형을 탓하기보다는요, 긴 옷을 입고 야외 활동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땀이 나면 바로 닦아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혈액형은 우리의 성격이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속에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물학적 표시입니다. 하지만 내 혈액형이 가진 의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향을 잡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혈액형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충분하게 물을 마시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이것이야말로 혈액형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기본이 되는 건강법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이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2026년 10월 4일 16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일본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아시아와 인도의 거센 모래폭풍이 반세기 동안 군림해온 동아시아 3강체제의 턱 밑까지 추격을 해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금메달을 목에 건 주역들의 입에서 조국의 영광 대신 군대 안 간다는 외침이 터져나오며 전 국민적 공분과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이번 대회 최종 메달 집계는 아시아 스포츠 권력 지형도의 지각 변동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로 종합 3위를 지켜냈습니다. 겉보기엔 순위를 지켜낸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위기 자체입니다. 금메달 39개는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44년 만에 최소 수확입니다. 종합 1위 중국은 직전 항저우 대회보다 금메달이 32개 줄어든 169개에 그쳤고 안방 2점이 철저히 살려진 일본만이 83개의 금메달로 독주했습니다. 반면 3강 구도가 무색해진 4위 이하 국가들의 턱밑 추격은 매서웠습니다. 인도가 금메달 21개로 종합 4위, 우즈베키스탄이 금메달 21개로 5위, 카자흐스탄이 12개의 금메달과 함께 무려 84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습니다. 한국과의 금메달 격차는 불과 18개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현지에서 대회를 총괄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과거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완벽하게 복제해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국가 정상이 직접 올림픽위원회를 관장하고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최첨단 훈련센터를 건립하며 스포츠를 국가 브랜드 프로젝트로 격상시켰습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스포츠 과학 시스템과 동유럽 명지도자 영입, 국외 전지훈련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싱, 레슬링, 역도 등 전통적인 중량급 투기 종목에 머물렀던 이들의 세력 판도가 펜싱, 유도 그리고 구기 종목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됐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양궁의 난공불락 아성마저 흔들렸습니다. 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한국의 오혜진이 인도의 17세 신예 쿰쿰 아닐모호드에게 무너지며 은메달에 그치는 장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상대국들은 엘리트 체육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학교 체육 붕괴, 클럽 시스템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도기 속에서 엘리트 선수 수급 절벽의 직면에 있습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체육회, 국회가 일원화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체육 거버넌스가 표류하는 사이 동아시아 3강이라는 체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흥강국들의 기술적 도약보다 국민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든 것, 금메달을 딴 직후 대한민국 프로선수들이 보여준 안일한 태도들입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끈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후반 16분 엄지성의 그림 같은 결승골로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그러나 금빛 피날레의 여운은 단 10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기혁은 금메달을 번쩍 들어올리며 군대 안 갑니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고 대회에서 떨어졌으면 9일 뒤 입대였는데 짐을 덜었다는 것이 주장의 일성이었습니다. 우승을 견인한 공격수 양민혁의 발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솔직히 트로피나 메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는 인터뷰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의 상징인 이른바 전역모를 삐딱하게 눌러쓰고 격려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50만 국군 장병과 청년들을 대놓고 조롱한 꼴이 되자 영국의 유력지 텔레그래프까지 한국 축구 대표팀 병역 면제 조롱 스캔들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파문은 앞서 5연패를 달성한 야구 대표팀의 오만한 태도와 맞물려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야구는 억대 몸값의 KBO 간판 스타들로 드림팀을 꾸려 출전했지만 평일엔 회사 업무를 보고 주말엔 방망이를 잡는 순수 실업팀인 일본 사회인 야구대표팀에 0-5로 셧아웃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승에서 3-1로 간신히 서력하며 16명의 병역 혜택을 챙겼지만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주장 노시환은 비난 여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어쨌든 땄다. 과정은 필요 없고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2018년 자카르타 대회 당시 금메달을 따고도 이 금메달은 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라며 군복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손흥민의 성숙한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팬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예술체육위원 병역특례제도의 뿌리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53년 전인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2년 미네올림픽 당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메달 수가 밀리자 당시의 국가 주도하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오르면 3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34개월간 544시간의 특기봉사 활동만으로 군복무를 대체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배고프던 시절 박찬호, 추신수, 박지성 같은 불세출의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커리어의 단절 없이 세계 최고 무대로 뻗어나간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강국으로 도약했고 K컬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신드림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조차 병역 의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현실 속에 2군 선수나 사회인 아마추어가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수십억 원대 FA 대박과 해외 진출의 병역 면탈권을 쥐어주는 것이 과연 국민적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위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YC 케어를 통해서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Y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인봉사센터 KCS-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봉선장 게장을 선보입니다. 배의 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 잡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봉선장은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게장을 담기에 신선함의 특징이며 몸통 게장과 절단 게장이 있습니다.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게장은 봉선장,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여러분은 지금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할 때 붉은색 양념이 들어간 음식 드셨습니까? 김치찌개나 떡볶이, 나물무침부터 또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까지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 고춧가루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식재료인데요. 매일 무심코 먹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이 가치를 잊고 지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 작은 고춧가루 한 스푼 속에 재미있는 역사 그리고 건강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매일 먹는 고춧가루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흔히 이 고추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건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6세기 말에 임진왜란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은 초피나 산초, 백추 같은 향신료로 매운맛을 냈다고 합니다. 붉고 매콤한 고춧가루가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백 년에 불과했던 셈이죠. 여기에서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고추에서 가장 매운 부위는 어디일까요? 흔히 고추씨나 껍질이 가장 맵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답은요. 바로 고추씨가 붙어있는 하얀 속살, 그러니까 태좌라는 부위입니다. 캡사이신의 대부분이 이 흰색의 태좌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모여있다고 해요. 씨 자체는 캡사이신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태좌와 붙어있다 보니까 매운 성분이 겉에 묻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매운맛을 내고 싶다 이럴 때는 씨를 털어내고 사용을 하시고요. 구수하고 부드러운 매운맛을 원한다 이럴 때는 씨까지 함께 빻은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춧가루 특유의 매운맛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고추의 핵심 성분은 단연 캡사이신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혀는 매운맛을 맛이 아니라 통증, 그러니까 아픔으로 인식을 한다고 해요. 혀가 매운 자극을 느끼게 되면 우리 뇌는 몸이 통증을 느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진통시키기 위해서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땀이 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캡사이신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요. 지방을 태워주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추는요, 비타민C의 왕으로 불리는데요. 사과보다 비타민C의 함량이 무려 20배 이상 높습니다. 보통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가 되지만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비타민C의 산화를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리 후에도 비교적 영양소가 잘 유지되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기 걸렸을 때 고춧가루를 뭐 콩나물국이라던가 이런 국에다가 팍팍 뿌려서 먹곤 하잖아요. 바로 이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고추는 비타민C의 왕이니까요. 이렇게 영양 많은 고춧가루 막상 시장이나 마트에서 고르려고 하면 어떤 게 좋은 고춧가루인지 고민이 됩니다. 좋은 고춧가루 고르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색과 윤기입니다. 무조건 검붉거나 지나치게 선명한 빨간색보다는요, 선홍빛에 주황색이 살짝 도는 자연스러운 붉은색이 좋은 고춧가루라고 해요. 햇빛에 잘 말린 건고추로 빻은 고춧가루일수록 선명한 붉은빛과 광택이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그리고 씨의 혼합 비율입니다. 국내산 고춧가루는 입자가 고르고 뭉침이 적고요, 달큰하면서도 볶음 맛이 은은하게 매운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추씨가 너무 많이 섞여서 희끗희끗한 입자가 많다면은요, 국물이 지저분해지거나 쓴맛이 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또 고추씨의 혼합 비율 살펴보시고요. 또 요리를 하실 때는 고춧가루의 입자 크기를 맞춰 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굵은 고춧가루는 김치를 담근다거나 나물을 무칠 때 쓰고요. 양념이 천천히 배어들면서 수분을 잡아주고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또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는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용도인데요. 국이나 찌개, 볶음 요리에 적합합니다. 국물에 적당히 녹아들면서 칼칼한 맛을 내주죠. 마지막으로 고운 고춧가루는요, 떡볶이나 양념장, 고추장을 만들 때 필수적입니다. 입자가 곱기 때문에 국물에 깔끔하게 녹아들고요. 매끈한 질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로 요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춧가루를 태우는 것입니다. 고추기름을 낸다거나 제육볶음 같은 볶음 요리를 할 때 센 불에 기름과 고춧가루를 바로 넣게 되면 정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검게 타버립니다. 고춧가루가 타면 쓴맛이 나고요. 또 몸에 유해한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불을 줄인 상태에서 기름에 볶는다거나 아니면 육수나 양념장을 먼저 넣은 뒤에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익히는 것이 풍미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고춧가루 보관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춧가루를 싱크대 찬장이나 양념통에 넣어서 상온 보관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고춧가루를 상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고 해요. 고춧가루는 습기, 빛, 공기 이런 것들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 오래 두시게 되면 색이 검게 변하고 맛이 변질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특히 고춧가루에 생기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은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춧가루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요, 밀폐를 하신 다음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요, 고춧가루는 약 10도씨, 습도 69% 이하에서 곰팡이 발생이 가장 적습니다.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의 적은 양만 소분을 해서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은 뒤에 빛이 차단되는 상태로 냉장실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계속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보관을 해둘 고춧가루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포장을 하신 다음에 냉동실에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고춧가루, 단순한 매운 양념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엔돌핀 촉진제이자 비타민C의 보고이고 또 요리의 격을 높여주는 식재료입니다. 고춧가루, 오늘부터는 조금 더 특별하고 건강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녀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교육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뉴 택시.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6: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장병들에게 부상을 입힌 폭발물은 북한군 매설지뢰라고 최종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서 나섰는데 대응 수위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숲풀 사이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달 21일 북한군 지뢰 폭발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지뢰가 제거되는 모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폭발 2주 만에 북한군 매설지뢰를 원인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군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 지뢰지대를 규정한 뒤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이번 지뢰 폭발에 따른 우리군의 첫 실질적 조치인 셈입니다. 합참은 유엔군 사령부와의 합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MDL 이남 10여 미터에 북한군이 매설한 플라스틱 소재의 이른바 수지반보병 지뢰가 폭발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설치 시기는 1년 이내로 평가됐습니다. 군은 북한의 부상 장병들에 대한 사과와 지뢰 즉각 제거를 촉구하며 자발적 제거에 나서지 않으면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1: 다만 지뢰 제거 작전이 충분한 상응 조치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한 것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소극적 대응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리적으로 지뢰 작전 지대를 제거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사과와 지뢰 제거 요구에 응할지 역시 미지수라는 관측입니다. 군은 이미 지난달 30일 북측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자작극이라고 부인하며 미사일 도발에 나선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3: 우리 군의 DMZ 지뢰 폭발 사고 발표와 관련해 여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같은 규탄 목소리를 냈지만 여당은 북한을 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는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4: 북한군 매설로 밝혀진 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 여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사과와 실효적 재발 방지 촉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할 것과 매설한 지뢰 제거, 실효적 재발 방지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군을 향해서는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매설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국민 생명과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보 주권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 당국의 후속 대응에 대북 압박 조치가 빠졌다는 점을 들어 안보 참사로 규정하면서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설치한 지뢰를 국군이 대신 치워주는 것이 상응 조치냐며 안보 주권 포기를 선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한가한 사과 구걸 안보를 당장 중단하고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정부가 눈치 보느라 뒤늦게 북한 소행을 인정했다며 이제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차례라고 적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성서환입니다.
3: 최근 은행부터 저축은행, 캐피탈까지 금융권을 노린 해킹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은행에서도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인공지능이 기존 보안망의 빈틈까지 빠르게 찾아내면서 새로운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야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번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서 6년 연속 100점을 받았습니다. KB금융은 해킹 대응 전담 조직을 하나은행은 24시간 보안관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 세 은행이 정보보호에 쓴 돈만 124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노린 곳은 핵심 전산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했던 주변 시스템이었습니다.
6: 대출 모집인 민주관 등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와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5: 금융당국은 이번 공격에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

0: 사이버 보안에서는 한 회사의 사고가 또 금융권 전체의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당국은 금융권 공동탐지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보안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2: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사이버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구성원의 개인정보로 추정되는 자료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학번, 생년월일, 연락처와 주소 등이 포함됐는데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은 암호화된 형태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주연 배우 유해진 씨를 향한 위협으로까지 번지자 소속사와 영화계 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와 함께 작품의 비판과 개인에 대한 압박은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3: 배우 유해진 씨 측이 일각의 선 넘는 위협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 씨의 소속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 명예훼손 등 일체의 불법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비방과 허위 사실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9개 단체가 참여한 영화인연대도 집단 성명서로 힘을 실었습니다. 작품 비판과 개인에 대한 압박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작품 평가나 역사적 해석의 이견은 비평과 토론으로 이어져야 하며 개인 주거지나 사생활 영역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고 꼽았습니다. 작품에 참여했거나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개인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며 시민사회에 성숙한 태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강경한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작품 비판은 자연스럽지만 배우의 자택앞 시위 등 개인 신변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창작물에 문제 제기를 하려면 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경찰 등 관계당국의 배우 안전 조치와 거주지역 위협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4: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미국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 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8: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9: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2: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술의 영역을

0: 존중해야 한다고 엄호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직접 유경수 여사의 삼가까지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박준혁 기자입니다.
1: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역사 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 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며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또 작품에 대한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2: 작품을 향한 압박과 제작자들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역설적으로 창작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오선 박지원 의원 역시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며 영화 한 번 더 보기 캠페인을 벌이자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북 옥천에 유경수 여사 생가를 직접 방문해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에 대국민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선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3: 민주당은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화를 시도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틀막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도 역사적 진실마저 진영에 따라 재단하는 선택적 정의야말로 민주당과 법여권이 말하는 역사인식의 민낯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충돌 지점은 문화까지 번지며 더욱 광범위해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0: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광명에서는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식당으로 돌진해 15명이 다쳤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서승태 기자입니다.
4: 서울 강북구 번동의 다세대 주택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4일 저녁 이곳에서 7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알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인근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와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 등 1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려던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교차로 한가운데서 충돌한 뒤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식당 기둥을 충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손에 강목과 긴 막대기를 든 남성들이 사람들을 둘러쌉니다. 이내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집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3일 밤 평택시 포승읍의 한 거리에서 다른 외국인 10여 명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20대 외국인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및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의 충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총 15명 안팎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현장 일대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0: 어제 새벽 제주 사계도 북서쪽 약 65km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어선 A호가 전복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A호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으며 인근 어선이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9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 등 2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9척과 헬기 2대, 항공기 1대 등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력댐인 소양강댐 수면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기 생산은 물론이고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겠다는 계획인데요. 소양강댐의 새로운 변신을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춘천에서 양구를 지나 최상류 인제까지 세계 시군에 걸쳐있는 소양강댐. 저수량은 무려 29억 톤으로 우리나라 최대입니다. 이 거대한 댐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시간당 최대 94.7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 제트위는 소양강댐 수면 위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 21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5: 총 사업비는 1,890억 원. 오는 2029년 완공되면 연간 117GW씩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소양강댐이 기존의 전력 생산은 물론 태양광을 통해서도 새로운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이끌게 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5: 눈에 띄는 건 기존의 수력발전 송전선로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8: 낮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을 하고 저녁 시간에 수력발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 전력망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로 하는 점에서 더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5: 특히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주민들도 에너지 생산과 수익 공유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 향후에 여기서 발전되는 발전량과 그 수익 규모를 판단해서 분배 원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5: 다만 여전히 소양호에서 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업인들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0: 정년 퇴직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매일 일터로 향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쉬어도 될 나이지만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게 더 즐겁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선혜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10: 서울 중구의 지하철 택배 사무실. 이른 아침부터 배송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루 2만 보 넘게 걸어야 하지만 일하러 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에도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퇴직 후 무기력했던 일상에 다시 생기가 돈다는 반응입니다.
11: 퇴직하고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좀 약간 권태기 오고 이러더라고요. 여기 나니까 너무 활력도 있고 즐겁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 이처럼 어르신들은 매일 이곳의 문을 두드립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만의 레시피로 가게를 연 어르신도 있습니다. 담백한 쿠키부터 고추부각을 얹은 이색 쿠키까지 건강한 레시피로 입소문을 타 13년째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12: 뭐든지 할 수 있고 마음은 막 열정이 많고 건강한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막 친구들도 너무 좋아요.
13: 현재 와서의 일은 좀 더 자기 어떻게 보면 효능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어쨌든 그 역할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리고
10: 일하는 즐거움을 되찾은 어르신들은 제2의 청춘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선희랑입니다.
0: 프로야구 KT 위즈가 5년 만에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KT는 어제 수원 홈경기에서 선발 로건의 8이닝 무실점 호투와 안현민의 홈런 등 타선의 화력을 앞세워서 롯데를 9-0으로 완파했습니다. 시즌 86승을 거둔 KT는 2위 삼성을 제치고 남아있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 시즌 1위를 확정했습니다. 2021년 창단 첫 우승 이후 5년 만에 패넌트 레이스 정상에 오른 KT는 통산 두 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대표팀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베네수엘라전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준 대표팀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를 이어갔는데요. 강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 베네수엘라전에서 사실상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졸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한 대표팀. 벤치에서 축구화를 집어던지며 분노하던 김민재는 경기 직후 대표팀을 향해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15: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런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14: 경기력은 물론 팀의 결속력까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선수들은 진지한 자세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김태현은 김민재가 지적한 단합에 공감하면서도 수비 조직력을 짧은 시간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16: 솔직히 뭐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막 좀 막 잘 짜여진 느낌은 뭐 아니었지만 감독님께서도 임시로 오셨고 선수들끼리 다시 뭐 단합이 돼서 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14: 당초 6경기를 지휘하기로 했던 모레노 감독에게 남은 경기는 이제 3경기뿐.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반등을 보여줘야 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 요즘 같은 날이 참 좋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아직 따뜻하고 바람 끝에는 가을이 묻어있죠. 그런데 오늘이 지나면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귀한 사이예요.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 푸른 하늘도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구경하면 어떻겠습니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좋은 사이. 오늘 오후 사이좋게 지내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패티김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였습니다. 박미화 씨가 여의도에서 따릉이 타면서 듣고 있어요. 음악 너무 좋아요. 여의도 그 한강변을 따릉이로 달리고 계시군요. 조심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사이, 귀한 사이, 1년 365일. 매일 4시에 만나는 여러분과 저, DJ.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굉장히 좋은 사이죠? 귀한 사이고요. 하루를 함께 하잖아요, 매일. 자, 오늘도 좋은 음악들, 좋은 이야기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신청곡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요.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심신 씨의 노래 그리고 장예리 씨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두 곡 들려드렸어요. 장윤진 씨가요 언니랑 오늘 늦은 여름 휴가를 왔습니다. 태안 바닷가에 왔는데 바람이 세서 파도가 높네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뭐 물에만 들어갈 수 없는 거지 늦은 여름 휴가 그거를 이렇게 가을 휴가로 장윤진 씨 아주 멋진데요. 낭만 있고 가을 바다 겨울 바다 이게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8450번 대체 휴일이 뭔가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대체 휴일이 뭔가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데요. 저는 오늘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는 건 더 감사한 일이에요. 예, 볼륨 좀 올려놓고요. 음악 크게 들으면서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근무 마치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어드린 노래 최진희 씨의 꼬마 인형이었어요. 2440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월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인숙 씨가 따뜻한 차와 분위기 있는 음악, 이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뭐 음악은 제가 알아서 다 들려드릴 테니까요.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면 되겠네요. 황인숙 씨도 멋진 시간 보내십시오. 1866번으로요. 가요 속으로 온데 팝을 주문했어요. 가능할까요? 주문하셨어요. 야, 빨리 만들어야지. 아, 팝송 I have been away too long. 아, 그냥 I've been away too long이죠. have는 없어도 돼요, 여기.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노래인데. 아, 팝을 신청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잠깐만

자, 제가 살짝 주문하신 팝송도 들려드렸습니다. 내일쯤 FM 팝스 한동준 씨에게 다시 한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60번. 아주 오랜만에 마님 모시고 파주 아울렛도 다녀오고요. 야외에서 커피 마셨어요. 차는 막히지만 하늘의 구름이 눈을 맑게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눈이 맑아집니다. 정신도 맑아지고요. 기분도 좋아집니다. 마님을 모시고 2460님이 오늘은 돌쇠로 역할을 해내고 계시군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안치환,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미국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곡 박스당 49불9곡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곡 고구마 파운드당 1불9곡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하니까 파운드당 13불9곡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곡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곡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이용 바람이려오. 자, 이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라뱃길 걷다가 잠시 앉았어요. 가을 바람이 강물을 밀어주니 마치 크루즈 타고 유람하는 기분이에요. 2374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군요. 아라뱃길 전 자전거 타고 몇 번 갔었는데 아, 이런 생각을 저는 왜 못하면서 그냥 자전거만 탔을까요? 아, 감성적이십니다. 예, 선물 보내드릴게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김진원 집으로 가는 길 가요 속으로 끝곡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세 번째 페이지. 멕시코 팬덤에 이어 이제는 브라질 팬덤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중남미 시장을 노리는 중남미 중년 선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올라. 올라.
3: 오브리가도.
4: 오브리가도.
3: 저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또 지난번에 스페인어 댓글이 잔뜩 달렸듯이 또 포르투갈어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왜냐?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 썸문답에서 그래서 브라질 대선 이야기에 앞서서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초기 역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건국 과정을 보면 이제 유럽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또 특이한 사건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브라질 하면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로 유명하고 역사에 있어서 포르투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브라질과 포르투갈 두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맞물리게 되나요?
4: 일단 우리가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역사를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네. 남미에 3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네. 북미, 미국이 있는 북미랑 네. 아시아, 유럽 쪽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예, 예. 정말 중요한 그 아프리카와 남미에 관련된 그 지식은 많이 없어요.
3: 네, 그렇죠.
4: 그래가지고 오늘은 남미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 브라질. 브라질이 전 세계 면적 규모로 봤을 때 세계 5위, 인구 7위. 일단 사이즈로 봤을 땐 대국이 맞습니다.
3: 네, 그럼요.
4: 그렇지만 브라질에 대해서 뭘 아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3: 뭐, 삼바?
4: 삼바,
3: 펠레?
4: 펠레. 그러니까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남미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쓰죠.
3: 네.
4: 그럼 왜 브라질? 남미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가? 뭐, 간단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네. 이걸 개척한 나라가 포르투갈이다겠지요.
3: 브라질을 개척한 나라가 예예 그렇죠.
4: 이 모든 것은 단지 프랑스 아, 이거 모든 것은 스페인과 이제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경쟁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항해 시대에는 포르투갈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3: 네.
4: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룬 거 같지요.
3: 예.
4: 포르투갈이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여니까 말이 대항해 시대지. 후추! 후추 찾아 산말리였죠, 그때요.
3: 후추 찾아 산말리.
4: 나중에 이제 스페인도 이 대항해 시대 경쟁 레이스에 뛰어듭니다.
3: 네.
4: 그러면서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야야야, 우리 지구를 반띵하자 서로 경쟁할 바에는 선 그어놓고 여기는 포르투갈이 찾으라고 여기는 스페인이 차지를 하자라는 딜을 어떻게 보면요, 전 세계 지구본에 줄 걷기 시작한 원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에요.
3: 아, 자기들 멋대로?
4: 예. 맞습니다.
3: 그 줄을 누가 긋습니까, 그러면?
4: 처음에는, 네. 우리가 또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이제 1494년에 체결된 조약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3: 네.
4: 그 이전에 1479년에 체결된 조약부터 보셔야 돼요.
3: 예, 예.
4: 알카소바스 조약이라고.
3: 알카소바스 조약이 뭡니까?
4: 알카소바스 조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 당시 우리가 다뤘던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왕위 경쟁.
3: 네, 한번 알려주셨죠. 예.
4: 아, 이사벨 1세, 그 통합 스페인 왕국의 이제 그 여왕이죠.
3: 네.
4: 이사벨 1세 여왕을 새로 통합된 신생국가, 에스파냐의 왕으로 인정을 해줄까 말까를 가장 근접 국가인 포르투갈이 이제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조사! 그럼 이사벨 1세 여왕을 이제 통합국가, 신생국가, 에스파냐의 국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3: 네.
4: 그 대신에,
3: 네.
4: 이게 1470년 후반이니까 일단 뭐, 그 포르투갈은 대서양 개척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3: 네.
4: 니네들도 그러면 딱 보니까 대서양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선을 그읍시다. 까나리나 제도라고 있어요.
3: 네.
4: 까나리 액젓이 아니라.
3: 네네. 까나리아 제도.
4: 까나리아 제도요. 거기서 좌우로, 가로로 줄을 그어요, 이렇게요.
3: 가로로?
4: 가로로.
3: 예.
4: 그 제도를 기점으로 가로를 지운다, 줄을 그은 다음에. 그러니까
3: 북과 남을 갈라버린 북과 거죠.
4: 북과 남을 갈라버린 거죠.
3: 예, 예.
4: 북쪽은 스페인이 차지해라.
3: 아, 그래요?
4: 남쪽. 그러니까 네. 정말 중요한 해안이죠. 서아프리카 돌아서 희망봉 찍고 인도로 가는 중요 항로는
3: 포르투갈이 재미본 항로.
4: 그렇죠. 이건 포르투갈이 차지할 거니까 노타치.
3: 이사벨 여왕 인정해주는 대